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아, 우리 불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나만 알아선 안 되겠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해서 모두 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을 좀 맺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도 이렇게 드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오죽하실까요?
0: 우리 오견 아나운서가 네. 이제 보리심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0: 스님들은 이제 발심 출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1: 네네.
0: 발심. 마음을 일으켰다는 뜻인데 그 마음이 이제 발보리심이고 발보리심이란 내가 해탈 열반을 얻은 뒤에 일체 중생을 해탈 열반으로 이끌겠다라는 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1: 네. 자,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군포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계룡대 홍제사에서 낙성 법회와 봄불식을 봉행했는데요. 오늘은 홍제사 불사의 숨은 주역을 한 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금강화 이미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금강왕 이미스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그 대전에 불자님들을 모시고 33 관음성지 전국 33 관음성지 순례를 하고 다니는 인솔자 금강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미숙 불자님이 홍제사 네. 화주 보살님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스님, 화주라는 말이 정말 귀하고 예 좋은 말이잖아요.
1: 그렇죠. 예. 이제 그 보살들 대승 보살이 할 역할을 네. 화주라 합니다. 이 화주라는 말은 이끌어서 변화시켜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0: 아.
1: 무슨 말이냐면 비불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서 불자로 만들다. 또 두 번째는 업장이 많고 공덕이 없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자들을 공덕을 지을 기회로 안내해서 공덕을 짓게 하다.
0: 예예.
1: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중생들이 생사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이끌고 안내하다. 이런 모습이 화주 네. 역할입니다.
0: 그러니까 될 화자를 쓰나 보네요, 네, 스님.
1: 네, 그렇죠. 될 화자.
0: 아,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부사님?
2: 몰랐어요.
0: 훌륭하십니다. 자, 홍제사 불사에 100명을 동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100일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2: 아, 그 홍제사 저를 질 때 그 장군 보살님 한 분이 제가 신원사의 총무 회장 소임을 볼 때 그 주지 스님, 중하 스님하고 한번 이 절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네.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제사에 현지답사를 갔어요.
0: 대단하시네요.
2: 근데 이 절을 가서 이제 어린이 법당을 먼저 제가
0: 둘러보시고
2: 둘러보고 법당을 들어갔는데 법당에 하얀 석고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는 군부대라 아마 맑고 청정한 하얀 석고 부처님을 모셨나 보다.
0: 의미가 있나 이제 생각하셨어요.
2: 홍정암 가는 오세암에는 그 백이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는데 여기는 하얀 석고 부처님을 모신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 차에 주지 스님이 법당을 뭐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0: 만나셨군요.
2: 예. 네,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탁 다가서시면서 보살님이 우리 홍제사에 화주보살을 해주

0: 하면 참 잘하시겠다고.
1: 와,
0: 호사님.
1: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0: 내일부터 우리가 홍제사에서 금강경 100일 기도를 들어가는데
1: 네.
0: 보살님 저하고 같이 100일 기도 하면서 우리 절에 화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웃고 인사만 오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제 그 계룡산의 신혼사라는 절에서
1: 네.
0: 화주를 어려운 절인데 제가 그 절에서 화주를 잘 해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주는 여기에서 마지막이다 했는데 또 이 스님이 나를 화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1: 야.
0: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우리 아들 둘이 그 군대를 가가지고 정신교육을 잘 받고 나와서 가정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살고 있으니 내가 군부대에 화주를 하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1: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리고 네. 싶어요.
0: 네.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오면서 쿠팡에서 한 개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날 8월 17일 날 홍제사 새벽 예불하는데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시고 엊그제 4일 전에 와서 화주를 해달라고 했던 보살님이 들어왔으니
1: 바로 오셨네.
0: 스님이 바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권선문을 제 앞에 놓고 관음성지 순례 다니는 책을 놓고 금강경 책을 놓고 세 권을 놓고 제가 108배를 하면서 원을 세웠어요. 부처님 제가 이 홍제사 부처님 불사하는 과정에 장애가 없도록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저를 굽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 스님 따라서 읽고 간세음보살 보문품 읽고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딱 들고 이마에 들고 부처님한테 108배 절을 이제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금강경 회향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스님하고 이어져서 홍제사 절에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1: 네.
0: 그리고 주지 스님한테 스님 저는 그 여기 홍제사 신도들한테 제가 화주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회향할 때까지 부처님 본전불 회향할 때까지 제가 이 홍제사에서 머문 바 없이 응모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대목과 같이 저 살고 싶습니다.
1: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0: 100일 딱 했어요.
1: 딱 100일 동안?
0: 딱 100일 동안에서 100명 화주를 제가 했습니다.
1: 와.
0: 100일 딱 되는 날 끝나더라고요.
2: 그 국무법당이라서 부처님도 되게 이제 크실 건데.
0: 아, 7m 정도 된다고
1: 합니다. 와.
0: 대불이에요, 대불.
1: 네, 이렇게 홍제사 스님들과 여기 계신 금강화 이미숙 불자님, 그 밖에도 불사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군포교의 새로운 거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스님.
2: 그럼요. 예. 군포교가 갈수록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나 학생 젊은이들에게
1: 네.
2: 포교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1: 맞아요.
2: 워낙 바쁘거든요. 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또 젊은이들도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군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 예.
2: 그래서 종단에서도 그렇고 스님들도 군포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1: 그렇죠.
2: 우리 불교 불자님들이 이제 평균자리랑 때 계속 너무 좀 높아져서 걱정이 많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군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홍제사도 군포교의 아주 그 중요한 거점이 됐죠.
1: 그야말로 거점이 됐습니다.
2: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상무사령부가 다 있다 보니까 군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다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이 한 분이 불교로 해서 전법이 되면 또 많은 그 장병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특히 홍제사가 아주 중요하죠.

0: 그 공덕을 우리 금강아무 살님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1: 평소 좀 자주 기도하러 다니시는 편이세요? 두 분이 같이?
2: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화주 불사하고 이럴 때는 많이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제사에 이렇게 한 것은 작년 초파일 때 제가 그 초파일 날 연무대 훈련소에

0: 그래서 초파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3,500명에서 10명만 불교로 우리가 몰입을 해도,
1: 인연을 맺어도
0: 인연 맺어도
1: 진짜
0: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포교는 이 군인 가족들한테 해야지만 잘 우리가 전법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홍제사에서 내가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왔지만, 이 군인 애들한테 포교를 잘해서 우리 불교가 앞으로 번창하고 커다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연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홍제사에서 이렇게 화주 아닌 그릇도 안 되는데 스님
1: 아니요.
0: 화주하고 있습니다.
1: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 우리 젊은층 청년불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분명히 바라시는 그 모습이 머지않아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홍제사 불사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공덕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신원사, 공주 신원사에서 무려 12년간,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셨다면서요. 12년이 걸렸으며, 스님, 가히 짐작은
0: 그러죠.
1: 됩니다만,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0: 아, 그 신원사에서는 일주문 앞에 해태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저 혼자 화주를 다 받아가지고 해태상도 세웠고, 또그 안에 포대화상을 모셔놓은 부처님 사리봉안을 조금 해놓으셨어요. 그 포대화상의 석등도 제가 화주를 했고요. 또 천수 관세음보살님도 화주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에 그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손길 안 닿는 곳 없이 불자들이 요즘에 편안하게 신원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대종사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그큰 스님이 많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를 따라서 스님의 말씀 듣고 화주도 했고, 또 제일 행복한 것은 등호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그 전기를 놓았는데, 그때도 놓기가 어려웠는데요. 중하스님이 시키는 대로만 제가 해가지고 등호남에 전기도 놔서 요즘에 신도들이 편안하게 올라다니면서 전기 있는 곳에 기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신원사에도 마지막에 제가 회향하고 나오면서 버스, 그 버스를 코로나 때 차가 없었어요.
1: 맞아요. 다
0: 시청에 차가 끊겨서
1: 끊겼잖아요.
0: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버스, 대형 버스를 싸게 구입하도록 해서 요즘에 노보살님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는 홍제사에서 제가 이군 장병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군인 가족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군인 병사들한테 잘 해가지고 포교를 잘해서 전법을 대대적으로 홍제사에 오셔서 해주면 우리 불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신행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1: 아유,
2: 신원사에서
1: 대단하신
2: 한
1: 분입니다.
2: 불사공덕으로 불보살님들이 홍제사 불사할 사람은 금강화보살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글로 안내해 주신 것 같고,
1: 그러게요.
2: 아마 홍제사에서 불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금강화보살님은 이제 불보살님들에게도 유명해졌고, 또 우리 군승법사님들에게도 아마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이 정도 원력이면 스님, 우리 불교와의 그 불법의 인연이 정말 깊으신 분이
2: 아주
1: 아닐까.
2: 깊으신 분이죠.
1: 절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0: 제가 21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21살, 아주
2: 아유,
1: 어렸을 때부터 이제
2: 그러게요.
1: 가족이 다 함께
0: 학교 졸업하고
1: 다니거나.
0: 직장을 나와가지고 등산을 갔다가, 그 대둔산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가 도천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2: 교수님, 아.
0: 한 30년 정도 스님 그냥 옆으로 다니면서 하다가, 스님이 108살에 열반하시고 제가 이제 스님이 열반하신 뒤로 화엄사에서 다비식하고, 그때 이제 중하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신원사에 와서 12년 동안 이렇게
1: 아니,
0: 화주도 하고,
1: 아드님 업고 다니셨다면서요?
0: 애기 지금 우리 아들이

0: 작은 아들 아가씨 때부터 다니기는 했는데 남편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보령에 2년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아기 얻고 한
1: 세상에.
0: 3살 3개월 정도 된 아기 얻고 제가 그 절을 다녔어요.
2: 불사는 특히 이제 그 태고사 얘기하셨잖아요. 도촌 큰스님께서 태고사 불사를 도촌 큰스님이 다 하신
0: 네,
2: 거거든요.
0: 그랬는데 그쪽에는 불사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스님만
2: 그것도
0: 옆으로
2: 인연이죠.
0: 다니면서. 네.
2: 아이고. 그 도촌 스님 시작으로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큰 스님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0: 예, 원행 스님도 계시고요. 지금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는 원행 스님하고도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제복을 입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대전에 오시면 항상 저희 남편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스님이 왔다 가시면 그날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스님한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님 열반하셔서 답이식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1: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삼십산 관음에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0: 그 이제 신혼사에 계시던 그 대종사 스님께서 중화 스님께서 아직은 내가 힘이 있는데 주지 소임을 내려놓는 게좀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을 하셔서 삼십산 관음성지 순례도 다니고 또 선빵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도 가면 좋겠다. 금강호 보살님이 그거를 놓지 말고 신혼사에서 선빵을 다녔으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2012년도서부터 우리 중화 스님, 상자 스님이 12년도에 그 마곡사라는 절에
2: 마법사.
0: 처음 대만 계시다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선빵에 계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선빵을 그냥 다니면서
2: 공양
0: 네,
1: 대중공양
0: 그냥
1: 올리신
0: 그때는
1: 거예요?
0: 뭐 대중공양 과일, 양말, 스님들 옷, 스님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해드렸어요.
1: 아유.
0: 그래서 삼십산 관음성지 순례를 만행화 보살님하고 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9월 달이 이제 3년.
2: 회향이에요.
0: 예. 그래서 원래는 만당 스님이 불교사업단에 계실 때 그쪽에서 회향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복이 없으니까 스님이 그렇게 우리를 놓고 가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홍제사 부처님 복장식 끝나면 우리 군포교도 생각을 하고 해서 여법하게 그 우리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신도들을 데리고 홍제사 군법당에서
2: 회향을 하는
0: 삼십산
1: 거죠. 해야겠다.
0: 관음성지 회향을 군법사님들과 또 우리 그 모시고 다니는 법사님들 두분 모시고 여법하게 하려고 제가 구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원합니다. 불사면 불사. 그쵸. 스님들 뒷바라지 지극정성으로 하셨습니다. 거기다 기도와 순례까지 신신나게 다녔으니까 그동안 뭐 기도값이 뭐셀수 없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0: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는 아들이 둘인데 다 애들이 남매 나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딸
1: 맞아요.
0: 하나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1: 와.
0: 나가지고 행복한 그 가족이에요. 아직 아이들한테 포교는 제가 못했어요. 하나 애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너희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는 부처님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니까 나는 부처님의 내 몸을 귀히 했노라.
1: 와.
0: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살고 나는 부처님한테 귀하고 살다가 갈란다.
1: 어머님의 그 뜻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아마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2: 그래요.
1: 생각하세요?
2: 이제 그 훈습이라 하거든요. 이제
1: 훈습.
2: 부모님이 이렇게 절에 다니면 젊은 이제 자녀들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듣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본인들이 이제 나이를 더 먹어서 아이들이, 본인 아이들이 뭐 20대가 된다든지, 5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때 관음기도 하시고 절에 가시더라. 그때 보니까 이런 경전을 읽더라. 이래가지고 본인들도 귀의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아주 진실한 불자가 되죠.
0: 금강화 불자님께서 이제 부따회를 통해서 또 방송 포교불사에도 좀 동참해 주시라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음 움직이고 또 인연을 맺지 않을까 싶거든요. 귀한 화주보살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2: 네,
0: 같습니다.
2: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사돈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여기 경기도에 있는 아들이 경기도에 살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초파일 되면 며느리한테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등값을 내줬는데 그 사돈이 이제 같이 따르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니드를 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홍제사 그 본존불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사돈한테도 얘기해서 사돈 우리가 2년이 됐으니까
0: 네네네.
2: 우리 사위로 맞이한 우리 아들, 며느리로 맞이한 우리 딸, 그렇게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좋은 복장 불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부처님한테 복장 불사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돈이 쾌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사가, 불사면 불사, 공양이면 공양, 보시면 보시, 이런 게 인연이 됐을 때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그 가족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1: 아,
2: 생각해요.
0: 그럼요. 네.
2: 그래서 우리 항상 BTN 방송국에서 BTN 방송은 우리는 꼭 학교를 가야지만 학원비를 내야지만 수강료를 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BTN은 돈 하나도 안 내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1: 그렇죠.
2: 또 좋은 이야기도 들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도반도 좋은 도반도 만나고 또 우리 목종스님 같이 이렇게 큰 스님 만나면 법문도 듣고
0: 맞습니다.
2: 아이고, 그래서 이 BTN에 보시아라는 저런 이렇게 그것이 뜨면은 항상 인연 달때 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었는데 불우이웃돕게 성금을 받는다. 또 어떤 절이 불이 났으니 불우이웃돕게 성금을 한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요즘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먹어도 5천 원, 만 원이에요. 그런 돈 아끼지 말고 BTN 방송국에서 나오거든. 이돈 주머니에서 꺼내서 5천 원 BTN에 보시하시면 5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그거를 저는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이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이렇게 수강료 내고 공짜로 법문 들으려고 하지 말고,
1: 맞습니다.
2: 절에
0: 맞습니다.
2: 가서 1,000원짜리 불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에도 이렇게 돈을 내주시면, 방송이 우리 불교가 잘 활성화도 잘될 것이고, 또 군포교에 애들한테 간식도 맛있는 것도 줄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인연 맺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부터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1: 그러게요.
0: 1855-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동참하시고 인연 맺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금강화 보살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2: 아,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기는 한데요. 젊었을 때는 법복을 입고 법복 바지를 입고 나가면 부끄럽고 제가 그릇도 안 되는데 이런 스님들 옷을 흉내내고 다니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저는 부처님한테 귀의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서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0: 짐승은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그러나 이 승복을 입고 어디든지 가면 부처님이 항상 우리의 어두운 길에서도 등불을 밝혀주고 뒤에도 부처님이 굽어 살펴주셔서 좋은 일이 있다 생각하고 33가늠성지 우리 33가늠성지 순례단들이 이 프로그램을 네.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아낌없이 BTN 방송국에 우리 전화 한 통화로 인연 맺어주시고 또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33가늠성지 순례를 가는데요. 예, 예. 우리 오래된 의성의 고은사가 예, 불이 나서
1: 맞아요.
0: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불자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의성 고은사 절에 또 BTN 방송국에 군 포교에 많은 도움이 돼주는 불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살님 발언이 그동안에 지은 공덕, 기도, 또 불보살님의 가피 네. 다 원만하게 다 성취하실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2: 아, 무엇보다 내가 법복을 입고 이 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 자부심.
1: 맞아요.
2: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꼭 느껴보고 수 있도록 예,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사님 앞으로도 이제 하실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33가늠에 쭉 이어가셔야 되고 또 9월에 또 회향식도 있으시고요. 앞으로도 바쁘시겠지만 늘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나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 네, 부사님들 건강하십시오.
2: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님, 네. 아,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우리 보살님께서 우리가 또 실천하고 또 공덕 쌓을 일들 많이 짚어주고 가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어떠셨어요?
1: 저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불교가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저런 분들의 원력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2: 그럼요.
1: 너무 항상 예. 감사드리고 저런 불자님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들도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앞서 이제 커피 한 잔도 이제 5천 원, 만 원이다. 예. 그걸 생각하면 예, 법보시할 수 있는 그 공덕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부담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방송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1855-0108번, 바로 공덕을 짓는 번호입니다.
2: 예.
1: 또 나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번호이고요. 좋은 건 널리 널리 알려야겠죠.
2: 네네.
1: 가족들, 도반들, 이웃들.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부따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 예.
1: 직접 가입도 해주시고 아울러 권선의 공덕도 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아, 스님, 이제 예. 불심이 깊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참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유,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생에 올 때 부귀 영화의 조건을 갖춘 금수저.
2: 네. 네.
1: 중요하죠.
2: 네.
1: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있지, 다음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맞습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 집안에 환생한다는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 언젠가는 이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는 토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복입니다.
2: 해탈 열반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
1: 그럼요.
2: 이 될 네,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초대 손님이 바로 온 가족이 정말 불심이 대단하신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유학을 하셨고요. 돌아와서 우리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유영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유영수 불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 신도입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야, 네. 아니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정말 신실한 불자 집안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동생분이실은 먼저 우리 비태인과 인연을 맺으셨더라고요. 아. 부타와에서 진행하는 절로 갈까.
2: 네, 맞습니다.
0: 예, 동생분이 참여하셨고 네. 언니도 한번 방송 출연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이제 훌륭한 도반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1: 네, 맞아요.
0: 예,
1: 네.
0: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 시간 동생의 추천을 이렇게 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흔쾌히 좀 나가겠다 마음이 내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2: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상황이었고요.
0: 네.
2: 그리고 저희 집에서조차도 제 동생이 절로 갈까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0: 비밀로 나오셨어요?
2: 네, 혼자 조용히 중요한 일정이 1박 2일 동안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네.
0: 원래는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그렇죠. 자녀분을 추천해서 보통 다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는데 네. 본인이 동생분은 직접 신청을 하셨고
2: 네, 제 동생이 셀프로 본인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0: 이야, 네. 적극적이다.
1: 네.
0: 좋다.
2: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항상 제 동생이 굉장히 눈여겨봤었습니다. 그래서
0: 그만큼 이제 불심이 있는 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2: 네, 맞아요. 맞습니다.
0: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중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고 동생분이
2: 네, 맞아요,
0: 어쨌든 맞습니다. 그 인연을 잘 이어서 모쪼록 스님 마지막 결과까지 좋을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좀 비밀로 해드리면 어떨까? 예, 응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네.
0: 자, 이제 우리 언니분 유영수 불자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가르치시고 또 통역도 하시고 활동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재능은 썩히면 안 되죠.
1: 예,
0: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도 직접 소개해 주세요.
2: 일단 저는 사실 이제 금강대학교 1기 중어통역학과 졸업을 이제 하였고 그리고 바로 이제 2007년도 7월 달에 제가 중국 베이징으로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제가 베이징 어원대학교 이제 대외한어과 석사 과정으로 합격을 해서
0: 네네.
2: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이제 수학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그 바운더리가 좀 좁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넓은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때 너무 이제 감사한 인연들이 이제 어원대학교에서 만났던 이제 한국인 이제 박사 과정 중에 계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노지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빨리 대학원 자체를 옮기는 게 어떻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이징 대학교 이제 고등교육학과로 제가 석사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교육학과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는 전공이고요.
0: 네. 그러니까
2: 일반 교육학과는 좀 다릅니다.
0: 어떻게 다르는가요?
2: 네, 예를 들어서 좀 가장 넓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선진국 국의 모형을 얼만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과목에 가장 좀 필드에 꽂혔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제 돌아가는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구축 모형이나 패러다임이나 사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히
0: 네네.
2: 저는 이제 북유럽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장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인사국과 관련, 네, 내지는 이제 모든 나라에 이제 다 이제 분포되어 있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교육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0: 오, 굉장히 크게 다루네요,
1: 그렇죠.
0: 정말.
1: 폭넓게.
0: 그게 만족이 잘 되시던가요, 공부가?
2: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석사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어갔는데 박사 과정

0: 구성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쪽으로 레이더망이 열려서 제가 박사과정을 수료까지만
1: 수료까지만
0: 했습니다.
1: 하고 졸업은 아직 안 하셨고,
0: 졸업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1: 그렇죠.
0: 네,
1: 아니, 그렇게
0: 왜냐하면
1: 많은 것을 또
0: 기한이지만.
1: 공부하시고 나서 돌아오신 다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1: 정말요?
2: 그런데 어떻게?
1: 어떤 인연으로 다시?
0: 두분다 기억하시겠지만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엄청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 정말 그 화생방 마스크라고 하나요? 거의 그걸 써야 하나라는 정도로 마스크로도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1: 현재는 더 심했군요,
0: 네.
1: 확실히.
0: 그래서 아예 이 치수가 뜨지 않을 정도로 수치가 그
1: 아, 더
0: 정도였습니다.
1: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0: 네, 더 이상 살수 없다. 네,
1: 잘
0: 그래서.
1: 오셨습니다.
0: 아, 그런가요? 그럴까요?
1: 예. 아이들 가르치는 건 어떠세요? 또 다른 분야인데.
0: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조금 더 쉽게 중국어나 조금 더 쉽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끊임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좀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학원은 조금 제가 좀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으로만.
1: 그럼 영어도 가르치시고 중국어도 가르치시고 하신
2: 네,
1: 거예요?
2: 다재다능하시네요. 그 구인사에서 일을 도움 주셨다고.
0: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템플스테이를 만약에 구인사에서 진행을 하면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조금 통번역 지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영어나 제가 이제 중국어 통번역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그건 이제 단기성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길었습니다, 사실. 작년 원래는 연초부터 사실은 제가 구인사에서 가장 일찍 19, 20살 때부터 알고 지내시던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이제 박물관 담당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원래 부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랑 알고 지낸 지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삼보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꾸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대 남대충 대조사 이제 네, 100주년 또 기념 프로젝트가 또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도울 수 있니라고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거는 이제 그분 그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 당시에 저는 사실 한국을 좀 떠날까?
1: 이제 좀 떠나볼까? 다시
0: 다시
1: 떠나보자.
0: 또. 그래서 싱가포르 SNU 이제 박사 과정 이미 교수님 프로필을 사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전공도 막 찾고 있었고. 근데 그런 차에 전화가 갑자기 오셔서 첫 마디가 여보세요가 아니라 너 혹시 해외 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얘기도 말한
2: 안
0: 적이
2: 했는데.
0: 없는데 어떻게 아시죠? 저 비행기 태워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작년 봄이었었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인사를 올수 있으면 뭐 가보자가 돼서 본격적으로는 네, 여름 때부터
1: 여름부터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0: 올해 1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1: 여름부터 한 6개월 이상을 구인사에서 스님께서 붙잡아 두셨어요.
0: 저도 원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대, 저희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대 부처님 이제 관련된 자료 일단은 다 하나하나씩 같이 이제 공부하고
1: 공부도
0: 배워가면서,
1: 하고,
0: 네. 그 다음에 또 그곳에 계시는 이제 박물관 학예사님들, 그 다음 이제 실장님들, 네. 같이 이제 일을 배우면서, 전시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전시회가 굉장히 너무 잘 이제 끝났습니다.

0: 근데
1: 아직도
0: 이제
1: 전시 중에서
0: 우리가 교육 네. 받잖아요.
1: 네.
0: 교육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습득을 해서
1: 네네.
0: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이 이제 현대인들은 직장인 취업한다든지
1: 네.
0: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1: 네.
0: 돈을 열심히 벌어서
1: 네.
0: 그냥 내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이 사실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죠.
1: 네.
0: 우리의 삶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어떤 것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1: 네.
0: 어떤 조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거든요.
2: 그렇죠. 예,
0: 그래서 가장 완성된 그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1: 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1: 네.
0: 해탈 열반을 얻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움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공부를 했고 다양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들을 다 성취한다 해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언젠가는 늦고 병들고 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때는 해결이 안 되죠.
1: 네.
0: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당장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조건에 비하면 열악하거나
1: 네.
0: 부족해요.
1: 네.
0: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으로 가는 데는
1: 네.
0: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라든지 불교에 귀화하신 분들 보면
1: 네.
0: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1: 네.
0: 근데 그 경험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1: 네.
0: 이제 더 나은 지혜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1: 네.
0: 출가를 해서 그 경험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 공부들을. 네. 그때는 그 길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야 라고 네. 버렸는데
1: 네.
0: 실제 들어와서 사용하게 돼요.
1: 아.
0: 훨씬 더 효과적이죠.
1: 네.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보살님도 유영수 보살님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2: 아. 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1: 네, 저는 사실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왜냐면 받은 가피가 저희가 좀 많이 커서 네.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가사를 이제 천태종 구인사 비구스님께서 이제 박물관 이제 가장 정문으로 정말 날짜 시간 다 정해서 정말 그대로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받아서 오시는 모습. 또 이제 그 비구스님께서 또 직접 스승님이 또 이제 이대 부처님이셨고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흰 장갑 끼고 이제 마치 이제 부처님을 맞이한 어떤 예우를
2: 예. 네,
1: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사가 이제 앞뒤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의 중앙에 전시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제라도 약간 자부심도 크게 느꼈던
2: 네,
1: 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0: 아, 좋은 경험하셨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2: 자, 온 가족이 이제 신심 깊은 네. 천태 불자, 천태종 네. 신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됐나요?
1: 너무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건 저희 아버지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에서 늘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일화를
0: 네.
1: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께서 스스로 어떻게 구인사를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시던 게 녹음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2: 예, 예.
1: 네, 일단은 그건 지금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어떤 네,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으셔서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께서 네, 일단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으시고 네. 조계종 불심이 특히 깊으셨고요. 굉장히 깊으셔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늘 평생 네, 절에 늘 의지하셨었고
2: 예, 예.
1: 친할아버지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60년대 때 저희 아버지 근데 그럴수록 더 네, 굉장히 불심이 크셨고 제가 사실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2: 아니,
1: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셔서
2: 네네네.
1: 그런데 제 기억 속에도 그렇고 저희 집의 앨범에도 늘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0: 네.
1: 천수경
0: 네, 맞아요.
1: 맞나요, 스님? 전 네.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0: 네.
1: 그 아무런 반주 없이
0: 네.
1: 정말 그 어떤 비구스님의 목소리가
0: 네.
1: 저는 두 살 때부터 들었던 그게 기억이 있어요.
2: 진짜.
1: 네, 세 살, 네 살 때 내내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0: 새소리 잠깐 나는 거.
1: 예, 예 맞아요.
0: 맞아요? 예. 이건 정말 그때 그 소리 들어본 사람 아니면 모를 텐데 그게 저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즐겨하시는 음악이셨어요.
1: 사실 BTN 불교 TV가 나오기 전에는 네. 우리 노사님들이 네. 그 테이프 하나 구해서
2: 네. 테이프.
1: 아침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계속 저녁까지 네. 들으시는 게 네. 네, 일상이었어요.
0: 네.
1: 근데 요즘에 BTN TV가 나오니까 불교 TV를 시작부터 들어서 네. 저녁 마칠 때까지 네.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의 일상이
0: 네.
1: 됐어요.
0: 네, 그 색깔도 기억이 납니다.
1: 네.
0: 천수경에서 약간 연노라색
1: 네.
0: 만나요.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늘 다섯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그 이제는 좀 궁금해요. 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2: 할머니께서.
1: 이제 천수경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면,
0: 네.
1: 특히 이제 우리 노보살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천수경.
2: 네.
1: 그 다음에 뭐 이제 금강경.
2: 네. 금강경.
1: 가끔은 지장경.
0: 네, 맞아요.
1: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 들어보면 들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움을
2: 네.
1: 네, 해소하죠.
2: 아, 그렇죠.
1: 노래를 듣는 것처럼
0: 네.
1: 노래를 듣는 거는 잠시 해소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0: 네.
1: 그런데 경을 계속 들으면
0: 네.
1: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은 저 이상한 소리를 왜 듣지? 그런 생각하는데 네. 그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그 듣는 만큼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0: 아.
1: 스스로 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혹은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나는 내 삶이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듣는 것만으로도
0: 아.
1: 저절로 정화가 돼요.
0: 네.
1: 힐링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우리 불자님들이 새벽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독도 백편 의자인이라고
0: 네.
1: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0: 네.
1: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네. 막 가슴으로 이제 느끼게 돼요.
0: 아.
1: 그래서 듣습니다.
0: 아. 사실 정말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는 교육열이 워낙 높으셔서
2: 네.
0: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쭉 시켜주셨었거든요.
2: 그 당시에.
0: 네. 와. 그런데 이제 재단이 다 교회의 재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움이 일단 꼭 필요하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교회의 재단의 학교를 나오셨어요.
2: 네네.
0: 중대부고 나오셨거든요.
1: 특이하네요.
0: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늘 교회가 불편했다라고.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이나 이런 어떤 찬송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도 기억을 하시지만은
1: 네.
0: 그냥 그건 글자일 뿐이고
2: 마음으로
0: 네.
2: 와닿고 스며들진 않더라 네. 이런 말씀이신
0: 네.
2: 거죠.
0: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다니시는 그 어떤 불교의 인연이 아버지에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제 고모 할머니. 네. 고모 할머니께서 이제 서울 천태종 명락사의 가장 첫 번째 네.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명락사가 이제 봉천역에 있지만, 그때는 이제 남부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물 하나 빌려서 이제 서울대 입구에 있었고, 이제 60만 원 정도를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직접 저를 일단은 세우는데 동참하셨다고, 네, 그래서 명락사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 큰 시주자시네요.
0: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물론 할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경해서 고모 할머님을 이제 찾아뵙고 실제 고모 할머니께서 당시에 이제 구인사를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이제 다니시게 되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세요. 네.
1: 그 온 집안이 다 불심이 아주 기쁘시네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0: 그런 것 같아요. 네.
2: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인사 다니신 거예요?
0: 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미 구인사 신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일화가 조금 더 특이하긴 합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

0: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일본 천리교를 원래 믿는
1: 예, 천리교 있어요.
0: 집안이셨어요. 예. 알고 계실까요, 스님?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예. 근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천리교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시면서 서울에도 이제 신길동에 천리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보살님이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계속 다니시다가
2: 네네.
0: 좀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랑 28일 만에 결혼하셨거든요.
2: 어떻게 28일 만에 결혼을 해요?
1: 그야말로 딱 보자마자 이렇게.
2: 초고속.
0: 네. 와.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건 두 분이 처음 보셨을 때
2: 네.
0: 그러니까 처음 만나신 날도 28일이었고요. 28일 만에 결혼하셨고 참고로 제가 생일이 28일입니다.
2: 어머나.
0: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아닌데도 무한한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혼도 안 내시고. 근데 두 분이 만나셨을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나는 천리교를 다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1: 네.
0: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2: 네.
0: 아버지께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2: 아, 그런 대답을 네. 그냥 빨리 네. 결혼하고 싶으신 거지.
0: 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네. 아버지께서 그 결혼하시던 해에
2: 네.
0: 이제 짝이 아무도 없으실 때예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결혼할 거야 라고
2: 스스로
0: 달력에 정해놓으시고
2: 어머나
1: 아버님께서
0: 하셨어요 사실은
1: 비범하셨네요.
0: 아 그런가요?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0: 네.
1: 첫눈에 반한다 하잖아요.
0: 네.
1: 첫눈에 딱 보기만 해도
0: 네.
1: 아, 저 사람이 나의 평생의 나의 반려자구나 느껴요. 우리가 이제 선을
0: 네.
1: 보고 여러 번 생각해서 하기도 하지만
0: 네.
1: 온 만남을 오래 지속해서 선택하긴 하지만
0: 네.
1: 그럼 그만큼 인연이 이렇게 아주
2: 야.
1: 깊은 인연은 덜한 거죠. 아주 깊은 인연은
0: 네.
1: 보면 바로 알죠. 느낌이.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걸 느끼시고
2: 느낌이 딱 오신 거죠.
1: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0: 아,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해 연초부터 아무도 짝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네 그때 아버지께서 나이가 이미 서른이 넘으셨어요. 사실.
1: 아 그럼 늦게 결혼하신 거예요.
2: 당신은 만혼이셨네요.
0: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방송을 앞두고 이제 작가님께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진짜 그 열일하시던 그때 이제 총각 시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를 한 번도 안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70년대 때 그 사진을 보는데 아 진짜 몸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울컥하긴 했습니다.
2: 천태종 연등행렬 정말 유명하잖아요.
0: 네, 네, 네, 네. 막 사다리 막 타고 올라가시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돼 있는데 아버지는 네. 근데 그 해에는 나는 몇 월 며칠을 결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이제 선택불자가 되신 거죠?
0: 네, 어머니께서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바로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이제 천리교도 어쨌든 종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천리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보살님께서 자꾸 저희 어머니께 이제 찾으러 오시기도 하시고
1: 거기도 되게 우리 대순진리회라는 거 있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에
0: 네.
1: 좀 비슷해요. 우리 내용도 그렇고
0: 그래요. 네.
1: 저 포교 방법도 그렇고
0: 네.
1: 상당히 좀 유사한 편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 적극적이죠.
1: 네, 엄청 적극적이에요.
0: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맹장 수술하셔야 되고 근데 동시에 어머니께서 배도 아프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집안의 종교가 두 개여서 결국 그렇게 됐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권하지 않으세요. 군사 가자 뭐 불교 믿자 이렇게 한 번도 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주말에 따라 나셨다고
2: 스스로
0: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삼배 올리면은 나아진다. 이제 노보살님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입덧이랑 이제 복통이 사라지셨다고. 네, 그때 이제 그 즈음에 꿈을 꾸셨는데.
2: 그러면 그때 보살님을 혹시 어머니께서 임신하고 계셨죠?
0: 네, 맞아요. 저요.
2: 아, 복통이네요.
1: 복통이네.
0: 아, 그런가요?
2: 복통이시네요.
1: 태아 때부터 어머니.

0: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1: 그랬나 봐요, 제 어머니. 그래서 그때 저를 임신하시는 와중에 만삭이셨을 때 꿈에 어머니께서 졸업하신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천리교는 검은색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계시나요, 스님? 저도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섭던데 막 뛰어다니시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하고 근데 위에서 이제 결국엔 저희 어머니가 잡혀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천리교 교주가 얘기를 하니 위에서 놔줘라. 놔줘야 한다. 이제는 놔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위에 올려다 보셨더니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죠.
2: 어머. 네. 그 영험한 네. 불신 깊은 가족의
0: 역시 다르네요.
2: 이야기 역시 다릅니다. 그 자주 가시는 구인사 네. 예, 자료 보면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오, 10월 1일, 몇 년도 10월 1일인가요?
1: 저게 아마 좀 됐어요. 한 2020년 코로나 한 지나서.
2: 막 지나서?
1: 네, 였을 거예요. 보정을 하나도 안 했고, 실제 구인사에서 이제 가을이 워낙 날씨가 좋은데,
2: 네네.
1: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올라가는 길목.
2: 네, 아침 네. 풍경인가요?
1: 네, 맞아요.
2: 이른 아침
1: 그리고
2: 같아요.
1: 지금 광명당, 네, 광명전 같이 있는 곳.
0: 예.
1: 네, 우연찮게도 사람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2: 거의 무슨 홍보 영상 같아요. 너무 잘 찍었는데요.
0: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1: 아, 이거는 사실 제가 스스로 저를 좀 위로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오래되셨죠. 근데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구인사에서 이제 생전 예수제 이제 수륙 영산대제 할 때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가 좀 네, 좋은 곳 가시라고 네, 발언을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0: 네.
1: 네.
2: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니까
1: 네.
2: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추억이 되네요.
1: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2: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소개도 해주시고
0: 그러게요.
2: 너무 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유영수 불자님께서 네. 또 톰톰이 무슨 글을 쓰신다고요.
1: 아, 끄적거리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2: 재능이 많으십니다.
0: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1: 그냥 끄적거립니다. 네. 제가 이제 대조사전에서 이제 가부좌를 좀 틀고 앉으면 신기하게도 무릎이 안 아프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2: 그래요?
1: 네. 그 나무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늘 약간 속으로 좀 욕심이지만 바라보자면 좀 나 혼자 좀 조용히 대조사전 안에 좀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쓴데 역.
0: 네. 작품 하나 들려주시죠.
2: 그렇죠. 예, 오늘 작품이요? 나오셨으니까.
0: 네.
1: 예. 아, 대조사전 그 품속에 앉아 시원한 피톤치드 향 머금은 순수나무 나를 둘러싸고 늘 그리운 황금빛의 품 속에서 내 때묵은 육신과 영혼이 서로 부비며 터져 나오는 그 나지막함 실로 꿈만 같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으면 현생 속의 모든 나는 이미 버리고 없느니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무인 것을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광명전 오르는 길목에서 진한 향내음이 스치듯 문득 떠올라 올려보면 정갈하게 올린 검은 머리 아래 드리운 하얀 얼굴 속 옹골 맺힌 두 눈빛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중생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거리며 흔들리는 칼에 베일 듯 날카로운 얇은 그 회색 바람은 차라리 눈물겹다.
2: 아니, 이건 전문 작가가 썼다고 해도
1: 아니에요.
0: 네. 출가를 안 하는 게 신기하네요.
1: 그 말씀 많이 사실 들었어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사실 또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왜 출가를 안 하는지 또 많이 아직도 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닌가.
2: 깨달음의 깊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스님도 느끼신 거죠.
0: 그런데 네. 네.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

0: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세속에서의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1: 부모님께서 이제 BTN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2: 너무너무
1: 평소 어떤
2: 애청자세요.
1: 프로그램들 그렇게
2: 일단 드라마 붓다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특히 주말에는 늘 BTN을 틀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훨씬 더 처음에 열린 마음이셨어요. 꼭 천태종 절 아니어도 조계종 절이면은 어디 어디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뭐 설악산부터 해서 이제 그쵸, 뭐 강원도. 그러니까 되게 특색 있는 건물 이런 쪽 이제 절 암자 오래된 곳늘 데리고 다니셨고. 그러니까 기억은 다 못, 뭐 속리산 법주사부터 해서 뭐,
1: 셀수 없죠.
2: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계종도 이제 되게 뭔가 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요즘에, 그렇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요.
1: 우리 유영수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스님께서 직접 드려주시죠.
0: 그럴까요? 어떨 때 불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2: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딱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1: 두 가지.
2: 첫 번째는 어느 중생에게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조상은 있을 것이고 그 조상의 귀함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애정은. 그런데 그 조상의 어떤 귀히 여김과 그 애정을 정말 가감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가족처럼 계속 평생을 보듬어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몸소 많이 느꼈고 늘 가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내가 수행을 또 같이 할수 있다라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조금 더 혼이 레벨업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 저는 그렇게 두
1: 레벨업.
2: 가지를 생각합니다.
0: 그 불교의 모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근본 의미들을 그런 방편들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 감사합니다.
1: 앞으로 또 어떤 꿈, 발언 갖고 계세요?
2: 제 계획은 사실 아마 내년 3월까지도 만약에 짝이 없다면 저는 한국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1: 계속 또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거고요.
2: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외국이 있어서 아마 그 나라로 제가 이민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또 이민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2: 지금 주변에 이제 천태종 가까운 스님들은 말리고
1: 아니,
2: 계시고요.
1: 동생부가 같이 또 청년회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2: 관보사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힘을 많이 보태려고는 합니다.
1: 그럼 과연 비행기를 타느냐, 관보사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두 가지의 기로에서, 과연 이 다음 또 만나뵐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저희가 정말 기대해 보고요.
2: 저도
1: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바른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쵸, 스님?
0: 제가 이제 권해드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삶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때 항상 내게도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도움이라는 게내 삶의 도움이고, 내 삶의 도움이라는 게더 나은 행복을 얻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서는 경제적 조건이나 혹은 다른 어떤 기타 내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선택하는 게더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바른 선택이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잖아요. 윤회 과정 중에서의 가장 올바른 선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한 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 기회를
2: 맞습니다.
0: 얻기 위해서 오래도록 과거생에 노력했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머지않아 그리 오래 있지 않아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성향이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

0: 선택을 할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1순위로 넣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들을 2순위, 3순위를 충족해가는 방향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조언이 많이 되실 것 같죠?
2: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나와주셨으니까요.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인사 나눌게요.
2: 제가 제 동생의 추천으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아서 처음으로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번더 나의 혼을 올려주기 위한 부처님의 사랑,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쉬어가시되 멈추지는 마시고, 신심 있는 생활 모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앞으로 행복 응원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권선의 공덕을 오랫동안 쌓아오셨고 또 계룡대 홍제사 부처님 조성에 큰 역할을 하신 금강화 이미숙 불자님, 또온 가족이 깊은 신심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신행생활을 해오고 계신 우리 불교계 인재 유영수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나봤습니다. 내 자신의 그 레벨업, 혼의 레벨업을 위해 꼭 불교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 주신 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스님.
0: 그러게요.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뵈면 앞에 금강화보살님이나 유영수 불자님 이런 두 분들을 뵈면 시진과 원력, 그리고 또 실천하는데
1: 아,
0: 또
1: 맞아요.
0: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불교를 이끌어가고 지탱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우리의 사회를 좀더 향기롭게 만들고 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도반분들,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담아서 저희가 방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 번호가 바로 또 법보시를 하는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부따에도 가입하셔서 방송 포개 주역이 되어 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1: 네, 1850108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심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저더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0: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그런 분들과 우리의 이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피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님들 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함께 우리 부처님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봄 햇살처럼 포근하게, 또 꽃향기처럼 향기롭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신행 가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0: 우리는
1: 불자
0: 불자
1: 가족입니다.
0: 가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

탄소 탐료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료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임오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존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호

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생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제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리

무한무종약 신단인월 시

안인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양삼처시론 만지신봉촉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국태

사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인형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형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2: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84,00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6: 네!
7: 대무릎도?
5: 관절 복음!
7: 걸을 때도?
5: 관절 복음!
8: 일할 때도?
5: 관절

0: 관절버금.
1: 내 어깨도?
0: 관절버금.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2: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3: 제안에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4: 관절보공 정말 좋아요.
3: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5: 관절보공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6: 아빠 최고.
7: 관절보공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8: 선택하길 잘했어요.
3: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보공.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해주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사에 헌신한다. 쉽게 마음과 몸을 바친다.
1: 발로 뛰는 도심포교를 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2: 온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편하게 알고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따뜻한 봄꽃이 인사를 건네고 연두빛 잎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계절. 다시 찾아온 봄의 설렘만큼 손꼽아 기다려온 그날.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축제 연등회. 정성으로 밝힌 등불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고 그 빛은 사람과 사람을 다시 세상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종교와 나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등불 아래 하나로 물드는 시간. 시대마다 우리의 삶과 함께해온 연등회는 이제 불교만의 축제를 넘어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수십만 개의 등불이

0: 거리를 수놓고 형형색색의 빛이 도심을 가득 채우는 밤. 우리 모두 주인공이 돼 즐기는 축제. 연등회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한 등불 하나 켜보는 건 어떨까요? 불기 2570년 연등회. 그 빛의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 대중 여러분, 해마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훈훈한 햇살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전마다의 빛깔로 피어난 꽃들이 세상을 장엄하는 지금,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2600여 년 전 아기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구는 나라는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생명이 지닌 빛나는 불성을 깨우는 거대한 자각의 서곡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내 마음의 평안과 이웃의 고통을 보듬을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물질 문명이 아무리 눈부셔도 내면의 근원적인 괴로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지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는 이제 선명상을 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스트레스를 넘어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젊고 활기찬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와 연등회에 열광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힙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행보는 시대와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동감 있게 전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서원입니다. 이 활기찬 에너지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소중한 생명들이 아파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환히 밝히는 인드라망의 이치를 기억합시다. 사회 리더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삼독심을 배우고 자비의 보살심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포용하는 화쟁의 지혜로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억눌린 자는 자유를, 슬픈 자는 위로를 얻는 참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0: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빛의 축제.
1: 천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다시 지혜의 등불이 종로거리를 환하게 비춥니다. BTN 특별 생방송 불기 2570년, 2670년 연등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0: 안녕하세요. 광우입니다. 네.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연등회 축제 불교TV BTN과 함께해서 정말 좋습니다.

0: 정말 행복합니다.
1: 네, 광우수님, 저희가 이제 재작년이었죠. 그때 연등회에서는 이제 종로거리 현장에서 생생한 또 행렬의 감동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0: 와, 바뀌었네요.
1: 세단장을 한 BTN 불교TV 신사옥, 바로 옥상에 자리한 옥상 정원 특설 스튜디오인데요. 스님 어떠세요?
0: 야, 종로 현장도 물론 뜻깊은 자리였지만 이 아름다운 BTN 불교TV 옥상 정원에서 네. 연등회 축제를 이 특집 생방송 진행하니까 천상세계 온 것 같습니다.
1: 네, 게다가 올해도 우리 스튜디오에 한마음 선언해서 예쁜 등을 또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야. 잠시 후에 이제 어둠이 깔리면 빛이 더욱 예쁘게 빛날 텐데요. 그때 저희가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자,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 연등회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올해 봉축표 스님 알고 계십니까?
0: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인데요.
0: 이야, 마음은 평안, 세상은? 화하,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1: 개개인의 마음이 평안할 때 온 세상이 또 함께 화합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님, 유독 더 이 표어가 와닿는 건 왜일까요?
0: 요새 많은 분들이 힘들다, 세상이 괴롭다, 또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1: 맞습니다.
0: 오늘 연등회 축제, 환한 등불로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분들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자,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 불기 2570년 연등회, 이제 축제의 시간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0: 와, 기대된다.
1: 스님, 지금 이 순간 가장 설레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접 참가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죠.
1: 바로 동국대학교 운동장 현장에 그분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모습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살짝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운동장 현장에 지금 저희 BTN 중계차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이재영 기자 나와주십시오.
2: 네, 저는 지금 연등회 시작 어울림마당이 펼쳐질 동국대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행사를 앞둔 참가자들이 마지막까지 울동과 동선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이어 펼쳐질 연등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조계사 청년 연희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계사 청년 연희당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계사 청년 연희단은 매년 활기찬 율동으로 연등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연등회를 준비하셨는지 연등회 연희단 소개와 그리고 이번 올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계사 청년의 연희단은 조계사 청년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공연팀입니다. 저희는 전문 무용수들이 아니라 각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약 두 달 동안 매 주말을 반납 회감에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오늘 저희들의 에너지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운동장에는 사람이 가득 메울 만큼 꽉 차 있어요. 이 자리 함께 해보니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아, 매년 이렇게 연등회를 참여하면은 가슴이 좀 벅차오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불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조용하다, 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연등회 때는 우리가 정말 잘 논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종교다, 재밌는 종교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곳에서는 아기부처님 관불의식을 시작으로 법회가 봉행되며 연등회의 시작을 알릴 예정인데요. 이어지는 행렬 등 경연 대회에는 59개 단체와 사찰이 특성을 살린 등을 출품해 수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천여 명이 함께하는 연희누리에서는 흥겨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되며 연등회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연등회의 시작이 임박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운동장에서 BTN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1: 네, 동국대학교 운동장 현장의 열기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0: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1: 오늘 또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0: 야.
1: 가뜩이나 뜨거운데. 자, 그런데 이왕 즐기는 거 또 제대로 알고 즐기면 좋잖아요.
0: 그렇죠.
1: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꺼지지 않고 이어져온 연등행렬. 그 시대마다 새롭게 더해진 문화가 또 오늘날의 연등회를 만들었는데요. 자, 올해 연등회는 어떤 이야기

0: 의미가 담기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온 천년의 빛.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일제의 억압과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연등회의 등불은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도심을 수놓는 화려한 행렬과 다채로운 행사들이 더해졌고 불자들만의 의례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2: 연등회의 가치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1: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무형유산 등재에 이어 2020년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유산이 됐습니다.
3: 불, 법, 승.
1: 광화문 광장이 다시 빛으로 장엄됩니다. 2026년 연등회의 서막을 알리는 불기 2570년 봉축 점등식. 올해 광화문을 환히 밝힌 주인공은 북한의 묘향산 보현사 석탑을 정교하게 재현한 평화와 화합의 보현사 탑등. 분단의 시간을 넘어 평화를 향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빛은 가로연등의 불을 밝히며 연등회가 돌아왔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전통등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 한지로 정성껏 빚어낸 전통등은 은은하고도 깊은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히 밝힙니다. 축제의 본격적인 문을 여는 연등법회.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과 함께 저마다의 간절한 마음을 등불에 실어 부처님께 올립니다. 연등 행렬을 앞두고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는 연희누리. 신명나는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역동적인 에너지 속에 모두가 하나돼 어우러지는 시간. 연희누리를 통해 사람들은 함께 웃고 함께 호흡하며 화합의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더욱 밝아집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 거리 위를 흐르는 빛의 물결, 연등 행렬이 시작됩니다. 은하수처럼 종로를 수놓은 수십만 개의 등불 사이로 올해는 아주 특별한 풍경이 더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상징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들도 나란히 발을 맞추며 걷습니다. 인간과 기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경이로운 순간. 연등회는 천년의 빛을 품은 채 오늘 우리를 비추는 살아있는 빛의 축제입니다. 빛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자리 대동 한마당. 흩날리는 꽃빛 속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환희의 순간을 즐깁니다. 연등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빛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등을 만들며 마음의 번뇌를 씻고 등을 밝히며 나눔의 기쁨을 배웠던 시간. 불기 2570년 세상 모든 이의 마음에 평안과 자비가 닿기를. 연등회는 오늘도 희망의 등불을 이어갑니다.

한국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스님, 한국불교 열애종 총무원장 명한스님,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 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주지 도심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산하기관을 대표해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신도단체 대표분들의 관불이 있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원주님,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대표 이기흥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님,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 정구창님, 포교사단 단장 강의수님, 대한불교 청년회장 이길수님,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장 선민진님 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관불하며 우리 스스로 맑은 물이 되어 능히 세상의 때를 없애고 낮은 곳으로 겸손히 자리하며 온 세상 무생명의 밑거름이 되기를 서원해 봅니다. 지금부터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연등회 연등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3귀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귀는 음악에 맞춰 연합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0: 이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선명상이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선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얽혀져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집니다. 사랑이 생기면 미움도 생깁니다. 기쁨이 커지면 슬픔도 커집니다. 즐거움이 많아지면 괴로움도 많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0: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1: 차분히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해진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이 연등법회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기 1570년 연등의 보존위원장이시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의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앉은 채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 대중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연등회를 맞이하여 함께하신 모든 불자님께 벅찬 환희와 감동으로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1200년 오랜 역사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전승해오고 있는 연등회를 봉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적일체 다 즉일이라 했습니다. 나와 이웃, 나아가 온 세상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과도 같이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의 빛을 따라 안으로는 내면을 평안케 하는 등불을 밝히고 밖으로는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화합의 등불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은 나를 위한 등인 동시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입니다. 이는 곧 선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지혜를 찾아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구촌 공동체 또한 끊이지 않는 분쟁과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드라망의 연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존재이지만 나와 다른 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탐냄과 성냄에 집착하여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의 연등은 욕망과 분열의 불길을 자비의 감노수로 식히고 대결의 현장에 화합의 언어를 꽃피우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0: 오늘 이 연등 법회가 그러한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되어 세상의 화합으로 완성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됩니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담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열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든 이 연등 하나하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은 모든 미움과 편견을 거두고 자비와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토 세상을 앞당기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모신 날에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사부대중 모두의 삶 위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 광명이 끝없이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1: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의 의장 주경스님의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경전 봉독이 있겠습니다.
2: 경전 봉독.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바라볼수록 기쁨의 찬이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 부처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 두루비쳐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걸음을 편안하고 조용히 내딛으셨네.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 환히 깨달아 괴로운 중생을 구제하기를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맹세했다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 중생의 결박을 능히 풀어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을 물거품 삼고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 부따 자리타.
1: 이어서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언문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오늘 저희 사부대중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깊은 감사와 한량없는 환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나이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지금 이 세상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에 잠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대립을 빨리 내려놓고 화해하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화합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봉축의 등불을 밝히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발언하오니 무명의 어둠을 밝히셔 지혜의 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게 하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공덕을 법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깨달음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다음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님의 기원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움은 번뇌와 망상으로 헤매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지혜와 자비의 빛을 온누리 온 세상에 밝히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내고 성내고

0: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마음을 다스려 평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여 다투는 곳에는 화쟁의 지혜로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사부대중이 밝힌 연등불빛으로 지혜의 등불이 되어 무명을 밝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내 것과 모든 것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1: 이어서 불교 총지종 독립원장 록경 정사님의 평화기원 메시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2: 평화기원 메시지. 오늘 우리는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신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며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 대중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위한 연등불을 밝힙니다. 빈자 1등과도 같이 정성스레 만든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빛은 어둠을 걷어내는 꺼지지 않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 무명을 밝히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지혜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 대립과 분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안타까운 인명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이 정의로 둔갑되어 화합과 평화를 외면한 채 끊이지 않는 갈등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우리 불제자들은 누군가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임을 잊지 않으며 미움 대신 자비로, 분열 대신 화합으로 세상과 마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등불이 이웃의 길을 비추고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는 인연의 연등이 되어 화합과 평화의 빛으로 환하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1: 이상으로 불기 2570년 연등 법회를 마치고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행렬등 경연대회는 아름다운 우리 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성과 열정으로 축제를 준비해 주신 단체에게 드리는 감사와 격려의 시간입니다.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은 연등회 보존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신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상을 위해 집행위원장 스님께서는 단 하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수상단체들은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참가단체 대표자는 행렬등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을 수여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등지게상입니다. 연등지게상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국제선센터, 삼성암,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승가원, 삼천사 이상 6개 단체입니다. 먼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입니다.

파라미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파라미타 미래 등입니다. 다음은 국제선센터입니다. 온전한 알아차림으로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겠다는 명상하는 물고기 등입니다. 다음은 삼성암입니다.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법륜 등입니다. 이어서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입니다. 불교 스카우트의 화랑정신을 상징한 화랑연꽃 등입니다. 다음은 승가원입니다.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밝히는 피우리와 이루리 등입니다. 연등지계상의 마지막 단체는 삼천사입니다. 행렬등은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는 아쇼카 별꽃 등입니다. 이상 연등지계상 시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등인욕상입니다. 연등인욕상은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승가사, 조계사, 호합사, 옥천암, 불용사, 석불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이상 8개 단체입니다. 먼저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입니다. 부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은 다정한 등입니다. 다음은 승가사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번뇌와 전 세계의 시련 극복을 기원하는 화중연등입니다. 이어서 조계사입니다. 부처님 오심을 되새기며 청정함과 깨달음을 표현한 불교 문양 등입니다. 다음은 호합사입니다. 올해 붉은 말과 호랑이 기운으로 조화로운 삶과 길상의 의미를 담은 호마 상생 등입니다. 이어서 옥천암입니다. 행렬등은 신도들의 서원을 담은 옥천암 연꽃 등입니다. 다음은 구룡사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과 조화로운 삶을 서원하는 연꽃 단청 등입니다. 이어서 석불사입니다. 우리 삶의 마음을 비추는 행복 등입니다. 연등인욕상 마지막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입니다. 빛으로 피어난 나비정원 등입니다. 이상 연등인욕상 시상이었습니다. 개성에서 연등정진상입니다. 수상단체는 불광사,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진관사, 진각종, 금륜사, 화계사, 봉은사 7개 단체입니다. 먼저 불광사입니다. 연꽃처럼 부처님처럼 정진의 기원을 담은 화엄 연화등입니다. 다음은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입니다. 부부의 금슬과 화목처럼 세상 화합의 기원을 담은 원앙 부부 등입니다. 이어서 진관사입니다. 전통북의 태극과 운판 문양을 새겨넣어 전통과 불교 세계관을 담은 태극기 등입니다. 다음은 진각종입니다. 밀교의 상서로운 문양인 금어에 금강륜 이미지를 디자인한 금어 등입니다. 이어서 금륜사입니다. 수행자 만행의 실천을 담은 만행의 꽃등입니다. 다음은 화계사입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발언하는 깨달음의 등입니다. 연등정진상 마지막은 봉은사입니다. 불국토의 이상향과 광명의 의미를 담은 조선시대 꽃다발 반자 등입니다. 이상 연등정진상 시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연등 선정상입니다. 수상단체는 한마음 선언입니다. 등을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고 한마음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의미의 한마음 바다등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입니다. 연등 지혜상입니다. 수상단체는 도선사입니다. 모든 이들의 평화와 진리를 깨닫는 부처님이 되는 길을 밝혀주는 전통 팔모등입니다. 이상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이었습니다. 모든 수상단체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또 연등회를 축하하는 연등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아울러 행렬등 경연대회 이제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하셨어요.
1: 두손 모아 환하게 밝힌 등불이 세상을 널리 비추듯이 우리 모든 존재들의 마음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납니다.
0: 발언합니다. 자, 이제는 법회로 채워진 이 환희로운 우리 마음을요, 신명나는 축제로 가득 채워볼 시간입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한바탕 어우러지는 연인 우리인데요. 스님, 기대되시죠?
1: 너무 기대돼.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골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개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계 2570년 연등에 어울림마당 여드리리 오래 사회를 맡은 저는 불자 개그맨 코목이 장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코봉이가 이 무대에 섰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신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교로 불며들 수 있도록 이 코봉이도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실 수 있죠? 정말 불며들게 만들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운이면 오늘 진짜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여리 누리를 위해 율동단 및 여리단 여러분들은 대기 자리로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울림 마당은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고 불자들이 어울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 그중 연희 누리는 참가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준비해온 율동으로 연등 행렬을 신나게 맞이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에 오늘 사회를 맡게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율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 율동단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자, 나머지 분들은 팜플렛 들고 계시죠? 우리 어린이들이 율동할 때 팜플렛 높이 들고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카드 섹션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율동!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 사랑으로 물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율동단에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율동단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집에 있는 우리 딸 둘이 너무 보고 싶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더운 날 너무 수고했어요. 아까 연습도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젠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아주 힘차고 열정적이고 패기를 느낄 수 있는 청소년 청년 율동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 청년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아니, 아이들보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청소년 청년 준비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팜플렛 들고 카드 섹션 준비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소년 청년들, 자, 율동할 때 여러분들 많이 좀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자, 그다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율동곡은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간다. 아, 무수의 불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영화사, 조계사, 보문사, 대불연, 동대문청, 진관사, 진강청, 검룡사, 한마음산업, 구룡사, 동국대, 동문회 가람 중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대박, 대박. 저만 느꼈나요? 이건 무슨 아이돌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천부대, 아, 우리 어린이부터 해서 청소년, 청년 율동자들이 멋지게 율동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울림마당 여리누리의 하이라이트.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느낄 수 있는 연희단과 전체 참가자 모두가 신나게 즐기는 율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 있는 우리 선두 5등단 1등단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두 5등단 1등단 자리에서 일어섯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요, 얍 하고 크게 구호를 외치면서 일어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두 5등단 1등단 얼마나 잘하는지 2, 3, 4등단에 보여주셔야겠죠. 자, 선두 5등단 1등단 자리에서 일어섯.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2, 3, 4등단은 분홍색 팜플렛 들고 계시죠? 분홍색 팜플렛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선두 5등단 1등단이 율동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 많이 좀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색 팜플렛 들고 있는 분들이 선두 5등단 1등단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5등단 1등단 율동 노래는 축제

우리 동국.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등 5등단 1등단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들어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등단, 3등단, 4등단 율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두 5등단, 1등단 한 거 보셨죠? 예, 좋습니다. 우리 2, 3, 4등단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야겠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 하면 여러분들 이야! 하고 큰 목소리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2등단, 3등단, 4등단 자리에서 일어서!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두 5등단, 1등단은 초록색 팜플렛을 들어주시고요. 2, 3, 4등단은 율동할 때 열심히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단, 3등단, 4등단 노래는 오늘은 좋은 날! 수국사, 조계사, 도선사, 영화사, 진각종에서 함께 하십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서입니다. 지금 앉아계신 우리 불자리들, 신도님들 손에 들고 있는 거 자리에 놓고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네, 일어서 주시고 전체의 율동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찍는 항공샷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멸될 수 있도록 우리 멋있게 율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체 율동곡은 갑니다. 돈돈 나리.

해창해! 우리 불자리들 신도님도 해창해! 우리 스님들도 해창해! 봐주세요!

손 돌려! 손 돌려! 손 돌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32도를 넘었었습니다. 아, 그런데 연습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 자체가 오늘 이 무대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연등에는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올해 연등어 표어가 뭔지 아세요? 연등어 표어는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고 자랑스러운 연등의 전승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와 함께 했는데 재밌으셨습니까?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분장의 개맨 코모이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그맨 코봉이 장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분하세요. 성분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사부대중 모두가 하나 되는 신명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오늘은 부처님. 네, 이렇게 수많은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이곳에 모이니 참 좋습니다. 모여서 어우러지는 이곳이 행복을 담아가는 큰 마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어울림 마당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연등회의 주인공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은 평안하고 세상은 화합으로 가득한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율동과 함께하는 연예누리를 즐겁게 진행해 주신 개그맨 장재영님과 율동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하고 안전한 연등회 행사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교사단 여러분, 포교사 서울지역단 여러분, 국제포교사회 여러분, 동국대 부속고등학교 여러분,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여러분, 그리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 여러분 등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2천여 명의 진행요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고 평안한 마음과 화합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는 잠시 후 장엄한 행렬이 이곳 동국대학교에서 출발하여 흥인지문을 거쳐 종로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장엄하게 펼쳐지겠습니다. 연등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행진 선언을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행진선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어둠을 밝히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제하며 서류를 향한 자비와 연민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한등 한마음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연등 하나하나는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서원의 빛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염원의 빛입니다. 모든 이들이 마음이 편안하여 온 세상이 화합과 물들고 밝고 따뜻한 연등의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안과 온 세상의 화합을 위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연금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행진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등 행렬을 위해 모두 출발해야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진을 위해 연등 행렬 선두에 모실 아기 부처님 이윤이 있겠습니다. 관불단의 아기 부처님을 연에 모시고 이윤을 진행하는 동안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부처님은 연등의 보존위원회 집행위원장 성웅 스님이 모시고 그 뒤를 이어 연등의 보존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대빈들께서 함께 이윤하시겠습니다.

0: 전등의 주인공이며 전승자인 자랑스러운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은 온 인류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신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높은 덕을 찬탄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정성을 다해 밝힌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불빛으로 우리 마음과 세상을 더욱 환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불자 여러분의 원력으로 평안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연등 행렬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 2570년 연등회 앞서 보신 어울림마당 이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는데요. 연등행렬 그 행진 시작을 알리는 선언 그리고 아기 부처님 이혼을 하는 발걸음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스님 어울림마당 이제 매년 이렇게 함께 하는데 할 때마다 새롭고 흥겨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연인우리의 신명나는 춤 사이로 피어나는 그 모든 춤 사이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화합의 사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연등행렬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그리고 연등행렬의 시작점이죠. 흥인지무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약 3km 정도 되기 때문에 스님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7시까지 그 남는 시간 동안 저희 BTN에서 또 특별한 시간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스님 특별한 손님도 함께 하신다면서요?
2: 예,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1: 네.
2: 저와 아주 친한 절친, 절에서 만난 친구라서 절친 고금 스님 모셨고요.
1: 고금 스님.
2: 네. 그리고 BTN 불교TV의 인기 법사 스님, 법장 스님 나오십니다.
1: 와, 법장 스님까지.
2: 와, 기대된다.
1: 야, 그야말로 야단법서.
2: 야단법서.
1: 흥겨운 2부 순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는요. 올해 동대문 운동장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이 행렬길이 30주년을 맞이한 정말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 만큼 방송을 통해 연등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감동 더 깊게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0: 저희가 2부에는 연등의 역사와 그 의미,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스님, 채널 고정 해줘야겠죠?
1: 채널 고정 해야죠. 여러분, 앞으로 2부, 3부가 훨씬 더 재미있답니다.
0: 네, 그런
1: 채널
0: 의미에서.
1: 고정하시고요. 예. 제가 BTN으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0: 운 띄워드릴게요.
1: BTN 불교TV에서 연등회 행렬을 함께 시청하세요. TV로 보셔도 되고 유튜브 채널 BTN 채널로도 보셔도 됩니다. Enjoy 빵빵 엔돌핀 팍팍 BTN 화이팅!
0: 화이팅! 와! Enjoy 빵빵 엔돌핀 빵빵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 2부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건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0: BTN 부타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타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구람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부따회 1855-0108번입니다.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안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래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비겐 특별 생방송 불기 2570년 연등회 2부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 와! 스님,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어울림마당 연등 법회를 통해 올해 연등의 그 시작을 알렸고요. 잠시 후 7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우리 행렬단들이 이동하는 그 시간까지 좀 특별한 시간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예, 반가운 얼굴들. 예, 우선 반가운 얼굴들부터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광호 스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 주실까요?
1: 예. 저의 아주 친한 도방 스님, 서울 광불사 주지 고금 스님 나오셨습니다. 고금 스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금입니다.
0: 잘생겼어요, 스님.

0: 잘생긴 얼굴이 모니터를 뚫고 나오네요.
1: 와, 자 이분도 역시 예, 하우 아주 그냥 멋지잖아요.
0: 예, 스님. BTN 불교 TV 최고의 인기 법사 스님이시죠. 법장 스님 나오셨습니다. 와,
2: 오늘은 연등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법장입니다.
1: 야, 스님.
0: 아, 멋있다.
1: 이렇게 사실 이렇게 수다는 여럿이 떨어야 또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또 이제 두 분 스님, 특히 광우 스님께서 특별히 두 분을 좋아하신다고.
0: 많이 좋아하죠.
1: 예, 그래서 오늘 또 두 분의 법명으로 또 시를 지으셨다고.
0: 아, 제가 이제 이 삼행시에 재미가 붙어서요.
1: 네.
0: 고금 스님의 고금과 법장 스님의 법장으로 이행시, 이행시에서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1: 자 그럼 우리 함께 운을 띄어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고금스님부터 할게요.
1: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고!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 중에 최고의 금 고금스님이 오셨습니다.
1: 그 다음 예. 법!
0: 법장스님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1: 장?
0: 짱짱짱 법장 스님이 짱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아이고 즐겁다.
2: 돌려막기 느낌이 좀 있긴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네. 두 분 스님과 함께 또 유쾌하게 시작해 보니까 오늘 이 야외 스튜디오 분위기가 더욱 더 한층 무르익는 것 같고요, 스님. 또 두 분이 함께 하셔서 더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2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3부까지도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고금 스님. 네. 연등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 BTN과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저 만나니까 좋으시죠?
3: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유튜브로만, TV로만 이래 보다가 여기 나와서 우리 강우 스님과 우리 오 아나운서를 뵙으니까 너무 즐겁고 또 법장 스님까지 여기서 같이 뵐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네. 스님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법장 스님
2: 예.
1: 예 옥상 정원 2년째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도 좀 3분 다른 게 원래 남의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니 아. 제가 여기 작년에 앉아서 광우 스님 자리에서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장되고 이 전달할 것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한 발치 떨어진 데서 바라보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고 너무 여유롭고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연등회를 즐기는 느낌입니다.
1: 아, 좀 더 즐기는 마음으로 예. 예, 그 환희심 저희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 이 축제 편안하고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동대문 그리고 종로 일대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감동 즐기셔도 좋겠고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계신 어느 곳에서든 저희 BTN과 함께 하시면 생생한 감독 저희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BTN 불교 TV 그리고 라디오 울림 또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까지 스님 알짜배기로 저희가 꽉 채워서 내보내드리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어디에서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저희에게도 전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52번 샵 1252번으로 우리 고금 스님 또 법장 스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감동을 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스님?
0: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공양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포교 후원 060-800-7000번
1: 네.
0: 060-800-7000번 혹은 1855-0108 1855-0108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등회는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오면서도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과 형식을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대문 흥인지분에서 출발해 종로거리를 가로지는 지금 연등행렬 코스가 확정된 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의 예,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주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은 평소에는 그 종로 그 왕복 약 8차선 예 많을 때는 8차선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거리 그리고 쫙 밀어내고 연등으로 불빛이 밝히고 내가 만든 연등을 들고 행렬하는 그 기쁨 혹시 두 분 스님 직접 참여해 보신 적 있을까요?
2: 예 저는 어렸을 네. 적 뭐 아까 아카이브 영상도 잠깐 나왔지만 출가하기 전에 할머니 손을 잡고 여의도와 또 동대문에서 했던 그 추억이 있어서 아마 영상 나오면 또 한번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1: 야, 우리 고금 스님은 어떠세요?
3: 저는 직접 종로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1: 어, 진짜요?
3: 연등을 들고.
1: 몇 년 전에?
3: 네, 저는 예. 이제 3년인가 4년 전에 제가 직접 걸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참석하면서 혹시 등 나눠줄 수 있냐고.
1: 아~
3: 그래서 제가
1: 아, 현장 시민 여러분들이
3: 본인도 이제 등을 들고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여쭤봤던 시민 불자님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연등을 직접 들고 연등 행렬에 참여하는 그 많은 불자님들 어떻게 보면 선물이고 또 특권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또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야말로 스님 말씀하신 네. 대로 더 감동의 모습이지 않은가 합니다. 자, 종로거리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화면 잠시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야, 벌써부터 많은 분들 나오셨네요.
0: 오, 야, 대단하다.
1: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0: 날씨가 너무 좋아요.
1: 예, 인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나오신 것 같고요. 이게 믿기십니까? 원래 중앙 차선에 예, 버스 전용차로도 있고요. 예, 법정 스님.
2: 맞습니다. 옛날에는 왕행차였던 길입니다.
1: 오.
2: 왕행차였던 그 길에 이제 법왕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을 기리는 연등으로 세상을 환히 밝혀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고 그 빛으로 누구라도 다 함께 환히 빛나는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예. 아, 멋있다.
1: 많은 시민 여러분들, 불자님들 나와서 이제 잠시 후 펼쳐진 연등 행렬의 그 감동 즐기실 준비하고 계시고요. 바로 여기가 흥인지문 연등 행렬의 스타트, 시작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동대문 운동장을 출발한 모든 행렬단이 이곳 흥인지문에 모여서 선두 등단을 시작으로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연등 행렬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아, 직접 등을 들고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을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동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광우스님?
0: 예, 지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가득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저도 여러분들... 당장 같이 가서 연등행렬 하고 싶은데
1: 안 돼요, 안 돼요.
0: 안 되죠. 안 돼요. 참겠습니다.
1: 여기 함께 계셔야죠.
0: 불교TV BTN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연등빛처럼 맑은 공덕, 밝은 공덕 여러분들 방송포교 후원 전화로 함께 공덕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060-800-7000번 방송 보시면서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 분들의 마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오랜 기간 연등회에 또 산 역사의 증인들이 우리 또 세 분의 스님들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뭐 추억나는 그 추억거리나 연등회에 또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법장 스님 어떤 기억들 떠오르세요?
2: 네, 제 어렸을 때 기억인데 지금도 너무 재밌고 생생했던 기억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아마 청담 스님이 아마 총무원장이셨던 것 같은데 연등회를 쭉 했대. 그때 막 용도 있고 막 주작도 있고 다양한 연등들로 막 입에서 불도 나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마포대교 한강대교를 쭉 넘어갔던 기억이 한참 있는데 그렇게 막 가던 용이 어느 순간 멈춘 거예요.
0: 오.
2: 노지하고 봤더니 아연 로타리를 지날 때 로타리 기둥이 낮아서 용 머리가 거기에 끼인 겁니다.
1: 걸렸어요? 야.
2: 그래서 그걸 빼서 계속 어찌됐건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우회해서 용이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도중에도 이게 아마 프로그램인지 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0: 계속 불이 나와요.
2: 네,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나서 용이 다리 상판에 머리가 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아마 지금 이 연등에 저랑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거기 걸으셨던 보살님들도 계실 겁니다.
1: 맞아요.
2: 그
1: 기억하시는 분들도 예. 계실 것 같아요.
0: 대단하다.
2: 예, 그랬던 그 재밌었던 예. 에피소드가
0: 그
2: 있습니다.
0: 용의 머리가 끼인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 뭐라고 할까요?
0: 용영 죽겠지.
1: 아, 고금스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역시.
0: 친구라서 억지로
1: 그러니까. 역시 절친
3: 확실히 예. 재밌었습니까?
0: 네. 사랑합니다 고금스님
2: 용영 지셨습니다.
1: 네, 고금스님은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3: 네, 저도 그 연등하면서 참 많이 등 이름들을 좀 외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 나오는 등을 쭉 예. 보니까 정말 100여 개가 넘더라고요. 등 종류만 해도.
1: 그거 못 외워요, 스님 사실은. 네.
3: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보통 그냥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등을 오늘 연등회뿐만 아니라 네. 전시도 한다 그러고 이제 많은 그런 거 관람할 수 있는 끝나고도 이렇게 전시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맞아요, 네,
3: 그래서 그런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0: 이 연등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1: 네,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종로거리 현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시민 여러분들, 불자님들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예. 저 종로거리를 꽉 메우는 10만여 개의 그 등불, 스님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흥겨운 축제 바로 연등회가 아닌가 해요.
2: 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추억 하나가 아스란히 떠오릅니다.
1: 아스란히.
2: 몇 년 전에 네네. 우리 오계윤 아나운서님하고 함께 종로 현장에서 비바람 불 때 우리 사회를 봤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그때 위에 천막이 있었는데도
1: 따라갔어요.
2: 바람 때문에 비가 옆에서 뺨을 몰아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에이.
2: 그때 제가 눈물인지 빗방울인지 온몸에 홀딱 젖고 있었을 때
1: 그때
2: 그렇게 비바람이 쳐도 불자들이 흩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1: 그러게요.
2: 그때 제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면서 날이 좋으면 좋아서 연등회는 행복하고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연등회는 행복하구나. 연등회 화이팅! 우리 불자님 화이팅! 이라고
1: 화이팅!
2: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1: 네, 스님들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종로거리에 켜질 등불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지금의 장엄한 축제가 되기까지 과연 과거의 연등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동안 BTN 불교TV가 정성껏 기록해온 소중한 영상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함께 시간여행 가보실까요? 네, 먼저 2539년으로 갑니다. 바로 1995년도의 연등회인데요. 앞서 법장 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의도 광장에서 봉축대법회가 진행됐고요. 또 종로까지 11km가 넘는 제등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1995년도를 끝으로 여의도 시대가 막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여의도에서 펼쳐진 마지막 제등 행렬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소중한 자료죠?
2: 이 소중한 자료를 BTN 불교TV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1: 그럼요, 그럼요.
2: 아,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저 현장, 저때 지금 우리 법장 스님께서 할머니 손을 잡고
3: 아마 네. 그때쯤이면 투정 부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 안 걸어가냐.
4: 아이고, 왜 끝나냐.
3: 왜 이렇게 오래 있냐.
4: 오래 하냐. 네,
3: 그랬었어요. 아, 실은 이때 진짜 굉장히 네. 길었었습니다.
1: 11km면 스님 그 길을 다 어린아이가 걷기 쉽지 않았을
3: 맞습니다.
1: 텐데요.
3: 맞습니다. 다리를 네. 건너고 그 뒤로도 한참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시면 야. 다 손으로 끌고 가셨었어요. 그때는. 차나 그런 거에 싫지 않고.
1: 그러게요.
2: 그때 함께 있었던 할머님이 우리 법장 스님 이렇게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실 거예요.
3: 네,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야, 지금 아시면은
2: 참 아름답습니다.
1: 그러게요. 아기 부처님을 모신 연인 가마인가 봐요.
3: 네, 자. 맞습니다. 저렇게 항상 가마를 만들어서 저 때는 사람들이 다 끌고 가다 보니 교대를 했었습니다.
1: 아. 저
3: 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가 꼈던 용이.
2: 아, 머리 꼈던 용. 영영 죽겠지. 네. 아.
1: 저 때도 용이 구름 뿜었네요.
3: 네, 멋있다. 아연동쯤 된 것 같습니다.
2: 네, 멋있네요.
1: 1995년도 여의도 별법회 현장 제등 행렬의 모습이고요. 아이언 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지나고 있는 많은 불자님들의 모습입니다. 저 때나 오히려... 지금이나 그 열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동대문 운동장으로 갑니다. 불기 2540년, 1996년이죠. 시민과 함께하는 첫 연등 법회 있습니다.
2: 이야, 대단하다.
1: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 예, 알면은 우리 친구인데. 자, 동대문 운동장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딱 동국대학교 운동장 예, 모습처럼 많은 이제 참가자분들이 이곳 동대문 운동장에 모여서 예, 법회도 봉행을 하고요. 또 연희단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많은 합창단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저때 스님 고금 스님 기억을 하세요?
0: 저때는 기억을 잘 안 나네요.
2: 저때 어디 계셨습니까 고금 스님?
1: 그러게요.
0: 저때
1: 어디 계셨을까?
0: 학교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시민과 함께하는 첫 연등 법회 우리 법장 스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3: 저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난 에피소드가 등을 싣고 지하철로 갔었습니다. 동대문역이다 보니까. 근데 등을 달고 이제 쌓아서 큰 박스에 담아간 걸 지하철 위에다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1: 특별 생중계.

0: 등년진을 참석했던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1: 그렇게 큰 거 들고 탔으면 내리고
0: 너무 즐거운 나머지 수다 떨고 빨리 네. 저기 즐기러 간다는 생각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2: 아기 부처님이 이제 흰 코끼리를 타고 근데 부처님이 약간 좀 풍선인가 봐요. 이렇게 점점 펼쳐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저 때가 이제 지금 연등회 틀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율동 연인우리단 많은 분들이 함께 율동에 참여하고 노래하고 흥겹게 축제처럼 즐기는 현장 바로 1996년 동대문 운동장 모습이었습니다. 자, 99년도로 가보죠. 이때부터 이제 율동이 어울림 마당이 시작됐고요. 또 율동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동자세. 아 귀여워. 아 좀 뭔가 짜증이 났어.
0: 아이들은 힘듭니다.
3: 고맙어요.
2: 자, 99년 연등회에서는 축제의 생동감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제 어울림 마당이 이때부터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1: 어울림 마당이요?
2: 예. 혹시 고금수님 저 땐 기억나세요?
3: 아, 저 때도 아직은.
2: 아직은.
1: 네. 저 때가 99년도잖아요.
3: 99년도. 네.
1: 고금수하고 저하고 99년도에 회의사에 있었습니다.
0: 고생하실 때였는데.
1: 고생할 때였죠.
2: 드디어 역사적인 그 순간도 예, 99년도의 모습입니다.
0: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어서 사물놀이패를 이때 참석을 했었어요.
1: 이야, 법장쌤 네. 대단하시다.
3: 역사시네, 역사. 와. 네.
1: 진짜 법장 짱이다.
0: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출가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에 사물놀이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여기서부터 조개사까지 장구를 치면서
1: 장구를 치면서
0: 네, 뛰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1: 이야, 법장쌤 대단하시네요.
2: 자, AI 로봇스님들과 또 함께하는 불기 2570 2020년 연등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중과 함께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그리고 귀를 사로잡았던 추억의 연등 잠깐 다시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연등 기억하고 싶으세요?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2015년 예, 한마음 등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지수와 풍의 근본이 마음의 근본이며 지구의 근본이고 그 근본을 통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감을 상징하는 한마음 등 해마다 한마음 선언의 그 장엄 등 행렬 등은 정말 창의적이고 그 규모가 압도적이거든요. 법장 스님.
0: 예, 한마음 선언은 저도 작년에 같이 이제 접해봤지만 너무 아름답게 이 정말 이 연등회만을 위해서 정말 공을 들이고 연구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 맞아요.
0: 그리고 그 성과로 저렇게 등을 아름답게 해서 모두에게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2: 자, 이어서 2017년 조계사 반야심경 등도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지혜의 정수를 담은 경전 반야심견 274 전문을 고금스님 저렇게 등으로 제작했던 거 와, 기억하십니까?
3: 네, 저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문으로만 외우고 봤던 것들을 이제 한글로 저렇게 보니까 와.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 대로 저 때부터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혜의 정수를 담은 경전 반야심경 270자 전문 예, 그 등을 함께 보셨습니다.
1: 아, 아름답다.
2: 자, 같은 연도고요. 이번에 불광사 행렬 등입니다. 이제 팔모 등이에요. 예쁘죠?
1: 아, 예쁘다.
2: 이제 T자 등대를 만들어서 저 때부터 이제 연등이 더 풍성하게 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스님, 양쪽 T자로 해서 두 개씩 그리고 뭐 적당히 한 세 개도 매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저 팔모 등이잖아요.
2: 네, 네.
1: 팔모 등의 겹겹이 서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2: 네, 네.
1: 팔팔합니다. 심히 팔팔합니다. 팔모드.
2: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2019년 연희 용등입니다.
1: 야, 용등.
0: 저 안에 얼굴이 보이네요, 지금. 아. 너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1: 야, 진짜 멋있다.
2: 청년의 버부들이 이제 등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죠?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용을 표현하는 건데 저는 해마다 저걸 볼 때마다 서로 발걸음을 맞춰야 돼요. 야. 만약에 못 맞추고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2: 예, 한 번도 사고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는 연희 용등의 모습 2019년도 다시 보고 싶은 연등이었습니다.
1: 야, 예쁘다.
2: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보고 싶은 연등 2023년 역시 한마음 선언 북두칠성등이었습니다.
1: 북두칠성등
2: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등이었는데요. 아, 우리 세 분 스님도 어렸을 때 별 많이 보셨잖아요.
0: 예.
2: 예. 북두칠성 좀 별자리도 좀 찾아보셨습니까, 법장 스님?
0: 예. 북두칠성 뭐 거의 동서공을 막론하고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 오.
0: 약속의 등이어서 이 북두칠성 등도 그때 약속의 등인 겁니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또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 그 시기를 넘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북두칠성 그리고 우리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부처님도 계시죠. 그런
2: 네네.
0: 것을 저렇게 담아서 만들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고금스님 네. 약속에 예, 북두칠성 나왔거든요. 예, 뭐 하나 말씀해 주셔야 돼요.
3: 아, 북두칠성은 보통은 저희는 이제 국자등 국자가 들어간다 해서
2: 예.
3: 이렇게 일곱 가지 별 변하지 않는다. 늘 변하지
2: 괜찮는다.
3: 않고 그 자리에 모든 별자리는 변해도 그 북두칠성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심과 아까 법장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처님과 같은 그 마음은 우리 중생이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고 변치 않는다라는 것들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변하지 않는 마음 약속.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2: 어떤 문장이요?
1: 연등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BTN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약속해줘.
2: 약속해줘. 감사합니다.
1: 네.
2: 자, 연등회는요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가 되지만요 또 우리 국민이 가장 힘들고 아픈 시기를 보낼 때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할 때 언제나 또 밝은 빛을 내어주는 그 간절함도 또 기다려지는데요. 현대사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스님? 아, 우선 97년도 말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예. 예,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마다 우리 불교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자, 잠시 후면 불교TV 이제 특별 생방송 2570년 연등회 연등행렬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 동대문 운동장 그 연등 행렬의 시작점 흥인 지문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하늘이 너무 파래요.
0: 그림 같습니다.
2: 너무 맑아요. 예. 오늘 진짜 날씨 끝내줍니다.
4: 네, 저는 지금 연등 행렬 출발을 앞둔 흥인 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대형 장엄등들이 하나 둘 출발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사자를 탄 문수보살과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 사천왕 등까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세상의 평안을 발원하는 불자들의 정성이 이 장엄등 하나하나에 담겼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 6일 수계식으로 법명을 받은 로봇 가비를 비롯해 도반 로봇인 석자, 모희, 니사가 함께할 예정이라 불자들을 넘어 국내외의 언론이 관심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연등 행렬에는 5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10만 개의 연등을 들고 서울 도심을 밝힐 예정인데요. 이 행렬에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불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힙한 불교 열풍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평가받는 해탈컴퍼니의 주여진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5: 안녕하세요.
4: 네, BTN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인 불교 문화 IP 브랜드 해탈컴퍼니입니다. 저는 해탈컴퍼니 대표 주여진입니다.
4: 오늘은 수계를 받은 로봇이 행렬 선두에서 인간과 함께 행렬에 나설 예정인데요. 아직 로봇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행렬을 앞둔 로봇에게 한마디 한다면?
5: 아, 네. 아, 로봇들도 행렬이 처음일 텐데 지치지 않고 힘내서 저희 인간들과 함께 이 행렬을 멋지게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로봇아 힘내!
4: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직접 걸으셔야 하는데요.
5: 네.
4: 행렬을 앞둔 소감이 어떠신지, 어떤 마음으로 이 행렬에 참여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5: 저도 이번에 이 행렬이 처음인데요. 아, 일단은 이 행렬에 참가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그리고 이 행렬에 있는 이 부처님의 화엄과 이 즐거움을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즐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참여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4: 아니, 뒤에 직원분께서 들고 계신 이 깃발이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요. 행렬을 마치고 이어지는 대동 한마당에서 흔드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5: 네, 대동 한마당에서 또 멋지게 놀아 제낄 예정이라고 하길래 저희가 또 노는 거에 또 해탈컴퍼니가 빠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락패 하면 또 깃발 아닙니까? 그래서 극락도 락이다 딱 이런 느낌으로 신나게 놀려고 한번 깃발을 준비해봤습니다.
4: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 청년 불자들을 위한 기발한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5: 네.
4: 5만여 명의 발걸음과 10만여 개의 연등이 만들어낼 오늘 밤 서울의 풍경.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연등의 빛이 시민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흥인지부의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배수열 기자가 현장 열기를 정말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탈 컴퍼니 대표님, 아 힙해요.
2: 너무 셉니다. 네,
1: 너무 네. 세죠? 네. 자,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기 2570년 연등회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 싶은 이전의 감동들 2부 순서로 함께했고요. 스님들, 이 추억 여행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고분스님.
3: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놀아 제끼 놀아 제끼겠습니다.
1: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놀아 제끼셔야 됩니다. 네. 법장 스님 마음에 준비되셨습니까?
4: 네, 저는 뭐 언제든지 텐션이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기다림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는 과거, 현재, 그리고 로봇 스님이 열어가는 미래의 빛까지 한데 어우러진 그 연등 행렬이 시작됩니다. 불기 2570년 연등회 계속해서 BTN과 함께해 주십시오. BTN 불교 TV 그리고 BTN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아울러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만 대중이 함께하는 연등 물결 스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 부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5: 해는 지고 있지만 우리의 불심과 등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3부 함께해 주세요.
1: 네. 흥인지분에서 출발하는 연등행절의 그 감동의 현장으로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10: 내 어깨도?
6: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1: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2: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3: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2: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4: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5: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2: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0: 지속되고 권세는 너네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이모회난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존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 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 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2: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1970년 연등회 이곳은요 BTN 불교TV 4호 예. 옥상 정원입니다.
1: 옥상 정원.
0: 드디어 이제 3부 연등 행렬 시작될 텐데요. 아직은 밝긴 합니다만 그래도 2부 1, 2부 때보다 조금 어둠이 깔리면서 저희 옥상 정원 스튜디오 예쁜 등으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 반짝반짝하네요.
0: 네. 우리 한마음 선언에서 이렇게 예쁜 등을 또 마련해 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스님. 오늘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3부 연등행렬의 뜨거운 열기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종로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와, 흥인지문 현장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연등행렬의 그 시작, 발걸음이 펼쳐질 텐데요. 그 선두에 AI 로봇 스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멋있어요.
2: 혹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0: 예, 스님 어떻게 됩니까, 스님? 법정 스님.
3: 석가모니 자비이사 순서로 석가모니 자비이사. 석자부터 해서 네. 가비로 해서 순서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약간 이동형 로봇들이 두 대 더 있을 겁니다.
0: 네.
3: 저런 것들을 좀 지켜주면서 하게 되고 저 안에 뭐 여러 가지 부속들이나 혹시라도 모르는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0: 자, 아직은 밝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어둠이 깔리고 나면 여러분은 이 왕복 8차선 종로거리에 10만여 개가 넘는 많은 연등, 예, 장엄등, 행렬등으로 꽉 찬 모습을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감동 저희 BTN과 함께해 주시고요.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종로거리 현장으로 나와서 감동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장 스님께서는 직접 이 종로길을 걸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3: 네, 저는 딱 그 출가 이후부터는 또 해인사라고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스님들이 저를 먼저 해서 로봇 스님들이 먼저 길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0: 오, 잘 걸어요. 야, 장관입니다.
4: 아짱, 아짱 걷네요.
0: 자, 시대를 반영한 AI 인공지능 로봇 스님.
4: 야, 예. 신기하다.
0: 발걸음을 뗀 모습 고금 스님 보니까 어떠세요?
2: 정말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0: 네. 네, 직접 개를 수하고 그리고 연비의식까지 마친 우리 후배 도반 스님들을 보시는 우리 광은 스님 마음도 지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4: 고금 스님, 네. 저러다가 미래에 네. 목탁 치는 로봇 스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2: 연불하는 스님도 나올 것 같습니다.
4: 법문하는 스님도 나옵니까?
2: 네.
4: 저는 어떡합니까?
3: 광우 스님은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 걱정 안 되겠습니까?
3: 애교는 없을 겁니다.
2: 네. 아마 광우 스님을 모티브로 해서 계속 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선두동단의 발걸음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지금 멀리 드론샷으로 이제 종로거리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취타대 항상 이 선두등단에는 흥겨운 풍악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4: 예, 저 풍악이 보통 풍악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노랫소리이고 삼천대천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0: 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연등의 깃발을 펄럭이며 불교 2570년 연등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걸음 선두등단의 행렬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 깃발이 보이면 야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 느끼잖아요. 깃발을 펄럭이면서 그 깃발 뒤에는 또 각가지 번인들이 함께하는데요. 법장 스님께서 또 직접 잠시 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지금 오방번 지나가고 있고 아마 오방번 앞쪽에 지금 일로왕벌이 안 보였을 텐데 곧 나올 겁니다.
4: 고금 스님, 네. 일로왕. 네.
0: 연등에 길을 인도해 주는 일로왕번을 이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파대 전통 의장대가 흥겨운 풍악으로 오늘 연등회 시작, 연등 행렬을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3: 제가 풍악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범음이죠. 범음. 부처님을 모시는 그 음음. 왕을 모신다고 하면 우리가 저렇게 치타대로 들 수 있지만 불교적으로 이 범음으로서 오등어를 열어주는 마치 우리가 비천의 음악 연주와 같이 그런 네. 것이고 스님께서도 우리 고금 스님 하면 또 범음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고두 연주에 진짜 대가신데.
2: 네. 일단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심을 일으킨다라고 보통 하는 말 표현이 범패, 범음이라고 표현합니다.
0: 네, 아기 부처님을 이제 수호하는 예, 사천왕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4: 사천왕이 등장했네요.
0: 네, 먼저 앞쪽에 서는 게 법장 스님 어떤 분들이죠?
5: 이제 사천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순서가 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동

0: 남방 우리 동쪽으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동지국천왕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남방으로 이제 이어지며 계속 이제 불법이 나갔던 방향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사천왕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우리 로봇님들이 계속 잘 걸어가고 계신데 아까 아장아장 걷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첫 아장아장 첫 걸음일 겁니다. 저 한 걸음이 앞으로 위대한 발전을 이룰 거고 그게 우리나라 또 우리 불교 안에서 있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아까 연등의 여러 역사가 장소에 의해서 바뀌었지만 이제는 기술에 의해 바뀌는 것도 우리가 5년, 10년 뒤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에 고금 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기 부처님을 모신 연의 모습이죠, 스님.
2: 네.
1: 네.
2: 아, 저 연을 보면 정말 예전에 부처님께서 왕을 모실 때 이렇게 네. 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라 저 아기 부처님만 봬도 사람들이 많이 환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1: 반짝반짝 빛이 나서
2: 금색이라
1: 그 아기 부처님이 그 금으로 만드셨나 했거든요.
0: 예, 금박입니다.
1: 금박인 걸로
0: 부처님 탄생 설화에 저게 나옵니다.
3: 예.
0: 서가모니 수기를 받고 다음 생을 고를 때 금색빛이 빛나는 나라에 태어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태양빛이 금색이잖아요.
1: 네네.
0: 그 빛을 받으며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3: 이야.
1: 이야. 역시 우리 법장스님
4: 박학다식 법장스님 짱입니다.
0: 그전에 우리 이제 총무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1: 네, 봉행위원단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봉행위원장이시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박희영 장관님도 함께 연꽃등을 들고 이제 행렬의 첫걸음에 나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네 분 로봇 AI 스님들 함께하면서 우리 봉행위원단 스님들도 마음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기분도
0: 맞습니다.
1: 새롭고 예.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그 모습을 BTN 통해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렇게 직접 보시면서 우리 BTN의 유튜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확실히 더 재밌으실 겁니다.
1: 아,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요.
0: 예, 그렇죠.
1: 예, 총무원장 스님 환한 미소로 함께 오늘 또 손을 흔들어
4: 와,
1: 저희에게
4: 손을 인사해 주십니다.
1: 주시네요.
0: 저희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 예. 저한테 손을 흔드셨습니다.
1: 진짜 AI 로봇 스님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4: 누가 생각했겠어요.
1: 사실 저 정도 걷기 기술이라면 목탁치고 연보라는 거는 이 시간 문제 아닐까 해요.
4: 시간 문제죠. 네.
0: 실제로 지금 대종 치는 로봇이 있기 때문에
2: 대종치.
0: 네, 암자나 그런 데 종을 못 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들었습니다.
4: 저희 스님들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4: 나중에 로봇 아들을 만들어서
1: 로봇 상자 스님으로.
4: 로봇 상자 로봇 아들 상자를 만들어서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연불도 시키고
0: 로봇이면 아들인 겁니까 딸인 겁니까 스님?
4: 뭐 알아서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1: 성별은 중요치 않아요.
0: 네. 오늘 저 로봇 네 분이 계신데 옆에 따라다니는 청년분들이 계실 거예요.
1: 네.
0: 저분들이 엔지니어들입니다.
1: 아~
0: 이 본인들도 처음 테스트하고 이거를 또 불교에서 이렇게 연등회라는 곳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옆쪽에 지금 엔지니어들이 같이 걷고 있습니다.
1: 사실 엔지니어분들에게는 또 자식 같은
0: 네.
1: 자식이죠
0: 진짜로. 예, 맞습니다.
1: 예. 어떻게 좀 넘어지진 않을까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또 함께
0: 많은 것들을 확인할
1: 같아요.
0: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구속 또는 배터리 또는 열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사람과 같이 걷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될 겁니다.
4: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군요.
0: 예.
1: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의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의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4: 멋있다.
1: 해마다 연등 행렬 맨 앞자리에 서서 전통 행진곡도 연주해 주시고요. 절도 있는 의장 행진으로 연등회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또 큰 박수로 함께 또 우리 행렬단을 맞이해 주시는 많은 불자님들, 시민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도 이번 로봇 AI 스님 또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법회도 준비해 주시고 올해 연등회를 위해서 신경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법장 스님.
0: 예, 맞습니다. 정말 이번 연등회 올해 서울국제박람회를 통해 막 들끓듯이 올라온 관심을 이제 우리의 신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 신심을 이끌어가는 첫걸음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참여해서 느끼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클 텐데 마침 또 이렇게 연등회를 통해 많은 것들 새로운 문화 기술들을 같이 접목하고 또 이렇게 봉행위원회에서 함께 길을 걸으며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전달하고 부처님이라고는 불교가 단순히 종교를 넘어 우리나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이렇게 모든 종파 또는 여러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종단을 대표하는 또 봉인위원단

0: 속도를 맞춰가니까 네,
1: 프로그래밍이 아, 되어 있잖아요.
2: 그렇죠. 그 속도밖에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0: 우리 로봇스님이 아장아장 걷잖아요. 아장아장 걷다 보면 법장이 되는 겁니까?
2: 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3: 내가 장이다, 아장.
1: 아하, 내가 장이다, 내가 아장.
0: 맞아요. 법으로 짱이다, 법장.
1: 자, 봉행위원단 스님들 뒤로 조금 전에 이제 중앙승가대학교 이제 단체 행렬단들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선두등단부터 시작해서 한 단체 단체별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등을 준비하고 또 오늘 참가하셨는지 예, 같이 한번 집중해 보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장. 내가 장이다.
2: 아, 가비 스님 옆에 계신 로봇 스님은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봇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1: 안 돼요.
2: 아니면 조고각하.
4: 응원을 하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1: 네, 응원 한번 해주세요.
4: 가비 스님, 석자 스님, 모희 스님, 나사 스님 힘내세요.
1: 와, 힘내세요.
2: 고개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듣는 수가 더 지쳐 보입니다. 응원을 더 주셔야죠. 와, 지금 해가 지니까 등불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2: 아, 중앙승가대 지금 나오네요.
1: 연등 행렬 때마다 이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대한불교조계 중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이시고요. 오늘도 역시 두 손 가득 바로등을 들고 행렬에 나서 주셨습니다. 네, 우리 중앙승가대 이제 학인 스님들이니까 우리 법장 스님들 볼 때마다 이제 더 애틋하고 정이 가시죠?
2: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앙승가대 학인들 하면 우리 또 BTN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바로 우리 자연 스님이 저희 교수로 계신 곳이다 보니까 자연 스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여법하게 코끼리 바로등을 들고 또 걷고 또 해인사에 계시다가 해인사가 힘들어서 나가신 분들이 저희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또 남달리 함께 제 제자들 같이 여기 또 바라보고 있고 제 도반 스님 향산 스님이 또 여기 교수로 있다 보니까 참 아름답게 또 앞에서 항상 이끌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저 바로 안에 고금 스님 아마 네. 연꽃 등이 또 환하게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바로의 의미 좀 짚어주세요.
4: 바로는 수행자들, 수행자가 정말 탁발을 위해서 정말 양에 맞게끔 네네. 나의 본분에 맞게끔 과하지 않게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바로에서 빛이 난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과 같은 이 마음, 밝은 마음도 같이 먹는다 이런 의미도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예.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에 이어서 그 뒤를 잇는 단체는요. 동국대학교 성림회 성림회입니다. 역시 성림회도 이제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 되겠고요. 이제 중앙승가대학교 예, 바로등을 들고 입장하고 있는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2: 우리 한국에서 바로 공양을 할 때 밥그릇을 네 개를 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바로는 한 개밖에 없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스님들은 다 해인사 출신이라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원래 바로라고 하는 건 아까 고금 스님 설명대로 부처님께서 공양하셨다는 그 그릇 하나만을 상징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도 먹고 반찬도 먹다 보니 그런 것들이 또 나눠지게 된 것이죠.
1: 네,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국대학교 성림회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죠.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졸업한 스님들이 함께 모인 단체인데요. 석림의 그 림이 숲을 임자더라고요, 스님. 네. 그렇죠. 맞나요?
4: 저도 동국대학교 성림회 출신입니다. 아~ 우리 후배님들. 네.
1: 아. 후예들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예들이 숲을 이룬다. 아~ 네, 이런 그렇죠. 의미를 그렇죠. 예, 동국대학교 성림회 스님들이십니다. 오늘 성림회 스님들께서 진짜 귀여워요. 아기 코끼리 등을 만드셨어요.
0: 네, 아기 코끼리.
4: 아, 네. 동국대학교는 코끼리 특히 네. 이제 백상을 상징하는데요. 아~
0: 백상 하얀색 코끼리.
4: 네, 그 상아를 상징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범종을 형상화한 장엄 등입니다.
0: 범종.
1: 네. 예, 환하게 비쳤고요. 예. 이제
0: 법기다.
1: 법고.
4: 법고 예. 등.
0: 법고하면 고금 스님이죠.
4: 아, 그렇죠. 네, 칠 수가 없네요. 울릴 수가 없네요.
0: 복구가 없어.
1: 네, 뒤따르는 행렬단 연합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0: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성 공양으로 연등회를 해마다 빛내주는 분들인데요.
1: 야,
0: 올해는 14개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이셨다고 합니다. 예. 예쁘다는 그 말씀에 우리 보살님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한복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0: 우리 보살님들 예, 표정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2: 합창단이 그쵸? 이렇게 불전 사물 뒤에 딱 서 있으니까 정말로 이 범음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 너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0: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연합합창단 여러분들은요 사자 등 코끼리 등 동자 동녀 등을 장엄 등으로 제작하셨고요. 오늘 행렬 등으로는 연꽃 등 팔모 등 수박 등 초롱 등 들고 함께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동자 동녀 등인가요? 이 뒤에
1: 동자 동녀
3: 저기 들고 있는 저 병은 무슨 병인가요?
0: 어, 그러게요.
2: 정병이라고 정병. 해서 감로수를 담는데 이제 민간에서는 술병으로 쓰지만 기도에서는 정말 화병으로 써서 관세음 보살님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정병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0: 네. 네, 이어서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만든 청소년 단체이고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1: 야.
0: 그 의미를 담은 행렬 등으로 파라미타 미래 등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1: 한국 불교의 미래
0: 청년 불자들, 청소년 불자들 아니겠습니까?
2: 파라미타가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예전에 제 도반 스님이 저 담당을 하셔서 네. 제가 교토에 있어서 한번 파라미타 청년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까지도 이런 걸 나오냐 했더니 청년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더 나은 삶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불교를 이끌어간다고 하더라고요.
0: 저 파라미타 미래 등이 굉장히 독특해요. 보시면 이제 3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초롱등 형태로 제작을 했는데 청소년의 꿈, 성장, 도전을 각각 그 세 개의 면에 세 개 넣었다고 합니다.
1: 꿈, 성장, 도전.
0: 그렇죠.
1: 한국 불교의 미래.
0: 그리고 옴자를 넣었는데 요즘 이 MZ들한테 옴자가 스님 진짜 히트거든요.
1: 그래요?
0: 핫해요. 예, 옴을 새겨놓은 굿즈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야. 오늘 파라미타 미래 등에도 우리 옴을 넣어서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해줬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체 이제 동국대학교 종립학교 친구들 만나보실까요? 먼저 은석초등학교 친구들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1: 은석초등학교
2: 진짜 미래입니다.
1: 귀엽다.
2: 네, 우리 초등학생들 앞으로 불교의 미래고 저도 전화 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참가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엄청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저 친구들에게는
1: 우리가 출가 안 했으면 저만한 아들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한국불교의 꿈나무
2: 우리 한국불교의 별 나아가 우리 모두의 별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좋네요.
0: 등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의 그 눈빛, 표정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1: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0: 너무 예쁘죠. 예,
1: 우리 아니, 해가 지니까 우리 등불이 더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의 미소로 더 환해지는 예, 종로 연등행렬의 현장입니다.
2: 별이 꽉 차니까 약간 은하수 같네요, 진짜.
0: 게다가 형형색색으로 또 각기 다른 색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도곡대학교 사범대 부속 가람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좀 더 찬란한 빛깔로 별등을 제작했네요.
1: 색깔도 여러 가지네요.
0: 그렇죠. 좀 밝은? 예, 화이트색이라고 할까요?
3: 네,
0: 그리고
3: 별등.
0: 진한 예, 노란색도 있고요.
2: 옷을 맞춰 입으니까 더 아름답네요.
3: 이 종로 거리가 마치 은하수 아까 별빛으로 물들었다고 아, 더 아름다운데요. 이 별등은 우리 학생들이 또 직접 연등 공방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등이라고 합니다.
1: 이야, 직접 만든 거예요?
2: 네. 맞다 정성이 들어가.
1: 대단하다.
0: 우리 아이들의 그 불심은 물론이고 저때 겪은 저 추억과 경험이 법장 스님 평생 가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연등 공방에서 만들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연잎 말았던 그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1: 오, 연잎 말.
2: 네, 손가락이 좀 빨개지는데 아마 저 친구들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시간을 또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 중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는 스님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2: 스님 상자가 저 안에 있습니다.
1: 이야,
2: 스님 상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1: 빨리 오너라.
0: 이어지는 단체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원광국사의 화랑도 정신을 계승한 청소년 단체고요. 그래서 행렬 등 이름도 화랑연꽃등이라고 합니다.
1: 화랑연꽃등. 네.
0: 특히 올해 8월에 행사가 있죠. 고성에서 열리는 한국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불교를 K불교 한국 불교를 이제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알릴 준비를 만만히 하고 있다고 해요.
1: 대단하다.
0: 격려해 주세요, 스님.
1: 법장 스님 격려해 주세요.
2: 네, 옷이 지금 보라색인데

0: 보라.
1: 보라색하고 한국하면 지금 BTS입니다. BTS 이번 노래 주제가 네. 아리랑 아닙니까? 아~ 그대로 이어져가고 다음 세대 BTS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 좋습니다.
3: 고금슴도 응원해 주세요.
0: 네, 우리 보라색 많이 바라보라. 이렇게 응원을 드리고 싶네요.
2: 네, 바라보면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세계 각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 나눔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오늘은 주악 비천 등이 장엄 등으로 행렬을 이끌고요. 그 뒤를 연꽃 등과 팔각 한지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3: 아름답다.
1: 네, 요즘 이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를 넘어 우리나라에 많은 진짜 중요한 일을 해줍니다.
2: 그럼요.
1: 우리 나눈절로라고 해서 청춘 남녀들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인연을 쌓아 지금 굉장히 아이들도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복지재단에서 원래 불교에서 금기시하는 그 일을 우선적으로 나아가 대사회적인 그런 활동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포교의 일선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 그러니까
3: 저 고금슴이 좋아하는 비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주악 비천들 네. 예. 천상에서 내려온 분들이죠.
1: 아유, 또 이렇게 함께 또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손 흔들어 주신 저 아름다운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우리 고금슴은 비파를 좋아해서 웃음 소리도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파파.
1: 네. 두 분이 같이 뭐 하나 하셔야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또 법우님들을 서로 이렇게 끌어준 게 너무 좋습니다.
3: 저거 되게 귀엽다 등.
2: 네, 승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부제의 원력을 담아 설립한 불교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또 맞이하셨다고 해요. 이제 30주년을 기념하는 단체가 무척 많은데요. 승가원의 캐릭터 피오리, 또 이루리를 활용한 장엄 등 행렬 등 새롭게 제작하셨어요. 미소가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네.
1: 앞에 피오리는 몸이 불편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고 그 뒤에 이루리가 그걸 밀어주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3: 나타내.
0: 이루리. 네. 함께 이루리.
1: 그래서 예. 피오리 이루리가 함께 이 세상을 피어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2: 이루리 피오리. 네. 고금슴님 말씀해 주세요.
0: 오늘 이 등불이 우리 장애 가족분들이 꿈과 희망을 밝히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 네.
3: 기원 드리겠습니다.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다 함께 행복을 이루리.
0: 피우리.
3: 웃음을 꽃피우리.
0: 이루리.
3: 무슨 짠 것처럼 착착 나오세요.
1: 근데 참 저렇게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분을 등으로도 표현하고 그거를 또 저렇게 이루리가 함께 끌어주는 모습은 정말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비.
3: 자비.
1: 네,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3: 자비, 배려. 네. 모든 게 다 들어있죠.
2: 그래서 MG불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선두등단의 뒤를 잇는 5등단의 모습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3: 대학생불자연합회.
2: 대불련에서는 각 학교를 상징하는 장엄등과 연꽃등 준비하셨어요. 만나보고 있는 학교는 수명여자대학교 우리 학생들이군요.
3: 알콩달콩한 느낌이다.
2: 진짜 핫한 거 아시죠? 법장스님 실제 많이 느끼시죠?
1: 네, 뭐 저는 대학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관심 속에서 불교를 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연등회 또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BTN의 정말 다양한 뭐 배움이 가득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이어서 고려대학교 법우들의 모습 만나보고 계신데요. 요새 이제 새롭게 창립하는 불교 동아리 일단 수가 늘었고요. 네. 대불련 회원수도 정말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3: 이야, 다행이다.
1: 고려대학교에 라이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2: 예. 연세대학교.
1: 연세대학교가 이 대학생 동아리가 엄청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려대로도 그게 이어가서 우리도 질 수 없다라고 요새 고려대학교에서 이 불교 동아리 연합회 활동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이야,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2: 단국대학교 우리 법우들의 모습이고요.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4개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3: 이야,
2: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31개 대학교가 올해 연등 행렬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불교 2570년 연등회 어둠이 깔리면서 아름다운 연등의 행렬, 장엄등의 멋진 모습 지금 봉행위원단 여러분들이 함께 들고 있는 연꽃도 더욱더 핑크빛이 환하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먼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원로회의 의장스님, 중앙종회의 의장스님, 또 중앙종무기관

0: 실장 스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종단 협의회에서도 많이들 함께 동참해 주셨지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미원장 능원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총지종 통미원장 록경정사님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정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장관님과 또 국가유산청 허민청장님 또 반갑고 환한 모습으로 연꽃 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2: 네. 끝나자마자 또 우리 한국불교 대표 대학이 나왔습니다.
0: 네, 동국대학교입니다.
1: 동국대학교.
0: 우리 동국대학교의 상징 흰 코끼리 장엄등 네. 고금 스님 지금 네. 가장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3: 정말 동국대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다는 말이죠.
2: 저도 또 현역도
1: 자기가 나왔다 그러고
2: 네. 동국대학교 지금 겸임 교수로서 그 말은 제가 인정합니다.
1: 야. 네. 동대 안 나온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2: 아, 지금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3: 들어가면 됩니다. 스님.
1: 동국대 화이팅! 불교학과 화이팅!
2: 네, 동국대학교에서 또 AI 로봇을 새로 개발해서 우리 해안 스님이라고 해서 밝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교로 이끌어준다라는 약간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해안 스님이란 이름으로 실제로 지금도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예. 올해로 무려 120주년 예, 개교 기념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장 스님께서 동국대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여러모로 또 우리 고금 스님은 또 동문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애정이 가는 우리 동국대학교인데요. 해안 스님 예쁘네요.
3: 어, 지금 머리에 앞에 나온
2: 예,
0: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예. 예, 해안 스님은 앞에 가비 스님과 달리 이 예. 휴머노이드가 아닌 이 챗봇 개념으로 돼 있어서 말을 주로 듣고 그것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여 갖고 우리 학생들은 궁금한 게 많죠. 오히려
3: 그렇죠.
2: 궁금한 것들을 묻고 그것을 들으면서 불교의 경전을 토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종립대학이죠. 대한불교조계 중에 유일한 대학인 동국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안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챗봇을 통해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바른 불교를 그리고 경전에 입각한 그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0: 지혜 해자일까요?
2: 네 맞습니다.
0: 아, 지혜 눈 안자.
2: 예.
0: 아.
1: 지혜 눈.
2: 지혜.
0: 어 제가 조금씩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1: 와 저 하얀 코끼리. 네.
0: 자 그리고 동국대학교 마스코트죠. 아코 아기 코끼리 아코를 상징한 장엄들 이 세 단장했어요. 지금 동국대학교 점퍼 입고 있습니다.
2: 그러네.
0: 빨간색 빨간색 과자.
1: 네. 우리 부처님 아기 부처. 부처님 태몽이 뭔지 아세요?
3: 태몽 뭘까요?
1: 마야 부인 뱃속에 하얀 코끼리가 들어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아,
0: 진짜 영원합니다. 그렇죠.
1: 제 태몽은 돼지 꿈이었지요.
2: 아, 그렇습니까,
1: 한 끗 차이다.
3: 흰 돼지 아니게 흰 돼지.
0: 네,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 오늘 행렬 등으로는 팔모 등, 연꽃 등. 아코 입체 등, 아코 평면 등, 바람 등 여러 가지를 제작 많이 했어요.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도 있었을 텐데.
2: 네, 곧 얼마 전에 끝났었습니다.
0: 끝났죠. 예, 예, 예. 바빴을 텐데. 예, 그 시간을 쪼개서 동아리 공방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열심히 등을 제작한.
2: 동대는 확실히 좀 센스가 있는 게 아까 광우님 살짝 얘기했는데 가비 스님이 등을 안 들고 있으니까 네. 머리라도 짊어지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태안 스님 머리 위에 연등을 저 보시죠.
1: 저 보이네요. 머리 위에 등을 연등.
2: 네, 등을 올려놔서.
3: 확장을 하면 걷다.
2: 네, 너무 예쁘게 잘 돼 있고. 아, 근데 걷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뒤에 학생들이 흐러지고 있는 걸
0: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도 이쁘다.
0: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3: 네.
0: 예. 아, 무엇보다 이제 아픈 사람들을 함께 치유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몸을 치유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공덕을 쌓고 계신 분들인데요. 네. 스님
3: 진짜 현실판 관세음보살님의 자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 현실의 관세음보살님
3: 네.
0: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 뒤로 이제 진관사 행렬이 이어집니다.
1: 진관사
0: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마음의 정원이지요. 진관사는 기도, 명상, 또 교육과 실천이 어우러진 수행도량이자 또 사찰 음식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야 사찰 음식
0: 국행 수륙제로도 널리 알려진 도량입니다. 광우스님 진관사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
1: 진관사에서 밥을 못 먹어봤습니다. 언제라도 먹겠지요.
0: 이럴 수가.
2: 진관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0: 네, 한 번쯤은 꼭 우리 진관사 절반 강호수님과 저와 함께 네. 네, 드실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면서
2: 진관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독립운동 태극기죠.
3: 그렇죠.
2: 태극기. 네, 그래서 이번에

0: 마 탱렬 등으로 태극기 등을 하신 것 같아요.
1: 백초월스님 태극기.
0: 네, 지금 보시면 네. 저 일장기 위에 그렸던 태극기를 형상화해서 아, 깃발을 만들어 네, 흔들고 계십니다.
2: 맞습니다. 네. 이제 중앙에 이제 태극 형식을 바탕으로 이제 태극을 두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건공감리를 배치한 형상이라고 합니다. 고건스님 이제 태극기는 진관사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진관사는 태극기 정말 독립을 염원했던 민족 정신과 국난 속에서도 우리 국토와 또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호국불교의 서원을 상징하는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2: 네.
3: 올해 태극기 등의 주제인 태극의 빛으로 빛나는 독립의 꽃.
2: 와. 태극의 빛으로 빛나는 독립의 꽃.
1: 저 빨간 등불들. 태극의 빛으로 보는 독립의 꽃. 대한민국이여 승승장구하라.
2: 영원하라.
1: 영원하라. 대한민국 화이팅. 연등의 화이팅. 그리고 제일 중요한 BTS 화이팅. 아이고 좋다.
0: 지금 저녁이 될수록 더 컨디션이 좋아지시고
3: 더 힘이 네, 나시는 것 같으세요.
0: 등불의 힘이 광호 스님에게 다 가는 것 같습니다.
2: 모두 다 광호 스님에게 네. 예, 흡수가 된 것 같습니다.
1: 고근 스님 저랑 함께 하니까 즐겁죠.
3: 너무 즐겁죠.
2: 네. 네. 약간 예전에도 이렇게
1: 고근 스님 지금 지치면 안 돼요.
0: 광호 스님에게 길을 빨리시는 것 같아요.
1: 쥐어짜세요. 고근 스님
3: 힘을 내겠습니다.
1: 힘을 내세요.
3: 네.
2: 자, 태극의 빛으로 빛나는 독립의 꽃 우리 진관사의 태극 등은요 자주 평화 또 자주 희망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흥겨운 이제 풍악이 또 함께 하니까 우리 전통 그 문화 가운데 전통 음악 예, 풍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법전 스님.
0: 네, 저도 한때 또 풍물 사물놀이를 했었고 저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사람들과 저 소리를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느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또 여실히 또 잘 알고 있습니다.
1: 이야.
2: 네.
0: 진관사 하면 또 이번에 경주랑 또 깊은 인연 있는 곳이 아십니까?
1: 경주랑요?
0: 경주에서 우리 APEC을 열지 않았었습니까?
2: 네네.
0: 그때 또 진관사 스님들이 내려오셔서 전 세계에서 오신 VIP들에게 다 일일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음식을 또 이렇게 다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했고 요새 또 2026년 최고의 한국 불교의 트렌드 또 한국 문화의 트렌드는 사찰 음식이죠.
1: 사찰 음식.
0: 예, 선제 스님을 중심으로 한 이 사찰 음식이 정말 트렌드인데 그 한복판 가장 중심의 코어에 바로 그 진관사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3: 그렇습니다. 광호 스님은 진관사 밥 못 드셔보셨다 그러셨죠?
1: 예.
3: 저는 먹어봤어요.
1: 우와 분하다.
0: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먹어봐서.
3: 아 정말.
2: 아 광호 스님 드셨어요.
1: 이겨서 좋냐 나도 데려갔어요.
3: 학생 수륙제를 할 때 정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 하는데 그때 한번 이제 연불 봉사 같이 하면서 스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중간사밥 맛있습니다.
1: 밥 맛있었습니까?
3: 맛있습니다. 강호 스님 가시면 한 세 그릇 드실 겁니다.
1: 이야 좋습니다. 세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0: 정말 맛있다라는 표현이 저, 스님 말씀 그대로인 것처럼 정말 정성이 들어가 때라는 게 몸소 느껴지고 그릇 하나하나 놔주시는 뭐 수저 젓가락에 위치며 같이 마시는 물부터 차까지 하나하나 정말 사람을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즉 대접한다라는 게 몸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3: 음식을 먹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이 그냥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1: 야, 그럴 거면 진관사 가서 살아라.
0: 정말 진관사 가면 뭐 먹고 살지가 아니라 먹는 것에 의해 내 삶이
1: 스님도 진관사 가서 살아라.
0: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1: 와 태극기 태극기.
2: 네, 너무 아름답게 진관사 태극기 등
1: 멋있다.
2: 예, 멋집니다 진짜.
1: 아 멋지다.
0: 저는 진관사 태극기 이야기를 처음 듣고 너무 진짜 감동받고 많이 슬펐던 게 당시에 태극기를 그릴 게 없었을 때 일장기만 있었고 그 일장기를 그렇게 해서 뺏어와 또 그 위에 태극을 나타내서 지금은 일제치하에 있지만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독립할 때다라는 조상님들의 그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게 느껴져서 너무 참 아름다웠습니다.
2: 자, 이어지는 단체는요 불교 기후 행동입니다. 불교 시민단체와 녹색 사찰 또 불자들이 병들고 아픈 우리 지구 살리기 위해서 원력을 모은 연대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구등 해마다 보지만 인상적이잖아요.
1: 지구등 예. 지구등을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더욱 소중하게 갖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자연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무지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 나아가자는 그런 발언을 담은 지구등 되겠습니다.
0: 우리 투게더에서 이 지구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방생을 할 때 이제 생명의 방생도 있지만 지구 방생을 하자라는 얘기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방생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저기도 써있듯이 지구를 시원하게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이끌어갔으면 한다는 그런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2: 네. 네,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맞은편에 자리한 금륜사입니다. 금륜사 법당에는 아주 특별한 선보가 장엄돼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광호수님 아실까요?
1: 금륜사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금륜사의 봉각 큰 스님, 피그닉의 네, 큰 스님이시잖아요.
2: 맞습니다.
1: 근데 어떤 선보가 있나요?
2: 수어 천불도인데요. 와. 고금 스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3: 수어로 와,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 이야, 듣기만 해도 정말 참 뜻깊습니다.
2: 네.
3: 우리말 법구경 100개 개송 바탕으로 해서 개송 하나하나에 10분의 부처님이 수어로 법을 설하고 계신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2: 이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엄 등도 그 뜻을 이어서 수어로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 등 제작해서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자, 풍물을 울리는 우리 풍악대의 흥겨운 연주. 이렇게 보니까 연령대가 좀 다양한데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직장 직능 불자 연합회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1: 아, 직장 불자에.
2: 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오늘 연등회에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시간 쪽에서 애써주신 분들이세요.
0: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2: 네,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 서울시 공무원 불자 연합회, 또 전국 금융인 불자 연합회, 국회 법우회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셨고요. 특히 올해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는요, 나란 일을 부처님같이 또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행렬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0: 아, 정말 그 표어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한국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팔각 한지 등을 들고 나오셨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서울을 밝히는 지혜 등을, 또 전국 금융인 불자연합회는 다정한 등을 또 마련해서 나와주셨습니다.
0: 아, 또 가족분들을 저렇게 다 모시고 나왔네요.
1: 아, 좋다.
2: 자, 이어지는 삼천사 깃발이 펄럭입니다. 천년고찰이죠. 네.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삼천사입니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고금 스님.
3: 네. 그 삼천이라는 의미 자체가 물론 이제 절 지어질 때 또 중요한 의미였겠지만 이제 법화경에 보면
2: 네,
3: 일념삼천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 네네.
3: 우리 한 마음이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다 만들 수 있다. 또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삼천사에서 정말 아름답게 등을 꾸며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2: 네, 삼천사는 이제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집결지로도 쓰인 곳입니다.
1: 이야.
2: 오늘 아쇼카 왕을 주제로 여러 등을 준비하셨어요.
1: 아쇼카 왕.
2: 아쇼카. 네, 아쇼카 별꽃 등, 아쇼카 연꽃 등, 아쇼카 사방 등이 바로 그 주인공 되겠습니다.
0: 아쇼카 왕은 30 이상을 갖춘 똑같은 존재죠. 그래서 네, 전륜 성왕이 되는 존재다라고 해갖고 예, 부처님은 그 힘을 이제 법으로 쓰셨던 것이죠.
2: 네, 드디어 천태종 만나보고 계십니다.
1: 천태종
2: 5등단의 마지막이고요. 우리 천태종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선과교를 함께 아우르는 전통을 지닌 종단입니다. 자, 항상 화려한 등으로 눈길을 끄는 천태종, 올해는 어떤 등을 준비하셨을까요? 야.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4: 저희 천태종에서는 매년 제등 행렬에 용등과 코끼리 등을 준비를 합니다. 용등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용들이 문을 뿜어 목욕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의 일화에 기인해서 용등을 제작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등 역시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운공에 계시다가 마야 부인의 모태에 들 때 흰 코끼리를 타고 모태에 들었다라고 하는 일화에 기인해서 흰 코끼리 상과 부처님을 모시는 등을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해마다 연등회 때 가장 인기를 또 끄는 우리 천태종의 장엄등 모습입니다. 고금 스님 너무 네, 멋있죠?
3: 아, 너무 화려하고 네,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움직이는 동작들이 너무 섬세한 것 같습니다.
2: 진짜 디테일이 네.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 올해도 이제 장엄 등으로는.

0: 코끼리 등을 시작으로 황룡 등, 청룡 등 뒤쪽에 보이죠. 부처님 등, 종기 등, 또 마야 부인 행렬 등, 법화 비유품 등, 관세음 보살 등 어마어마합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법고 등, 사자 등, 범종 등, 배우 등, 법어 등까지.
1: 이야.
0: 자, 형형색색 그야말로 디테일이 살아 숨쉬는 천태종. 예,
1: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0: 장엄 등, 행렬 등 함께 만나보시죠.
2: 또 천태종의 또 마크인 홍가사라고 하죠. 홍가사가 또 이렇게 어울리니까 빨간색으로 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 홍가사를 입은 스님들은 웃음소리도 다릅니다. 설마? 홍홍홍홍홍 웃자고 한 말입니다.
2: 태종은 또 저녁이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주경야선이라고 해갖고 예. 낮에는 또 여러 가지 울력을 하고 밤에는 기도와 또 그런 수행을 닦는 걸로 유명합니다.
1: 와, 저 불러온다 불러온다
2: 네.
1: 네. 불러온다 파이어
3: 번뇌야 다 타라
1: 번뇌야 다 타라
0: 네, 천태종의 형형색색 장엄 등과 행렬 등까지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죠.
1: 진짜 멋있다.
3: 근데 눈썹까지 이렇게 잘
2: 그러게 말입니다.
0: 천태종은 법화경을 또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장스님께서 우리 천태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천태종은 이제 오래전부터 뿌리가 있었습니다. 과거 고려 숙종 때부터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가 돼서 뿌리를 내렸던 종파이지만 이후 한동안 그 모습을 감췄다가 지금 천태종의 조사이신 상월월각 대조사님에 의해서 다시금 천태종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됐고 조사의 가르침에 이어서 우리 주경야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 애국의 정신의 불교와 또 생활 속에 불교가 녹아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불교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대중불교. 이 3대 지표를 가지고 지금도 곳곳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그 생활 속에서 불교를 녹여서 함께하는 종파로 또 유명합니다.
0: 용등에 또 아기 부처님이 타셨네요.
2: 그러게요. 네. 올라타셨습니다.
0: 네. 용을 타고 어디로 가시려나요?
3: 여기 BTN 으로 오지 않을까.
1: 그런 거 자신 있게 말하면 아, BTN으로 오십니다.
3: 옴 할게요.
0: 자, 오늘 천태종의 행렬들 아름다운 또 연희단 보살님들의 율동까지 보고 계십니다. 반야 용선 등일까요, 스님? 어때요?
2: 그쵸. 예. 맞습니다. 그 모습으로 해서 우리 마야 부인을 이끌고 피한 우리의 지금 깨달음의 세상으로 함께 가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1: 저분 관세음 보살님 아니십니까?
2: 관세음 보살인가요?
1: 오.
3: 법화경, 묘법연화경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아, 또 상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1: 야,
3: 듭니다.
1: 야, 진짜 멋있다.
0: 예.
1: 천태종은 1년 내내 등만 만든단 말입니까? 어쩜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까?
0: 아, 그러게요. 현장 음까지 아주 코끼리가 그 내뿜는 예, 코끼리 소리까지 정말 생생하게 그 감동이 전달됩니다.
2: 이제 한국 문화의 하나 중에 그 아이돌들의 칼군무라는 게 있는데 오. 여기 지금 천태종의 이 행렬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뒤에서 보니까 칼군무로 손을 펼치고 뱅글뱅글 돌고 하시는 것들이 딱딱 맞아가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야. 실은 그냥 걷는 것도 힘들거든요.
2: 그런가요?
1: 그렇죠.
2: 그냥 뒤에 지금 계속 칼군무를 하고 계시죠? 용 뒤에서 네.
1: 불이다 불! 야, 모든 중생들의 재앙이 저 불에 싹 타서 사라졌기를 발언해봅니다.
0: 아, 광수님이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제 머릿속에 고민들이 사라지는 느낌.
1: 고민 사라져라!
2: 천태종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등과 더불어 이게 한 분 한 분이 오늘은 복주머니 등이라는 걸 만들어서
1: 복주머니!
2: 예, 예, 모두가 그 복이 하나 가득하고 그 복을 또 많은 이들과 회향할 수 있는 그러한 복덕의 가치를 나타내는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 멋있다. 네. 저도 복을 주세요. 저는 복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할 건지 아십니까?
0: 모르겠어요.
3: 나눠주실
1: 여러분들에게
3: 거죠?
1: 나눠드리겠습니다.
0: 좋죠, 좋죠.
1: 고금스님 맞췄어요.
3: 아, 좋아요.
1: 고금스님 센스 있어요.
0: 역시

0: 절친.
1: 절친. 절대 만나지 말았어요 친구. 절친.
2: 아, 절집 친구 아닙니까?
1: 절친. 예.
0: 네, 불계 2560년 연등해 종로거리를 가득 메운 환한 장엄등과 행렬 등의 향연. 여러분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까? 연등 빛처럼 맑은 공덕, 밝은 공덕 저희 BTN에 함께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ARS 방송 포교 후원 전화 스님 몇 번이죠?
1: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또는 1855-0108, 1855-0108 법공양으로 공덕을 이루소서.
0: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BTN 불교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등마다 밑에 그 사찰 이름들이 다 다르게 써 있는 걸 보니까 각 사찰, 천태종 사찰들이 다 만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연등회를 위해 올려오신 것 같습니다.
0: 정말 감사의 마음, 예.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1년에 딱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또 이 시간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마음과 정성을 생각하니까 더 감동인데요.
3: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진짜 이 순간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울 만큼 오래오래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기 움직이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1: 힘들어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0: 그럼요, 그럼요.
2: 전 세계에 참 불교 국가가 많고 불교가 네. 다양하게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 이 연등회와 같이 이렇게 한 나라에서 국가 단위로 하루를 이렇게 연등회라고 하는 퍼레이드를 위해 준비하는 건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 야, 네. 좋다.
0: 여러분들께도 그 감동 지금 나눠드립니다.

0: 네, 이어지는 1등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광사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5등단의 뒤를 이어서 이제 1등단의 행렬이 쭉 이어질 텐데요. 불광사는 이제 전법도량,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고금수님, 한국불교의 그 현대화, 대중화, 세관화를 실천해온 도량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불광사는 광덕 큰 스님께서 정말 마하반야바라밀과 육바라밀 정말 실천하는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저희 석촌호수 옆에 불광사랑 저희 설, 절, 광굴사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2: 라이벌 사찰이면서
3: 불광사를 거꾸로 하면 광불사. 광불사 주지 고금스님 여기 와서 사적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불사 화이팅.
0: 아, 그럴만 하겠네요. 네,
2: 예. 여기는 진짜 충분히.
0: 예. 예, 불광사의 행렬 등 오늘 초롱 등 준비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로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등이라고 하고요. 아, 초롱 등이 참 소박하면서도 뭔가 좀 깊이가 느껴져요, 법장스님.
2: 네, 우리나라 전통 또 불교를 떠나 한민족의 얼 속에 이 청사초롱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고 기쁜 날, 슬픈 날 모든 순간에 청사초롱을 밝혀서 마을에 그것들을 알리고 사람들과 어우러지게 항상 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지금 이 초롱등이 불광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실천적인 불교와 너무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불광사가 전해온 전법의 정신 역시 그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참 든든한 빛이 되어주는 초롱빛처럼 거창한 말보다 생활 속에서 불법을 밝히고 그 이웃을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꼭꼭 담아서 오늘 초롱등을 제작해서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네.

0: 구룡사입니다.
1: 구룡사는
0: 불지종과 통도사의 서울 포교당이지요. 도심에서 생활불교를 실천해온 역시 전법 도량 되겠습니다. 오늘 구룡사에 행렬된 연꽃 단청등이라고 해요.
1: 오, 연꽃 단청등.
0: 그렇죠.
1: 아이고 귀엽다.
0: 동자승등을 또 장엄등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저 미소가 꼭 누굴 닮지 않았습니까?
2: 구룡사 해주 스님.
0: 아, 정말.
3: 광우 스님 닮은 줄 알았습니다.
2: 광우 스님 말고.
1: 스님은 안 돼. 네,
3: 광우 스님 닮은 걸로. 누누 스님이 광우 스님.
1: 법장 스님이 짝이다.
3: 아, 네, 조만간 가피에서 뵙겠습니다.
1: 예, 네, 아우 동자승 너무 귀엽다.
3: 예, 네, 너무 귀여운 미소로 아, 이렇게 귀엽다. 구룡사가 지금 도심 중심에서 포교를 하는 가장 1번지죠.
1: 그렇죠.
3: 아이들도
1: 1번지.
3: 많이 가고 가족들이 네.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저렇게 동자승의 모습으로도 아,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2: 학생들도 오늘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
0: 그렇죠.
2: 제가 구룡사에서 청년의 법회, 청소년 법회 법사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1: 구룡 스님이. 네. 그래서 아까 아부성 발언을 했었군요.
0: 네. 자, 오늘 행렬등으로 함께 제작한 연꽃 단청등 그리고 초롱등도 보이고요. 우리 구룡사 연꽃 단청등은 청정한 마음을 잃지 말고 수행해 나가자 하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룡사 신도분들이 직접 채색한 등이고요.
1: 직접 채색을요?
0: 그렇죠. 네. 등 하나하나에 가족의 발언, 수행의 흔적을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봉은사 신도님들의 행렬 만나보겠습니다. 강남 도심 한복판입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천년의 고요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 우리 봉은사는요. 무려 123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3: 네, 맞습니다. 이 봉은사는 조선시대에 불교가 숭의역불에 의해 탄압당했을 때도 그 법맥을 지켜오며 우리 한국불교, 지금 대한불교 조경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주신 허웅당 보우대사, 서산대사, 삼명대사 등이 이 모든 분들이 이 봉은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명찰 중 하나입니다. 이야.
0: 봉은사 사천왕 등은요, 그 표정이 더욱 날카로워요.
1: 아, 그러네요.
0: 그렇죠. 예. 네.
1: 모든 재앙, 불행을 다 꺾어버릴 것 같은 표정입니다.
0: 네, 행렬, 장엄 등 그야말로 정말 멋진데요. 문수동자 등과 보현동자 등이 길을 열어주고요. 또 삼종불 등, 사천왕 등, 새롭게 조성된 미륵대불 등.
1: 이야, 멋있다.
0: 관세음보살 등까지
1: 관세음보살
0: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허가모니 부처님 뒤로 지금 미륵대불 모습인데 봉은사의 상징이죠.
1: 미륵대불. 네,
3: 미륵대불이 또 봉은사의 또 이렇게 석조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미륵은 56억 7천만 년 뒤에 온다라고 합니다.
1: 이야, 56억 7천만 년. 네,
3: 인간세가 4만 세가 될 텐데 지금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온다는 겁니다.
0: 아, 그렇죠.
3: 우리가 인연이 됐을 때 이 미륵이라는 이름이 마이뚜리아인데 산스크리트의 미트라라는 음사가 바로 인연, 친구라는 뜻이어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 바로 미륵이고 그 미륵을 통해 우리가 부처가 함께 될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을 오늘 미륵대불 등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 미륵대불.
0: 눈이 부십니다.
1: 야, 네. 눈이 부셔요. 마이뚜레야. 빵집 이름 같습니다. 마이뚜레.
3: 큰일 나십니다.
1: 큰일 납니다. 사랑합니다. 미륵 부처님.
0: 아. 자, 미래의 희망과 자비의 원력을 담아 제작한 봉은사의 장엄 등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3: 또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수능 때 되면 갑바위 가시지 않습니까?
1: 갑바위.
2: 그렇죠.
3: 우리 네. 봉은사의 미륵대불도 만만치 않은 큰 갓을 쓰고 계셔서
0: 맞아요.
3: 강남 일대 수능 시험 도량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 오,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합격하는 겁니다.
3: 무조건 합니다.
0: 아. 서울 수도권 모든 이제 수험생
3: 다 가셔도 됩니다.
1: 지금 법장스님 지금 홍보해 주시는 겁니까?
3: 아, 이런 불암사를 좀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 불암사야말로 진짜 영험한데.
1: 아, 봉은사 등 너무 아름답고
3: 네, 너무 참 아름답게 돼 있고 마침 또 사천왕이 두 번째 나오니까 말씀드린데 예. 사천왕 중에 북담은천이라고 계시죠?
0: 예.
3: 담은천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번째 공양을 받으실 때 바루를 첫 번째로 갖고 왔던 사천왕입니다.
1: 담은천왕이요?
3: 네. 이야. 그래서 담은천왕이 훗날 이름이 바뀌어서 비사문천이 됩니다.
1: 오.
3: 그래서 하늘 천의 곡간지기가 돼서 근데 너무 바쁘니까 혼자 다 못 지키니까 두 명의 사람을 붙여줘요. 보디가드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역사까지 발전되게 돼서 비사문천에게 예로부터 재물을 공양하고 그 기도를 올렸던 게 사천왕 신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 이야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0: 역시 법장스님.
1: 박학다식 법장스님.
3: 투게더를 보시면 됩니다.
1: 비주얼 담당. 담당 고금스님.
3: 네. BTN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0: 고금스님이 좋아하시는 비파 아닙니까?
3: 아, 그래요? 비파. 와, 방송국에서까지 고금스님을 위해서 지금 비파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1: 파파파.
3: 고금스님 오늘 컨디션이 밤이 될수록 좋아지고 계십니다.
1: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3: 네. 고금스님은 계속 지쳐가고 계십니다. 반대로.
1: 연등에 행복합니다. BTN 행복합니다.
0: 자, 불기 2570년 연등 행렬 그 백미. 여러분은 BTN 불교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단체는 금강선원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도심 속 포교 수행 도량이죠. 경정공부면 경정공부, 또 참선, 금강경 독송까지 이어가고 있는 만일 수행결사 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금스님, 이제 금강선원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또 직접 오늘 또 팔모등 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2: 네, 금강선원 신도들이 직접 또 만들어주신 한지 팔모등에는 수행과 정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금강선원의 이념인 바른 믿음, 바른 이해, 바른 실천, 이 세 가지가 등불처럼 삶 속에서 이어지는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와, 한지로 제작해서 그런지 그 빛깔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깊이가 느껴집니다.
3: 네.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공, 비춰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연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네. 게 무상하고 무활하는데 한지가 그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내뿜어주고 밖에서는 그 빛을 통해 안에 그 등으로의 밝음을 볼 수 있는 참 그렇게 내와 외가 하나의 일원화가 돼서 그렇게 금강선원에서 추구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바른 믿음, 바른 이해, 바른 실천으로 함께한 금강선원이고요. 자, 이어지는 총지종 함께 만나보실까요?
1: 아, 아름답습니다.
0: 정통 밀교종단 불교 총지종입니다. 올해 창종 56주년을 맞이한 총지종의 장엄등 행렬, 종로거리를 지나는 모습인데요. 총지종 총무부장 덕광 정사님에게 올해 총지종의 연등 행렬에 대한 이야기 직접 여쭤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4: 행렬의 가장 앞에는 올해 새롭게 제작된 대자 대비의 상징인 성관음보살 장엄등이 자리에서 어둠 속의 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불정과 불법을 수호하는 지혜의 수호신 금강역사 장엄등이 장중한 위엄으로 뒤따를 것이며 행렬의 장엄미를 더할 것입니다.
0: 네, 오늘 총지종을 상징하는 장엄등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총지종을 상징하는 육합상등, 또 총지종 본존을 모신 장엄등, 또 주보린 비로자나불 등 자비의 보살, 준재보살 등이 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스님, 비로자나불은 총지종에서 아주 중요한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2: 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불교 진리를 또 상징해주시는 광명의 부처님이시죠.
0: 네.
2: 모든 중생들에게 지혜와 광명을 비추시는 부처님이시고요. 또 준재 관음보살님, 관음보살님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보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오늘 행렬 등으로는 또 감로수병 등, 예, 법장승의 감로수병 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3: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긴 했지만 정병이라고 해서 감로수, 달콤한다라고 해서 우리 삶이 다 괴롭고 어려움에 있을 때 그 달콤함으로 모든 것들을 씻어내주고 그 감로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청정하게 이끌어 우리를 어떠한 괴로움으로부터도 다 씻어내주고 그렇게 씻겨낸 삶 속에서 청정한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것을 감로수라 해서 이번에 총지종에서도 감로수 병등으로서 그것들을 나타내서 세상 곳곳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퍼져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0: 네.
3: 또한 앞에 보면 지금 금강역사 두 분이 계시죠?
0: 네네.
3: 금강역사가 한 분은 입을 열고 있고 한 분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1: 오.
3: 아와 훔을 나타내서 환상의 소리와 죽음을 나타내서 밀적 금강, 나라형 금강이라고 해서 이 아에서 파생된 게 옴입니다. 옴은 원래 옴이 발음이 아니라 AUM, 아움에서 나온 게 훗날 AU가 붙어서 O가 돼서 옴이 된 거죠.
1: 고금스네.
2: 네.
1: 아.
5: 오.
3: 숨을 해야죠, 선생님. 숨을 하셔야죠, 선생님. 아,
1: 네. 그게 네 매력이다.
6: 아유, 고금스 고맙습니다.
3: 네, 참 저렇게 의미 있게 네. 순서를 놔둬서 등을 만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나왔습니다. 아, 뭐. 아, 오,
3: 옴. 옴이네요, 진짜.
0: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세계 여러 불교 국가에서 온 외국인 불자들의 행렬 만나보겠습니다. 연등회가 한국 불교의 축제를 넘어 이제 세계인이 함께 밝히는 문화유산이라는 사실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방글라데시 불교 부타사입니다. 야. 올해 부타사는 방글라데시 국가를 바탕으로 국기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평화의 등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이제 붉은 원은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고요. 푸른 빛은 평화와 조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 아, 멋있다.
0: 이번엔 대만 불광산사로 갑니다.
2: 오, 불광산사.
0: 불광산사 스님들, 청소년, 신도분들이 평안 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하고 계신데요. 평안, 그렇죠. 올해 봉축표와도 그렇습니다. 연결된 그 행렬등 이름 그대로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모두에게 평안을 깃들길 발언하면서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베트남 원호사 여러분들 모습 만나보고 있습니다.
2: 베트남 원호사.
0: 이제 한국 최초의 베트남 불교 사원이죠. 그쵸, 원호사는요. 맞습니다. 이제 베트남 불자들의 신행 중심지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올해 이제 탄생불 등을 제작하셨어요. 귀엽죠.
3: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시는 귀엽다. 모습입니다.
0: 네, 장엄 등을 또 특별하게 제작해 주셨고 베트남 전통 의상, 이제 전통 옷과 모자를 쓰고 또 연꽃을 또 함께 들며 부처님께 공양하는 모습, 예, 그 형상화한 장엄 등이라고 합니다.
3: 베트남이 중국 쪽에도 붙어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대승불교인데 아래쪽은 동남아시아가 있어서 우리 상자부 불교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베트남을 여행하시거나 불교 성지순례를 하실 때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면 불교의 사원, 스님들의 뭐 의복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아, 같은 베트남에서도
3: 예, 다릅니다. 야. 길게 돼 있다 보니요, 베트남이.
2: 재밌네요. 네.
0: 뭐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네. 스님, 부처님을 공경하고 법을 따르는 그 마음은 똑같겠죠?
3: 어, 물론이죠. 그렇죠.
1: 네. 결국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0: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1: 하나의 부처님 제자.
0: 네팔 불교 불자 모임 만나보고 있습니다.
2: 네팔.
0: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팔 불교 불자 모임은 1995년에 설립된 네팔 단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불교 단체입니다. 97년도에 처음 연등회에 참석하셨고요.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네팔을 대표해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2: 이야, 네. 역사가 대단하네요.
3: 이번 네팔은 정말 부처님의 탄생지답게 네팔 룸비니의 마야 부인 대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2: 아,
3: 행렬등은 예, 부처님의 눈등, 불안등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개의 눈을 나타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의미하고 있고 가운데 표식을 보시면 네팔어로 숫자 1이 써 있습니다. 에까라고 해서 모든 진리가 하나, 즉 그 진리 속에서 모든 이들은 부처님과 같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저도 또 최근에 도반 스님과 함께 네팔에 또 사원을 건립해서 우리 저스트비라는 곳에서 함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저 최근에 신도님들을 모시고 다녀왔다 보니 더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야, 에까.
3: 에까.
1: 하나.
3: 예.
1: 우리는 하나. 한 마음, 일심. 네. 우리는 부처님 제자. 연등해
0: 미얀마 불교 전법사원입니다. 2022년부터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 스님들께서 미얀마 근로자 불자들, 한국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행렬등이 자애등이라고 합니다.
2: 아, 자애등. 네. 네. 자애라는 표현은 부처님의 자비와 애정?
0: 네.
2: 이런 뜻인가요?
0: 그 모든 존재가 또 행복하길 바라는 네. 그런 마음이겠죠.
1: 그렇죠. 네.
2: 최근에 미얀마가 내전으로 인해서 참 힘든 일들을 겪었었는데
0: 예. 네. 하루빨리 좀 예, 평안을 찾길 바랍니다.
2: 기원 드립니다.
0: 자, 불교 국가 행렬 이어집니다. 이번엔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작된 불교 센터고요.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불자들의 귀처라고도 합니다. 정말 소중한 안식처이기도 할 것 같아요.
3: 네, 이곳은 진짜 정기법회도 하지만 이곳이 이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걸로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주 오셔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한국에 익숙하지 않을 때 임시 거처를 제공받고 이곳에서 불교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찾으면서 한국에 적응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자, 이어서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 불교 법신사입니다. 태국은 국민 대다수가 이제 불교인 나라이죠. 태국 불자들은 불교 명절이 되면 사원을 찾아 공덕을 쌓고 수행에 힘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스리랑카 마하보디사입니다.
1: 야, 스리랑카.
0: 1등단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하보디사는 한국 최초의 스리랑카 사찰이지요. 한국 내 스리랑카 불교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수행 도량입니다.
3: 네, 여기도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오시면 처음에 정착을 하시기 위해 돌봄을 받고

0: 사회적 지원 등을 이 사찰을 통해서 같이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1: 네, 스리랑카 전통 등을 오늘 또 행렬 등으로 함께 제작해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불교 국가 모두 행렬에 동참됐고요. 이어지는 이제 2등단 도선사로 가보겠습니다.
2: 도선사.
1: 자,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삼각산 자락에 자리한 도선사입니다.
3: 와, 도선사는 정말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기도 도량이죠.
1: 네.
3: 신라말 도선국사께서 창건하신 사찰로 마의 관음보살상, 이 마의 관음보살상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앞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찾고 계신 정말 좋은 기도 도량입니다.
1: 네, 올해 또 새롭게 단장한 수월관음, 공양 찬탄자 등 또 도선사 석불전 부처님께 기도하는 동자 동료의 모습을 장엄 등으로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2: 아, 멋있다.
1: 자, 도선사의 행렬이 이제 기도 도량이다라는 성격이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도선사는 정말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대중의 평안을 위해 발언해오는 기도 도량이고 오늘 행렬에 등장하는 수월관음, 그 동자와 동료 그 모습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중생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1: 자, 동자승 등은 특히 이제 연등 공방 법우님들께서 배접부터 뭐 채색까지 직접 정성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2: 직접 만드신 겁니까?
1: 예. 등 하나에 담긴 그 손길, 시간 그대로 신심의 표현이자 원력이 아닐까 합니다.
0: 그리고 지금 팔모등 들고 계신데 자세히 보시면 색한지와 전통 문양으로 세연되어 있고 연등에 옴마니 밤매움의 진언이 또 새겨져서 사람들과 함께 모든 중생의 내면의 평화를 얻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도선사의 그러한 발심의 모습이 잘 드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야.
1: 자, 이어서 봉국사와 흥천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인 연꽃을 들고 또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맑은 본성을 잃지 않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정화하자는 뜻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팔모등 오늘 좀 네. 많이 보이는데 또 제각각 달라서 그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팔모등도 같은 팔모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3: 오늘 흥천사 보이는 또 염화미소등 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서 보이시고 마가섭이 미소로 그 뜻을 알아차렸다는 그 염화미소의 상징이 또 등불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고금생 말씀대로 연꽃등과 염화미소가 함께 지나가니까 이거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법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스님의 미소도 염화미소예요. 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마음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자, 서울 성북동의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입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 사상이 녹아있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고요. 종교를 넘어 참 많은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도심 속 사찰이 바로 길상사입니다.
0: 네, 올해 길상사 행렬들은 관음등입니다. 그리고 법정스님이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인 무소유와 맑고 향기롭게라는 삶을 살기 위해 아주 수행정진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1: 자, 광호스님 드디어 화계사가 나왔습니다.
2: 화계사! 화계사 어?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그래도 화계사 화이팅!
1: 국제포교의 네. 중심지 우리 화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예.
1: 그리고 화계사 국제선언에서 수행 중인 여러 나라 스님들이 오늘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스님들이 들고 있는 등은 숭산 큰 스님께서 인연을 맺은 국가들의 국기를 또 상징해서 함께 오늘 동참해 주신다고 합니다. 삼성암은 우리나라 대표 독성 기도 도량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유명하죠.
1: 삼각산 네. 사방에서 연불 소리,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그 설명만으로도 도량의 분위기 광호스님 느껴지십니까?
2: 아, 느껴지죠. 또 삼성암은 이름을 잘 졌습니다. 삼성.
3: 아, 예.
2: 세 분의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3: 아, 그렇죠. 예.
2: 삼성암,
0: 삼성암 주지가 또 저희 후배 스님이시다 보니까 예. 오히려 더 눈길이 가는데 정말 등이 예쁜데 저 등의 이름이 법륜등이랍니다.
1: 법륜등.
0: 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초전법륜 이후 가르침을 펼치셨다는 바로 그 법륜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의 갈등을 멈추고 모두가 화합과 평화의 에너지로 바로 나르마 까르마라는 그 법의 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1: 네, 이어서 개운사인데요. 600년 역사를 지닌 역시 전통 사찰 개운사입니다. 중앙 승가대학이 있던 사찰이기도 하고요.
0: 전신이죠.
2: 개운사.
1: 그만큼 대표적인 교육 도량으로 꼽힙니다. 자, 이등란의 마지막 이제 한국 대표 밀교 종단 진각종입니다.
2: 아, 진각종.
1: 온만이 밤배움, 육자진연 수행과 삼미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이지요.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웃과 사회를 향해 회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단입니다.

0: 올해 진각종의 연등 행렬은 세계 곳곳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화합을 이루고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서원하는 뜻에서 진호 국가를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장엄등은 가릉빙가와 비천상의 어울림이 돋보이는 천상의 환희 등을 비롯해서 수레형, 잉어 등 삼식기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렬 등 역시 밀교의 팔길상 문양을 소재로 디자인한 금어 등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소식이 많아서 그런지 평화를 염원하는 등이 올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또 전쟁으로 좀 침울할 수 있는 모습을 진각종에서는 오히려 장엄등을 더 화려하게 꾸려주셨습니다.
1: 네.
2: 관야의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나는 관야 용선 등입니다. 또 진각종 어린이 불자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자성동이랍니다. 자성동이들이 율동을 하고 또 유아차 행렬에서 아이들도 함께하는 미래 세대, 앞으로의 불교의 희망의 불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유명한 공작등이에요.
3: 공작도 저 금강조 아닙니까?
2: 금강조가 돌아갑니다.
3: 야,
1: 올해 신작이라고 해요.
3: 금강조가 모든 재앙과 불행을 부셔버린답니다. 저 금강조 기운으로 모든 중생들 행복하소서.
2: 금강조 옆으로 물고기가 가길래 제가 뭔가 했더니 잉어네요.
3: 잉어.
2: 복의 상징이죠.
3: 복을 상징하고. 네,
2: 복을 상징하고 부유하게 우리의 인연을 이끌어준다는 잉어를 잉어등으로서 저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1: 네, 잉어 무리가 정말 생동감 있게 빛이 납니다.
3: 갑자기 노래가 떠오릅니다.
1: 어떤
3: 잉어 몰려 나간다. 그거 아십니까? 복 받으세요, 여러분.
1: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공작등 역시 불을 뿜었습니다.
3: 아, 멋있다.
4: 멋있습니다.
2: 공작도 불을 뿜는군요.
1: 야, 그러게요. 네.
3: 만들기 나름이죠. 오, 금강조 너무 멋있어요. 공작도 화려하고
1: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더 생동감을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3: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3: 대단하다.
1: 자, 진각종의 멋진 장엄등의 행렬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죠.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 2570년 연등회 연등행렬의 감동 여러분은 BTN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서 감상하고 계십니까? 연등비처럼 밝은 공덕 여러분 ARS 방송 후원 전화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고요. 또 부따회가 되셔서 100만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립니다. 현장의 에너지가 왜 이렇게 넘치나 했더니 우리 청소년 불자들 또 청년 불자들의 에너지가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2: 네, 목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지금 여러 가지 등들이 있는데 본인들 손에 지금 옷만이 밤매움이 들렸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2: 옷만이 밤매움, 만이주라고 하는 여의주에 비춰지고 빠드마라고 하는 연꽃으로 피어나는 즉 피어나는 미래 세대들이 저 힘을 세상에 영향을 받아 나아간다는 그 모습 그대로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1: 또 연등행렬의 백미 중에 백미 이제 3등당 한마음 선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이라이트네요.
1: 자, 해마다 독창적인 등 또 풍성한 연희로 시민들의 시선을 자로잡고 있는 한마음 선언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어린이부터 학생회, 신도회, 그리고 합창단까지 4부대 중이 함께해주고 있고요. 또 올해 새롭게 제작한 등이 무척 인상 깊더라고요, 스님.
3: 부처님이 안경 쓰신 겁니까?
2: 저 모습이 영상 회사

0: 상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산의 상을 이렇게 상징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법화를 설하시는 그 모습을 저렇게 듬으로써 정말 애써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2: 자, 연이와 등이 또 하나로 어우러진 연이 용입니다. 26명의 법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그리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직접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요니 용 보면서 네.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 안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 이게 바로 영산회상 등일까요?
0: 예, 맞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저 지금 안에 버부들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오. 인상 쓰고 있지 않고 웃고 계시네요.
1: 야, 그것까지 다 보이세요?
0: 예, 지금 참 저 26명의 버부가 한마음이 돼서 정말 한마음 선언에 가르친과 같이 저 한 모습으로 저렇게 용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참 웅장하면서 아름답습니다.
2: 네, 한마음 선언의 아름다운 장엄 등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예쁘게 또 행렬 등을 제작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계층 법회가 유독 또 잘 조성된 한마음 선언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기차 등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1: 토마스.
0: 네, 각종 캐릭터들이 또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연등으로 표현하면서 불교에 대한 친근감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마다 정성껏 제작해서 연등 행렬에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1: 아, 저게 포교죠.
0: 그럼요. 그 뒤로는 보이시죠? 역시 반가운 스누피.
1: 스누피.
0: 네, 스누피 알면 우리는 친구. 많은 분들 반가우실 텐데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 스누피, 또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해맑은 어린이들이 함께 마음의 등을 밝히는 모습으로 우리 불교에 대해서 더욱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한 등이라고 합니다.
2: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마음 선언 지금 행렬 등이 우리 저희 주변에 있는 그 등들입니다.
0: 맞습니다. 아,
3: 네.
0: 오,
3: 그렇네요.
0: 네, 우리 오늘 이제 옥상 정원 특설 스튜디오를 또 예쁘게 장식해주고 있는 행렬 등 좀 소개해드릴까요? 우선 이제 승단에서는 금강저 등을 장식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신도회에서 제작한 한마음 바다 등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1: 너무 예뻐요.
0: 한마음 한뜻으로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준다는 것, 거기에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스누피 등을 필두로 또 뒤따르는 우리 행렬 등의 향연, 여러분께서는 BTN 불교TV 특별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 등 예쁘다.
0: 저 안에 스님 한마음 등이거든요. 뭘 형상한 것 같으세요, 스님?
2: 저기 좌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아~ 좌선하고 네, 있는 모습.
2: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바다 생물부터 해서 하늘 위까지 다 품어져 있는 모습을 한 마음의 뜻으로 모든 것이 다 담겨진다. 아까 고금심 잠깐 말씀하셨던 네. 일념 삼천과 같은 삼천. 그 모습이 고스란히죠. 한 마음 선언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0: 바로 저희 뒤에 함께 하고 있었네요.
3: 뒤에 있었어요, 바로.
1: 야, 뒤에 있네요. 네. 우리는 하나다. 네.
0: 자, 이어서 삼선 불학승가대학원 승가니르바나입니다. 승가니르바나는 삼선불학승가대학원 1기 졸업생 스님들로 이루어진 단체인데요. 젬베 연주 아시죠?
1: 젬베!
2: 작년에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0: 불교와 음악, 수행과 문학, 포교가 함께 만나는 행렬 여러분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승가니르바나에서는 올해 열의 신장 등과 반하 용선 등을 장엄 등으로 제작해서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꽃 등을 행렬 등으로 함께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2: 아, 저기 열의 신장에서 손오공이 지금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2: 부처님 손바닥 위에 지금 손오공인 겁니다.
1: 저는 한참 보고 있었어요.
0: 저도 지금.
2: 아, 열의 신장이라고 해서 무엇이 열의 신장인가 했더니. 우리 열의 신장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손으로 세상을 다 짓누를 수 있는 것과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게 있다라는 것이죠.
1: 이야.
2: 여기 네. 이제 또 반야용선이고
0: 아기 부처님이 연꽃 위에 타고 계시네요. 또
1: 아유, 예뻐라.
2: 여기서 스님들이 공연을 하시는 거죠?
0: 맞아요. 이제 젬베를 연주하시면서 흥겨운 노래와 그리고 또 함께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2: 스님들이 제일 신나실 것 같습니다.
0: 니르바나 스님들입니다.
1: 고금스네 갈수록 아이디어가 좋아지는 것 같죠?
3: 그럼요. 정말 다양하고 정말 새롭고 올해는 또 어떤 등이 나올까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저 위에서 저렇게 노래도 같이 부르고 정말 현장에 나가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1: 노래하면 고금스네.
2: 저는 조만간 생각이 드는 게 고금스님이 저 위에 타셔서 고두를 치면서 끝까지 가시지 않을까.
1: 이야. 왜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 뭡니까?
1: 고고고! 고금스님!
2: BTN에서 조만간 한번 마련해서 예. 작은 붓으로 고금스님을 태우고
1: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너무 밝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힘든 모습이 안 보여요.
0: 다양한 악기를 또 직접 연주하시고 또 노래하면서 연등 행렬에 동참한 승가 니르바나였고요. 자, 이번엔 부부불자회 만나보시겠습니다.
1: 부부불자회?
0: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인데요. 연등행렬의 단골손님, 그야말로 금슬 좋은 부부들이 함께 해마다 정성껏 행렬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1: 예.
0: 올해는 원앙 부부들 네, 본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나 봐요.
3: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천생연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0: 그렇죠. 자, 원앙 부부등 스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원앙 부부등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담은 행렬등입니다.
0: 네, 이어서 전국 비구니의 예,
1: 전국 비구니의
0: 범용사입니다. 하 대한불교조계 중 전국 비구니의 범용사인데요. 이제 수행 전법, 교육, 복지를 위해 활동해온 중요한 승가 단체입니다. 오늘 범용사 사부대중과 또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범용사는 전국 비구니 회관에 위치한 포교 도량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신행 공간이자 또 가족이 함께 불교를 만나는 포교의 장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지요. 오늘 장엄 등으로 감은사지 석탑 등 제작하셨고요. 역시 티자, 연등 행렬 등, 연꽃 행렬 등을 또 제작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법회, 합창단, 신도대중, 거사회의 청년회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이 더욱 뜻깊고요. 자, 이어지는 단체는 석불사입니다. 이 마포 한강변을 자리한 석불사 네. 잘 아시죠?
3: 네.
0: 도심 속에 있지만 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비구니 수행 사찰입니다. 특히 요즘은 20대 우리 청년들에게 성찰과 쉼의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엄 등을 여러 개 제작하셨어요. 마음 등, 범종 등, 법고 등, 온판 등을 또 제작하셨고 또 행렬 등으로는 행복 등이랍니다.
1: 행복 등 너무 좋다.
2: 석불사가 네, 제가 네. 출가한 절입니다.
1: 오,
2: 네. 저희 할머님이요. 작년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기서 할머님이 다니셨고 지금 경윤 스님이 저 아래 보이시는데 저곳에서 출가 상담을 한 뒤에 저곳에서 제가 만배를 하고 그리고 출가의 결심을 하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 야, 대단하시다.
2: 근데 왜 석불사 저를 안 부르는지 작년에 이어 지금 석불사 뭐 하는 겁니까?
0: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국제선센터의 깃발이 보입니다. 서울 서남권의 신행과 불법 홍포의 중심 도량이죠. 이제 국제선센터인데요. 올해 이제 행렬 등은 명상하는 물고기. 예, 물고기 보이시죠?
3: 보통 물고기 하면 깨어 있음의 상징으로
1: 깨어 있음.
3: 네. 그래서 그렇죠. 목탁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데 여기는
1: 풍경,
3: 명상하는
1: 풍경.
3: 명상하는 물고기라 그래서 새롭네요.
0: 금속 살 때 이제 직접 한지도 붙이고 채색하셨다고 하고요. 자, 이어서 보이는 이제 사찰로 호랍사입니다.
1: 호랍사.
0: 예, 호랑이를 누른다는.
1: 오,
0: 예.
1: 호랑이.
3: 호랑이.
0: 역시 작업 등으로는 호랑이 등인데요. 그 기운이 뭔가, 느껴집니다.
1: 고양이 같아요. 귀여운 고양이. 치즈냥이.
0: 호합사 호랑이 등입니다. 스님, 그 나름 날카로워요, 눈빛이. 제가 가까이 오니까 조금 느껴지시죠?
1: 네, 예, 가까이 볼까 무섭네요.
0: 이어서 영화사입니다. 수월 간음상 등을 이제 장엄 등으로 바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1: 예.
0: 좀 설하고 함께하는 또 사찰 아니겠습니까,
3: 네.
0: 스님? 평강봉주 온달 장군의 전설도 전해지는 서울 동부의 기도도량. 영화사인데요. 신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 역사가.
3: 아, 영화사의 또 장엄 등은 또 수월 관음상, 수월 관음상 등입니다.
0: 네.
3: 수월 관음은 물가의 기기암석, 기암괴석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0: 네.
3: 달처럼 둥근 강배와 물에 비친 달의 이미지가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0: 네, 입체적으로 또 별등을 제작하셨네요.
2: 네, 네,
0: 행렬등은 별입니다. 별등. 어두운 밤길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주는 별입니다. 진리의 빛을 밝히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영화사의 발언이 이 별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1: 와.
0: 이어서 약사사인데요. 서울 강서구 개화산에 위치한 도심 속 전통사찰 약사사. 아, 한강 인왕산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2: 약사산은 또 이 수험기도 도량으로 서울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데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시험을 비롯해 뭐 공무원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도 꾸준히 이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도량으로도 유명합니다.
0: 자, 이어지는 단체는 태고종입니다. 3등단의 마지막을 장식해주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고려 말의 고승 태고보호 국사를 증조로 모시고 한국불교의 수행과 전통 의례 문화를 오늘까지 전승해온 종단입니다. 자, 올해 연등회에 나서는 태고종의 멋진 등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4: 태고종에서는 올해 많은 걸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주 단조롭게 행사를 치렀는데 그 장백응 스님의 태평소를 가지고 행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 50기 출가 사미들이 전라도 호남 발화를 전통 발화를 한번 선보이는 연꽃 LED 불이 아주 아름답게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고종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네, 태고종 하면 또 불교 의식 문화의 정수인 영산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3: 영산제는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설법하시는 법회를 장엄하게 재현한 불교 의식인데요. 오늘 행렬에서도 우리 영산제 시연 차량과 함께 발알 든 스님들, 아 저기 보이시네요.
0: 네.
3: 태고종 스님들과 신도 대중들이 장엄한 대중 대열을 이루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0: 네. 영산제 시연을 해주시는 또 예, 우리 스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장엄 등으로는 금강저 등, 주악비천 등, 동자와 코끼리 등이 함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산제 시연 차량, 예, 벚고를 중심으로 또 스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3: 아, 저렇게 벚고를. 벚꽃은 안 울리시네요.
1: 근데 저러고 계속 지금 행진하신 거면 엄청 힘드시겠는데요.
0: 그러게요.
2: 대단하시다. 오랜 시간 하셨을 텐데.
1: 정말 대단하시다.
2: 저희가 아까 고금 스님을 얘기했던 모습이 딱 저거였는데.
1: 네, 아. 북을 치면서. 네.
0: 한국불교 태고종 연등행렬의 그 화려함 속에서도 결국 그 불교의 중심은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등이 바로 우리 태고종의 보리수 참선 등 아닌가 합니다.
2: 참선 속에 그 사람은 비어 있네요.
3: 네.
2: 바깥쪽에 그렇죠. 있고 안쪽은 비어 있어서 자신이 없다라는 무화를 저런 식으로 또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3: 예.
0: 네. 4등단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먼저 들어오는 단체는 수선회입니다.
1: 수선회.
0: 네. 1975년 창립된 제가자 참선 수행 공동체고요. 현재까지 오랜 시간 화두선을 중심으로 참선 교육과 정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아기의 달마 등을 또 행렬 등으로 제작해서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1: 네, 수선회에서 발심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출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0: 대단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옥천암입니다. 서대문구에 자리한 전통 사찰이고요. 전국 5대 관음기도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니.
2: 네, 옥천암에는 이 보물 1820호 보도강 마의 백불이 모셔져 있어서 이곳에 또 기도도량으로 영험하기 유명해서 많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태조 이성계가 안양에 도읍을 정하며 기도한 곳으로 전해지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0: 네, 오늘 옥천암 신도님들은 연꽃 등을 행렬 등으로 제작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은평구 수국사입니다. 수국사는 이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도량인데요. 전통과 또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찰입니다. 스님 황금법당 가보셨습니까?
2: 네, 저 최근에 수국사랑 인연이 돼서 가까운 시일 내 두 번이나 이제 법문을 갔는데 여기 황금법당도 유명하지만 또 이 나한상, 진포님 나한상을 등을 하셨는데 나한상을 엄청 잘 되고 또 주지스님이 또 강원 선배이시다 보니까 또 가깝게 하고 또 지금은 현재 봉선사 저에게는 같은 문도 스님이시다 보니까 수국사가 나오니 좀 더 반가운 느낌이 큰 것 같습니다.
0: 아니, 장엄등을 많이 제작하셨어요. 네. 범종등, 흰코끼리등, 동자승등, 나한등 제작하셨고 또 행렬등으로는 목탁새등, 목탁꽃등, 목단꽃등을 또 만드셨다고 합니다. 겹치지 않아요. 네. 처음 나오는 행렬등인 것 같아요, 스님. 네.
2: 수국사는 지금도 신도님들이 이 연등 개발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공방이 따로 있으면 절 안에.
0: 자, 온 세상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한답니다. 그 의미가 담긴 목탁등, 목탁꽃등이었고요. 이어서 군종특별교구 만나볼까요? 대한민국 군 포교를 위해, 군 불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군종교구입니다. 불기 2570년 올해 교구 출범 2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3: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출신이었습니다.
0: 역시. 네. 그러셨군요. 네,
3: 그때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초코파이를 저는 마음대로 먹었지요.
2: 부처님이 내려주셨군요.
3: 부처님 감사합니다.
2: 여기 지금 군종교구 군인들이 계신데 저랑 방금 전까지 몇 분 같이 있다고 오셨습니다.
0: 아, 정말요?
2: 저랑 불암사에서 같이 공양을 하고 여기 가시기 전에 들러서 같이 오셨는데 참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반갑고 또 제 제자들도 여기 지금 군대에 또 군종병으로 와 있다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3: 군포교가 중요하죠.
2: 가장 중요합니다.
3: 군포교 중요합니다.
0: 만나보고 있는 행렬등은 호국 광명등이랍니다.
3: 호국 광명등.
0: 역시 나라를 지키는 그 그렇죠. 마음.
1: 호국이라는 말이 단순히 나라만 지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0: 네.
1: 우리 마음을 지키고
3: 마음을
1: 또
3: 지키고.
1: 공동체의 평안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0: 네. 자, 이어지는 단체는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삼각산 승가사가 되겠습니다.
3: 승가사.
0: 서울에서 유일하게 비구니 스님 선방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삼각산 제일선언을 갖춘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림사 또 이어서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성계가 그 굴 속에서 만나요, 스님.
4: 네.
0: 5일 동안 기도를 올린 뒤 왕위에 오르면서 뜻을 이루었다 하는 사찰 소림사입니다.
3: 아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성계가 기도를 엄청 많이 다녔네요.
0: 많이 다녔어요.
2: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0: 우리 신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주는 연꽃 등을 행렬 등으로 제작해서 밝은 미소와 함께 환한 미소와 함께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3: 환한 미소의 등입니다. 아름답습니다.
0: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소림사.
3: 희망은 피어난다.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0: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조계사.
0: 오늘 연등 행렬의 종착점이기도 하죠. 네. 우리 조계사입니다. 그만큼 행렬의 구성 정말 풍성합니다. 그렇죠.
2: 조계사는 진짜 우리 한국국의 중심이며 포교, 또 도심, 기도, 수행 모든 것을 다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다다음 주 추계도에 출연을 하시죠.
0: 기대가 됩니다.
3: 네. 홍보는 법장 스님.
0: 자, 오늘 부처님 모신 날 등 보현 보살 등 동진 보살 등 눈비니 동산 등을 장엄 등으로 제작하셨다고 하고요. 또 행렬 등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국화 등, 연꽃 등, 금강접 팔모 등 부처님 등

0: 불교 문양 등 104위 화엄성중 번 등까지 여러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1: 이야, 조개선 없습니다, 진짜.
0: 예, 아. 우선 이제 풍물단이 신명나는 장단으로 조개사 행렬의 문을 또 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워낙 계층별로 또 굉장히 그 잘 조직이 되어 있는 조개사이기 때문에 또 다채로운 모습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조개사의 행렬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계사 신도회가 더욱 뜻깊은 이유는 지난 4월 자체 바자회를 통해서 또 조계사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고요. 그 뜻을 종단에 전달할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아, 너무 뜻깊은데요. 지금 많은 스님들 그리고 신도회 대표분들께서 함께 행렬 등을 환하게 흔들면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만들고 또 다채롭게 선보여 주시는 행렬 등을 보니까요. 우리 외국인 관객분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1: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그쵸. 함께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0: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이 오후 9시 23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거리 현장에는요. 지금처럼 아이들도 지금 졸리지도 않나 봅니다.
2: 아니 벌써 9시가 지났어요?
0: 지났어요. 선생님.
2: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이제 8시인 줄 알았어요.
3: 저 아이가 뭐 광우 스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0: 네, 시간이 멈춘 듯한 마법을 느낄 만큼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불기 2570년 연등회, 연등비처럼 밝은 공덕 여러분도 저희에게 함께 돌려주시면 어떨까요?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등회 프렌즈, 대한불교조계종, 또 해외 특별교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문화체험단까지 또 연등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불교 포교사단입니다. 전국 시도 13개 지역단과 해외 LA 지역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또 행렬 등을 멋지게 만들어서 동참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 모두가 함께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보존하는 연등회가 됐습니다. 예. 그만큼 자부심 스님 느껴도 되겠죠.
2: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 사상. 와. 모든 것이 조화되는 바로 아름다운 화쟁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자, 모두가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왜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요. 또 슬픔은 네. 나누면 반이 된다는데요. 올해는 두 배 이상인 것 같아요. 제곱배로 갈까요, 스님?
1: 8배. 16배.
2: 아,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 그런... 예. 1000배, 10000배, 100000배 쭉쭉 갑시다, 여러분.
0: 갑시다.
2: 연등에 행복합니다.
0: 와. 자, 계속해서 흥겨운 연등 행렬의 현장, 여러분 막바지 연등 행렬입니다. 계속해서 그 감동 느껴보시죠. 네, 어느덧 3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빛의 축제, 그 마지막 사찰 조계사 연등 행렬을 끝으로 2026 연등 행렬의 대장정, 어느덧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광우 스님 어떠셨나요?
2: 싫어요, 싫어요. 더 해주세요. 우리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0: 꺼지지 않았습니다. 법장 스님, 예. 작년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3: 예, 작년과 예. 많은 변한 모습도 봤었고, 또 빛 DN 스튜디오에 이 광우 스님 자리에 제가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또 함께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니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 노고를 하시고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애써주셔서 모든 세상의 자비의 광명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고금 스님. 꿈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 네, 제 눈빛을 보시면 중간에 살짝 힘들었습니다.
0: 스님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2: 아니 행복해야지 왜 힘들어요?
1: 살짝 힘들었는데 다시 연등 불빛으로 인해서

0: 힘을 얻어서 저 다시 또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이런 연등을 한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참 나 스스로도 많은 복을 지었구나. 아,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1: 좋았죠.
0: 그럼요. 예.
2: 화려한 불빛만큼이나 광우순이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또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1: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기분 좋게 볼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연등의 등불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다. 그분들의 정성 하나하나가 들어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 네.
1: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또 많은 벚공양 후원 부탁드립니다.
2: 네. 예. 방송은 계속됩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그 감동, 귀한 공덕으로 함께 지어보시고요. 아울러 부따회의 참여전화 1855-0108번도 저희가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등 행렬이 멈췄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등불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화합의 세계, 그리고 화엄의 정신이었습니다. 팍팍했던 우리 마음도 또 오늘 함께 연등 행렬 즐기면서 조금은 풀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법장스님 어떻습니까?
3: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로 다들 여유가 없었지만 오늘 하루 모두의 휴식과 같았고 그 휴식 속에 서로를 비춰주는 연등의 등불이 우리의 내일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그 따스함,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연등의 이 가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할 수 있었고 이제 다시 오늘을 통해 내일을 더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 네, 불기 2570년 연등회, 이제 대미를 장식과 축제의 마지막 순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쁨을 만끽하는 대동 한마당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 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0: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슈퍼맨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어지는 무대 소개해드릴까요? 가수 범미 씨의 강원도 아리랑.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백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삼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계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계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계금으로 장엄하는 계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록의 왕 임제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임제가 시중하여 말했다. 불법에는 애써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범하여 일이 없을 뿐이다.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분별망상, 우리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드러나는 이 자기 우리 스스로의 본래 이제 본래 모습이랄까? 이걸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애쓸 건 없습니다.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보통 범부 중생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굉장히 애쓰는 일이 많고 일부러 뭘 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고 일부러 애쓸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마음이

쉬워진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뭐 평화롭다, 평범하다고 그랬는데, 평범하다기보다는 막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뭐 별일이 없다 이겁니다. 별일이 없고 마음이 평화롭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범해서 일이 없다 이러니까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해야만 모르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매이질 않고, 어떤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벗어나는, 이게 이제 생각 속에서는 이게 잘안 됩니다. 생각 속에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오늘은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지금은 뭐 이러니까 뭐 저렇게 해야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 속에서 살면은 뭔가를 자기 의도대로 뭘 하려고 하고 항상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에 통한다는 거는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경험인데, 이렇게 생각에서 벗어나고 생각이 쉬워지면은 그 희한하게도 막 그런 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냥 뭐그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런데 보면은 할 일은 또다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쉬워져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근심, 걱정, 뭐 시달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스트레스를,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할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어떤 근심, 걱정만 그런 신경 쓸 일, 그런 일이 없는. 그런데 또 보면 뭐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필요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 생각에 시달림이 없다.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생각하는데도 생각에 막 시달리고, 생각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힘들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멍청하게 사는 게 아니고, 아 이제 생각이 비록 생각 없이 산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깨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아주 건강하게 산다. 육체로 비유를 하자면은, 육체 어딘가에 병이 들면은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고 통증이 있고 이러면은 그 생활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평화롭지가 못하거든. 근데 육체에 아무런 그 통증이라든지 병든 곳이 없으면은 좀 뭐랄까, 그런 신경 쓰지 않고, 그죠? 육체에 대해서 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몸에 대해서, 몸이 어딘가 아프면 계속 그게 신경을 쓰면서 사니까 몸을 잊어버리지를 못하는데, 몸에 아픈 데가 없으면은 거의 몸을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살면서 이제 뭐별 일이 없잖아요. 별 문제가 없고. 그런 것처럼 마음도, 우리가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어지면은 마음이란 그러고 막 잊어버리고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이 막 없어 일어나질 않고,
마음이란 건 잊어버리고.

할일다 하면서 산다. 그렇게 또뭐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체험이 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위해서 노력할 것도 없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뭘 열심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하니까 건강을 갖다가 뭐 밥은 어떤 걸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규칙적으로 살고 그런 어떤 틀에 딱 맞추어서 사는 게 건강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 노력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으면 우리가 조금 그런 필요가 있지만 젊을 때는 막 그런 거 저런 거 모르잖아요. 한창 뭐 10대, 20대 막그 건강할 때는 뭐 음식 신경 안 쓰고 운동 신경 안 쓰고 자기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건강은 그런 거거든. 그런 것이 뭐 밥을 어떻게 먹고 뭐 운동을 하루에 얼마를 하고 이래 딱딱 그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노력을 한다. 그거 진짜 건강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거는 만 자기가 그렇게 몸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정신 마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지. 마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뭐 마음이란 게 그러면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항상 그 어떤 그런 문제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냥 그런 얘기예요. 불법에는 예에서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범하여 일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매일매일 뭐 수행을 하고 무슨 경전을 읽고 뭐 좌선을 하고 뭐 예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은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매 순간순간 인연 따라서 그냥 할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냥 늘 아무 일이 없단 말이지. 이제 꼭 그런 얘기입니다.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 쉰다. 아무런 특별한 게 없다는 거야. 특히 일부러 이게 불법이다 하고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매일매일 뭔가 불법을 행해야지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매일매일 뭘 행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불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거죠. 어떤 그 생각에 여전히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불법이 이제 실현이 된다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하면 턱 벗어나고 분별을 턱 벗어나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아무 할 일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본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별 일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똥 누고 밥뭐 오줌 누고 뭐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거야 늘 하는 일이고 잠자고 뭐옷 입고 하는 것도 늘 하는 일이고 그냥 늘할일 하면서 살지 특별히 이게 불법이다 하고 붙잡고 있는 건 없다 이제 그런 이거는 이제 공부가 원만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할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더뭘 열심히 하고 더막그 매달려 있고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자꾸자꾸 더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고 더 평범하게 되고 더 그냥 생각이 없고 그냥 뭐 불법인지 뭐 불법이 뭐고 부처가 뭐고 도가 뭐고 이런 거고 막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공부가 깊어진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처니 깨달음이니 돈이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방편이 말이지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게 그런 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막 그런 생각들이 싹 쉬워져 버리거든. 쉬워져 버리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뭐 부처가 두고 도가 두고 막 이런 거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 불법 수행을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뭐똥 누고 좀 누고 밥 먹고 있고 그게 불교냐 하고 이제 이제 아직까지 지혜가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는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사람, 자기 본래 모습이 드러나서 이게 드러나면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가 뭔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뭐 불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그렇지만 또밥 먹고 물 마시고 뭐똥 누고 좀 누고 옷 입고 잠자고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걸 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사는데 어떤 뭐 불법이 이게 불법이니까 내가 이걸 딱 모시고 있어야지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라고 했다. 나찬화상의 낙도가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밖이라는 건 뭐냐? 마음의 밖입니다. 몸의 밖이 아니에요. 마음의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분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의 밖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 세계, 분별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이게 마음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 생각 세계 속에서 이게 도고 이게 불법이고 이런 게 선정이고 이런 게 삼매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아 불교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래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요. 그냥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게 바로 중생이거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할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도라든 법이라 하든 도가 뭔지 법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알수 없는 거예요. 알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차피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냥 체험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거지만은 알 수는 없어 끝까지 이게. 부처도 깨달은 사람도 깨달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그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현실이 되는 거지, 현실이.
현실이 되지만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 속에서 현실이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고 뭐 귀에 들리고 뭐 손에 잡히고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이게 현실이 그게 새 속의 현실이고 출세간의 현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깨달아도 어차피 여기는 아는 건 없어. 그렇지만은 현실이야 현실. 현실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이게 없는 건 아니고 엉터리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겁니다. 현실이 딱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현실이 되는 체험이 있을 뿐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번 통하는 체험이 있고 이런 체험이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딱 일어나면은 이제 이런 현실이 체험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의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현실에 적응을 저절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겪어보고 자기한테 나타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은 또 누가 시킨 대로 뭐 어떻게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대개 보면 뭐 우리 불교 공부하라고 뭐 뭘 하시오 이렇게 이런 말 듣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 생각 따라가는 거거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이게 자기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지만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저절로 체험이 되고 저절로 이렇게 와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한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절로 이제 적응을 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죠. 밖을 향해서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미련한 놈들이다. 이 말은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거 또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밖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면은 경계가 다가와도 바꿀 수 없으니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온 무관업이 있더라도 모두가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다.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거든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또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일부다.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에는 나 이외에 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세계 하늘과 땅이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계의 그 일부에 불과하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탁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남밖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어. 그냥 온 세상이라는 게 하나야, 하나. 이 하나뿐인 거예요. 예.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 그렇게 그건 이제 망상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와 남이 따로 없고 그냥 이거 하나뿐이니까

저온 세상이 뭐 따로 있질 않으니까. 아, 막 그래서 아마 주인이라는, 뭐 주인이라 그러면 그집 주인이다 그러면 뭐그 집이 전부 그 자기 소유이듯이, 예, 뭐그 아마 그런 의미로 이제 말 주인이라 말을 한것 같아요. 남이 따로 없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 통하면 요는 나와 남이 따로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 이 체험을 이제 해보면은 그런 걸. 여기 나라는 뭐도 없고 남이라는 것도 같은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바깥이 없어, 그만. 바깥이 없고 그냥 하나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주인의 반대가 하인이잖아요. 하인은 뭐냐면 뭐 주인을 따라다녀야 되고, 주인을 따라다녀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통하면은 나와 남이 없고, 이제 비유를 그렇게 선사들이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혼자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 왜냐면 산봉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딱 솟아 있는데 그 위에 혼자 딱 앉아 있으면 온 세상이 막히는 게 없잖아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누구한테 걸릴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것처럼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면 거막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고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막 그런 거 저런 게 없어. 예, 그 대자유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인데, 뭐 걸림없는 자유가 있는 거죠. 이래서 아마 뭐 예? 주인이 된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이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이게 한자로 수처작조 입체개진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이 참되다, 거짓되다 하는 거는 이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냐 그러면, 생각 속에 있으면은 생각이란 거는 계속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 흘러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순간순간 흘러가고,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 세상 모든 게다 순간순간 흘러가 버리지, 그러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통하면은, 이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요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흘러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참되다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참이라고 얘기할 때는 변함없는 걸 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잖아, 뭐 진리 이러면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한 거, 그걸 진리라고 그러잖아. 그 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말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이거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뭐 생각, 우리가 분별 속에서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순간순간 계속 달라지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단 말이죠. 분별이 아니거든, 이거는. 분별이 아니지만은 항상 뭐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실이고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걸 진여, 진실, 뭐 참진자를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 예. 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니까 붙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주인공이 된다 하는 거는 남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이 된다고 한것 같고, 참되다, 진실하다 하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요거를 체험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자기한테 좀더 분명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다 납득이 되죠. 아, 이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했구나 하고, 말은 그냥 말이지만은 말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아무런 걸림이 없고 그만 나와 남이 따로 없다. 참되다. 늘 뭐

이게 달라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경계가 다가와도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경계가 다가온다는 거는 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게 이제 전부 경계거든요. 경계라고 하는 거는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라는 말은 경계선, 우리가 국경선 할때그 경계거든. 그게 경계선을.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다는 거는 뭐가 여기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경계란 말은 어쨌든 뭐 우리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되는 일, 뭐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귀로 듣고 분별하고 냄새 맡고 분별하고 혀로 맛보고 분별하고 몸으로 느끼고 분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뭐 이런 게다 이제 경계인데 늘 이런 일이 우리는 항상 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늘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도 하고 뭐다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항상 그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경계와 다가와도 바뀌지 않는다. 늘 그만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지. 경계와 다가와도 바뀌지 않는다. 늘 그만 아무 일이 없다.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습기라는 것은 오래 습관적인 기운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뭐 습관이야, 습관. 습관화된 익숙해진 어떤 그런 뭐 기운이란 뜻인데 뭐그 습관이지, 습관. 우리 보면은 사고방식, 생각도 습관입니다. 사고방식.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어. 그 관점이 있고. 그래서 뭐 자기 나름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다음에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사람마다 나름의 그런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이 생활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습관적인 겁니다. 예.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거의 습관적인 게 많죠. 그걸 이제 우리가 습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습기가 왜 이제 문제냐면 그게 매여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오무간업, 오무간업이라는 거는 뭐, 이제, 원래 이게 뭐, 보면은 뭐, 지옥에 떨어질, 무간지옥에 떨어질 다섯 가지 업이다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건 아마 뭐, 스님들한테, 예, 상대로 한말 같은데 부처님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부처님을 막 해코지해서 몸에 피가 흐르게 하고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거든. 어쨌든 뭐 죄를 지은 거란 말이죠. 오 무간업이 있더라도 모두가 해탈의 큰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습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전부 생각 세계거든요. 생각을 탁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것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공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됩니다. 저희가 뭐 습관적 사고방식에 매여 있고 습관적 가치관이나 자기 어떤 세계관 그거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자기가 뭐 무시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잊어버리지는 못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늘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막 억지로 막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 마음 속에서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턱 통해서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없거든. 예.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이다 그러고
한물건 없다고 그러고.

그러고 뭐 깨끗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공이라는 건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공 벚공 그렇듯이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 아무 말하고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뭐그 없다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없죠. 말로 하자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내가 뭐 세상을 살면서 뭐 이러이러한 뭐 잘못도 하고 후회할 일도 많고 또뭐 억울한 일도 있고 뭐 또뭐내 자기 내 사고 내가 보기에는 뭐 세상의 일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 이런 온갖 일들에 이제 매여 살다가 거기서 싹 벗어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싹 이제 싹다 날라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해탈이라 그러기도 하고 열반이란 말도 하고 열반이란 말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게 없이 싹다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 생각을 벗어나는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한 말이지만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해탈 열반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 없거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불법이 사람을 중생을 구제하는 거는 딱 이겁니다. 중생한테 아무리 뭐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장이 뭐 쌓이고 쌓여가지고 태산만큼 쌓여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 그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 세계는 그대로 있으니까 생각 세계 속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응? 자기 마음에서는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텅 비고 막 깨끗하고 고요해져서 아무 일이 없어.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제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과속했다 그러면은 아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과속 딱지 안 날라오겠네 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 없어지 그게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막그 몸이 병이 들어서 뭐 어디에 몸살이 나고 감기가 들고 또는 뭐 어디에 상처가 나서 공부해서 탁 깨달아 가지고 분별을 벗어나서 그 순간에 몸에 있는 병들이 그만 싹다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 마음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비고 깨끗해진 거지 이 바깥의 세계에서 그렇게 된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에서 내가 뭐든, 번뇌가 사라지고 망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으면은, 바깥 세계가 비록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더 이상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르고, 바깥 세상이 좀더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건강하고 뭐 이렇게 바깥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라 왜 자기 마음이 더큰 문제라는 걸 모르고 밖에가 문제라고 그건 거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깥 세상에 노력을 다해 몸 건강도 신경을 쓰고 뭐또뭐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또뭐 세상이 좀더뭐 평화롭고 좋은 세상 이래 가지고 막 하여튼 바깥 세상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뭐 몸이 건강하고 바깥 세상에 자기가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지금 번뇌 속에 있고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돼 있고 불안정하고 이러면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깥 세계라는 것은

뭐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 병들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늙어 죽지 않을 수도 없고 또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뭐 완전히 무시하고 걱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바깥 세계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원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죠. 바깥 세계는 항상 문제가 많고 할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면은 한 번만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깥이 아무리 시끄럽고 뭐 괴로운 일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서는 별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종교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만 쳐다보고 사니까 그게 중생이거든요. 사실 문제의 해결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건데, 내면에서, 번뇌가 없어지고 분별을 벗어나고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밖에서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유토피아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상 사회가 이루어져도 내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는 괴로운 겁니다. 괴롭고 뭔가 불안하고 계속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자기 내면에서 만족한 상황이 되면은 이건 뭐 바깥에서는 상관없어. 바깥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자기 내면에서 뭐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밖으로 뭐 진시황 같은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뭐 그래 해도 계속 그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있고 결국 뭐 아파 고통 속에 죽는 수밖에 없고 그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면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에서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이런 이거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는데 이 체험을 한번 해버리면은 그 희한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평화롭고 그러니까 그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평화 뭐 마음이 평화롭다 이런 얘기. 그 평화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세상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그건 뭐 일이 없어. 일이 없고 뭐 평화롭고 뭐 놀고 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번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간을 번뇌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종교가 바깥으로 뭐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종교를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진짜는, 자기 내면에서,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면, 이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뭐,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고,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가 따로 없고 남이 따로 없어.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항상 남 신경을 써서 살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없고 남이 없어고 막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걸림없는 자유를 누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뭐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별망상을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의도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뜻이 있고 이걸 원하는 그런 원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대한 법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꾸준하게 듣고 이래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드린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이런 체험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번 여기서 한번 이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무 일이 없는 거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확인.

0: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0: 하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디서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디서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빛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0: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스승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지금부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 봉축법의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기례를 모시겠습니다. 사보대중께서는 기립 부처

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을 씻고 청정한 몸성을 회복하겠다는 서원으로 관불의식과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며 공경의 의미로 꽃을 헌화하시겠습니다. 먼저 본회 원로의장이시며 각원사 주지이신 지산 대원스님과 회장이신 만수사 주지 도원스님, 원로의원스님들께서 관불 및 헌화를 위하여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약천사, 인봉스님, 연대선원 지연스님, 용화사, 지용스님께서 참석하셔서 관불 및 헌화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이 있겠습니다. 일례법사로 고불사 능엄스님, 광덕사 해광스님께서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공양 올림은 단지 물건을 올리는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수행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을 담은 깊은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리에 계신 스님들과 내외 기빈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향은 곧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마음을 뜻합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듯 지혜로 무명을 밝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꽃은 아름다우나 시들듯한 선한 행실과 삶의 무상을 함께 일깨웁니다. 과일은 씨앗의 결과이듯이 수행의 열매, 즉 인과의 이치를 나타냅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은 발원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김금단 보살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원문.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는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며 정성어린 마음으로 등불을

0: 밝힙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저 연등처럼 저희의 가슴 속에도 지혜의 빛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지혜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이익보다 이웃의 아픔을 먼저 살피며 미워하는 이에게는 용서를,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를 건네는 자비의 마음을 전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 갈등으로 고통받은 모든 생명이 평온을 되찾아 평화의 세상이 되어 모든 가정이 화목하며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오늘 밝힌 봉축의 연등처럼 저희의 간절한 발언이 어두운 곳을 밝히고 고통받은 모든 생명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 문입을, 나무 석가 문입을, 나무 시아본사 석가 문입을. 불기 2570년 5월 9일 대한불교 천태종 만수사 김금단 합장.
1: 다음은 천안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도원스님의 봉축사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회장 스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집탁에 맞춰 반배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2: 천안 사암연합회장 도원입니다. 봉축사 삼보전에 귀하옵고 일체 모든 법을 찬탄하오며 일체 세계의 부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사암연합회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 불기 2570년 병오년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주 자연의 이치로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그윽한 향기로 온 세상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시가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길 염원하며 거리에는 오색 찬란한 봉축등을 밝히고 각 사찰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축하의 날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환희와 찬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는 일체 번뇌와 모든 마장과 악업을 여의고 청정불자로 부처님 오심에 경배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차별과 구별이 없는 곳에 무량한 행복이 있으며 일체 중생이 그 주인공임을 구원실성의 법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삼독심을 버린 곳에 생사의 고뇌가 사라지고 무명 번뇌를 떠난 곳에선 무여열반의 지혜가 피어남을 자각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평생 일체 중생에게 진정한 이익과 안락을 주시었으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문은 수없는 사람에게 감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봉축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서원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이어받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0: 하루속히 멈추고 그들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문화 축제를 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끝으로 참석하신 내외기빈과 그리고 천안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 네, 천안 만수사 주지 본회 회장이신 도원스님께서 봉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봉축법이시길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기빈들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심에도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석근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안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도원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교 지도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등문화축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추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안시와 함께 해온 문화는 시민 화합을 이끌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불교계 여러분의 한결같은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고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연등의 따뜻한 빛 속에서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등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따뜻한 축사를 해주신 우리 김석필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본회 원로 의장이시며 각원사 주지신 지산대원 대종사님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Please have a seat.
2: 부처님 오신 지가 257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천안불교 신도 여러분들 그리고 천안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편안하고 가족이 화합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천안연합회 스님 또 각 기관의 여러분들 또 선거에 출마하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욕망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욕망이 다 있는데 그 욕망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부단히 다 노력을 합니다만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화엄경 경구에 보면은 열의 보현 묘색신 하사대 무량 차별 등 중생 하사 종종 방편 조세간 하시니 보방 보광이 여시견이로다 하는 화엄 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을 세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차별 없는 그 모습이 중생과 같아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탈태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모습이 우리 중생과 차별 없이 똑같아 그랬어요. 그러나 종종 반편 방편 조 세간이라 했어요.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세간을 비추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지만은 부처님은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세간을 비춘다 그랬어요. 뭘로 비추느냐? 자비심으로. 일체의 중생이 다 부처님과 같이 자비심으로 세간을 비추어서 밝게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방 보광 여 시견이로다 했습니다. 일체의 재상이 보배의 빛이로다. 보배의 빛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재상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로 보인다 이 소리죠. 모든 중생이 다 부처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은 화장세계다. 지금 세계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를 못해. 그것은 왜 그러냐? 무명에 가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가려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워로 봤을 때 그 세계는 바로 화장의 세계라 그래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이 화장세계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는 그 반대의 세계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라든가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참 기리면서 부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불자가 되고 천안 시민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되고 전 세계 인류가 서로

0: 서로 화합하는, 서로 이해하는, 예, 그러한 우리 인간의 세계가 된다면은 이 세계가 바로 극락 세계요, 천당의 세계요, 다른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극락과 천당이 누가 만드느냐? 그것은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우린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법회를 우리는 뜻깊게 맞이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엄경구를 한 개송을 더, 예,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방 광명 변 세계 세간하사 조요 시방 제국토 하시며 연 불사의 광 대법하사 영파 중생 치 암흑이로다. 이것은 화엄경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경구입니다. 부처님께서 세간에 두루 광명을 놓으사 시방세계를 밝게 비추시며 불가사의하고 광대무변한 법을 표시사 무명중생을 제도하심이로다. 우리가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각자 각자가 다 보살이요 부처로 생각한다면 상대 역시 우리가 서로 가리지 않는 평등한 그러한 불성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살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힘을 길러가시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서로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리고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건강하시고 집안이 다 편안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 성불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큰스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모범된 불자가 되도록 다 함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 감사드립니다. 각원사 창건주이시며 큰스님께서는 은사스님인 경혜당 법인 큰스님 열반을 맞이하신 후 내일이 49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 크시겠지만 오늘 법회에 임해주신 우리 큰스님 위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지역불교의 큰 스승이 되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모두 큰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큰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천안불교연합합창단 축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불교 연합합창단의 봉축가였습니다. 우리 단장에는 공영덕 학원사 도설합창단 단장님께서 대표 단장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휘를 해주신 박성현 지휘자이십니다. 또 반주에는 조한나 선생님께서 소고해 주셨습니다. 각원사, 성불사, 광덕사, 만수사 네 곳의 합창단이 연합으로 오늘 봉축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너는 언제나 시식이 되어준 친구였고 또 괴로웠을 때 나에게 해답을 보여줬어.

0: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 예.
2: 네, 더넘긋 흑물단이 지나가고 이어서 태극기 불교기가 함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불교기 출발하십시오. 스님들과 포교사단 합창

자, 원호사 뒤를 이어서 만수사 장엄물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렬을 잇고 있는 베트남 사찰 원호사 신자분들이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만수사 태극기 장엄물, 만수사 장엄물에 이어서 천불사 안양암 장엄물 준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양암에서는 처음 이렇게 장엄물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신도분들도 함께 아기동자와 함께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따라마 사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부따라마 사찰은 태국 불교의 한국 사찰입니다. 승천사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천사 코끼리 장엄물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 반 걸리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승천사 코끼리 장엄물입니다. 다음은 쌍용선원 장엄물 출발하시겠습니다. 쌍용선원 종등 장엄물과 육법 공양을 의미하는 장엄물입니다. 팔각 한지 등을 뒤로 해서 마야부인 모습을 마야부인을 상징하는 장엄물이 뒤를 이어 따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원사 화엄풍물단과 장엄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원사 화엄풍물단에 이어서 종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뒤를 이어서 아은의 은빛 복지관, 네, 이수경 관장님 매년 감사합니다. 네, 안전하게 행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석동 도광사,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불기 1570년 천안시민과 하는 연등문화축제 이 자리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임오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

0: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불교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가를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선원 하남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여러분은 길을 잘 찾으시나요? 우리 뇌에는 특정한 방향을 찾을 때 반응하는 나침반 뇌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뇌세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은 길을 잃거나 길을 잘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1: 요즘은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디지털 지도들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너무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 길찾기와 연관된 기능들이 점차 퇴화된다고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해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웃음이 고프고 재미가 필요할 땐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쾌남 열전으로 내비게이션 찍으시고 달려오세요. 저희가 대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쾌한 섬, 이곳은 나상도여라.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자, 우리 오프닝에서 나침반 뇌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궁진 씨는 길치죠?
1: 아,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엄청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길들을 외우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짝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 네. 저는 제가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도 내비를 잘 안 봐요.
1: 그래요?
0: 내비를 보면 이게 지도가 나오잖아요.
1: 네.
0: 거기서도 그냥 지도 보듯이 몇 미터 뒤에 우회전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제가 몇 블럭 뒤에 우회전 해야지 머리로 생각을 해요. 예, 아주 자주적인 인간이죠.
1: 아, 좋네요.
0: 예.
1: 네. 저의 길도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0: 지금 그렇게 뭐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도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열심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자, 뭐 길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쾌남 열전 녹화장만 잘 찾아오면 되죠.
1: 맞습니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너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끼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0: 나상지 나상지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네, 여러분 춘길이 반가워요?
1: 좋아요.
0: 춘길이 반가워요?
2: 보고 싶었어요.
0: 보고 싶었으면 소리 질러.

0: 아, 원래 와. 이게 좀 이게 네. 나, 이게 좀 이제 연배가 쌓이잖아요. 네. 이름 부르기도 귀찮아요. 아, 합쳐가지고 나상도 남궁진 나상진 저희도 그렇게 쓰려고요.
1: 아, 너무 좋은데요.
2: 나상진 이름 괜찮네.
0: 어, 저 괜찮네요.
1: 좋습니다. 제 오늘 쾌남 초대사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아, 야, 네, 사랑은 어디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언제나 입춘되길 오늘도 꽃피는 춘길만 걸으세요. 그렇습니다. 나상진 아니죠? 나상도 남궁진 쾌남열전에 또 인사드리러 온 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보내주신 노래요. 네. 사랑은 어디에?
2: 아, 그렇습니다.
1: 어, 예, 어, 댄스를 접목시키는.
2: 아, 요즘에 춤바람이 좀 나가지고. 예.

0: 예, 춤길로 요즘
1: 분들 알죠. 알죠. 알죠. 알죠.
2: 춤길이요.
0: 그렇지 마시고요. 그렇지 마시고요. 네.
1: 오. 근데 춤사위가 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2: 약간 네. 그 뒤태가 굉장히 아름다우셨습니다.
1: 아, 네. 아, 네. 아니, 그리고 예전에 그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나훈아 선생님이 몸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0: 아, 맞아요.
1: 굉장히 좋으신데 춤을 추실 때 뭔가 혼을 담아서 추시는데 약간 무예 같았어요. 아. 예, 그리고 선배님, 그러니까 형님께서 춤을 추시는데 약간 무술 같은 느낌도 아. 났었어요.
0: 예. 태권도 검은 띠입니다.
1: 아, 예. 야, 또 의상도 오늘 까만색으로.
0: 예. 아니, 옷을 정말 편하게 집에서 네. 있는 거 주설 거였는데 뭐 스튜디오가 이렇게 이뻐진 거예요.
1: 스튜디오
0: 약간 좀 더 격식을 차렸어야 될 것 같은데.
1: 조금 저희가 증축을 했습니다.
2: 예, 오신다고 예. 해서 미리 준비를
0: 잘 되고 있나 봐요, 캐나다에서. 아,
1: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예.
0: 많이 좋아졌네. LED 많이 썼네요.
1: 예. 그 LED 이거 아시잖아요, 형님.
0: 예, 돈 많이 쓴 건데.
1: 관장사가 예, 아시잖아요.
0: 예. 역시 캐남 열정.
1: 이야, 좋습니다. 형님, 저희가 오늘 그 오프닝에서 길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 우리 추계 씨는 길을 잘 찾으시나요?
0: 엄청 길치예요.
1: 어, 진짜요?
0: 제가 세 가지를 잘 못해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고.
1: 못 외우고. 네.
0: 연락처를 잘 못 외우고.
1: 못 외우고.
0: 아, 길을 잘 못 찾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마트폰의 폐해인 것 같아. 오. 다 저장되어 있고 보고 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 지도 있잖아요. 지도 앱. 지도 앱을 엄청 열심히 쓰거든요. 내비게이션 지도 앱 전에 필수. 오. 필수 앱이죠.
1: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남궁진 씨는 잘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때 예전에는 번호를 다 외웠잖아요.
0: 그쵸.
1: 가족 번호, 친구 번호, 친한 사람들 번호를 다 외웠었는데
0: 중요한 연락처는 또 예. 모아가지고 지갑에 넣어두고
1: 네. 그 전화번호 약간 그 주소록처럼 이렇게 딱 맞아. 갖고 다녔었거든요.
2: 저도 어렸을 때 외우고 다녔었습니다. 예.
1: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진짜 친한 사람은 저장을 안 해놔요.
2: 아, 진짜?
1: 번호를 알기 때문에 딱히 저장을 안 해놓거든요. 예.
0: 그래서 제가 20살 때 술 이제 과에서 네. 같이 단합대회를 하고 술이 좀 많이 취한 상태에서 네. 엄마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번호가 문길을 딱 전화했는데 엄마가 네. 전화를 받으시는 아~ 그런 일도 있었죠.
1: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예. 이상한데 전화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0: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자친구를 찾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1: 엄마가 뭐 영원한 여자친구죠.
2: 아, 그럼요. 예. 네, 어머니께 사랑을 전달해드린 것 같아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1: 예.
2: 네. 그래도 우리 또 우리 인생 선배님으로서 인생의 길은 또 잘 또 찾아서 가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춘길 형님의 길은 되게 방향이 잘 맞게 가고 있습니까?
0: 춘길의 길은 춘길이죠. 네.
2: 춘길.
0: 네. 아, 봄. 모두 그러니까 제가
1: 스프링로드.
0: 그죠, 스프링로드. 예. 그래서 네. 우리 많은 팬분들이 예, 네. 춘길을 걷는 그런 입춘대길의 기운을 받는 그런 네,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1: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미스터트롯 3를 통해서 그때는 국도였는데 국도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이제 탄탄대로예요.
2: 네 맞습니다.
0: 고속도로까지 아니고 비포장길이었는데 포장 조금
1: 포장이에요.
0: 포장 조금 들어가는.
1: 아, 그래도 네. 뭐 충분히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시죠.
0: 맞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1: 그리고 아까 노래할 때도 확실히 느꼈지만 이게 경력을 무시 못합니다. 이게 지금 노래 부르시는데도 첫 곡이잖아요. 첫 곡부터 이렇게 냈다 지르는 사람 처음이에요.
0: 아.
1: 예, 저보다 지금 선배님이신 분 중에 두 번째시거든요. 천목담 씨가 왔었는데 이제 그분도 처음에 살살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질렀거든요.
0: 아.
1: 처음부터 냈다 지른 분은 예, 선배님
0: 이게
1: 처음이에요.
0: 제가 지금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0: 다이어트를 하니까 사실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2: 맞아요.
0: 먼저 해야 돼. 뒤에 못해.
1: 아, 어려워,
0: 힘들었어.
1: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네.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보통 우리가 그 대면으로 시선을 볼 때는 렌즈 차이인데, 그 방송에는 200mm 렌즈를 쓰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50mm 렌즈 정도의 시선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몸이 크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딱 남자답고, 예. 멋있고 딱 이 정도인데, 저는 지금 약간 커 보이잖아요, 방송에서.
0: 그죠.
1: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말랐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커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형님 지금 딱 좋아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보면 저희가 괜찮고요.
1: 네.
0: 걔네들이 이상해요.
1: 네, 너무 말랐어요. 네,
0: 저희가 괜찮은 거예요. 네.
1: 남자가 키가 185에 60kg.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잘못된 거죠.
1: 뭐 어쩌다 네, 80은 맞습니다. 돼야죠. 그게 멋있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1: 그게 진정한 남자. 그리고 맞습니다. 형님이 진정한 남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둘만 지금 뭔가 정신승리하고.
1: 예. 네. 우리끼리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예.
2: 알겠습니다. 네.
1: 자, 캐남. 초대석끼리 오느라 본격적으로 춘길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춘길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2: 노래

0: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춘길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춘길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키워드 한번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시면 됩니다.
0: 야. 똥개요?
1: 똥개요? 영화 똥개? 정우성?
0: 어떤 키워드일까요?
2: 똥개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1: 네.
2: 제가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어떤 저의 정체성이랄까요?
1: 정체성을
2: 표현하는.
1: 네. 똥개라 하면 그냥 그 시골에.
2: 그쵸.
1: 예. 막, 그리고 뭐 관리 이렇게 잘 뭐 제대로 뭐 하진 않는데.
2: 그쵸.
1: 꿋꿋하게 그냥 혼자.
2: 그쵸.
1: 예. 잘 뛰어노는 그런 강아지인데.
2: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네. 집이 목장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강아지들도 두세 마리 이상씩 항상 키우고 있었고.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네. 아주 유아기 때부터 강아지가 저를 약간 부모처럼 좀 키워줬어요. 네, 너무 아주 애기 때부터.
1: 외로움을 좀 많이.
2: 네, 그래서 동물에 대한 그런 제가 또 애착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남다른 게 있기도 한데. 네. 어릴 때 이제 그렇게 강아지들 뛰어놀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저를 이게 별명처럼 똥개라고 저를 일단 좀 부르셨고.
1: 아, 또 강아지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하다
2: 그렇죠.
1: 보니까.
2: 예. 근데 그런 캐릭터가 이제 크면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네. 아무래도 똥개들이 우리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하죠.
0: 그렇죠.
2: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1: 아, 시골
0: 자부종.
2: 뭔가. 예. 관리도 안 된 것 같고. 네. 뭔가 정제되지 않은 그런. 네, 삶을 맞습니다. 살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 하지만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1: 오, 똑똑하죠.
2: 그렇죠. 예. 예, 제가 가수 데뷔한 것도 그렇고 미스터트롯 3에 오기까지도 사실은 생각보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 스마트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1: 스마트.
2: 그렇습니다.
1: 예. 스마트.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이 트로트를 이제 하시지 않았을 때는. 네. 몰랐지만 오셨을 때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때는 뭔가 제 느낌에는 항상 그 안경을 쓰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스마트하고. 뭔가 대기업 임원 같고. 예, 그리고 되게 똑똑하시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그렇진 않다는 점.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어떤데요, 그러면? 네? 말을 그렇게 끝내면 어떻게 해요?
1: 지금은 되게 편해요.
2: 구체적으로.
1: 예, 이게 뭐 되게 차갑고. 말 걸기 어려운 스타일이 아니라 먼저 또 말씀도 먼저 건네주시고.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똥개랑도 맞는 게 뭔가 좀 수더분한 느낌이 있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2: 약간. 예. 제 첫인상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되게. 네. 차갑고 뭔가 다가서기 어렵고 막 그런데. 네네. 알고 보면 생각보다 되게 허당기도 있고. 네. 네.
0: 맞아요, 맞아요. 엄청 잘 챙겨주세요. 후배들을 진짜 잘 챙겨주시고.
1: 네. 우리. 네. 남궁진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남궁진 씨는 더 잘 챙겨줬어요.
0: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2: 가습기도 선물해주고.
0: 아이, 무슨.
1: 전들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1: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게스트 그 소미라 씨의 그 키워드가 똥강아지였는데.
2: 네.
1: 약간. 네. 좀 그런 거에 좀 비슷한 게 있네요.
2: 저희가. 예. 그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둘 다 촌 출신들이고.
1: 정확하게는 어디?
2: 저는 서울에서 멀진 않아요. 네. 경기도 여주.
1: 네. 아, 여주도.
2: 네, 출신인데.
1: 시골이죠.
2: 거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진짜 시골들이거든요. 다 농촌이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발전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다 거기 쌀이 또 유명하잖아요.
1: 아, 그렇죠.
2: 저희 집도 목장이었다 보니까 외딴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런 시골 생활.
1: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그래도 거의 뭐 위쪽.
0: 거의 대도시예요, 대도시.
1: 우리. 네. 비나 씨는 저랑 비슷하거든요. 아. 하동 밑에 남해거든요. 예. 하동 밑에 딸려있는 섬이 남해입니다.
2: 아하.
1: 그래가지고 저는 뭐 비나 씨 허락을 받고 이제 육지를 밟아야 되는. 아. 그런 입장이 제가 제일 멀어요.
2: 야.
1: 예, 그래도 어쨌든 시골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점.
0: 네.
1: 예, 좋습니다. 잠깐만, 일단.
0: 예.
1: 비나 씨 얘기가 나온 김에.
0: 맞습니다.
1: 비나 씨랑 한번 전화를 연결해볼까요?
2: 아, 손비나랑요?
1: 네. 예.
2: 안 하겠습니다. 예.
1: 근데 저번에도 이제. 아, 맞다. 그게 기억난다. 그때 그 전화통화 하셨었잖아요.
2: 천녹담 때 내가 전화했었죠.
1: 예, 너무 웃겨가지고. 예.
2: 아니, 그때 내가 천녹담 전화를 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걸 하는 거라고 잠깐 켜봤지.
1: 네.
2: 그래서 살짝 나오는 거 살짝 보고 이제 다른 일을 막 해서 전화 끝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다시 아직도 있는 거야, 천녹담이.
1: 네.
2: 그리고 집에 가면서 천녹담 전화 왔어요. 그래서 너 거기 도대체 몇 시간 있었던 거야? 두 시간 꽉 채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형 추천하고 왔어, 이러는
1: 거예요. 그래서
2: 천녹담이랑 이제 엄청 싸웠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오셨습니다.
0: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1: 자,
0: 있었습니다.
1: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비나 씨, 여보세요?
3: 큰일 났네. 준비 안 됐는데.
4: 안녕하세요.
3: 아,
1: 아니 보통 아니
3: 안녕하세요. 네,
1: 진짜 웃긴 게 너무 친하신데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0: 갑자기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어제도 통화했어요. 네.
2: 그러니까
3: 아니,
2: 네.
3: 어색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또 아니, 너무 늦었습니다.
0: 야, 아, 아니 뭐 하고 계셨나 했더니 야 이거 준비하고 계셨구나. 춘길장.
1: 네. 아, 뭘 자꾸 만들어요. 요리도 만들고 네. 뭘 자꾸 만들어요. 뚝종구도 만들고.
4: 네네.
5: 아예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잘 봤습니다. 예.
1: 들어가세요. 예.
5: 1분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네. 잘 만들었습니다.
0: 아, 이제 막 연결했습니다. 네. 아유, 비나 씨 반갑습니다. 네.
6: 네, 안녕하세요. 선배입니다.
5: 네. 아유, 지난번에 비나 씨가 어린 시절 키워드로 똥강아지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근데 충길 씨가 똥개를 네.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똥개, 똥강아지.
6: 형님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5: 어, 잠깐만요. 저 녹화 네.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6: 괜찮습니다. 예, 네, 힘은 제가 더 셉니다.
5: 진짜요? 충규 씨가 힘을 아니 아니 싸우라고 지금 전화 연결한 게 아니에요. 아 친한
1: 지금 약간 관계 파탄 코너인가?
5: 아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0: 어 그때 거의 허벅지 씨름할 때도 우승을 하셨었는데.
1: 아 어 준우승했죠. 네. 아 근데 남궁진이 좀 봐줬어요.
0: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뭐 워낙 진짜 몸이 좋으시니까
5: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똥강아지 똥개 넘어가고.
1: 네. 근데 아니 제가 좀 위에요. 강아지잖아요. 성견 개잖아요.
5: 아,
1: 저는.
5: 아 맞네. 아니,
0: 갑자기 개라고 하시면 네, 좀 그렇고요. 네.
5: 아 지금 소민아 씨 표정이 안 좋습니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6: 연령대 차인 거죠.
1: 퍼피
0: 거의 뭐
5: 연령대 차이.
0: 네, 방송이 지금 네.
5: 아, 빨리 말 돌려야겠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좋은 말 해봐요. 자 네. 소민아 씨가 보낸 우리 충길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6: 형이요?
5: 네.
6: 아 형 너무 그렇죠.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유튜브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좀 약간 쑥스러워서 그런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는 형입니다. 와,
5: 원래 제가 아는 그 비나 씨는 그 자기보다 이제 형 어른들한테 농담도 잘 안 하고
0: 맞아요.
5: 그런 그 스타일이거든요.
0: 맞아요.
5: 근데 이렇게 너무 편하게 농담을 네.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네. 우리 충길 씨가 비나 씨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나 봐요.
1: 너무 편해서 만나자마자 예. 일단 서로 주먹부터 주니까요.
5: 네. 저는 아예 난 모르겠다. 저는 모릅니다. 책임 못 지겠습니다.
0: 네. 예. 이렇게 또 좋은 얘기도 또 해주셨지만 또 우리 말이 이왕 나온 김에 우리 또
5: 이걸 꼭 해야 되나? 네. 이거 나 모르겠다.
0: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시원하게 우리 또 충길 형님 폭로 전화 한번 가시죠. 네.
6: 아니 형님 폭로할 게 없습니다. 벌써 형님은 다 보여주셔가지고
5: 아, 없으면 안 하셔도 돼. 그리고 네. 아 그러면 반대로 우리 충길 씨한테 정말 고마웠던 순간 고마웠던 순간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6: 고마웠던 순간요?
5: 네.
6: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이 가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저희 탑세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5: 네.
6: 저는 항상 그 활동을 할 때 형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탑세븐이 이렇게 단체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근데 형님이 거의 기둥으로 항상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이좋게 돈독하고 진짜 가족 형제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것에 형한테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항상 준비 많이 하셨네요.
5: 아기자기하게. 네.
0: 항상 근데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주세요. 우리 큰 형님으로서.
1: 제가요?
0: 네.
1: 제가 어떤 자리를 만들었죠?
0: 항상 뭐 이렇게 다 챙겨주고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1: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0: 네.
5: 아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해요. 저도 이제 저는 2 때 제가 제일 맏형이었잖아요.
1: 네.
5: 우리 충길 씨는 또 3에 제일 맏형이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1: 그 묘하게 또 맏형이 다 4등을 했네요.
5: 예, 그래요. 아, 그러네요. 나이 많으면 4등인가? 뭐지?
1: 아, 그게 그 천록담 그 뭐 뭐뭐 거기 들어가서 보면
5: 네.
1: 역대 우리 미스터 트롯 역대
5: 네.
1: 3등은 다 이씨였고 4등은 네. 다 김씨였대요.
5: 어?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김성철이니까 네. 예, 뭐 그런 피셜이 있다는 점 네. 예, 말씀드리고 싶고
0: 예.
5: 예, 또 가보시죠.
0: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혹시 춘길로 이행시 혹시 가능하십니까?
6: 제가요?
0: 네, 우리 손비나 씨 또
5: 자, 가보겠습니다. 춘!
0: 춘!

0: 승기령님
1: 길.
0: 지리기리
2: 그거 할 줄 알았다.
1: 자, 아니, 실패!
0: 미행시 이런 거 잘 못해요. 예,
1: 실패! 아, 아, 저는 이게 네. 제작진분들이랑 미리 얘기 된건 줄 알았어요. 아, 예. 네. 아, 저는 그 춘길에서 춘자가 나요. 춘대래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예.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워낙에 자주 만나, 거의 맨날 보잖아요. 활동하면서 맨날 보고 또 통화도 자주 하지만 또 사실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면 약간 어색할 수 있거든요.
3: 그럴 수 있습니다. 네.
1: 예, 어색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춘길 형님께 한마디를 하자면
0: 네. 우리 제일 마청이고 그리고 또 저희 촌뜨기들의 또 제일 큰 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형님이 제가 이렇게 뭔가를 부탁을 드렸을 때 항상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주시고 잘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이 활동하는데 너무 진짜 힘이 많이 되고 아 이게 참 진짜 너무 어렵네 이거 어떡하냐. 아,
1: 너무 감사합니다 비나씨.
3: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니, 끝나고 개인적인 통화는 저희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0: 이런 상황이 참 어색한데 제가 뭐 할 말은 없고요 형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나씨.
3: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비나 화이팅.
0: 감사합니다.
3: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1: 아, 좋습니다.
3: 네, 자, 이렇게 또 손민아 씨와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1: 그림자.
3: 그림자.
1: 그림자. 오, 되게 네. 오늘 좀 약간 유추하기 어려운 키워드가 많이
3: 나왔네요.
1: 그림자. 네.
3: 어떤 의미일까요?
2: 그림자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약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데뷔하기까지도 저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나름 뭐 정식 데뷔 전까지 무명의 시간도 좀 길게 있었고 네. 데뷔를 하자마자 조금 갑자기 큰 사랑을 좀 받아보기도 했는데 사랑인걸이라는 노래로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고 나서 또 뒤에 다시 좀 어려운 시기가 바로 찾아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사랑인걸이라는 노래의 어떤 그림자의 갇혀서 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노래가 가수를 잠식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네네. 노래에 약간 가려져서 약간 그런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1: 저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워낙에 데이트곡이잖아요. 데이트곡인데 이게 차라리 이게 뭐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무명인 상태로 가면 계속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한번 빛을 봤다가 뭐 다시 이제 뭐 활동이 잠잠해지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2: 이게 약간 아무리 힘들어도 이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 꼭 빛이 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네. 어디에서 빛이 와도 그 그림자 안에 갇혀 있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약간 그런 막막함 같은 거죠. 네. 그렇게 나름 뭐 나름의 고생, 뭐 무명의 시간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나름의 작은 성공을 거뒀는데 네. 아무것도 뭐 손에 뭐 잡히는 것도 없지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로 들어갈 때는 정말 그 막막함을 어떻게 뭐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이미 다 경험해 본 상태잖아요. 네. 그때 그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허탈감, 공허함 약간 그런 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3: 그래도 너무 잘 해오시면서 또 이렇게 빛을 또 보셨으니까.
1: 그래서 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2: 그러게 너무 오래 돌아왔어요. 네.
1: 그래도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
3: 이제 도로도 깔끔하게 깔렸으니까 이제 네. 쭉 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네.
3: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 동업자. 동업자라는 키워드를 동업자. 네.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 사실 제가 활동하는 활동명이 네.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성함이잖아요.
3: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랑 그렇게 뭐랄까 가까웠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버지랑 좀 사이가 좀 멀어지기도 했지만 제가 가수가 되려고 막 이제 노력하던 시기에 아버지랑 아직 관계 회복이 잘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약간 뇌경색이 오시면서 약간 경증 치매 환자가 되셔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어떤 제대로 된 소통이 네. 되진 않았어요.

0: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안고 뭔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좀 그런 좀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이름을 한번 세상에 알려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경연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활동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삶을 제가 한번 다시 살아드리는 기분도 좀 들고 이 일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조금 뭐 무대에 오르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동업자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활동하고 있거든요.
1: 아니, 세상이 약간 그 어떤 관계든 완벽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네 그냥 부자 관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보통 저도 아버지를 뭐 좋아하고 하는데 뭐 대화도 솔직히 좀 안 되고 아버지랑 또 특히나 또 경상도라서 더 짧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랑 좀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어머니랑은 잘 되거든요 그게. 어머니랑 뭐 알콩달콩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버지랑은 지금도 통화가 30초 1분을 안 가요.
2: 저도 그래요.
0: 네. 아버님을 한번 뵀어요.
1: 진짜요?
0: 네. 같이 우리 갔던 데서 아버님 오셔서 잠깐 인사드렸는데 아버님이 약간 상남자 느낌이 좀 나시더라고요.
1: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저도 다른 친구 아버지, 친구 어머님한테 말을 잘하거든요. 저 아버지한테 말을 못해요.
0: 그 왜 그러지? 진짜 그래요?
1: 그러시지 않아요?
0: 저도 그랬죠.
1: 저 똑같아요. 네. 남은지 씨도 그렇죠.
2: 저도 뭐 통화를 하면 거의 1분 이상을 넘겨보죠. 많이 없을
1: 정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안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좀 대화를 많이 하고 했으면 부자 관계가 좀 더 그랬을 텐데 지금도 또 우리 선배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0: 노력하세요.
1: 예, 노력하겠습니다.
0: 해야 된다 우리가.
1: 후회하기 예. 전에.
0: 그럼요.
2: 항상 또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욱 탄탄대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에서요. 키워드로 춘길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춘길 씨의 취향을 세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네,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바로 시작해보시죠.
1: 자, 3초 안에 네. 혹은 5초 안에
2: 다음 중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춘길 대 애춘이.
0: 춘길.
1: 오케이, 춘길.
2: 자, 내가 더 긁히는 말은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대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0: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2: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내가 DJ를 하게 된다면 심야 아니면 이른 아침.
0: 아주 심야.
2: 심야. 네, 이렇게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1: 야, 첫 번째가 아까 전에 근데 이거는 약간 선택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네. 느낌이 약간 그리고 네. 춘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바로 맞습니다. 고민 없이 그냥 네. 여지없이 춘길이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근데 춤을 못 추셨어요?
0: 제가 춤을 출 일이 없었죠.
1: 그렇죠?
0: 예.
2: 거의 발라드 많이 하시고
0: 그렇죠.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발라드 가수로 활동할 때는 노래도 이렇게 어려운 노래, 고음 노래 이런 것도 잘 안 불렀어요. 트로트를 하면서 오히려 뭔가 고음 캐릭터가 되고 이런 뭐 춤도 춰야 될 때가 있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죠, 저한테. 없던 일이.
1: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저희 뭐 제일 하이노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0: 좀 전에 사랑은 어디 마지막에 와 하는 게 하이시였거든요. 삼목타부 도 음이었는데.
2: 삼목도.
0: 그 음은 네.
1: 제가 네. 이게 네. F샵이거든요. 진짜로요. 네. F샵이에요. 네. 그럼 거의 저랑 여자 키인 거네요. 나중에 그 남녀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도 키가 잘 맞을 것 같아요. 남녀가 다섯 키 차이니까 그 이상이거든요. 오.
0: 근데 키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1: 근데 네. 그 키가 안정적으로 나오시잖아요.
2: 맞아요.
1: 맵다 지르는 게 아니라.
2: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0: 네. 스마트하게 하고 있어요.
1: 네,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저 부러워요.
2: 네. 그러면은
1: 귀를 왜 계속 넘기는 거예요?
2: 아니
1: 스마트하지 않게. 아니,
2: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요즘 또 애교도 많이 보여주시고 맞아? 하시던데. 네?
0: 뭐 시키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2: 애교도 많이 보여주시고 하시던데.
1: 귀도 내는 모르겠다.
2: 그래서 귀를 만지는 거예요.
1: 내는 모른다.
2: 네, 그래도.
0: 저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애교라서. 네.
2: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방송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또 춤이라든지 애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0: 아니, 애교는 그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음악이 있던데. 죄송합니다.
1: 내가 무슨 느낌을. 네. 선생님, 보세요. 약간, 지금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포박 당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어깨가 아니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다 같이 해볼까요?
2: 다 같이 좋죠.
1: 시작.
3: 싶습니다.

0: 하지마.
1: 죄송합니다.
2: 예. 아, 죄송합니다.
1: 세 명 다 지금 퍼박해서 어디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2: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에서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네?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아, 내가 더 긁혔던 거는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3: 사실 둘 다 그 네.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네. 키가 크,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키가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0: 아침. 요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맞춰봐도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아니십니까?
1: 너무 정답이에요. 예.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서.
0: 아침, 그리고 근데 뭔가 목소리가 아침에는 뭔가 좀 쾌활하고 이런 네. 느낌인데 심야는 약간 부드럽고
1: 그죠.
0: 예, 그런 느낌에서 네. 정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심야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1: 심야 방송을 해요.
2: 네.
1: 비정기적으로 이제 팬분들이랑 약간 네. 소통 시간을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제가 텐션이 높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예, 약간 트롯계 성시경 같은 느낌.
0: 오.
1: 잘 자요.
0: 그런. 오. 오.
2: 저는 좋아서 들어가서 예고 잡는데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항상 들어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1: 아, 지금은 주무시지 마시고, 예, 지금 네,
0: 지금은 함께 계시고.
2: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신 우리 충기 씨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나상도
2: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그럼 네. 2부로 여러분들 이리 오시라고.
0: 아~
1: 제 노래 이리 오너 2부로 이리 오너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리 오너라.
2: 네.
0: 자, 그럼 충기 씨의 이리 오너라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충기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잠시 후에요. 우리 충기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기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길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1: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0: 키.
1: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건데.
0: 아, 당연하죠. 네. 춘!
2: 춘길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고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3: 오와!
4: 야!
3: 장원들입니다.
5: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3: 아, 이럴 수가.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타소산전의 설륙이여, 꽃은 산 앞에서 웃어가지고 천기를 누설하고 있고, 조가 임의 화무생이로구나. 새는 숲을 밖에 노래해가지고 무생을 말하고 있더라. 두두자유무궁이는 머리마다 낱낱이 꽃이 웃는 것이나 새가 노래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스스로 한없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등내 묻혀 불봉원이로구나. 그 뜻을 깨달아버리면 그 한없는 뜻을 얻어오면 그 근원을 만나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 오늘은 개해년 10월 15일에 결제를 해가지고 90일이 지내서 갑자년 정월 15일에 해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삼동 안거의 해제인 동시에 백일기도 회향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 유독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랬습니다만은, 대중 스님네와 보살선

방 뭐다 보살님 애들 모두가 그러한 추위와 바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시고 이렇게 아무 장애 없이 삼동 안거를 맞추고 오늘 이렇게 해제를 맞이했습니다. 파정하면 구름이 골체지 어귀에 가로놓였고 방아하면 달이 차운 못에 떨어진다. 파정은 죽비를 치고 입정을 하는 것이고 방아는 죽비를 치고 방선을 하는 것입니다. 안거를 시작하면 결제를 하면 죽비를 친다고 해서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고 또 방선을 했다고 해서 화두를 놔버리고 잡담하고 그럭저럭 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비 치고 입선하고 죽비 치고 방선한 것은 많은 대중이 모여서 규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간 맞추어서 죽비를 치게 되는 것이지 화두를 들고 안 들고 또는 정진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 내에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단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이렇게 안거를 하고 정진할 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해제를 한 뒤에도 설사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시거나 해제를 하고 더 걸망을 지고 행각을 났을 시간에 해제 동안에 이 행각을 하면서 도중에서 죽비 누가 쳐줄 사람도 없고 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면 죽비를 안 치니까 참선을 안 하고 화두를 안 드느냐 뭐 그게 아니거든. 석 달 동안 대중이 모여서 시간을 짜가지고 그 시간대로 규칙 생활을 하면서 정진을 하는 것은 해제 동안에 일정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진이 여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한 기간 동안 특별한 시간을 짜서 규칙하에 대중이 정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결제는 인도에서 장마철에 비가 너무너무 연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숲속에서 정진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비가 많이 오는 그 계절에는 국왕이나 또는 장자나 그 밖에 신심 있는 분이 스님네들을 위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위해서 지원정사라든지 중림정사라든지 그러한 선방을 지어드린 그 선방에서 그 장마철을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선방에 들어가서 대중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기가 끝나면은 이제 그 흩어져서 각기 이리저리 흩어져서 숲속에서 자고 숲속에서 정진하고 인연 따라서 설법하고 공양은 다 탁발을 해서 바루를 들고 하루 한 끼씩 얻어 자시고 그러면서 정진을 한 것이 그것이 결제 안거의 유래인데 중국
한국

일본, 이 북방으로 오면 여름에 장마철 뿐만이 아니라 겨울이 돌아오면 또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해서 날씨가 차우니까 또 자유롭게 다니면서 정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 북방으로 와서는 겨울 석달 동안 안거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죽비를 치고 대중이 모여서 규칙 생활을 하고 입방선을 할 때는 여론이 같이 살고 그 법도에 맞춰서 하니까 특별한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제절로 대중 따라서 정진을 할 수밖에는 없고 정진이 되어질 것입니다만은 해제를 하게 되면 그런 엄격한 규칙이 없이 동서남북으로 행각을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입승이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주지가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원주가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소임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소임을 하면서 정진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기간보다 훨씬 더 해제 기간 동안에 자기를 단속을 엄격히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채찍질을 호되게 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되는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계절인즉서는 앞으로 석달 봄철 동안 참 더웁지도 않고 추웁지도 않고 가장 좋은 정진하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런 좋은 계절을 참 알뜰히 단속을 하신다면 결제 동안에 그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하기보단 또 여름 결제 더욱고 땀나는 그 기간 동안보단 이 봄철 산철 동안과 가을철 산철 동안 그 기간에 박력을 가해서 박차를 가해서 충분히 정진을 한다면 정진에 큰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제 기간 동에 등력을 하시고 화두를 타파하고 깨닫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정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정에 들면 구름이 골짜기 곡구에 가로놓이고 방선을 하면 달이 한담에 떨어지더라. 유변에 움직인 바가 되지 아니하면 근경법 중에 그림자 자체가 없고 근경법이라는 것은 안입이설신의 육근과 색성향 비촉법, 육진, 육경. 이 육근과 육진의 그 세계에 그림자와 자체가 끊어진 것이고, 무변에 적적한 바가 되지 아니하면, 무변에도 빠지지 아니하면, 자변나변에 응하는 데 이그러짐이 없어. 형이상학적으로나 형이하학적으로나 조금도 이그러짐이 없이 응할 수가

그러면 자변 나변에 응해가지고 이그러짐이 없다. 도리는 어떠냐면 탈이 한담에 떨어진 것이고 근경법 가운데에 그림자와 자체가 끊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구름이 곡구에 가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제 동안에 조용한 곳을 만나도 그 조용한 데에 집착을 하지 말고 시끄럽고 복잡한 그러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를 말고서 고요한 데에서도 화두가 성성적적해야 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화두가 성성적적해서 고요한 가운데에서나 또는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나 한결같이 화두를 거각해서 물샐 틈 없이 단속에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고요한 뒤에 처백기는 일도 없고 시끄러운 데에 동요땜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조지스님 녹음 본문 가운데에도 정진해 나가는 데에 나아가서 고구정령한 본문이 계셨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요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는 무엇인가 눈을 뜨면 보이게 되고 귀로는 무슨 소린가 듣게 되고 생각으로는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 간에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귀로 무슨 소리를 듣든지 좋은 생각이나 굳은 생각이나 지내간 과거 생각이나 미래 생각이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거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바로 화두를 돌이켜 거각을 해나가면 보였던 것이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먹되 먹은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두를 들되 껍데기로만 들고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계속해서 파동을 치고 속이 상할 때도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기는 들지만 화두는 들면서도 그 속상하는 생각은 여전히 훨훨 타오르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단전 호흡을 하면서 계속해서 화두를 들면 차츰차츰 그 화두를 관하는 힘이 강해지면 한 생각 탁 돌이키면 여지없이 앞 생각은 끊어져 버리고 오직 화두에 대한 의단만이 몰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단속을 해가면 나중에는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저절로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저절로 들어지면서 화두가 순일무잡하게 의단이 동로하면서 무슨 생각이 또 올라와도 내가 그것을 상관을 안 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눈에 무슨 경계가 나타났더라도 거기에 내가 생각을 주지 아니하고 귀로 무슨 좋은 소리나 부진 소리가 들려도 내가 거기에 신경을 써주지 아니하고 더 그 화두만을 갖다가 관해 나가면 그런 밖에 경계나 일어나는 생각이 그냥 나한테는 아무 충격도 주지 아니하고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서 그냥 스쳐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귓전으로 새소리가 스쳐 지나가고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꽃에서 나는 향내가 스쳐 지나간다 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면 설사 누가 속상하는 소리를 계속 내 앞에서 해가지고 나의 오장을 계획적으로 뒤집어 놓기 위해서 끈질기게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서 무심으로 상대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계속 그렇게 수작을 걸어오되 이쪽에서도 고를 내야 재미가 나서 더 달라붙을 텐데 내가 화두를 떡 들고서 무심해버리고 조금도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입이 아파서 그만 두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이 근경법 가운데에 그림자와 자체가 끊어지는 것이고 자변, 나변에 응허되 이그러짐이 없는 데 들어가는 최초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진을 알뜰히 단속에 나가게 되면 선방에 앉았거나 도량에 나가거나 또는 여기저기 행각을 하더라도 바로 그때 그 자리가 결제 중에 선방에서 입방선을 하면서 지낸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정진이 성성하게 잘 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제 동안에 여름에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시간 맞춰서 정진을 하면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더욱고 붕대에는 땀이 나가지고 옷이 젖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문도 마음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문을 닫고서 입선을 하게 되면 10분, 20분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한 20, 30분 지내면 사람들의 코와 입과 84,000 모공으로 나온 탄산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가지고 벌써 그 가스 기운에 취해가지고 전부 맑은 정신이 없이

혼탕 해가지고 혼침에 떨어져서 끄벅끄벅 졸게 됩니다. 잠이 와서 좀 잠을 깨고 싶어서 아무리 허리를 펴고 눈을 부릅떠 봤자 워낙 공기가 탁해가지고 금방 또 스르르 눈이 감기게 되고 가스에 취하면 본인 졸면서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나면 잠이 깊이 들었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차면 타 죽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눈을 떠갖고 있을 때에는 연기가 나고 그러면은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가지만 잠이 깊이 들은 상태에서 불이 나면 차츰차츰 연기가 차가지고 그 연기에 꽉 질식을 하되 눈을 뜰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연탄가스로 죽은 것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콧구멍에서 숨 호흡하는 데서 나오는 가스도 그것이 탄산가스라 연탄가스보다는 조금 덜 독할랑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오래 들어 마시게 되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나중에는 골도 아파지고 뼈골도 쑤시게 되고 몸도 무겁게 되고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게 되고 한번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잘 낫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졸음이 오고 정신이 흐릿허분하고 탁하고 그러지만 죽비를 치고 입선을 했으니 좀 밖에 좀 나가서 찬바람도 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서 들랑달랑 하면은 20명, 30명 내지 50, 60명이 각기 입선을 해놓고 들랑달랑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중을 위해서도 참고 앉아서 그 죽비 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앉아서 기어코 그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흐릿허분하고 혼침 속에서 억지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하다가 이렇게 해제를 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죽비칠 것이 없으니 졸리면 나가서 포행하고 포행하다가 성성해지면 다시 와서 정진하고 이 해제 동안을 잘 채찍질을 하면서 유용하게 정진을 해가면 그래서 등력하는 율이 만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따질 것이 없이 화두가 성성하고 적적에 잘 들리게 되면 그럴수록 더 알뜰하게 잘 단속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화두가 산만해서 집중력이 없이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영 정진이 잡히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수록에 지혜롭게 그 고비를 단속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가 순위를 해서 잘 들릴 때도 대단히 그러한 경계를 잘 유지해나가도록 주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먹먹하고 애를 먹고 그럴 때에 정말 그럴 때일수록 그 고비를 지혜롭게 잘 닝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스님의 서장에 보면 그 공부가 잘 안 되고

틀리고 먹먹하고 큰 애를 먹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냐 하면 그게 공부가 잘 못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한 곱이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러한 경계를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계를 만나면 내가 이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영 공부가 안 되고 이거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고 번외심을 내고 한탄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인자 내가 이 고비를 잘 넘김으로써 공부가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런 중요할 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험직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만나면 절대로 짜증을 낼 일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를 하는 것이 되느냐. 첫째, 짜증을 내지를 말 것이고 둘째는 그럴 때에 단전 호흡을 잘 해서 그 고비를 냉기고 또 혼침이 와가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에는 조용하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일직선으로 한 50m나 30m쯤 이렇게 직선으로 적당한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꼭 그 직선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에 화두를 들도록 그러면 혼침도 없어지고 또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상쾌해지면 다시 또 자기 자리에 와서 더 정진을 하고 또 정진을 또 어디에 한 얼마 동안 괜찮으면 괜찮을 때까지 그대로 쭉 정진을 하고 또 답답하고 못 견디면 또 단전 호흡을 해서 얼마 동안 그놈을 그 탄속을 해서 고비를 넘기다가 그래도 영 답답하고 골이 아프고 먹먹하고 지루하고 해서 잘 안 되면 또 가만히 또 나와서 포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하다 보면 다시 끄덕에 성성적적하게 화두가 현전하고 순일하게 정진이 되어가는데 그 전에보단 훨씬 공부가 수월하게 화두를 들려고 애를 쓰지 아니해도 화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순일하게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한 공력을 드리고 무던히 끈기 있게 이 고비를 넘기기를 수없이 이렇게 닦아가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닦아서 55위 점차를 거쳐서 등각 묘각을 갖다가 성취를 한다.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아승직업만 해도 몇 억만 년인데 삼아승직업이면 얼마나 많은 그 천문학적 숫자로도 비유할 수가 없는 큰 긴 세월인데

그걸 무엇을 그 사마성지겁에다가 비유했냐 하면, 우리 그 중생심, 중생의 끊임없이 육근, 육식을 통해서, 육진, 육근, 육식, 이 18천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중생의 그 선악무기 삼성의 그 생멸시기, 그 고비고비가 바로 삼아승지겁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탄속으로, 또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단속으로, 단속하면은 그 단속하는 그 생각에서 또 생각이 일어나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렇고 좋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고, 수없는 생각, 하루에만 몇 천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한 생각 속에 그놈을 더 미세하게 관찰을 하면 한 생각 속에 900생멸이 들어있다고 말이야. 그러니 일생 동안에 우리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멸심을 무슨 전산기나 무슨 특별 장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록을 해서 그놈을 확대해 놓고 보면 정말 삼아승지겁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단속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두고, 또 일어난 그 생각 따라서 자기도 같이 장단을 치고 춤을 치고 생각으로, 입으로, 몸으로 놀아나서 업을 짓게 되면 그것이 무량겁 생사윤회가 되는데, 무량겁을 육도윤회를 하면서 생사윤회를 하면데,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축생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어도 빈부 귀천 남녀노소로 그 조금 좋았다 나빴다, 울었다 슬펐다, 썩냈다 풀어졌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그 많은 생사 유전, 그것이 무량겁으로 그것이 연속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량겁을 두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났고 이 최상승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무 힘 안 들이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 근원이 무엇인 정도 모르고,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인가도 모르고, 그 일어나는 그 생각에 자기도 덩달아서 휩쓸려서 넘어가면서 고락 속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온전히 자기한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전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크나 작으나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그 허물을 두집어 씌우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왼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잘해주어도 왼수가 되고, 더군다나 못해주면 더 큰 왼수가 되고, 잘해주면 은인이 되어야 할 텐데 잘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결국은 왼수가 됩니다. 못해지면 당장 그 자리에서 뭐 왼수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잘해주는데 왜 왼수가 되냐고 말이요. 처음에는 좀 고맙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이 나중에는 왼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왼수는

밴드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한 은혜도 남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준 것은 아무리 조그만한 것이라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들므로써 그 사람의 은혜를 갚아야 하고,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화두를 들므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한 보답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어찌 생각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말 같이 생각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왜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즉각 방어를 해야 하고 대처를 해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고마운 보답으로 물심양면으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지. 어찌 남이 나를 해친다고 해서 화두만 들고 가만히 그것을 다 당할 수가 있으며, 또 남이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베풀었을 때에는 그것을 어찌 반드시 보답을 해야지 화두만 딱 들고 다 똑똑 따먹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소리다.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도를 닦는 스님네라면 삼륜이 공적해서 보시하는 것이나 보시하는 물견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가 공적, 무심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청정한 것인데, 스님네는 혹 그럴 수가 있다 하지만 세속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화두만 들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하거나 모지랜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 똑똑 따먹고 다시는 보답한 법이 없으면 그 사람 아주 수확한 욕심쟁이라고 할 것이 아니겠냐.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으나 화두를 트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보답을 할 때는 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해를 치면 그걸 지혜롭게 방어를 하되 왼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그런 그 상대방이 나를 해를 가하되 퍼뜩 화두를 들고서 먼저 이성에 입각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놓쳐버리면 감정에 떨어져 버리니까 화두를 한번 탁 챙길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우선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중심을 잡고서 모든 사리를 판단하게 되고 처리하게 되니까 그리만 되어도 얼마나 훌륭한 일이며 얼마나 그 지성인 다우며 얼마나 부처님 제자 다우냐 이것입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

0: 이 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역화법은 부모로서 마음을 정하죠. 반딧불처럼 혹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정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서람사 불교의 문안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포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 계시네. 이제 바로 아난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워 계신 스승님한테. 스승님, 비구들이 우한가가 끝나면 세존을 데리고 왔는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옛날과 달라서 그 당시 인도에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또 교통편이 있더라도 모든 스님은

일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에서 제자들이 다 몰려올 텐데, 걸어서 오게 되면은 한 달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열반을 못 봤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내가 없을 때는 내 제자들은 내 곳을 방문하여 예배하도록 하라. 그 내 곳이 바로 룸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았던 보드가야, 세 번째 부처님이 첫 설법하신 제자들에게 오비구가 계셨던 노계원, 미가다야, 예? 오늘날은 바르나시에서 좀 외 근교에 있는 그게 노계원이 있습니다. 노계원. 네 번째가 열반에 든 구시나가라. 이 네 군데가 부처님의 4대 성지입니다. 이 네 곳을 예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제 아난존자가 다시 예,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물어야지. 부처님 돌아가시면 물을 데가 없다. 빨리 물어야지. 그게 부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난다가, 스님들은 여자를 멀리 해야 되는데, 여자,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되, 어머니, 나이가 많은데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 연배는 어머니처럼, 또 너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 누이처럼, 누나처럼 같이 대하고, 또 아주 나이 어린 소녀가 오면 딸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또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한테 공양하려고 오기서 복전을 지었는데, 이제 부처님 떠나면 우리가 복을 누구한테 복을 짓고 복 공양을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인연으로 복전을 지어야 한다. 첫째, 배고픈 사람 굶주린 이웃에게 음식을 공양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복전이요. 둘째, 병든 이웃을 정성껏 보살펴 간병하는 것이 복전이요. 셋째, 가난하고 고독한 이웃을 널리 부풀고 고아나라든지 과부라든지 독거 노인이라든지 위로하는 것을 복전으로 짓고, 넷째, 올바른 수행자에게 음식과 밥을 공양하고 외호해 주는 것이 복전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 복전은 오늘날에도 통용됩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동참한다든지 또 간병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구호 사업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또 솔선수범해서 구호단체에 가입해서 이런 일을 활동한다든지 또 어째래 스님들을 공양하는데 또 선보를 배워하는데 일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전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다비해가지고 사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아난존자야, 그러한 문제는 스님들에 상관하지 마라. 화장하는 이런 문제, 사리를 나누는 문제는 세속인에게 맡겨놔. 이렇게 했어요. 다비하는 것들은 전륜성왕의 장례법을, 전륜성왕이라면 당대의 왕들이 하는 장례법을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물에 매장하면 수장이요, 땅에 묻으면 매장이요, 그 다음에 노지에 그냥 내버려두면, 던져버리면 풍장인데, 그 중에 가장 고귀한 장법이 화장법입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절에서 큰 스님 돌아가시면 장작불에 이렇게, 화장하게 되죠. 이게 다비식이라 그럽니다. 다비하는 법식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몸을 향으로 깨끗이 씻고, 무명천으로 몸을 감고, 그 위에 시신을 황금관에 넣었다가 황금관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 황금관을 다시 쇠로 된 관에 넣었다가 그것을 갖다 전단향 나무관에다 다시 넣고, 관이 세 개나 되죠. 황금관, 쇠관, 그 다음에 전단향으로 된 관에다가 그 나무관 주위에다가 황야물을 쌓고, 그 위에 두텁게 덮은 뒤에다가 불을 붙여 다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답입니다. 화장하면.

그 가게를 그리고 거기 다 타고 나면은 그에 살을 이렇게 두는데 이 살이는 부처님에 나오는 살이는 이렇게 유언하신 거 보세요. 살을 그 두거든 내그리 사그리 가운데 탑을 세워 거기에 안치하고 탑 표면에 비단을 걸어 걸어가는 사람이 탑을 보고 바른 법을 사모하게 하라. 부처님의 사리탑은 시내 한가운데 네거리에 사리탑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탑이라고 불법을 옹호하는 큰 현수막을 걸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홍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가면 시내 중심가에 다 사리탑이 있습니다. 미얀마, 인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고려 불교국 때문에. 그래서 마을마다 거리마다 네 거리에 다 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게 부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국이 불교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부처님 사리탑을 곳곳에 크게 세워가지고 아마 도생국사가 그런 의미에서 곳곳에 또 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랬을지도 몰라요. 곳곳에 우리 국토 전체에다가 탑을 세워서 불법의 영혼이 가리라. 불국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염원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도 사리탑을 모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사리가 탑이 돼서 살아있는 사리,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보혜사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 스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스승은 왜 나를 두고 가시는가?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시켜가지고 비구대를 아난다한테 다 불러오게 해요. 아난다야, 걱정하지 마라. 아난다야, 아난다가 스님 돌아가시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빛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너의 빛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 너의 빛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너의 빛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손 안에 있었다면 너는 진작에 깨달았겠다.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손 안에 있다면 내가 25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진작 너를 깨닫게 해줬겠지. 그런데 깨달음은 네 마음속 안에 불씨가 깨달음 불씨는 네 마음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걸 깨우쳐준 거예요. 깨달음은 네 내면의 능력이다. 아, 나야, 슬퍼하지 마라. 모든 사랑스럽고 뜻에 맞는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애별이고, 뭐라고. 만나면 헤어지요. 변하여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누차 말하지 않았느냐. 여래가 오래 세상 머물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보라.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너는 나를 다정한 행동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보살폈으니 우정어린 마음으로 보살폈으니 너는 너와 내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너와 함께 돼서 여래는 행복했다. 이렇게 다정하게 아난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아난 존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부처님 돌아가시려면 서울에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거기서 돌아가시면 영광스럽고 서울 시민이 다 모여서 부처님을 찬탄할 텐데 왜 시골에 구시나가래 여기 구석진 모양이 부처님께 열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나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구석지어 보이는 이 구시나가라도 한때는 위대한 영광의 도시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열반을 그 시골의 총구석에 열반을 하시게 함으로써 무대에 성지하고 모든 전 세계 불교도들이

완성체라고 찾게 해주시려고 그걸 축복해주시려고 그 땅에서 열반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이 이른도 땅을 축복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들이 동방의 순례자들이 그 구색진 것 지금 가기도 힘듭니다. 구시나가로 가기 힘들어요. 그까지 찾다 보면 몇 시간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 책의 성지 순례자들이 다 거기 가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자,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때가 다가오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부처님께서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숨 좀 붙이, 눈 좀 붙이시라고 이제 면회 안 된다. 지금부터 면회 사제라 해가지고 하나님 존재가 다 그려놨는데 웬 늙은 80대 브라만 수행자가 와가지고 꼭 부처님을 만나 뵙고자 하니까 죽어도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막 실갱이가 부러져 안 됩니다. 부처님이 이제 연로해서 말씀하실 기적이 없어요. 좀 제발 물러나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때 묻지 않으면 저도 곧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만나 뵈야 됩니다. 제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몹시 힘들어 하십니다. 세존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사 말씀이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 출현하신 것은 3000년에 한 번 피어난 우단발라 꽃이 피어난 것이 아주 희유한 일입니다. 제발 잠시라도 뵙고 한 말씀만 여쭙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 여기에 전설의 우단발라 이야기 나오죠. 우단발라 꽃은 3000만에 한 번 피어난 꽃인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가시기가 얼마나 희유한데 지금 마지막 남은 기회를 아란존자여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 눈치가 빨라서 알아듣고 아나나 나를 그를 막지 마라. 여래를 조금 더 여래는 나는 조금 더 귀찮을 것이 없다.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수바테라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테라 수바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0년 동안 온 세계 인도의 스승을 찾아서 진리를 다 헤매다가 이제 늙음하게 붙다가 계시다 말을 듣고 막 부랴부랴 왔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제가 세상에 평생에 온갖 곳 다니면서 온갖 수행자 온갖 깨달았다는 사람 다 다녔는데 여기는 저 가르치고 저기는 저렇게 가르치고 이 스승은 이렇게 가르치고 스승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진지합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 12개가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12개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 12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딱 다가오죠? 12가지가 있으면 불교고 12가지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12가지가 뭡니까? 12가지는 8 더하기 4 8정노 8정노를 닦아가지고 그 결과 사과, 네 가지 깨달은 결과가 와야 돼. 발진도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요거는 건강에 나오죠? 수다운, 아나, 사담, 아, 아남, 아란. 발진도를 닦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씨를 뿌리면 결과가 열매가 열려야지. 발진도의 길을 걸으면 네 가지 도가가,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아직 결과가 온다. 깨닫기 전에도 발증도 실천해야 되고, 깨닫고 나서도, 아라, 수행이, 아란이 되면 그럼 깨닫고 나면 수행 안 합니까? 그때서야, 그때도 발증을 수행해야지. 깨닫기 전에도 발증도, 깨닫고 나서도 발증도, 부처님도 발증도 수행했어요. 부처님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법은 12가지에서 나의 법이다. 그래서 발정도에 꼭 깨야 된다. 발정도 뭡니까? 정견 정사요 정어

장명, 장장진, 정령, 정정. 예, 이게,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계정의 사막이 돼요. 아주 기본이죠. 계정에서 누구나 다 계정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똑같이 분간하면서 가야 할 길만을 가라. 개. 그렇게 하다 보면, 예?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리고 고요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그게 정이 되고, 그것을 고요한 마음에서 보고, 많이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 공부를 해서 깨달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실천해서 깨달았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 반야가 생긴다. 그게 해 아닙니까? 해가 생기면 바로 정견이 열린다.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뭡니까? 세계와 나는 분별, 분리되지 않는다. 이 몸은 많이, 이 몸을 놓아버려.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몸이 실재한다. 세계가 실재한다가, 이거는 유신해다. 실제 눈을 버려야 된다. 네. 이게 정견. 앞으로는 계속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07페이지 마지막 개송을 함으로써 오늘 법문을 매듭 짓겠습니다. 내 나이 29에 집을 떠나 유익함을 찾기 위해 온 51년 계를과 선정과 지혜를 닦고 조용히 사직하며 살아왔네. 이제 가르침의 요점을 말하느니 이 길을 떠난 수행자의 삶이란 없네. 길은 팔정도가 최고, 진리는 사생제가 최고, 욕망을 다스림의 법이 최고, 두발을 가진 생명 중에 눈을 뜬 붓다가 최고. 수봤다여 이 길 막을고 다른 길은 없다네. 부처님 법에 오래오래 이 땅에 머물기를 붓다 사사랑 찢땅 됐다 또. 감사합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머릅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2-8899 관절 고민? 관절 복음!
6: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000

0: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BTN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해 평생 범음범패 수행에 매진해온 어산어장 동희스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전통 범패의 장엄한 울림과 작법의 세계를 조명합니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며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전통 불교의식 낙화법의 전승 과정과 수행 정신, 그리고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종교적 가치를 깊이 있게 풀어봅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시민법과 간화산 전통을 계승해온 부처님 79대 법손, 진대 대선사의 수행 세계와 선사상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깊이와 가치를 되새깁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의 전통 가사와 범패, 의식이 어우러진 장엄한 봉축 법요식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성과 수행 문화를 조명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원하는 시간. 고향 시민 5천 명의 소원 등으로 세워지는 대형 봉축탑과 화려한 연등 퍼레이드를 통해 시민 화합의 장을 선보입니다. 한국 간화선 수행의 중심 도량인 해운정사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두루 퍼지길 기원하는 시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통해 부모님의 은혜와 생명 존중, 교회 가치를 되새기며 세대를 잇는 화합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BTN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고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서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베릴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비타선언 행복선 명상센터에서 부처님의 명상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하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명상에 관심이 많은데 명상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은 어디서 과연 왔을까? 이런 궁금증.

중에 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래 찾다 보니까 결국 명상은 부처님의 삶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거를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행복선 명상이라고 붙여서 하는데, 그 기준점을 항상 부처님의 삶에서 기준을 두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이제 대념 적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타마 부다의 생애 요 책을 우리가 교재로 늘 쓰고 있고, 부처님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았고,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 발견한 그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걸 이제 45년간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이 수행이, 명상이 결국은 부처님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다 보면. 그래서 당신 삶과 이 수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어떨 때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고타마 부다의 생애를 보면 좀더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서 항상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념 적용에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거에 이제 제목에서도 사티파사나라는 게, 그 파사나가 결국은 신수신법,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그런 예방도 되고, 또 괴로움에 빠졌을 때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가장 중요한 건 사티다. 그래서 그럼 이 사티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사티를 수행할 것인가, 일상에서 그 방법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놓은 게이 대념 적용이 되겠습니다. 대념 적용에는 서문이라고 있어요, 서문. 이 서문이 길지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만나면 삼기하고 반야심경 하듯이 이제 부처님 수행 문화 그대로 하는 남방에는 만나면 삼기하고 이 서문을 반야심경처럼 그렇게 항상 독경을 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이 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했는가? 그래서 지금 명상으로 알려진 모든 것은 이곳에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요 부분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상.

해서 뭘 해? 이게 이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체크할 것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는 청정이고, 청정은 이제 우리가 어떤 번뇌에 물들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물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근심과 탄식 이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로 보면, 근심은 이제 아직 생기지 않은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불안, 걱정에 해당이 되고, 근심과 탄식을 이제 걷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스트레스 장애로 보면, 진단으로 보면, 근심이 이제 곧 불안, 걱정이잖아요. 탄식이. 요즘 가장 많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장애인 거죠. 그래서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명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명상을 그 우울 장애에 접목을 해서 노력하고 프로그램화된 게 이제 명상을 기반으로 한그 우울증 치료라 해서 MBCT라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으로 가는 것을 좀 관리해 보는 것, 명상으로 하는 것, 안내하는 게 이제 MBSR, 존 카바트진의 MBSR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진 이런 명상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명상으로 이런 근심과 탄식, 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을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대체해보는, 이게 이제 일상에 전해진 프로그램화돼서 전해진 게전 세계의 명상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는,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를 뭐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으로 이제 길을 잘못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고통을 반복하는, 그걸 윤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명상을 공부하는,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념처라고 하는데, 사념처는 우리가 일상, 모든 일상인데 그걸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또 보통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결국은 매 순간에, 24시간 매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사띠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 대해야 된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명상을 할 수가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번뇌로부터 이제 번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번뇌가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길에 갈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그냥 멍하게 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필요가 없으면 이 신수신부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해야지 한다면 일단 우리가 보통 뭐 멍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잡고 있는 걸 내려놓기 위한 것이고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엔 집중을 해야 돼요. 대상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몸으로는 대충 대부분 이제 뭐 호흡이 되기도 하고 뭐 걷기 명상이 되기도 하고 또 오감 명상이 되기도 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프로그램의 반은 몸으로 훈련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진멸도 치유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가, 어떻게 명상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명상하는가. 그게 이제 여서문에는 몸으로 경험하는 거에서는 그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딱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그 대상에서 내가 만난 대상에서 대상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뭐 몸으로 경험한다면 내가 이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이제 통증이 있어요. 느낌이죠, 이제. 느낌이 있을 때 명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 말은 이제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게 근심으로 가는 미래로 가는 거고 그때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탄식으로 이두 가지 길로 가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 그거에서 그것을이란 뜻이죠, 이제. 그래서 그 대상에 거기서 더 가지 말을 하는 거죠. 그거에서 그 느낌에서 느낌을 머물러라는 게 주의를.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제 어떻게 관찰하냐. 관찰의 내용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발생하는 거. 느낌이 처음에 커지는 거.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후회하고, 근데 거기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거, 이것이 느낌에서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명상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라지는 걸잘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 후렴구에도 나오지만 반드시 관찰이라는 것은 일어난 것을 사라지는 과정을 봐야 그래야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구나. 발생한 것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재행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신수신법을 한문으로 하면 재행이 되는 거죠.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면 이 재행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를 관찰을 하지 않으면, 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깨달으면 뭘 깨닫냐? 무상을 깨닫고,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무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것이 다, 번뇌이다라고 하는 게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부처님이 알려준 길이 이산염초 수행이라는 거죠. 명상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뭐뭐

그래서 몸멋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게그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서 대상을 바로 이제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또한 번, 똑같은 걸또한번 하고, 또한번 하고. 그래서, 세 번을, 그거를 관찰을 하면, 이제 그런 같은 느낌이 오더라도, 같은 화나 같은 슬픔이 오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스트레스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몸으로 겪는 고통, 마음으로 겪는 불안, 또 우울 이런 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세상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원이고 뭐 신수신법이고 다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래서 바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좋아하면은 또 그것이 또 잃을까봐 걱정하고, 싫어하면 그것이 또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그것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은 다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커지는 나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생기면 뿌려지면 이제 그거 싹이 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번뇌도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것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을 하면 그것은 거기서 불이 꺼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괴로움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 말이 나와요.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근면하게는 그걸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대상으로 했으면 호흡을 들숨날숨을 놓치지 말고, 또 걸음으로 하면 발을 드는 거 내리는 걸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구나, 이게 알아차림의 언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명상을 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게 서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고, 이 명상을 잘 열심히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서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오감 명상을 하는 것은 요 안에 보면 신수신법 안에 이제 법 안에 보면 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명상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명상하는가이고, 뒤에 법 부분에는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치유의 과정이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부분에 아까 말한 그런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 마음으로 경험하는 뭐 근심, 탄식, 절망 다 진단지가 말하자면 그 부분이에요. 정말로 2500년 전에 마음 치유의 이론 체계를 딱 세운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집이 원인이거든요. 원인이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데,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 이 가래가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대념 적용에 나옵니다. 집 부분에. 그럼 가래가 어떻게 생기냐?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아, 그 빛깔이나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 좋아. 우리가 뭐 어디 어떤 분 이제 그릇 좋아하는 분은 그릇을 보는 순간에 어때요? 바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못 가질까 봐 걱정하고 또못 가지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길인가? 보면 이제 눈으로 그 그릇을 봤을 때, 아, 너무 좋아. 요거까지는 하버드 대 연구하는 분, 내가 좀 하시는 분들 0.3초 걸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0.3초는 아무도 조절할 수, 그거는 부처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 이 그릇을 눈으로 볼 때, 아, 너무 좋아. 요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요때 알아차림을 하면, 그 다음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그것을 못 가질까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근심, 탄식, 뭐 이런 괴로움을 안 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돌아서야 되냐? 부처님이 돌아선다는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돌아서냐? 그런 마음이 오온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더 가지 말아라. 돌아서라. 이것을 연습하는 게 육근, 육경, 12처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진멸도에서는 집에서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 고진멸도한테 멸이, 그것도 거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멸은 그것이 일어났을 그때 그걸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게 멸의 과정이에요.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 원인을 보고 원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요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사성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일상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게 오감명상이에요. 오감명상.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눈으로 이제 그릇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아, 이 좋은 느낌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디서 왔지? 그러면 주위를 다시 눈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빛깔이나 모양에 가져가고, 거기서 이 마음이 왔구나. 이것을 돌아가는 거를 3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힘이, 그 집착으로, 그 가래로 가는 힘이 현격하게 3번만 하면 거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했던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게 오감명상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차를 마시는 거잖아요. 차를 마시는 걸로 고까지만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빛깔을 보면, 아, 이런 빛깔이구나 까지만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빛깔이구나. 그러면 더는 안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냄새를 맡으면, 아, 향이 너무 좋구나 하면은, 이 향이 좋구나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코를 주위를 두고, 그 다음에 그 향을 주위를 두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이 향이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게 왔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다시 가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항상 노출되어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럴 때 그런 마음들이 오온이 일어나니까, 이럴 때, 더 가지 않는, 어찌 보면 예방법이고, 그거를 일상에서 늘 수행을 해라, 라고 전해주는 게이 오감명상 훈련이라고, 수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차와 함께하는 오감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우리 일상인데 일상에서 번뇌로 가지 않는 명상으로는 이 오감 명상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여러 맛을 보고 또 촉감을 해서 그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더 이상 번뇌로 가지 않는 그것을 이제 연습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오면 차를 보고 빛깔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까지만 알아차립니다. 또 향을 맡으면 이런 향이구나 라고 까지만 합니다. 또 맛을 볼 때도 이런 맛이구나 까지만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차가 오면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차를 자기 잔에 따릅니다.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이 같은 느낌이다 해서 다선일미라고 해요.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다선일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를 대상으로 명상을 하겠습니다. 차를 잡아주세요. 자, 차의 빛깔과 모양을 보고 어떤 모양이구나, 어떤 빛깔이구나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차잔을 잡았을 때 차가 손의 느낌이 따뜻한지, 따뜻하다면 따뜻하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합니다. 충분히 알아차렸으면 이제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아봅니다. 향을 맡을 때도 이런 향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만을 분명히 합니다. 충분히 했으면 이제 혀로 맛을 볼 텐데 입 안에 한 모금 머금고 충분하게 이런 맛이구나를 알아차림하고 그 후에 목에 넘깁니다.

목에 넘어가서 아랫배에 따뜻한 느낌이 차가 도달한 느낌을 몸의 느낌을 느낍니다. 자, 이제 한 모금 더 하는데 다시 빛깔을 한번 보고 이런 빛깔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향을 또 맡고 이런 향이구나, 다음에 입에 머물고 맛을 보고 삼킵니다.

따뜻한 느낌이 전해지는지, 위에 도달한 느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아차리고, 자, 이제 그릇을 내리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호흡을 들숨 날숨을 주의를 두고 온 몸에서 느끼는 차향과 맛을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오감을 경험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냄새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몸의 느낌이구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알아차림이 이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본래는 잦아들고, 집중력은 더 좋아지고,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맑아진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와 움직임 명상이 같이 되어 움직일 때는 항상 알아차림을 하고 움직입니다.

자, 한 번 더. 참명상을 해야지라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찰잔을 듭니다. 차의 모양과 빛깔을 보고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봅니다. 네, 코로 가져가서 향을 이런 향이구나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맛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목을 넘겼을 때 위에 도달해서 온몸에 퍼져나가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빛깔을 보고 또 모양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고 이런 향이구나. 그리고 입안에 한 모금 머물고 이런 맛이구나를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농농비물 하고 아랫배에 차가 도달하면 온몸에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몸을 편안하게.

0: 들숨 날숨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잡아서 많이 끌려갑니다.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이런 오감을 잘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로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하는 동안 느낌이 어땠는지 잠깐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쪽에 선생님 먼저.
1: 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차 맛을 보는데 아까 스님께서 혀 끝에서 느끼라고 하셔서 혀 끝에서 느껴지는 그 쌉싸한 그 맛과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도 그 혀에서 계속 그 단맛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먹을 때와 두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또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매번 이 맛을 느끼는 것도 계속 바뀌고 변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2: 저는 차를 마시면서 또록또록 소리가 무척 청아하게 잘 들렸어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따라서 맑아지는 느낌? 네.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3: 네. 네. 저는 스님께서 눈으로 보는 거에 주의를 두라고 하셨을 때 이 당겨져 있는 차가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이는 거에서 아, 내 손이 흔들리는구나 라는 거를 또 알아차림을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그 흔들리는 모양보다는 그 차에 아주 미묘하게 약간 그 노란 색깔이 눈에 좀 잘 들어갔습니다.
4: 그래서 차를 만졌을 때 되게 따뜻한 온기가 이제 몸을 이렇게 손을 타고 올라가면서 온몸이 저와 차와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내려놓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0: 저도 이제 차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계속 그 과정상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계속 사띠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게 자꾸 이어질수록 우리는 식이 맑아지고 번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것이 그 차를 마시는 데에 맛과 향과 어떤 그 느낌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수록 번뇌는 사그라들고 번뇌가 약해질수록 번뇌는 힘을 잃고 오히려 집중력은 더 커지는 이런 길이 이제 명상의 길이고 차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 명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늘 파도가 오듯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파도들이 올 때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작은 파도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런 부처님의 명상을 통해서 그런 번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번뇌를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나고 깨달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게 부처님이 알려준 부다의 명상의 길이라고 봅니다.

0: 임오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살 십지품에 대해서 제가 다톤을 받고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의지에 보시에 대한 환희지는 보시를 주로 설명하는 겁니다만은 환희지는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위대한 그 공덕을 보살들이 쭉 설명하고 보살들이 기분이 좋아서 환희 뜬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십지품 화엄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품이 바로 십지품입니다. 합장하시고 항기 대 원심 원견어 제불 호지 제불바 섭취

다 아부. 한기 대원심 항상 대원심 큰 원력의 마음을 일으켜서 원견어 재불이라 원큰대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는 바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기 위한 그런 원력으로 부처님을 믿고 배우고 익힙니다. 그래서 호지제 불법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출가 스님이나 제가 보살님이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잘 보호하고 오래오래 개성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그 아름다움, 부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 다 깨달음을 이루어 흔히 용락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고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섭지대선도라, 대선도는 큰 신선의 도를 섭취한다, 이룬다, 그런 것은 섭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 하는 그게 섭취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

부처님의 깨우침에 하나가 되어서 마음에 있는 비로의 법신을 환하게 확 드러내면은 이 세상이 환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큰 즐거운 세상이 됩니다. 상세

상생여시원 항상 이와 같은 원력을 세워서 수행 재성행이라 재성행을 수행하면 재성행이라는 것은 가장 수성한 수행입니다. 가장 수성한 수성행은 우리 모두가 항상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아서 마음에 가려진 번뇌망상의 때를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컬으며 부르며 씻어내고 간시연보살을 부르며 씻어내고 지장보살을 부르며 씻어내고 이뭣고 참선을 하면서 씻어내고 그래서 자꾸 닦고 닦고 씻고 씻고 씻고 닦아서 닦을 것이 없고 씻을 것이 없이 환하게 깨끗하게 되면은 모든 음력이 싹 없어지면은 그걸 도노돈수라 그네게 몰록 깨달아 몰록 다 없어졌다. 일체 물든 그 번뇌망상이 싹 없어졌다. 그래서 성숙제 중생이라 모든 중생들이 모든 군생들이 다 성숙되어서 푹 익어져서 음정불국토라 불국토가 장엄되고 깨끗하게 있을 자리에서 모두가 다 자기 노릇을 하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파란 것은 파란 것대로 노른 것은 노른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모든 형형색색들이 다 각기 다 자기 노릇을 하되 조금도 사사모해라 걸림이 없어요. 일일이 낱낱이 어떤 형상이든 걸림이 없이 다 자기 노릇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즐겁고 한의로운 경지로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구지로 넘어가면은 지계 계율을 청정하게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시 원력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에 있는 그 때를, 때, 오염된 현상을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냐? 계율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래. 계율을 잘 지키면 깨끗해집니다. 율사시님들이 보통 보면 잘 살거든요. 이 세계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럽고 얼굴이 깨끗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눈이 아주 맑고 밝습니다. 그런데 계율을 잘 안 지키면은 눈이 침침하고 물론 나이 많아지면은 으름으름 해가지고 잘 안 보긴 해요. 그거는 연식이 있어서 할 수 없어. 이게 기능에 연식이 조금 오래되면은 자꾸 이렇게 바꿀 때가 되거든요.

바꿀 때가 돼. 그래서 할 수 없더라고 보니까. 나도요, 자꾸 이렇게 눈이 이래. 지금 이미질 때가 있고 그래. 그런데, 바꿀 때는 바꾸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수행정진해야 된다. 주차.

주차성취계공덕. 주차는 이 바로 이 구지의 두 번째 그 10주에 두 번째 주에서 성취계공덕이라 계율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두 번째 계율의 성취를 위해서는 계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리 살생 분리해 멀리해야 된다. 무엇을? 살생을 멀리하고 또 분리해라. 번거롭게 해롭게 하는 것을 멀리하고 또 영리 투도급 사업이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또 살짝 눈 가리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사음 남의 모욕 주고 또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망악성계 무이어라 망령된 말이나 악구 욕을 하거나 혹은 괴리 삐딱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간질 붙이는 거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롭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다 멀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 세상을 전부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탐재물 상자민하니 이 재물을 탐하지 말고 항상 자민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정도 직심 무첨이라 바른 도를 바른 마음을 잘 가졌어 무첨첨이라 아첨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가난해도 아첨하지 말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 잘 살아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공자님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험사만 극조유라 위험한 것은 멀리 떠나고 또 암만을 멀리 버리고 조유해야 된다. 아주 부드럽게 잘 감싸줘야 된다. 그래서 이교이행 불방일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의지해가지고 수행하면 불방일이야. 게으르지 않게 된다.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자 항상 부지런히 부지런히 살아야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율이 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성질을 바짝바짝 내거든요. 성질을 바짝바짝 내니까 세 번째 발광지가 딱 오는데 그건 인욕이야. 인욕. 참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참고 살아야 됩니다. 성질 나도 참아야지요. 하루를 참으면은 열흘이 편하다고. 참는 게 세상에 제일 좋은 겁니다. 인욕하는 것이. 그래서 세 번째 발광지 개송을 한번 다 노래를 해봅시다. 보살

보살 주차 발광지 보살이 이 발광지에 머물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재행법 고무상이라. 재행에 무상한 고의 법을 잘 봐야 된다. 잘 관찰해야 된다. 관재행법 재행은 다 무상한 것이니 부정 백에 속기멸이라. 부정한 것은 백에하는 것이라. 이 물러나고 무너지는 것이라. 그게 부정한 것은요, 속히 귀멸하는 것이라. 멸해서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견무주, 경고한 것도 없고 오래 머무는 것도 없고 왕래한 것도 없는 것이라.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그 무상의 도리를 잘 알면은, 무상한 도리를 잘 알면은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아야 돼. 참으면은요 참 편합니다. 참으면은 어쨌든 참아야 됩니다. 그저 누가 약을 살살살살 올리더라도 니는 약을 올리라. 내가 뭐 니 약 올린다고 내가 거기 유혹될 것 같냐? 예. 금강경의 마지막 응감 벗겨선 그 앞에 개송 앞에요. 불취의상 여여부동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유혹되지 말아라. 유혹되면은 살짝 넘어갑니다. 살짝 넘어오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싹 그저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잘 몰라요. 저거 약을 올리고 하는 것도 저건 나를 유혹하는 거다 해가지고 살짝 넘어가고 해야지요. 안 되거든요. 법구경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법구 비유경에 나온 말입니다. 아들이 강아지가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먹여 와서 자꾸 혼자 뭐 얻어 먹으라고 샀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강아지를 나가! 따라! 이랬으니까 강아지도 그 감정이 있는 거라 쨍쨍 하다가 탁 물었어. 물으니까 이게 나를 물어? 그래가지고 막 작대기로 가지고 계속 강아지를 패는 거라. 패니까 걔는 또 계속 갱갱거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얘야 걔가 니를 문다고. 니가 걔를 물면은 그러면 니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 걔가 문다고 해서 강아지가 문다고 해서 니가 강아지를 물면 되겠느냐? 강아지를 때리지 말고

강아지를 이제 거두어 주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은 원한은 더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제4 염해지로 넘어가야 돼요. 정진으로 넘어가자. 우리 잘 참으면은 뭐 세상이 편십니다. 요새 뭐 세상 사람들이 못 참아가지고 자꾸 남을 욕하고 막 해가지고 헛뜯고 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넘어가면은 염해지는 정진이야.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게을러지 말아야 됩니다. 시덕 염지 정세력 생열애가 영불태 불법성신

기등염지 정세력이라 비로소 등 오른다. 어떻게? 어디에 오르냐? 염해지에 오르면 정세력이라 세력이 강화된다. 세력, 힘이 아주 좋아진다. 그러면은 생열애가 영불태라. 열애가에 태어나서 영원히 불태 물러나지 않게 되느니라. 그래서 불법 불법성 신불계하니 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신불계라.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서 간법무상 우육이라. 법을 딱 안에서 무상 무육이라. 항상 변함이 없는 진리. 있고 없음이, 없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진리에 부합된다. 그게 열애 부처님. 열애 부처님은요,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타타 같아요. 오도 가도 하는 거예요. 그리 여시요. 여시. 그 여시, 금여시라. 그러면 옛날도 여시 여시. 지금도 여시 여시. 미래도 여시 여시. 그러면은 뭐, 세상 만사, 오케이. 통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관세성계음 유생하면은 세상에 성계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음유생이라 업으로부터 생겨난다 하는 것을 잘 가라면은 생사열반 찰등업이라 생사열반도 다 모든 것이 업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간전우제역 관진하면은 전우제를 과거를 가나고 현재를 가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그 현상을 잘 가나면은 여시 수행생 불가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불가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구원송이 되고 부처님과 같이 된다. 함께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됩니다. 정진해야 돼요. 자꾸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배고프다는 것도 지가 찾아 챙기면 되는 거지. 말만 가지고 배고프다고 하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요새 애들 갖다가 교육을 잘 못 시키가지고요. 남편들끼리 먹을지는 모르고 지 양말도 빨지도 모른대요. 요새 절에 오는 요새 행자들도 저 집에서 양말을 잘 안 빨아가지고요. 절에서 양말 빨아입고 저 전부 세탁하고 전부 빨래해 입으라 하니까 어려워요.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애들 갖다가 양말은 네가 빨아입어. 속옷도 네가 빨아입어. 그러고 살살 길르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청소도 네 방 청소는 네가 해라. 그 화장실 청소도 해라 하고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학교에서도 청소를 안 시키는가 봐요.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그 돌리가면서 청소 다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마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청소하고 학생들은 공부만 하고 책보따리만 시책이가 있어서 가쁘는가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새 교육이 전부 사람을 게을게 만드는 거라. 참 게을게 만드는 거라. 해야 돼요. 청소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소하는 게. 청소함으로써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수행하는 것이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좀 어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전에는 육아 만드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풀 쓰는 거요 마두라고 이게 마두 우리 저 거기 저 용상방에 마두라고 있죠. 마두라고 있는 게 뭐냐 스님들 풀 쓰는 게거든요. 옛날에는 풀옷을 해가지고 풀미기기 때문에 풀 쓰는 그 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그 배웠어. 그 전에 풀을 그냥 써서 하긴 했는데 요 우리 수자신님이요 명신신님 수자신님이 그 풀 쓰는 걸 확실하게 내한테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내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 나는 뭐 요 큰절에 학교 다니다고 맨날 입고 그래가지고 큰절 소임을 잘 안 살아가 잘 몰랐는데 마두 풀 쓰는 건 알긴 알지만은 잘 몰랐어 풀 쓰는 방법을. 그런데 아, 그 스님 얘기 들으니까 풀을 잘 쓸고 뭐 이런 뭐 문창호지 이런 거 바르고 하려고 하면은 찹쌀을 갖다가 한 열흘 동안 푹 썩이서 담근대요. 푹 썩이 담그고 또 날마다 물을 또 갈아줘야 된다는 거야. 또 갈아주고 또 붓고 또 갈아주고 또 버글버글 그 이제 끓어가지고 일어나면 또 하고 그러면은 그놈을 가지고 다 하고서는 풀을 써가지고도 하는데 그걸 푹 싹이 놓으면 찹쌀풀이 그 최고래요. 찹쌀풀이. 그걸 갖다가 푹 썩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루를 말라놨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풀을 쓴다는 거예요. 풀을 써가지고 하면은요 오가라들지 않는데요. 포구를 해도 오가라들지 않는데요. 아,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가야 돼. 그래 나는 배추김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배추김치. 배추김치 해가지고 물론 푹김치도 한번 먹는 거는 괜찮지만은 생절이 그런 거. 푹 익어야 되거든요. 익어서 그게 곰삭아야 거기 이제 맛이 있는 거라. 그런 찹쌀풀도 가지고 자반도 만들고 김자반도 만들고 미역 자반도 만들고 저 뭐 가죽 자반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게 삭은 풀을 해가지고 하면은요 부풀이가 푹 일어나거든. 부풀이 일어나는 걸 또 다시 딱 가라앉혀가지고 또 하면은 또 일어나면은 또 가라앉히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게 아주 아삭아삭아삭하고 참 맛있대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만들어봐요. 내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게을르면 그리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은 난성지야. 난성지는 이제 선정이야. 참선하고 또 그러는 건데 보살주

예, 타불 보살주차 보살은 제5 난성지에 머물러서 전수성상 청정도라. 자꾸 전수한다는 굴르고 굴르고 굴르고 자꾸 굴러서 성상 청정도라. 아주 수성한 청정도에 이르게 되면 지구 불로 불태전이라. 마음이 부처님의 법을 턱 구해서 불태전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염사자비 무염근이라. 항상 마음에 자비 힘을 염원해서 불염근이라. 싫어하거나 게으른 것이 없어진다. 예. 그래 이제 그러면은 싫어하거나 게으른 것이 없으니까 참선을 하고 정근을 하고 염불을 해도 항상 마음에 신심이 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나는 거라요. 그래서 법성 본공 무재상이라. 법의 성품은 본래 공에서 무재상이라. 어떤 모습이든지 걸릴 게 없고 재상. 유여허공 분별이라.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분별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초제의 지착 절 언도하니 모든 지착 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절 언도라. 언어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끊어져 버리니 진실평등상청정이라. 진실해서 항상 평등하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아름다워진다. 내가 요번에 설에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를 이제 보너스로 하나 읽어줄게요. 제목은 뭐냐면 깨어나라 하는 제목이요. 깨어나라. 태양이 언제 어두운 적 있던가, 시간이 언제 머문 적이 있던가, 거울이 언제 차별한 적 있던가, 내 마음의 자성도 그러하다네. 묵은 해가 본래 없는데 새해가 어찌 새해가 어디 있으랴. 세월 가고 옴이 없는데 어찌 세월을 탓하랴. 나의 본래 자성 청정한 것을 부지불식간에 오염시켜 놓고 객진장난에 놀아나면서 내가 아닌 남 탓만 하누나. 가만가만히 살펴보라. 찰나찰나 곧 깨어나리. 바로 듣고 바로 보면 밝은 실상 나타나리. 지난 일 탓도 말고 시비는 더욱 말라. 자기 허물 감춘다고 무명업식 지워지지 않네. 태양 같은 밝고 따뜻한 마음, 물같이 부드럽고 겸허한 자비,

바람처럼 소유하지 않는 자유, 오직 수행으로 청정자성 밝히세. 이게 내가 설에 신년 병진년 병오년 병오년이 병은 불입니다. 불 남쪽입니다. 환히 밝은 것이라. 오는 또 오도 불이거든요. 와, 이렇게. 그런데 말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이라 그러는데, 붉은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요, 밝은 지혜로 사는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자면은 마음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허를 날아다닐 수 있는, 세상에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오해 봅시다. 방송 봅시다.

역화법은 부모로서 마음을 정하죠. 반딧불처럼 혹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정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랑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물 탐여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오직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0: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후자 비승환. 내가 불쌍했다. 이놈이가 어르신 때문에 내가 불쌍했다. 그런 일이 되시거든. 근무도입 양어대하고 근무란 건 사잘 근무라 합니다. 사잘한 것은 철이 금빛 같은 것이 되는 말이야. 그 황금빛을 가진 그 사자가 뛰어서 야호대 여호 여호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랬어요. 와 진심이 불순이 있다 이랬는데 사자가 여호무리에 뛰어들었다 하네. 구자 불성 무한히 걔가 또 불순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어찌하냐면은 야호도의 사자구조다. 여호가 말이야, 그와 반대로 여호가 사자굴로 들어갔다가 말이야. 남선부지에, 이 우리 남선부지 말이야. 우리 산면 남선부지 아니야? 남선부지에 양일이 병조하고 해가 두 해가 떠가 있다가 말이야. 같이 두 해가 떠가 있고 북울따늘에 일인이 육인이라. 북울따라는 이제 부끄러워질 만합니다. 그 북울따라는 부끄러워지게 생각되면 1인 6예요. 한 사람이 웃지니 경사가 있더라. 이것이 아주 대단히 많은데 참 좋은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갈에 음신하고 저 마갈타구 해서 부처님이 아주 눈물 콱콱 삼아줬다고 말이야. 그러한 동시에 비아에 두구라. 비아리 성에서 유마거사가 입을 꽉 끄면서 다물다 뺐어. 다물다 뺐는데, 천자만홍이 지하치냐. 천자만홍. 결국 말하자면은, 이제 꽃이 피가 있고, 자지색이 천가지나 되고, 또 푸른빛이 만가지나 된다고 말이야. 아주 우뿌란 꽃이 많이 피가 있더라. 지하치냐, 그는 어느 곳에 만들면 그런 꽃이 많이 피가 있느냐, 이게. 그런데, 인득일상 허접뷰라. 한 쌍은 말이야, 허접.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그 나무 있더라. 이것입니다. 백정이 상다. 백정 스님이 항상 상당해서 법문을 한대. 유일 노인이 청빙이라. 한 노인이 들어가 있고 대중과 같이 이제 법문을 듣거든.

그래, 이제, 주중 상가, 대중이 이제 허들이나 치면 법문도 다 이제 장가하고 이제 하는데, 1인은 불가야. 하루만 안 되면 가다 놓고 서가 있거든.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말이야. 그, 백장신이 묻기를 말았군요면, 입자 하인고, 그 서가 있는 사람은 그 웬 살이냐, 이것이요. 어, 대중이 다 떠났구나면 자기도 없으니, 예? 가르치지 말고. 왜 그 무슨 이유로 서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 노인 말하기 말았군요면, 노가분 나는, 가석불씨에 정만에 서가만이 불구에, 가석불만에, 과거 지역으로 가석불씨에, 그때부터 징조차산이라 내가 이 산에서 장 살고 있었는데, 이 학인님은 어떤 사람이 이제 학인님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대수행인도 활락인가야 뭐, 크게 웃긴 수행을 내가 했고, 공부가 참 집히드 같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게 물으니까, 그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불락인간이다.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이제 그 말 한마디 하고, 다리 야호신다. 내가 그 뒤부터는 아주 오랫생 동안 갔다가, 야호몽을 받아야 했고, 장, 짐승몽을 갖다 빛나지 못했다. 그 말이요. 그게 이제 보통을 볼 같으면은, 불락인과라는 말이에요. 궁금 말하자면, 인과를 닮으했겠어. 인과도 이제 참으로 수행하냐, 공부 집시가면 인과 필요 없다는 말이요. 그런 과보로서 진심이 되겠다. 야호가, 요가 되겠다. 고 이제, 피상계를 볼 땐 그리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호몸을 받아들일 적이 벗어지는데 말이요. 청화상은 대일전 하소. 신이 묻든지, 그, 날 위해서, 법문을 갖다 하나 해달라,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 내가 야호몽을 바꾼 쪽에 벗어났는지 말이야. 그래, 이제, 백장신이 담문하다만, 응하라. 그럼 니가 내한테 물어라, 이것이요. 그래, 그 종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대수행인도 크게 수행한 사람도 활락인가야, 뭐야.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러니까는, 불매인과라. 인과에 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노인이 없나요? 어쩐지 저기 대어라. 노인이 만들면 그 법문을 듣고 탁 철저히 했단 말이야. 그러고, 예사원만, 이제, 예를 내면서 참 어쩐지, 예? 사리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목에비 탈야오신입니다. 목에비 만드는 법을, 신, 말씀 듣고, 야오신을 갖다 벗어났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운행한, 백장신이 뭐, 그, 저기, 야호 법문입니다. 야호 법문인데, 깨닫기로 봐서는, 500생 전에는 말이지. 예, 불락인과라는 거, 인과에 떨어지, 발문인과 했기 때문에, 예, 인과에 발문인과 했기 때문에, 예, 야호 진정문을 받았고, 깨자 지금 현재 500생 후에서는 불매인과라는 법문을 말하지. 인과에 매하지 않고, 인과 그대로 수응한다는 그 뜻이거든. 이런 건 인과에 자유한다, 가는 말이지. 수응한다는, 자, 그 뜻인데, 분명인과란 그 부분에 의해가지고, 자기 확실히 깨졌다. 이제, 법문으로 골단계, 피상적인 관찰보다도 아니요,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어서, 이 법문을 갖다가 확실히 말이야. 바로 깨치기만 하면은, 뭐, 천칠백 호암뿐 아니라, 모든 불조, 참 가장 깊은 그, 이제, 비밀을 갖다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량복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증해야지, 유중해야지요. 양자의 맥막조되어다. 자석을 치울 때는 말이지, 너무 틈이 더게 크게 치우지 말라야지. 꿈 자석 키우면 만든 조그마할 때가 뭐, 제일 지혜 되는가. 우체에서 만든 다 크도록 만든, 크도록 나쁘지 말라. 이리 말하는 말이야. 양자의 맥조되어다 하란 말. 자석을 키울 때는 만든, 다 크도록 나쁘지 말라고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대료의 주가제니라. 다 크고 날려면, 다 크고 나면 자식이 도둑질을, 말이죠. 집안 도둑질을 한단 말이야. 도둑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예? 도둑님이 돼가지고, 집안에 가상을 갖다 당진하고, 다른 사람을 시행하지 못할 사람이 되니까, 기본 자석을 얻든지, 너무 크로 다 키우지 말아야지야. 쟤네 보는 근본은, 가죠. 도둑님이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둑님이 된다는 말이야.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면은 그 야호와 부모 뜻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인들은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 이것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참고들 한번 봐야 되거든. 봐야 되는데. 영화 망상사라니가 이제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백장 당전에 빛나오 하니 말이지. 백장 시무튼지 그 방 앞에, 어? 야호! 야호!

제일 좋은 최고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 최고급 그 비단 장막에다 갖다 뭘 해야 되냐면 살 진주요. 가장 웃긴 고개인 말이에요. 진주 구슬을 갖다 하고 비단구에다가 아주 많이 헐치 놨더라, 이것이라. 그 백정 야호와의 무신관계 있건데, 좋은 최고급 비단 위에다 갖다가 산호 구슬을 갖다 헐치 딱 하는 이야기시라. 이제 이것을 알아서 이제 앞에 법문할 수 있습니다. 수가 별관 지당리에 어떤 집 말하지 별관 별장이라고 말이요 별장 그 연못 못 속에서 일대 연예인 수상보 한대 은혜라는 건 쌍싸하로 놀거든 은혜인 은행세가 쌍싸한단 말이요 쌍싸하로 은혜인만 은행세가 들어가 있고 만드는 거고 있더라 이것이라 그게 지금 만들면은 일상 은행인 수상부 일대 문왕 한쌍 원행이 무루에서 떠가 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자라장의 좋은 비단 위에 부신을 가졌다. 이제 끝을 갖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소리인데 표현한 소리인데 이것이 즉 백장 야호의 근본 뜻입니다. 불란인 과를 태어나가고 야호가 되었고 불매란 법문을 두고 무슨 깨치는지 말이지. 그럼 문왕세와 무슨 관계 있겠어? 여기에서 실제로 만들면 근본적으로 통해가 있습니다. 그뭐 별이 좋다 이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어느 곳에 있냐면은 도호는 무볼라고 이전에 도신이나 도신이라 한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사람 보고 만든 춤을 췄어요. 홀을 들고 만든 춤을 보는 연근을 치거든. 무볼라고 석고는 장군이라 석고 스님이라 한 마조신 제자님 말이요. 그 스님은 어째 사람 몸을 활로 갈고 하늘에다 저기 살로 매가지고 쏴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 정반대입니다. 한 스님은 살인 못 같으면은 홀을 두고 춤을 좋다고 춤을 벌문을 치는데, 석고 스님은 사람 보면은 하늘에다 저기 살로 매가지고 쏴 죽이려고 버추고만 서거든. 이제 이 뜻이 또 그 기송과 그 야호에 대한입니다. 근본 뜻이에요. 그러고 도서 열선사라는 말이야. 유명한 그 인지동의 담당 무주선남비 때문에 열선사인데 그 신이 이것도 소환기였어요. 어떻게 소환했냐면은 만장홍염이 200공하니 천진나 만지라 되는 이 참 바오가 말이야. 바오가 깊은 만대민의 허공을 갖다 의지가 있단 말이야. 아주 바오가 크고 높으더라 이 말이다. 그런 일자냐면은 인간의 유로 불능태라 인간의 길은 분명히 다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길은 다 우선 사통팔달로 통해야 있지만은 이 바오에는만 길이 못 통한다고 말이오 원칸 높아놓은 길은 이 절벽 우선 길이 통할 수 있는가 못 통하더라고 말이다 그런데 장래 일편 음무에 한 조각 말이오 구름이 그건 거르침이 없어 구름은 저 아무리 높아도 저 바위에도 차후로 만든 허공으로 장 떠다 있는 거 아니야? 한 조각 구름은 말이지.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야. 구름은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종형 질삽핑이로다. 웃든지 여기 패고 말고 말이야. 구름이 이제 뭉치있다가 흩어졌다 한다 이 말이야. 종해요. 가로 세로 말이야. 이것은 자유자재해진 논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 그림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이쪽이 펴졌다가 뭉치졌다가 동으로 갔다가 서울 갔다가 아주 자유자재히 그림이 논단 말이야. 놀때 어떤 식으로 노냐면은 아주 바람같이 아주 빨리 말이지. 논다 이거. 아주 빠른 속도로 자유자재히 놀더라. 그럼 뭐 바오 큰 바오 소송도 하고 그림 노는 거다 무슨 관계에 있어서 야호하고 말이지. 그렇지만 내용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골수를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나? 또내 한마디 또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이저 나구가 제기한 허디 말이지. 이저 저 어떤 진흙속에 어떤 꾸꾸꾸리는 그 돼지 말이야. 돼지는 어떤 저 진흙속에 아군 진구리 있어 그안안 살아. 그럼 돼지하고 도야지하고 말이야. 그러냐고 나구여 아주 무비가 돼서 만든 만신창이 되는 아주 보기 싫은 개라고 말이야 개가 제게 아니라 같이 말한 뒤 무릎만 뜨

떼빈다 이 말이야. 응? 몸을 떼비는데 삼세 제불도 청구지라 삼세 또 부처님도 말이야. 이것은 모르더라 이 말이야. 어? 이것은 몰라. 그러고 도서 열선 불안 원선사라고 그 이제 그 언제 보면 생길 때 삼부를 한 달입니다. 삼부를 한 달인데 그 지임이 또 이제 또 좋은 개성한 이걸 또 내가 보겠습니다. 수인년 성화 불기가 취해서 잔다고 말이야. 취해서 취해서 한숨 뜨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한숨 자거든. 또 이제 깨가 또 잔다고 말이야. 취해서 자고 깨우든지 말든지 이제 깨서 자고 아마 깨를 상깨를 뭐지 시민생화 불기가 취해서 자고 깨서 누웠고 말이지. 불기가요 자기 집에 돌아올 줄 몰라. 그 아주 위반하다 가고 스님이랑 대천해라 한 몸이 만드는 유락해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저 천이 말리 말지 고향 밖에 가서 떠들었더라 이것이라 자기 고향 아주 지피리고 저 위중에 유부주하야 저와 조사 위에 만든 머물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처도 싫다 조사도 싫다 부처가 그 무엇이냐 말이야. 부처가 천상천하의 참말로 만든 무역불로 가장 우친 높은 참 사람이지만 말이지 선어 천상천하의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은 부처를 저 밑에 내려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게 이제 부처와 조사를 내려보고 부처와 조사 만든 위에 주하지 않고 말이지 그 깨냐면은 야래 이곳 숙노하로다 밤에는 저 이구이 말이 노화 속에 노화 꽃이 하나 여기 피가 있는데 거기서 자더라 이것이야. 이 무슨 소식이야? 이제 이 소식이 또 그 백장 야호의 말이지 야호와의 이제 그 소식을 전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느 곳에 있냐면 또 내 한마디 하겠어 하겠는데 만상 삼나는 철훈륜이라 삼남 만상 말이야. 진 시방 세계가 다 한번 재미는 무시라 만든 만드는 곤륜 골리는 건 둥글둥글 하여 없지, 곰곳이 돼가이 말이여. 모서리 없다, 이 말입니다. 모서리 없어. 전치가 말이여. 시방 쑥띠 벗기에 말짱 큰 무시둥글인데, 무시둥글이라도 그냥 뭐가 난 것도 아니고 둥글둥글 하이면 안 되니, 뭐가 없지 말이여. 모서리 없고, 뭐 지은 데도 없고, 아주 말하자면은 둥글더라, 이것이라. 그런데, 양기노자가 말이지, 삼척계로다. 양지식이 묻은 지그 노선한 것은 발이 세여, 다리가 세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시방 세계 묻은 지 한 쇠뭉뒤로, 둥글둥글한 쇠뭉뒤로 되어 있는데, 예, 양지식이 묻지 타고 되는 그 노선은 말이요. 노선은 발이 세 딸인 줄만 알면은, 예, 앞에 계송과 그 야호와, 야호, 그 소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야. 이것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깨쳐야 되죠. 내가 지금 그 계송 속에 안경이 말짱 보면, 하긴데 지금 표현이 달라가 있거든. 달라가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통해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또 얘기했던 법문한 게 있거든. 대종호선사가 말이야. 종호선사가 어떻게 법문한 거냐면 불라여 불매여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또 매하지 않는다 이리 말했거든. 그것은 어쩌냐면은 반명견 환, 반해로다. 반튼 밝은데 반튼 어둡다고 말이오.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럼 떨어지지 않은 거는 어둡다고 말이고, 매하지 않는 거는 또 밝다 이 말인가? 그 표현이 아닙니다. 반명견 반해야. 저기 환, 저기 반해란 말이야. 반튼 밝은데 반튼 어둡더라. 불랑여 불매야? 그런 동, 불매의 말이지. 또, 매하지 않냐고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다. 앞에는 불락불매고, 뒤에는, 이게, 불매불락이야. 매하지 않냐고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 어쩌냐면, 양두공세생이라, 양두, 두 머리 만들면 또 공해서 아주 영혼을 만들면 형화할래야 형화할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여기, 이것은 불매라고 한 것도 찾아볼 수도 없고, 불례이라도 찾아볼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앞에 말은 불락불매인데 반푼 받고 말이야. 반푼 얻었다. 뒤에 말은 만들면은 저게 불락불매불례인데 매하지 않냐고 떨어지 않았다 이런데 결국은 이제 그 집에서 한 소리요. 그 느낌이면 양두공세세죠. 양두가 불례니 불매니 불례니 불매니 잡는 말. 그 양두가 비어가지고 말이야. 색색해서 만들면은
도디만 형을 해줬단 말이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500상중 대내에게 야호를 말지. 500상이나 어떻게만 되면 야호 몸에 떨지 않고 여기 새끼를 갖다가, 여기면 여기 만추로다. 지금 뭐 하고, 여기 실점시 말이지. 실점시 부질없지. 자꾸 그 요 새끼를 불러 산다, 이 말이야. 말라고 요 새끼를 불러 산냐, 이게? 그래도 하길날에 손을 한번 병력으로 찔러끼를 놓고, 자중이 여기 강남계진이 말이야. 강남계진이 옛날, 이 우리 자중이 어떻게 대중에 참 많은데, 강남, 저 강남에 사는 사람이 있다가 말이라. 하필 중년에 창자하냐? 하필 만드는 수두리미 앞에서 좌우, 좌우라는 건 어떻게 새는 그 노래를 잘 부린 새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노래 곡조, 좋은 곡조를 갖다 좌우 곡이라 하기다 이랍니다. 꽤 참말로 한잔 묵고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좋은 노래를 갖다가 이제 그 저기 좌우 노래라고 이제 말하는지도. 이 좌중에 우리 좌중에 실제 이제 강남, 그거는 이제 좌우 새라는 것은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국제에는 그까지 그 새가 없습니다. 이 좌중에 실제로 보면은 그 강남계에 있는데 말이야. 그거 다 우리가 다 아는 소식이다. 그 말이 길고 말하자면. 근데 실전시 만들면 또 와, 그 줄줄이 놓고 노래는 만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뒤로시 봐야 되거든. 일경 처해는 황금구라 말이야. 황신, 황금구라. 한, 뿌리 말이야. 한 뿌리, 풀. 그 어찌 됐냐면은, 무릎 황금으로 만든 우튼이 부처님 몸이 턱 나타나 있단 말이야. 이것은 불루에 말이야. 불루에 황금구가 나타났다. 이 말이 아니다. 풀이 우튼이, 한 뿌리가, 풀이 좋은 풀이 나가 있는데 그 후에 부처님 우튼이 몸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된다고 말이야. 일경초. 일경초 이대로가 황금구라. 이 말입니다. 일경초에는 황금구야. 일경 한 뿌리, 뿌리, 풀이 말이야. 여기 말한 데미는, 결국 말 황금 비춰 말이요. 내로 만든 데미는 자 표기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도기 말리 충사해로다. 거꾸로 뭐를 타냐 하면은, 말이 철이 말리는 어떤 저 호공을 찔려 높이 나는 말이요. 학을 탔더라. 이것이야. 학을 탔어. 왜, 우리 저게 일경초 이대로 황금 묻힌지 저기 부처님 나타났는데, 나쁜다는데, 학은 타고 만다, 홍원 올라간다, 하냐 말이다. 그것이, 대신입니다, 법문입니다. 그 원, 근본 뜻이고, 야호와의 근본 뜻이다. 옥천 인선사라고 또 인기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신도 야호에 대한 또 법문하고 있어. 학이 묻기는 뭐르냐 하면은, 불락인관대 인신마야 타 야호신 거.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야호신에 떨어진단 말이오. 인과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야호 안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인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째서 야호 여기에 야호신이 만드니 떨어진다 이것이라. 우리 영인과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야호신은 안 받아들인대. 그래서 그 시인 하신 말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여산 오로배인이라. 여산이라 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명한 명산이야. 명산에 그러니까 오로베에는 아주 참 좋은 봉우리가 있어. 여산에 만든 참 천하 명산 여산 위에 있는 말이야. 가장 제일 좋은 제일 경치 좋은 오로베이다. 아니 저게 불락인과 저기 야호신에 떨어진데 여기 무슨 관계 있다고 여산 오로봉을 말하냐 이거지. 그러면 그 불마의 인관된 말이야. 위신마야 다 야호신고 인과 매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왜 야호신을 벗어났냐 이거. 인과 마지 않다 그때 뭐 야호가 되든지 마든지 사람이 되든지 뭐 사자가 되든지 뭐 저게 뭐 새가 되든지 무슨 관계냐 말이야. 자유적인 놀긴데 왜 해필 만들면은 구하게 야호신을 벗어났다고 막 그런 소리 하냐 이게야. 그래야지 그 시인 되면 이렇게 했냐면은 남학 삼생배인이라 남학의 남쪽에 그 남학 여기라는 유명한 또 이제 참 신선하는 그런 산이 있거든. 이건 큰 짓도 많이 살았지만 그게 삼생배인이라는 또요 좋은 곳이 있어. 그 남학의 삼생배인이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불락인관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데 야호신 여호몽을 받았다는 것은 여산의 오로빈이고 여산의 오로빈이고 또 불매인과에만 되면은 야호신을 벗었다 하는 것은 말이지 남아 삼생장이다 이라 이건 영어 보면 동문서대지 등그 문과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말 그대로 참말로 적절하게 대답한 참 유명한 법문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지어 말게
불라 불매가 말이야.

시 동갑이라. 그는 불내지니 불매일 텐데 이것이 그러면 같느냐 다르냐 이것이야. 그거 다 물어볼 일이거든. 그게 이제 그 스님 말씀인 거라 했냐면은 이 천장님이 비유하니로다 하늘을 비긴 말이야. 하늘을 의지한 옷이지. 아주 참 높다. 큰 칼이야 말이야. 큰 말이지. 긴 칼이 말이야. 비긴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찔렀고 만지면 어쩐지 그 빛이 무서운 동시에 아, 참 차다고 말이야. 당장 와서 막 사람 갖다 놓으니 막 목을 벨듯이 그리 칼이 무서운 칼이 앞에 들어 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문에 대해서 하는 통계인데 또 이제 하나 또더 소개하겠어요. 황룡진선사라고 황룡진서라 황룡파의 유명한 사진선사를 유명히 있습니다. 그 스님이 원래 수자라고 오조 보살선사한테 지장된 말이에요. 그 얘기 이걸 물었어요. 야호이 다마생고 그 요새 그참 정림에서 그 백장 야호 법문 정말로 만들면 아주 참 최고 법문에서 많이 만들면 우리한테 그래야 되는데 그 스님은 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름을 봤어요. 우리 이게 그 원리 수자가 하는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정관은 철제재미요. 단뇌는 말이야. 단뇌는 꼭지끄지 달다 그 말이야. 단뇌는 어떻게 단뇌는 뇌가 단에서 다잘 익어 놓으면 전체 뭐 뇌만 단 것이 아니라 왜 꼭지끄지 전부가 다 달다 그 말이야. 고관은 연금고로다 만지면은 아주 순뇌 아주 쉬운 뇌는 저 뿌리끄지 전체 다 쉬워 그만. 그런 결국은 이 표현이 뭐였냐면은 단거는 절치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달고 또 쉬운 거는 말이야 철두철미해 전체적으로 많이 씻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또 내가 한말 하겠어요. 해신은 불귀의 야맹주라. 바다에 어떤 사는 귀신은 말이야. 귀신은 야맹주를 갖다 귀에 쥐어지냐 한다고 말이야. 야맹주란 것은 이제 이전에 그 참으로 좋은 보현자 그 구실 보배 가운데도 가장 제일 저게 귀한 보배인데, 예? 그건 어쩌냐면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말이요. 그대로 구실을 뚝 갖다 놓으면 그 광명이 빛이가 또 흔하니 말이요. 참 빛이 난다고 말이요. 그래서 야맹주라고 하는 거야. 밤에도 장구띠 환해, 밝은 구실이다 이 말이다. 그거 천하의 보물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바다의 귀신은 그리 천하 보물 말이야. 야명주도 말이야. 귀에게 앉아있는 말이야. 그가 있고 뭐, 예스럽지 않게 얘기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쩌냐면은, 만수 찰나에 닿는 채로다. 어떻게 한줌 어떻게 그 야명주를 갖다가 꽉 붙인 웃기가 있고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말이지. 한줌 확, 그, 꺼내주더라. 이것이라. 그러니까 그 야명주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는 참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쓰라 있고, 그 뭐, 굳이 뭐, 보배 될 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뭐 손에 뭐 쥐는 대로 말이야. 한 주먹 쥐가 이 사람도 한 주먹 쥐고 저 사람도 한 주먹 쥐고 전부 다 헤쳐서 만들면 지금 내 삐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야맹주라는 거 어째서 야맹주라 하는지 그 앞에 법문에서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알고 설파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내 말이에요. 우리 이제 대중 말이야. 우리 대중이야. 자 야호하가 말이지. 이 야호 말하자면은 백장 야호는 그 법문은 무엇이냐면은 불조 신수요 부처와 조소와 만님이 신수라고 말이야 아주 골수 법문이다 이것이요 골수 법문이야 그런 동시에 지식의 민맥이란 안맥이란 말이야 선지식의 안목이다 그 말이야 선지식의 안목을 갖다가 여기서 실제로 볼수 있는 마침 이 백장 야호라는 것은 참으로 공안 중에도 가장 말하자면 지포고 말이지 아주 무서운 공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정신 건강권이요 그 이유뿐이라 정이 이것은 건강권 건강권이라는 것은 만들면 어쩐지 건강이란 아주 도저히 건강이라는 것은 부술 수 없는 걸 많이도 그가 저게 태를 매가 이 말이지 그 사람을 가다 놓는단 말이요 예를 들어 맞으면 그런 놈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자. 이 건강권이라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처와 조사도 벗어나지 못한 걸 갖다 표현할 때 건강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런 동시에 율곡보이요. 율곡보이라는 것은 밤송이다 이 말이요. 밤송이는 누구든지 만든 이걸 갖다 먹을래 그 밤송이는 입을 못 대야거든. 입을 대면 전부 튀어나와 누가 그 입을 어떻게 대야겠어.
자, 이것은 또 그냥 좀

조그만 소소한 방송에 갖다 비한 것이 아니라, 아니란 말이여. 아, 이 법문은 구치와 조사도 이불을 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주 무서운 법문이야. 그래서, 불씨, 초근정 아니면, 아주 말하자면은, 초란 말이야. 모든 무슨 참말로 모든 사람을 초란, 그런 무슨지 정한, 바른 눈을 갖다가 갖추지 못하면 그 말이라. 보통 무슨지 뭐 좀 뭐 깨치다가는 안 된다, 이것이야. 어? 참말로 무슨지 몇백 년, 무슨지 저기 몇십 년에 동안에도 말이야.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숙중한 말이야. 그런 큰 대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라. 극난 식나야. 도저히 이것은 말하자면은 식당할 수 없어. 이 법문을 갖다 이해 못한다, 입니다. 못한다, 이것이요. 어? 본격 우뚜니 무슨 죄송, 뭐, 꽃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일도 아니잖아. 그냥 그만 무슨 보통 무슨 소설 이게 아니다, 이것이야. 어?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철두철미해야지, 자성을 깨쳐야 되지, 구경가를 성취해야지는 모르는 그런 아주 깊은 법문이다, 알겠습니다. 야야, 회급 체면 말이요. 만약 이 법문을 알고 되면은, 신유군생이 우뚜니, 동치성불라 신유군생이 말이야. 어? 시방세계 우뚜니, 모든 중생들이 같이 한날 한시에 성불을 한다 입니다. 어? 만약 이 법문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알 것 같으면 말이야. 분명히 알 것 같으면 시방세계 중생이 성불을 알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동시에 야자 불리해마 이 법문을 모른다 이것이요. 모를 것 같으면 삼세 제불이 제일 지옥이야. 삼세 모든 지옥의 부처님 말이야. 다 어찌 지옥에 안 떨어질 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이 법문이 무슨 법문이건데, 이 법문을 갖다가 바로 알 것 같으면은, 시방세계 중생이 다 한날 한시에 성불을 하고, 이 법문을 갖다가 모를 것 같으면은, 삼세 제불이 다 어떤지 같이 말이야. 지옥이 떨, 지옥이 저게, 부채가 어떤 지옥이 떨어지면은, 시방세계 중생이 통, 한날 한시에 어떻게 성불을 하냐고 말이야. 이것을 알아서만은 이제, 실제로 백장 야원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도하라! 한마디 읽어봐라 이것이요. 자, 일락세지 필견락뜻이 맞춰 이 우천동 출신 이 법문이 말이에 근본 뜻이 필견 어느 곳에 있냐 이것입니다. 부현 청주소하고 부대가 돼서 말이야 재산이 참 많다 이것이라. 그럼 어쩌냐면은 가족이 천인 만인 되더라 해도 외로 적다고 말이오. 원칸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전에 그런 일도 많이 있거든. 냉상공 같은 일은 어쩐지 천하가, 어쩐지 저게 임금 아들로 큰일 가쁜데 말이요. 남보다 쉽게 4천명, 5천명이라고 말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말하면은 식구가 많은 것이 아니야. 부염청구소하고 어쩐 재산이 많을 것 같으면은 말하면은 식구가 어쩐지 많은, 한 물이 많더라도 해도 말이요. 예? 적다고 자꾸 말하면 이제 원만한다고 말이요. 어? 와, 만들면 식구가 좀 안 많아지는 말이요. 이렇게 하고, 빈한 일신나라다. 가난할 것 같으면은, 재산이 안 걷던 거든, 짝거리 없다고 말이요. 그런 것도 어쩌냐면은, 한 몸 있는 것도, 한 몸띠 하나, 이것도 많다고 말이요. 어? 실질 안 그래요? 재산이 많을 것 같으면은, 뭐,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라든지, 이것도 많으면 자꾸 재산이 남으니까네. 예? 남으니까네. 자꾸 재산, 저기, 식구 적은 걸 갖다 한탄하고. 딱 그래도 없는 사람이 만드는 지, 저, 하더라도 못 먹는데 말이오. 어? 며칠을 좀 굶는 사람이, 이제 한 몸이, 이것도 만드면 너무, 지금 식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걸 또 하나 한다, 그 말이야. 정 반대 아니야? 근데 백성 야호하에 막, 야호하에, 재산 많은 사람은 식구 적은 걸 갖다가, 천이나 많이 있는 식구 적은 걸 갖다가 한탄하고, 재산 음식 만드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한 몸, 이것도 많다고 또 원만한단 말이오. 이 무슨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소리 하냐고 말이야. 근데 결국은 오늘 법문은 말이야. 총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부연 청구도 하고, 어? 또 한 번 더 하겠는데, 세상에 참 많은 큰 부자는 식구가 천명, 만명 되는 일을 갖다가 적다고 말이지. 자꾸 불평을 해. 예? 불평을 하고, 빛난 일진다라 아주 가난해가 이 말이야. 때거리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한 몸도 이것도 풀지를 못하거든. 그래 놓은 게, 한 몸띠 있는 이것도, 식구가 너무 많다고, 또 이제 원만하더라. 이렇습니다.

일념불생이요. 모든 망생이 다 떨어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라. 전후재단하니 앞뒤 다 끊어져 버려. 전재후지가 앉아 끊어져 버린다고 말이야. 전후재라는 것은 망생이 상속되기 때문에 앞뒤 있지만은 말이야. 망생이 다 끊어지면은 앞뒤로 갔다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안이 어찌하냐면은 동정무관이요. 움직일 때나 고요하게 있을 때는 말이요. 동기의 새가 없다. 그 말이요. 동기의 이래하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오매항일이라. 동정만 이래할 뿐 아니라 자나 깨나 말이야. 꿈꿀 때나 또 재미 꽉 들으실 때나 보통 인자여 일상생활 때나 언제든지 여여해서 말이야. 똑같아서 거기서 간격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나라적 세세물과 파르다. 그러면 어쩐지 참 깨끗하고 깨끗해서 말이야. 저 흥무당도 깨끗해서 그것은 어떻게 뭐 무슨 모양을 할래 할 수도 없고 표현을 도저히 만들면 할수 없다 그 말이야. 그것은 일체 명상과 언설이 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경법인가? 아니다. 가석 사료부득 가리라. 에스카다 말이여,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 이런 경계를,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경계를 당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살아나야 되지 말이지. 살아나지 않고, 이것이 구기인 줄 알고, 여기에서 주에 있으면은, 영원토록 공부를 성취 못한다. 이 말이여. 호련, 호련이 어찌 되냐면은, 흔해 살수야 저 우천지 만지면 천지를 만질 때는 절벽에서 말이야. 손을 놔줬다 그 말이요. 손을 놔주면 저 절벽에서 손을 놔주면 어찌 되냐면 그거 떨어져 죽는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전루갱상이 말이야. 죽었다가 다시 이제 아주 크게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극만세 말이야. 차 어디 억천만겹이 다하도록 불헌멸도 일단 대광명이 말이요. 억천만겹이 다하도록 절대로 매하지 않은 큰 광명이 휘천탁지하고 하늘을 비추고 붙으니 딸 비슷하다 그 말이요. 그런 동시에 요거등급이라. 처음 안 되면은 무시급전부터도 그것이 항상 비추가 있고 미래집이 다하도록 그게 비추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에서 누구든지 크게 죽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크게 살아날 것 같으면은 큰 광명이 발현되는데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말이에요. 시방 세계에 말하자면 두루 하거든 않고 미래집이 다하도록 만드는 이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환해마 알겠느냐 이것이거든. 남북동서기거래 하니 동서남북으로 만들면 저로 돌아다니다가 도로 돌아왔다 이 말이야. 야심의 동간 천암설이로다. 한밤중에 밤중에 같이 온 우뒤 산에 뒤 바오가 천개나 만개나 되는데 그 바오에 은치가 있는 눈을 보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내가 말한 그 법문은 말이야. 근본 지혜를 알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요. 야심의 동간 천암설이야. 한밤중에 천 개, 만개 되는 바위에 쌓여 있는 눈을 본다 그 말이요. 왜 밤중에 바위에 쌓여 있는 눈을 본다 하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투자가 인조주문이야. 이래라 투자심이라 하냐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한때 조주심이라 큰 후튼지 대조사가 또뭘 물은 게 있어요.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대사저인이 각할시에요.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어떠냐, 이거거든. 제사장이냐, 아주 혼자 일체 망님이 다 떨어져서 요구만 죽어 있다고 말이야. 저 목숨과 같이 돼 있다고 말이야. 그렇다고 구경이 아니거든. 거기에서 또 살아나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그때는 어떠하냐, 이를 물었습니다. 조주스님이, 그림무님께 투자스님이 하신 말씀이, 불허야행이여 투명수도니라. 예? 밤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오. 밤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투명수도여. 밝은 누든지 새벽 밝은 날이, 예? 밝은 데 가야 되지, 밤길로 가서는 안 되니라. 이리 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있어서 크게 죽었다가 다시 깬 소식이다, 이 말이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봉행해서 그 뜻을 스스로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스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한 곳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 스님 하나가 막 오지쳤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틀면서 지나간다 이거나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걸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버린대.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 생명작용의 가장 백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소각로입니다. 용광로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마지막 불태우는데, 저 불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한 산소가 이 세포질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먹는 거는 뭐냐면 주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삼겹살,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어서는 단백질 이게 아니고 먹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먹는 녹말입니다. 그 녹말은 누가 만들었죠? 고구마, 감자, 벼, 보리, 밀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 개의 그 식물한테 평생 매달려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힘이 보장 나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힘이 나는데 설탕이나 단 거를 먹으면 예, 뭐 30분 내로 힘이 나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고구마, 감자 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이 만들었죠. 또 식물이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끝난 요서 다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와요. 요 P가 다시 늘어와서 요 P가 됐다가 그대로요. 같은 요거는 요 P하고 요 P가 같아요. 피로부산이요. 자, 이렇게 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다른 기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들어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 하면 자,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대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은 뭐냐면, 자, 내가 모식도를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다, 조그만하게 모식도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다 하면, 자, 여기 혈관이 있어요. 우리가 전신물 묶고 뭐 하면, 여기 혈액에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는 지위가 있어요. 글루코스가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학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내 세포 속이죠. 들어와갖고, 요 안에 있는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 미토콘드리아.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요 안에 처리하는 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고 그래요. 해당작용. 당을 분해하는 작용이에요. 그게 지금 요거라는 거예요. 요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해당작용은 뭐냐 하면, 카본이 6개 있는 거예요. 카본이 6개 있는데 이 카본 6개 있는 까지가 어디냐 하면 요까지요. 요까지요. 요 카본이 6개요. 요 단에 적어 드릴게요. C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따고 오면 요 효소에서 요 효소가 이 6개를 탁 한가운데를 잘라 버려요. 자르면 요단부터는 요서부터는 딱 요점에서부터는 뭐냐 카본이 요소는 세 개예요. C. 요 세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까지도 카본이 세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요가 미토콘 들어와갖고 카본이 세 개인 상태로 들어온 요 요게 뭐냐면 피루부산이에요. 그래서 요 요쪽에서 카본이 여섯 개가 이렇게 잘렸을 때 요것도 또 한 다섯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카본 세 개가 그대로 있고 요 카본 세 개가 된 게 피루부산이에요. 피루부산인데 그걸 지금 여기서 제가 P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요 P가 요 속에 들어와서 지금 또 10단계를 이제 거쳐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요 P가 요렇게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 하면, 아스틸 코엔자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한자 더 쓰는 거예요. AC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아스틸 코엔자임이라는 분자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럼 이 아스틸 코엔자임 A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옥살로 아스테이트라는 분자를 만나요. 네. 옥살로 아스테이트라는 이 분자를 만나고 이 옥살로 아스테이트를 만나고 다시 말하면 이 옥살로 아스테이트라는 분자는 P하고 요 3탄당하고 요게 요렇게 바뀌어요. AC는 2탄당이 하고 옥살로 아스테이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쭉 와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시트레이트라는 6탄당으로 바뀌어요. 이 시트레이트라는 6탄당이 그 다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이소시트레이트가 되고 그 다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옥살로 아스테이트라는 분자가 돼요. 됐죠? 그럼 A라 적겠습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요. 옥살로 아스테이트가 되고 이 옥살로 아스테이트는 또 뭘로 바뀌느냐 하면 숙신일 코엔자임 A로 바뀌어요. SC라 적겠습니다. 왜 C라 붙이느냐 하면 이 분자도 코엔자임 A가 붙은 분자예요. 그 다음에 숙신산에 코엔자임 A가 붙어서 숙신일 코엔자임 A라 적습니다. 그래서 SC라고 약자로 적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예. 네. 이쯤 적겠습니다.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숙신에이트로 바뀌어요. 숙신산으로 바뀌어요. 숙신산이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 하면, 푸말레이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푸말레이트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말레이트라는 분자로 바뀌어요. 이 말레이트라는 분자가 다시 옥살로 아스테이트로 바뀌어요.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생명작용의 가장 백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소각로입니다. 용각로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마지막 불태우는데 저 불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한 산소가 이 세포질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자, 그 정도?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저 요 미토콘드리아를 다 박스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가 미토콘드리아 박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 전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여기까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모든 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먹는 거는 뭐냐 하면 주로 탄수화물이라 부르잖아요. 삼겹살,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삼겹살, 단백질 이게 아니고 먹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먹는 녹말입니다. 그 녹말은 누가 만들었죠? 고구마, 감자, 벼, 보리, 밀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 개의 그 식물한테 평생 매달려 있잖아요. 밀, 보리, 벼, 옥수수. 왜? 뭐 네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걸로 갖고 우리는 먹고 살아요. 돼지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힘이 곧장 나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힘이 나는데 설탕이나 당근을 먹으면 예, 뭐 30분 내로 힘이 나잖아요. 이런 거 이 시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고구마, 감자 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이 만들었죠.

거기에 맞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재료가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광합성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그걸 좀 빨리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합성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6분자, CO2 6분자하고 물 6분자가 결합을 해갖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예, 좋아요.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대로 한번 그냥 카운트 해보세요, 여러분들. 카본 6개고 이렇게 다 카운트 해보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카본이 6개고 다음 주에 수소가 몇 개입니까? 요거 바뀌었잖아요. 2, 6개 12잖아요. 수소가 12개. 자, 산소가 몇 개요? 산소가 요거 하면 12개죠. 요거 6개 있죠. 그럼 일단 이쪽에 산소가 6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C6H12O6. 그 다음에 잘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뭐가 남죠? 산소가 아직 남잖아요. 여기 산소가 12개잖아요. 6개 곱하기 2개니까 12개. 요거 6개잖아요. 근데 요거 보십시오. 요거 하면 6개잖아요. 그 6개 플러스 12개인데 일단 6개를 사용했으니까 12개가 남았죠. 이 12개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산소 분자가 돼요. 몇 분자? 6개의 산소 분자가 돼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가는 과정, 요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될게요. 요거밖에 없어요, 생물학은. 중국어, 출발이. 요렇게 가는 요 과정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돌아요. 번개 같은 에너지가 돌아요. 이게 빛이 돌아요, 빛이. 예. 네. 그래서 빛이 한자로 뭐라 하면 광이라 불러요. 빛이 돌았어요. 이 빛에 의해서 합성이 된 거예요. 뭐가? 이 분자가. 그래서 이걸 광합성이라 불러요. 뭘 합성했느냐 하면 이 분자하고 이 분자를 합성해서 이 분자가 된 거예요. 됐죠? 빛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포도당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이게 우리가 먹는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걸 글루코스. 지금 이 긴 이야기에서 이걸 내가 G라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이 G예요. 됐죠? 그러면 야는 이래서 요 자,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 광합성이 뭐죠? 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루코스를 반대로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 하면 해당과정이라, 해당작용. 그 다음에 요 안에 도는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냐면 TCL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또 있습니다. 플러스 전자 전달, ETC. 예. 요 과정을 부르는 이름이 해당 과정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호흡이라 불러요. 자, 이것, 이 전체 다가 호흡인데 요 해당 과정을 부르는 게 뭐냐면 무기호흡이요. 그 다음에 요쪽을 부르는 이름이 유산소 호흡이라 불러요. 다 호흡이요. 무기호흡. 자, 정리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기호흡이요. 그래서 해당 과정만 부를 때는 무기호흡. 그 다음에 TCA 사이클하고 전자 전달입니다. 요 과정을 합쳐 두 개를 부를 때는 유산소 운동이라 불러요. 요즘 스포츠 헬스장에 가서 욱욱 하잖아요. 그 전부터 이러잖아요. 그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 ETC하고 야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해당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어디냐면 요구니까 요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세포질이라 불러요.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들 어떤 공부도 못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그냥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글루코스라는 물질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 보라색으로 섞는 광합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 효소가 뭐냐면 피루브레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 자, 요거 적겠습니다. 아이소시트레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 그 다음에 A,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죠. ADH로 적겠습니다. 예. 알파케토 디하이드로겐아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요게 말레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 요때는 넘버를 적어주는 게 넘버 2, 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넘버 1도 있고 넘버 2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빠뜨렸네. 요거 있는 게 뭐냐면 숙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라는 거예요. 자, 패턴이 보이죠? 전부 다 디하이드로겐아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디하이드로겐아제는 뭐냐면요, D라는 게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띠낸다는 말이에요. 띠낸다는 뭘 띠냈냐면 수소 원자를 띠낸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뭐냐면 수소 원자하고 전자 두 개를 띠내요. 수소 원자하고 전자를 띠내는 효소다. 됐죠? 그러면 이 띠내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띠내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 그 분자를 내가 적어 줄겠습니다. 무조건 디하이드로가 있으면 뭐가 생기는가? 그 패턴을 아셔야 돼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약자로 적어 줄겠습니다. N하고 C가 생긴다. 그럼 그걸 적어 주면 돼요. 요도 뭐냐면 이쪽에도 N하고 C가 생긴다. 요도 N하고 C가 생긴다. 그다음에 요도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C밖에 안 생겨요. 아니, N밖에 안 생겨요. C가 안 생겨요. 요거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일단 놔두고 요거는 FADH라는 게 생겨요. 뭐 그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자, 디하이드로겐아제가 작동하면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N이란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N. 자, 이 N이란 물질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건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다르게 표시해 드릴게요. 요 N이란 분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N이란 분자가 생겨요. 몇 개 생겼는가 카운트 해보세요. 네 개 생겼죠. 자,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 네 개 생겼다, 일단. 이게 뭐냐면, 또 약자를 쓴 겁니다, 제가. 이 N은, 적어주면, 이 N이란 말은 뭐냐면, NADH란 분자예요. 아, 조금만 따라오세요. 이게 포도당이잖아요. 이게 포도당. 이게 이제 이걸 G라 적었던 거예요. 이 포도당이 열로 가는 과정이 호흡이요. 그러니까 강합성을 거꾸로 하면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물은 식물을 떠나가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기도 우리 산 초등학교 배웠잖아요. 그럼 이 호흡은 뭐냐?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먼저 아셔야 돼요. 호흡은 크게 두 군데서 일어나요. 첫 번째,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미토라 적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요. 그러면 먼저 세포질이라는 개념을 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포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미토콘드리아를 빼고, 예, 그 다음 여기 핵이 있어요. 핵. 그거는 지금 강의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걸 빼고 나머지 이 모든 부위를 부르는 게 세포질이라는 개념이에요. 따라하시죠?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게 미토예요. 됐죠? 그러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이게 두 개다. 뭐냐면 이 두 개다 뭐가 되냐면 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두 군데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뭐라 했죠? 무기호흡이라 불러요. 자, 무기호흡이라 했을 때 이 기가 뭐냐 하면 공기란 말입니다. 공기를 안 쓴다. 공기를 안 쓴다. 네. 정확히 뭐냐 하면 산소 분자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걸 무기호흡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은에어로빅 들어보셨죠? 은에어로빅, 에어로빅.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호흡을 뭐냐면 유기호흡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유기호흡이란 말보다는 에어로빅, 에어로빅.

0: 일어난다.
1: 그럼 에어로빅 운동에서는 자 여기서는 그러면 무기호흡이든 유기호흡이든 뭘 만드느냐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그 에너지 출처는 어딘가를 빨리 설명드리면 그 에너지 뿌리는 어디냐 하면 이겁니다. 모든 에너지 뿌리는 딱 하나요. 저 강합성이라 적었잖아요. 요 부분을 다시 그려줄게요. 워낙 중요할까요? 바로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태양, 이거 보통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태양에서 식물이 이렇게 되는 요 과정을 요걸 뭐라 그랬어요? 광합성이라고 불렀어요. 예, 네, 광합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동물은, 요거는 주로 뭐냐면 광합성은 식물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동물은 뭐냐면 식물이 만드는 걸 분해하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됐죠? 이제 여러분들 호흡이란 말을 창하게 하는 거예요. 호흡은 식물이 만들어준 걸 우리가 묶고 그것을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불러요. 일단 그러면 이 호흡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하고 미토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 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 호흡을 부른 이름을 이 무기호흡을 부른 이름이 해당작용이요. 됐어요. 요거는 간단해요. 요게 요 전체가 요 전체가 이 전체가 해당작용이에요. 이게 이 전체가 해당작용이에요. 그 이거는 해당작용이 아니요. 아, 엄밀히 말 해당작용 여기 조금 다르게 불러요. 요거는. 예. 그럼 해당작용은 뭐냐? 바로 카본이 6개 있는 거예요. 이 카본 6개를 일단 3개로 자르는 과정이요. 요렇게 자르는 과정이요. 요게 바로 해당작용이에요. 요까지 자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2개가 되는 거예요. CCC 요게 2개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6는 D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D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셨죠? 예.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왜 쪼개는가? 간단해요. 그럼 이 카본 6개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 예. 바로 요겁니다. 요거의 6이라는 숫자. 요게 바로 요겁니다. 이 6개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산화탄소는 바로 초기 지구의 대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지구가 있다 하면 하늘이 있잖아요. 이 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이게 대기였어요. 지금 공기였어요. 자, 그 다음 이 물은 어디에 있었나 하면 물은 이 초기 바다. 바다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초기 바다 물입니다. 이 물은 이 물이요. 아. 그래서 이게 언제냐 하면 대략 30억 년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요. 그래서 바로 햇빛을 갖고 이 공기하고 바닷물을 결합시킨 거예요. 햇빛이. 그게 강합성이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수행한 생명체는 뭐냐면 바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러요. 시아노박테리아.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지금 남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노박테리아가 2차원 평면에 납작하게 이렇게 펼쳐져 갖고 태양 전지처럼 지구 표면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잘 들으세요. 시아노박테리아의 후손이 태양 전지처럼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쫙 펼쳐 갖고 지구라는 행성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죠? 그걸 식물이라 불러요. 바로 식물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식물의 잎이 된 거예요. 식물의 잎이 된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그래서 요 전체 과정이 요 지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의 이 6이 바로 1로 온 거예요. 요 지요. 요 지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됐죠? 해당량이고. 그 다음에 요서 세 개로 잘라진 야가 요 세 개에서부터 요 세 개가 이렇게 왔어요, 또. 요 세 개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 개가 그 다음 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후속 작업을 뭐라 그러냐면 TC, TCA 해로

그 다음에 전자 전달이라 불러요. 아, 그걸 약자로 적어야 돼. 뭐 이거 길게 적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 ETC라 불러요.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우리가 호흡이 두 종류가 있다. 이쪽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산소가 필요 없는 무기호흡. 그 다음에 그 과정은 바로 강압성에서 만들어내는 포도당을 여섯 개를 포당을 두 조각 내는 그 과정이다. 10단계를 거쳐갖고 그까지는 산소가 필요 없어갖고 무기호흡이라 부른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요 여섯 개 카본이 두 개, 두 개로 쪼개진 요세 개의 카본이 어떤 회로를 도는 거요. 그 회로가 TCA 회로라 부르고 그 회로를 다 돌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전자 전달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근데 뭐가 넘어가느냐? 그게 도대체 뭔가 아마 이해하시면 돼요. 태양 에너지가 그러면 어디 단계에 있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결합시켰는데 태양빛이 시아노박테리아가 30억 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면 결합시켰으면 설탕을 만든 거예요. 이 포도당 속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 속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분자가 짠, 내가 지금 N이라 적었던 이 분자에 들어있어요. 자, 이 분자가 N, N, N, N 네 개가 있잖아요. 이네 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음식은 고구마, 감자, 삼겹살, 뭐 모두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놀랍죠? 딱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10단계, 20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 분자가 N이라 적는 거예요. 몇 분자 생겼어요? 네 분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N이란 분자는 뭐냐? 자, N이란 분자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N이란 분자는 어떤 분자냐면 NADH라는 분자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H는 수소란 말이에요. NAD는 좀 복잡한 분자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분자에 수소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라는 원자가 어떤 분자에 그냥 붙을 수는 없어요. 악유풀이 있어야 돼요. 그 악유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전자 두 개가 여기 들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제 모든 게 풀렸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자 여기에 빵이 있답시다. 뭐이 빵이랍시다. 빵이든 밥이든 뭐 가락국수든 상관없어요. 빵이랍시다. 그러면 이빵 속에 이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빵 속에는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C6, H12, O6가 이 속에 있다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거는 바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설탕이고 포도당이에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속에는 이 분자가 있는 것이 이 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자에서 야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두 과정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이 분자에서 이 분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거는 뭐죠? 이것만 하나 마시면 돼요. 이걸 두개 누가 결합해줬어요? 이거 두 개를 누가 결합했어요? 바로 태양이 결합해줬죠.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요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긴 이 아들, 이 글루코스요. 이 속에 태양의 흔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게 어려워요. 요거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일단은. 이 분자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호흡이에요. 예, 무기호흡, 이 전체 과정을 다 해갖고 요 분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있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이 분자에 태양 에너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면 잘 따라오세요. 내가 다시 그려줬는데,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바로 태양 에너지가 딱요 들어있어요. 요 분자에 요 전자 두 개. 이게 바로 전자 두 개입니다. 전자 두개 들어있고, 이 전자가 악유풀이 돼갖고, 요거 수소를 갖다 붙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분자가 NADH라는 거예요. 됐죠? 요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빛이 요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내는 거는 태양 에너지를 다시 해소하는 과정이에요. 됐죠? 태양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이 이렇게 20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N이 여기까지 N이 요 NADH에 붙어있는 전자 두 개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꺼내는 과정이 ETC라는 과정이에요. 자, 그걸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꺼내느냐 하면 꺼내는 데가 요거 있어요. 그럼 요렇게 내가 그려줄게요. 요게 미토콘드리아 막이 두 개예요. 요게 안에 있는 막이에요. 요 안에 있는 막에 뭐가 박혀 있어요. 뭐가 박혀 있나 하면 요 안에 있는 막에 효소가 박혀 있어요. 요게 이렇게 해서 이 효소가 있고 이걸 1번이라 불러요. 두 번째 효소가 요쯤 박혀 있어요. 막에. 또 뭐 세 번째 효소가 요또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요게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릅니다. 생화학자들이.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 효소가 아니고 다섯 번째는 물레방아가 있어요. 물레방아가. 오이. 물레방아가 다섯 번째 있어요. 물레방아가 어떻게 생겼나면 이렇게 생겼어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생물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막에. 이렇게. 자, 그러면 야들이 뭐냐? 우리가 고구마 감자를 먹었어. 예. 쭉 해갖고 이렇게 쭉. 이걸 뭐냐면 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고무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일로 해갖고 쭉 하고 쭉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회로를 돌아요. 이걸 돌아요. 이렇게. 이거 도는 걸 바로 TCA라 불러요. TCA 회로라 불러요. 이 도는 과정을. 이걸 돌아요. 한 번 돌 때마다 뭐냐면 N이 세 개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 돌 때마다 세 개. 여기까지 하면 네 개의 N이 만들어져. 이 엄밀히 요소는 세 개의 N이 만들어져. 3N이 만들어주죠. 요거 N이 네 개죠. 그러면 이 N들이 빠져나와요. 그게 N이 요거죠. 요 분자입니다. NADH라는 분자가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어디를 가냐면 이쪽으로 충돌을 해요. 자,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거에 짠, 요렇게 들어가요. 뭐가 N이 들어가요. N이란 분자가 들어가서 여기서 충돌을 해갖고 쪼개져요. 쪼개지면 그 안에 구슬이 두 개 툭 튀어나와요. 그 구슬이 바로 요 구슬입니다. 요 전자 두 개입니다. 이 전자는 뭐죠? 태양이 흥분시킨 전자죠. 따라하셨나요? 됐죠. 그러면 바로 요게 쪼개지어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빠져나오는 게 뭐냐 하면 N, 제가 기호를 만들었어요. N 플러스라 적어요. 다 적을 수 없으니까 N 플러스요. 자, N 플러스는 뭐냐 하면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 플러스는 뭐냐 하면 NADH가 요 전자 두 개 있었잖아요. 야가 효소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 효소가 바로 이 효소예요. 이게 1번의 효소예요. 바로 이 효소에 충돌을 하면 이 효소 충돌을 하면 NAD가 어떻게 되냐면 뭐가 빠져나오느냐 하면 충돌하고 나면 NAD 플러스하고 이때 이제 전자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자 두 개하고 그다음에 수소가 나와요. 수소 플러스 이온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야를 요 전자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야를 분해하면 NAD 플러스 양성자 플러스 전자 두 개. 요 전자 두 개 이렇게 생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전자 두 개가 생겼어요. 자, 이 전자를 요거 전자가 요 과정에서 생긴 전자가 도망을 가는 거 아니고 요로 들어가요. 전자 두 개가. 됐죠? 이 전자 두 개가 요로 가는 거예요. 요 과정을 뭐라 하냐면 ETC라 불러요. ETC. 예. 요걸. 일렉트론, 전자, 트랜스퍼, 전달, 체인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전달하는 체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이 과정에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로 양성자가 건너가요. 이렇게. 요게 전자고 양성자가 건너가요. 그래서 이쪽에 양성자가 많아져요. 이쪽에 양성자가 많아져요. 됐죠? 아, 이게 양성자예요. 그러면 이 양성자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여기로 타고 내려와요. 이게 물레방아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양성자가 이렇게 다시 이리로 들어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과정이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오이, 이쪽에 뭐가 채널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세포질에서
ADP

0: ATP가만 있다면, 자, 원래 이 속에는 ATP가 있었는데, ATP가 일을 하고 나면 열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 ATP가, ADP가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ATP가 들어오면 야가 똥똥똥똥 이렇게 해서 여 박해요. 일로 가요. 이, 그러면 그 다음 톡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오느냐 하면 ATP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ATP는 다시 이 채널을 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TCA 사이클 빨리 돌아가면 한번 돌아갈 때 3N이, 3개 N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죠. 좋은데 이게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두 개 결합해갖고 하나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요 분자보다 이 분자가 400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6만밖에 없는데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옥살로 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암을 이해하고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부분이 요구하고 물려 있습니다. 이 분자가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요. 이 분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1: 온갖 존재는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견고하지도 못하다. 그것은 마치 환상처럼 중생을 현혹한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몰이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BTN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전등사 총무국장 지불스님과 양주 회암사주지 인공스님이 함께한 이번 대담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중봉성파대종사로부터 참된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수행이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찰합니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각 종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수행과 전법, 사회적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해 진솔한 대담을 나누며 불교가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조명해봅니다. 2016 담선대법회에서 성철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일곱 선지식들의 수행 일화를 AI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재구성해 화두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만나봅니다. 법장 스님의 투게더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전 사행을 현대인의 삶에 투영해 오늘의 현실 속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1부에선 인도 네팔 출신 스님들의 한국 불교 수행과 전법 이야기를, 2부에선 조계사 청년회와 함께하는 MZ세대의 신행과 청년 포교 현장을 담아냅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해 평생 범음범패 수행에 매진해온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한국 불교 전통 범패의 장엄한 울림과 작법의 세계를 조명합니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며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전통 불교의식 낙화법의 전승 과정과 수행 정신, 그리고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종교적 가치를 깊이 있게 풀어봅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시민법과 간화선 전통을 계승해온 부처님 79대

법손 진대 대선사의 수행 세계와 선사상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깊이와 가치를 되새깁니다. 화성 신흥사 구봉산 자락에 인도 성지를 재현한 공간 속 성일 스님의 50년 포교 원력과 함께 출범한 백인 전법사단의 새로운 전법 원력을 살펴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의 전통 가사와 범패, 의식이 어우러진 장엄한 봉축 법요식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성과 수행 문화를 조명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원하는 시간. 고향 시민 5천 명의 소원 등으로 세워지는 대형 봉축탑과 화려한 연등 퍼레이드를 통해 시민 화합의 장을 선보입니다. 한국 간화선 수행의 중심 도량인 해운정사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두루 퍼지길 기원하는 시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통해 부모님의 은혜와 생명 존중, 교회 가치를 되새기며 세대를 잇는 화합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BTN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역학법은 부모로서 마음에 정하죠. 반딧불처럼 혹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정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0: 소중한 나.
1: 소중하시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우 스님께. 왜 웃었어요? 존경하면 안 돼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남자입니다. 광우 스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소나무 프로가 너무도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BTN 앱으로 1회부터 모두 다 시청을 했습니다. 저는 타 종교에서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늘 해결되지 않던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BTN을 보게 되어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생각이 편견과 오해였고 불교의 교리가 심오하면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취 여부와 인간의 행, 불행이 모두 연기법과 인과응보에 따른 업장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 종교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의문점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불도에 귀의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기도도 서툴지만 나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모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 유명 모 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 콩쿨에서 3년 동안 계속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어 달 전부터는 아침에 천수경과 반야심경 독송을 했고 약 한 달 전부터는 집 근처 절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염불도 서툴고 절도 아직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대웅전에서 3배, 지장전에서 3배, 삼성각에서 칠성님, 독성님, 상신님께 각각 3배씩을 올렸을 뿐입니다. 시주금도 매일 가다 보니 많이 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어서 부끄럽지만 각 전에 1,000원씩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고대하던 1등에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보살님과 신중님들 그리고 칠성, 독성, 상신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불도에 정진하라는 격려를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전에 화계사로 스님을 찾아뵙고 잠시 인사만 드리고 오는 바람에 미처 편지를 드리지 못해 이리 우편으로 사연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덕에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왜 공덕을 지어야 하는지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글로서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유익한 부처님 법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8년 4월 2일 안양에서 암흑의 올림. 네, 이렇게 멀리서 또 안양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초심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요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0: 부처님 앞에서 발언하기를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항상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요. 제가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의 부족하게나마 저의 설법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불심과 신심을 일으켜셨다는 불자님들을 보면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양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께서도 이렇게 저에게 격려의 또 좋은 편지,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아들분께서 피아노를 콩쿨대에서 계속 낙선을 하셨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 1등을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이게 불보살님의 갚인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실력이 없으면 1등 못합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면서 우리 아들 대학 1등 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빌어도 돼요? 안 돼요?
1: 안 돼요.
0: 자기가 기어 공부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해야죠. 그와 같이 요 아드님께서 또 콩쿨대회에서 1등을 하시게 된 것도 물론 우리 불보살님이 가피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또 그 아드님의 특출난 실력이었음을 제가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셔서 더욱더 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그 소나무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나 봐요. 주변에서 사실 편지도 많이 오고 또 전화도 굉장히 자주 옵니다. 또 화계사에도 또 자주들 찾아오시고 이제 한결같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가 있으세요. 한 부류는 소나무에 너무나 애청자라서 그냥 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네. 그리고 뭐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 되게 겸손하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 뭐 귀엽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예. 아,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실물이 낫죠. 예. 그 카메라에 비추는 모습이 좀 뚱뚱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연예인들 카메라에서는 날씬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빼빼 말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끄럽게나마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부류는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상담할 게 있으니까 이제 소나무 보다 보니까 아, 저 광운 스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찾아오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라. 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이고 내 업보다. 그걸 누가 녹여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녹여야 됩니다.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렇다고 진짜 미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내 전생의 업입니다. 다 전생의 내 업보입니다. 제가 지금 참회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업장이 소멸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멀리서 굳이 광우 스님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 BTN 열심히 보시고 소나무 열심히 보시고 그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만 해선 또 안 돼요. 기도하면서 복도 함께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 짓지 않고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고 부처님 앞에서 나 좀 그냥 도와주세요. 뭐 도와줄 건덕지가 있어야. 근데 남한테 베풀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기도를 할 때 더욱 강력한 가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스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생각하는 것만큼 일이 잘 안 풀려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기주의의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기도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도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그런 복을 짓는 마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는 찰나찰나 항상 마음속에

0: 국가 선업과 공덕도 짓겠다라는 이 마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며칠 전에 화계사로 전화가 왔어요. 이 순천에 살고 계시는 이제 박자, 정자, 우자 되시는 박정우 거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78살이시래요. 78살이신데 이 박정우 거사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그 애청자시랍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신비한 가피를 받은 게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다고. 제가 아 뭔데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96년도였대요. 9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3년 됐죠. 그러니까 약 20년 전입니다. 1996년 12월 30날, 그것도 또 정확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2월 30날 지리산에 칠부람에 참배를 가셨답니다. 지리산 칠부람 아세요? 몰라요. 옛날에는 몰라요 할 때도 좀 부끄러워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놨어. 뭐 모르는데 어쩔 거야?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예, 지리산 칠부람 절이 너무 좋아요. 아주 절이 좋습니다. 칠부람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대웅절에서 부처님께 이제 삼배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셨냐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97년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해는 제가 조금 더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하면서 다 절을 올리면서 불전함에 2만 원을 넣으셨대요. 그리고 또 2만 원 넣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만 원을 이렇게 넣고 새해에는 제가 좀 발전되게 해주십시오. 다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이 며칠이었다고요? 예, 30날이잖아요. 네, 그 다음날 마지막 그 날이 31일이잖아요. 31일날 이제 밤 이렇게 잠에 드시는데 집에서 밤 이렇게 잠에 드실 때 마음에서 또 한 번 그 울컥거린 마음이 생기더래요. 아, 내가 새해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새해는 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년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제발 담배라도 좀 끊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많은 남자분들께서는 항상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못 끊죠? 예, 대부분 못 끊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뭐,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절대 딸 주지 말아라, 사위 삼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독하다고. 그런데 아 새해에는 제발 담배라도 좀 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97년 1월 1일 눈에 딱 떴는데 아침에 눈에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들까요?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분이, 예? 그분 말씀이 희한하게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더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그분이 평생 담배를 피셨는데 담배 중독이에요. 담배를 끊니, 많이, 뭐 끊어야 되니, 많이 하는 의지도 필요 없이 저절로 금연이 됐대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괴로움 없이 그날로 담배가 뚝 끊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금연하고 싶으면 칠부람에 가세요. 칠부람에 가서 불전에 얼마느라고요? 아, 환율 올랐잖아. 예? 96년 짜장면값 계산해가지고 예? 2만 원 플러스 20년 이제 환율 오른 거 쳐서 제발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 제가 좀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거사님이 당신이 너무 신기하시대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었던 담배를 아 내가 새해에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31일 날 밤에 잠에 들면서 제발 담배라도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드리다가 딱 잠에 들었는데 그냥 뭐 노력하지도 않고 저절로 담배가 저절로 뚝 끊기셨대요. 지금까지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셨고 피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도 가피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소나무 애청자로서 그냥 많은 분들에게 좀 당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많은 불자님들에게 또 좋은 웃음 주신 우리 박정우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이 프로 보시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또 소중한 제가 어느 불자님의 가피 체험담을 또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수원에서 살고 계시는 자비심 보살님이란 분이 계세요. 자비심 보살님, 자비심이 많으신가 봐요. 자비심 보살님이라고 계시는데 올해 68이시래요. 68. 이제 남편 계시고 이제 슬하의 이제 아들 이제 3명이 있는데 이분께서 불자로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신비롭게 극복을 훌륭하게 잘하셨답니다.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런 가피를 받으신 그런 아주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처음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게 30년 전쯤이래요. 약 30년 전쯤에 이제 당신이 교직에 있었대요. 68에 교직 생활을 하실 정도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엘리트 여성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남편도 공부하시는 학자라서 남편은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시고 그 생활비를 당신이 버셨대요. 그 남편분께서 부인복이 있는 거예요. 부인께서 여보, 내가 생활비하고 애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공부만 해요. 전생에 복을 많이 주셨나 봐요. 예. 그래서 내가 다 이제 벌어서 알아서 내가 집안 이렇게 제가 잘 살림을 살 테니까 당신은 공부만 하세요 해서 남편분께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40대 중반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직을 얻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리가 잘안 나왔대요. 그때 어느 스님의 권유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 제발 내 남편 교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기도죠. 예, 우리 남편 제발 교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수 그 자리 좀 나와서 좋은 자리 나와서 우리 남편 열심히 공부한 우리 남편 교수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남편이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되셨답니다. 저는 어느 대학교인지 아는데 이제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건 이야기를 안 할게요. 예, 말하고 싶다고요. 예, 그래요. 참을게요. 하여튼 이제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 부처님 은혜 덕분에 우리 남편이 교수가 됐다. 그래서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절을 열심히 다니시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8년 전이었대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시동생이 사업이 다 망하고 부인하고도 이혼을 해가지고 귀국을 했답니다. 그 시동생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형네 이제 형한테 이제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사채를 50군데를 돌았대요. 시동생이 사채 50군데,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50군데를 돌아가지고 약 1억 6천만 원을 빌렸대요. 사채 빚을. 문제가 뭐냐? 자기 형, 그러니까 당신 남편 이름으로 담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빚을 자기 남편 앞으로, 형 앞으로. 근데 얘 일이 잘안 풀려가지고 이거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빚을 다 누가 떠안게 됐어요? 형이 떠안게 되잖아요. 그 보살님이 속에 바싹바싹 타는 거예요. 1억 6천도 1억 6천이지만 그 이자가 엄청나대요. 사채가 이자 엄청나답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사채는 쓰지 마세요. 너무 사채가 쓰고 싶으면 수박 화채를 해드리세요. 네? 소개해요. 수박 화채 마시고 그거 드시고 예? 그거 드시고 예? 속 푸세요. 예? 그 사채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이자 빚이 엄청 나대요. 또 우리 혹시 저기 소나무 팬 중에 사채 하시는 분 있으면 저 서운하다 할수 있겠지만 저그 사채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뭐 급하면 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검소하게 사시고 어쨌거나 이 보살님이 속이 바싹바싹 타시는 거예요.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그 수원에서 자기가 이제 모시고 있던
어른 숨을 찾아갔답니다.

0: 그 큰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스님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니까 큰 스님께서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한테 의지해라.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부터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오로지 아침에 눈 뜨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도만 해라 했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엄밀히 말하면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다. 이 인과 업보가 정말 무섭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준 게 아니고 괜히 그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얽힌 서로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왜 뭐 빚 있어요? 왜 갑자기 왜? 네. 자,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다 아시죠?
1: 네.
0: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아이고 그 자식 아이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자식 네? 그러면서 자꾸 난 원망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견디기 힘든 하루가 다가왔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고 저녁에는 또 법화경 사경을 두세 시간씩 하셨대요. 그 법화경이라고 아시죠? 그 소나무에서도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은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서라도 들었대요. 귀로 관세음보살 듣다 보면 저절로 연불이 되니까. 그리고 계속 저녁에는 법화경 사경을 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답니다. 근데 별로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이럴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유 기도해봤자 효과 없네 하고 때려치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이분이 한 달이 지나고 기도 시작한 지 약 60일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이제 꿈을 꾸셨대요. 아, 꿈이 또 신기해요. 꿈을 꾸셨는데 이분 말씀이 꿈에서 당신이 이빨이 우두두둑 하면서 이빨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 이빨 빠진 꿈이 흉몽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빨이 후두두둑 하고 다 떨어졌는데 피는 안 나더래요. 피는 안 나고 이빨만 후두두둑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비속어로 뭐라고 하죠? 뭐 강냉이 털었냐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뭐 강냉이 털었냐 우두두두두 떨어지니까. 네. 아니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속담 중에 못 들어봤어요?
1: 네. 네,
0: 그거 들어봤는데 왜 그래? 근데 뭐 없는 말 안 하잖아요. 우두두두 하고 이빨이 두두두두 떨어졌는데 그때 남편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마당에 떨어진 이빨을 다 줍더랍니다. 줍더니 부인, 그러니까 자기 잇몸에다 다 박아주더래요. 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임플란트라고 하죠. 임플란트. 응? 이렇게. 아니에요? 예? 예, 그 떨어진 이빨 새로 박아준 거 임플란트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는데 왜 그래? 예. 그러니까 이빨을 다 박아주더랍니다. 아, 딱 들어도 범상치가 않죠? 그 요 보살님이 꿈에서 딱 깨셨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빨이 떨어진 건 흉몽인데 남편이 나타나서 다 박아줬잖아요. 희한하다 하는데 그 다음날 친정 오빠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친정 오빠가 요 보살님이 오랫동안 낡은 차를 오랫동안 운전했대요. 그 이제 검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 교수님 이제 사모님이신데도 그 낡은 차를 오랫동안 운전을 했는데 친정 오빠가 뜬금없이 너 그렇게 낡은 차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 또 위험하고 내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오빠가 돈 좀 보태줄게 차 한 대 바꿔라 하면서 뜬금없이 차 바꾸라고 4천만 원을 보내줬대요. 그 꿈 꾸고 나서. 그 일단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4천만 원 통장이 찍혔으니까 뭐지? 그런데 갑자기 그 30년 동안 절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절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같이 공부하는 그 불자를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래된 도반들이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꺼.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 그리고 이거 무이자로 여유가 되면 나중에 무이자로 갚아.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꺼 하면서 5,500만 원을 가져오더라. 근데 이게 그분이 평소에 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들이 어렵다는 얘기 듣고 서로서로 돈 모아서 5,500만 원 만들어줄 정도면 요 자비신보살님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평소에 덕이 많으셨을 거예요. 친한 친구지간에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실 우리 마음이 친한 친구가 빚더미 안 잡혀서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사고 쳐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약간 이런 감정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한테 돈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라. 친구 잃고 돈 잃는다. 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다 생활 속에서 얻은 연륜이시잖아요. 근데 요 보살님이 평소에 절에서 덕이 있었는지 함께 기도했던 오래된 그 친구 도반들이 십시일반에서 5,500만 원을 다 가져오더래요. 급한 불부터 끄라고. 그 남는 돈은 또 남편이 이제 대학 교수고 하니까 뭐 연금공단에서 어찌어찌해서 대출을 받았대요. 그래서 싹 갚았대요. 싹 갚고 나머지 그 도반들한테 빌린 돈은 2년 후에 깔끔하게 다 갚았답니다. 또 2년 후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자가 없다 보니까 쉽게 갚더래요. 이자가 없어서 쉽게 갚았다. 그러니까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래서 너무나 이게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68이셨는데 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남편분께서 대충 이제 정년퇴임하실 때쯤에 생긴 사건이잖아요. 이제 남편께서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으셨는데 빚 갚느라고 노후자금에 차질이 생겨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유학 가 있고 아들들이 다들 공부를 잘해서 막 학위 따고 있고 유학 가 있고 그 애들 학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나 큰 빚으로 돈이 쑥 나가고 돈 갚다 보니까 노후자금에 이제 차질이 생겨서 아유, 이거 또 어떡하냐 하고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스님이 기도하면 되잖아. 여태껏 기도해서 다 극복했잖냐. 기도도 열심히 해라. 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우리 관세음보살님도 바쁘실 거야. 툭하면 도와달라고. 툭하면 도와달라고. 아,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도와달랬는데 또 불러?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무한자비잖아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관세음보살님은 다 퍼주시는 분이에요. 대신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자, 여거나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아, 우리 남편 이제 정년퇴임하면 노후에 이제 우리 노후에 이제 먹고 살 것도 노후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차질이 생겼고. 아, 제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지방대학교에서 부촌장으로 모셔갔대요. 그 지방대학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사생활이라서 안 되죠. 간질거려. 예, 그래서 저 지방대학교에 부총장님으로 딱 가셔서 그러니까 또 노후 문제가 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건 정말 부처님 은혜가 아니면 어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일이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듣다 보니까 저도 신심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더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다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중에 이제 아들 하나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저기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받아서 가야 그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대요. 뭐 외국 유학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한탄을 하면서 스님 그뭐 추천서 받는 것도 백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우리는 백이 없어가지고 추천서 못 받나 봐요. 아 너무 아쉬워요. 막 이러니까 스님께서 무슨 소리냐고. 백 중에 최고의 백은 부처님이다. 기도. 부처님보다 더 좋은 백이 어딨냐. 기도해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셨대요. 이분은 밥만 먹고 기도만 하나 봐. 기도를 또 열심히 했는데 1년 지난 뒤에 추천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립대학

0: 들어왔대요. 아들이 텍사스 주립대학을 갔는데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잘 됐는데 항상 그 공부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텍사스 주립대학에 간 그 아들이 60대 1의 확률로 그 텍사스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대요. 그 집안이 다 잘 된 거예요.
1: 네. 네,
0: 이런 부럽죠.
1: 네.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는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소나무 애청자고 팬인데 항상 소나무를 들으면서 항상 이제 기쁨을 느꼈는데, 제가 이제 듣다가 소나무에 나오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듣다가 내 이야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자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요 수원에 사시는 우리 그 자비신 보살님이라는 분께서 정말 우리 불자분들을 위한 소중한 가피 체험단 이야기를 법공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를 하더라도 전생에 복이 좀 있으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저축해 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전생에 지어 놓은 게 없으면, 태어날 때 내 복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면 이번 생에 기도를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왜냐? 마이너스 통장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불보살님의 가피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기도와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지으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분명히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어느 젊은 불자, 젊은 아가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오래전에 20대 중후반에 카드빚 수천만 원을 줬다. 카드빚을. 근데 그게 자기 놀려고 카드빚을 진 게 아니라 누구 아는 사람 도와주다가 카드빚을 져버렸답니다. 그 옛날에 그 보면 그 친구 의리 때문에 뭐 친구 뭐 연대 뭐 보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뭐, 혹시! 그런 거 잘못 찍어주고 해서 막 피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여튼 이제 요 아가씨도 그 아시는 분들 뭐 도와주려다가 잘못돼서 그 젊은 나이에 수천만 원 이제 빚을 지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그 빚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갚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곤란함이 다가오더래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또 어릴 때는 열이잖아요.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한창 꿈을 피워야 될 때인데 벌써부터 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빚이 많다 보니까 막 자살하고 싶고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나더랍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렸을 때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 지장 기도를 많이 하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사라진다면서 지장경이란 책을 줬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그 BTN을 시청하시고 또 소나무를 시청하시면서 불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잘 닦아나가야 되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지장경 생각이 딱 나면서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차라리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전생에 복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성으로는 아, 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몸으로는 잘 돼야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업장이 기도를 못하게 막 뒤흔드는 거야.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근데 이분은 이제 전생에 그래도 좀 심어놓은 성근이 있었는지 지장경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장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빨리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 한 3시간 걸리고 빨리 읽으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루에 4번을 읽었대요. 몇 시간 기도한 거예요? 8시간 공부한 거죠. 2시간씩 4번 읽으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잖아요. 아까 4시간이라던가 네? 내가 못 들었을 줄 알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8시간을 기도를 하셨는데, 8시간을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는데, 8시간 기도하고 나서 남는 시간은 절을 했대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절을 했는데

0: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하루에 8시간 지장경 읽고 남는 시간에는 절하고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질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여러분 공부할 때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공부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할 때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 괜히 물어봤네요. 자, 이제 웃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니까 얼마나 그 의지할 데가 없으면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피가 이루어질 때는 한 번씩 그런 꿈들이 있나 봐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의 이렇게 큰 상에다가 이렇게 밥상을 차렸대요. 이렇게 요리를 잔뜩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장만을 해서 상에다가 큰 상에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어디선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더니 막 음식을 막 집어먹더랍니다. 자기가 차려놓은 밥을. 근데 막 먹더니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든든하고 기분 좋은 그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 깨고 나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더니 어느 순간에 빚을 싹 갚아버렸대요. 이게 바로 갚이죠.
1: 예. 예.
0: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1: 네.
0: 그 복을 지으십시오.
1: 네.
0: 효과가 있든 없든 지금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 보면 내가 전생에 더럽게 업보를 많이 졌나 보다. 그러니 내가 더 닦아야 되겠다.
1: 네.
0: 더 닦아야지. 그렇게 자꾸 닦아 나가십시오.
1: 네.
0: 예. 자, 그리고 이 젊은 보살님이 또 한번 이런 경험을 했대요. 그들이 이렇게 틈틈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꿈을 꿨는데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꿈에서 이렇게 운전을 했답니다. 오빠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딱 나는 순간 그때 어느 스님이 싹 나타나면서 오빠를 이렇게 안아주는 꿈을 꿨대요. 근데 여러분 그 지장보살상 불상 보신 적 있죠? 관세음보살님은 눈치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나를 속이려 드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장보살상 보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은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왕관이나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계세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스님하고 똑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주장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예, 절에 가면 다 이렇게 지장보살님 모습 있잖아요. 그 지장보살님은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오빠가 교통사고 날 때 그 스님이 나타나서 오빠를 이렇게 감싸주는 꿈을 꿨는데 꾸고 나서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 딱 받았더니 병원인 거예요. 오빠가 대형 교통사고를 해요. 그런데 교통사고에 당한 거에 비해서 몸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아주 그 큰 사고였는데도 몸에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이 그래도 일단 병원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아, 그 꿈이 그 꿈이었구나. 그래서 이 분께서 이 모든 게 정말 지장보살님께서 도와주시고 불보살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다. 그래서 평생 자기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 다 이렇게 또 당신의 그런 소감을 밝히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1: 네.
0: 내 앞에 펼쳐진 행복은 내가 전생에 지은 선업이고
1: 네.
0: 내 앞에 펼쳐진 불행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고 악업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1: 네.
0: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간절하게 꾸준하게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법화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천수경을 하든 절을 하든 효과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1: 네.
0: 대신 꾸준히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할 때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오로지 뭐에만 집중해야 된다?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0: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마음이 무심히 될수록 마음의 망상이 사라지고 기도에 집중될수록 더 효과를 빨리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딱 부처님한테 소원 비시면 돼요. 다 알고 계시대요.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만 집중해라. 그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딴 생각이 일어나는가 보구나 하고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해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딴 생각 안 나면 벌써 다 도인됐어요. 그렇죠? 딴 생각 나는 게 정상이에요. 스님, 저는 기도했는데 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도인이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딴 생각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딴 생각이 나든 말든 망상이 생기든 말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복을 짓다 보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술술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업공덕이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 이번 생에 시원하게 업장 소멸하고 넉넉하게 복을 좀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0: 마음을 놓아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나라 삼보종찰 가운데 승보종찰인 조계산 송광사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16국사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승보종찰인 송광사의 국사전 앞입니다. 이 국보인 이 국사전 앞에서 선문염송 요칙이라고 하는 희유한 우리 한국의 선오륙을 강의하는 첫 시간을 여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가나선의 전통은 보조국사로부터 시작해서 선문염송을 편찬한 진각해심국사에 이르러 한국의 가나선이 본격적으로 그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송광사 선원은 뒤에 보이는 저 수선사 선원은 대웅보전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승 삼보 가운데 불보종찰인 통도사 법당 뒤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리고 법보종찰인 해인사의 대적광전 뒤에 팔만 대장경이 있듯이 이곳 송광사는 대웅보전 바로 위에 스님들의 선방인 수선사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진울국사가 저 선원에서 마지막 법문을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입적에 드신 이후로 이곳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승보의 종찰이 되었습니다. 그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서 진각해심국사는 스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가나선의 화두를 1463칙을 편찬해서 선문염송 염송설화라고 하는 위대한 한국의 이 선오록을 편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송광사에서 이 한국 가나선 8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참선을 해야 되는지 그 공부를 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국사전은 한국의 이 고려시대 16국사에 영정이 모셔진 곳으로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 송광사의 이 첫 촬영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다 활짝 열어주신 송광사 방장 스님이야 모든 큰 스님들, 사중의 주지 스님이야 모든 스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심껏 선문염송의 핵심 요지를 한번 담아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송강사 성보박물관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불일 보조 진울국사의 진영 앞입니다. 진영 앞에 이렇게 가까이 제가 보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스님의 진영에는 말이죠, 뭐라고 쓰여 있냐면 원력수생 불일 보조국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력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나라의 부처님의 광명을 비춰주신 보조국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지금은 성보박물관이 새롭게 웅장하게 건축을 해서 지금 아주 큰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수장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세하게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보조 진울국사는 한국 가나선의 시조이십니다. 대종고 스님의 서장을 비롯한 어록을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진강해심국사로 하여금 우리 선문염송을 편찬해서 지금까지 선문염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신 최초의 가나선의 종장이십니다. 한국 선에 이 보조국사가 없었다면 가나선의 역사는 훨씬 뒤로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8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송광사에 이 보조국사로부터 진강해심국사로 이어지는 이 가나선의 맥이 한국 불교 조계종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송강사 제2세 국사이신 진각회심 국사의 진영을 보시고 계십니다. 보조국사의 제자이시고 선문염송을 편찬해서 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진각회심 국사의 진영인데요. 여러분, 이 진영은 보조국사 진영과 함께 너무나 귀하고 오래된 그런 진영이라서 성보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때도 모사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오래된 그런 정말 보물입니다. 이번에 송강사의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 그다음에 산중의 모든 어른 스님들과 박물관장

이신 고경 스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이 유리관 없이 이 현장에 있는 이 보조국사, 진각국사의 이 진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번에 송광사에서는 방장 스님 이하 모든 스님들께서 이 송광사의 이 승보종찰의 진면목을 이 영상에 한번 다 담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와 같이 박물관의 수장고에 들어와서 직접 이렇게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그 화면 속으로 다 담을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800년 이상 된 이러한 우리 한국 불교 가나선의 전통을 그 유구한 역사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유구한 역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승보종찰 송광사의 이 전통이 영원히 깊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 국보와 유물들을 보존하고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감개무량한 순간이고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진품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을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가나선 그 수행을 다시금 한번 선풍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그 공부에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각회심국사는요, 보조국사, 스승이신 보조국사의 유훈을 이어서 가나선을 수행할 수 있는 화두를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적 새로운 체계로 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경덕 전등록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 선문염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30권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제가 봐도 선문염송의 체계가 중국의 전등록의 체계보다 훨씬 우월하고 염송설화라고 하는 주석이 우리 한국 스님들에 의해서 아주 멋진 우리 한국인의 한자 실력, 한문 문장으로 멋있게 주석이 달려 있는 이 선문염송이 이렇게 이 송광사 광어남에서 이제 세상에 반포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진각회심국사의 진영 앞에서 스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원력으로 이러한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어록을 이렇게 남겨놨는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지금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이 유물은 해심 고신제서입니다. 국보 제43호고 고려 고종 3년에 1216년에 진각 해심국사에게 대선사에 그 벼슬을 내리는 그러한 그 국가에서 내리는 문서입니다. 그걸 제가 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내리는 문서인데요. 아주 귀한 문서입니다. 고려시대의 스님에게 국가에서 이렇게 하사하는 이런 문헌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유한 일이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비단을 7장 이어서 이렇게 쭉 만들어진 굉장히 희귀한 유물입니다. 진각 해심국사가 얼마나 법력이 높으시고 국가에서 얼마나 이 큰 스님을 위하셨는지 그런 마음을 이 그 고신제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송광사의 부도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도전의 맨 뒤에 윗자리에 보조국사의 비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 불교사를 공부하게 될 때 항상 보조국사 보조법어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맨 뒤에 항상 보조국사의 이 비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님의 모든 사상이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육조단경, 그 다음에 이통현의 화엄론, 그리고 대해어록을 보시고 세 번 크게 깨달으신 뒤에 삼문수업이라 그래서 성적등지문, 그 다음에 원돈신해문, 가나경절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상을 스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그 보조국사 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m 가량 되는 아주 큰 이 비명에 스님의 사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 사적비가 같이 있고요. 이 앞에 맨 위에 있는 이 사리탑이 바로 조선의 부유선사의 사리탑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많은 부도전에 있는 많은 그 이 사리탑들이 순서대로 아주 정돈되어서 잘 모셔져 있어서 여기가 과연 승보종찰 16국사를 배출하셨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승보종찰임을 나타내게 해주는 실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진각 해심국사의 사리탑이 이 송광사에 있는 남아있는 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양식이고 그 양식을 본받아서 비슷한 양식의 사리탑들이 많이 있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종형의 사리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도밭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러한 유서 깊은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송광사 제1대 국사이신 보조국사의 사리탑, 감로탑 앞입니다. 여기는 송광사의 관음전 위에 위치하고 있고 앞에 보이는 역대 방장 큰 스님들의 요사체인 삼이람 바로 뒤에 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이람은 역대 효봉 큰 스님, 구상 큰 스님, 일각 큰 스님, 보성 큰 스님, 그리고 현재 방장이신 현봉 큰 스님까지 계속해서 삼이람에 머무시면서 저 삼이람 옆쪽으로 전부 승보 종차림을 나타내주는 보조국사의 설법전, 그리고 선원인 수선사, 그리고 국사전, 그 다음에 영가까지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한국의 승보종찰입니다. 방장스님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풍수지리적으로 양류도수다. 버드나무 가지가 쭉 늘어서 있는, 그렇게 해서 산맥이 쭉 흘러내려와서 그 대웅전 위에 각 큰 스님들의 요사체, 그 다음에 설법전 선원이 영정을 모시고 있는 국사전까지 전부 다 그 맨 일렬로 늘어서 있는 그런 양상을 하고 있어서 과연 여기가 승보종찰이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여기는 보조국사께서 마지막으로 설법을 마치고 법상에서 그대로 앉은 채로 입적하신 송강사의 설법전입니다. 이 설법전이라고 하는 곳은 송강사 승보종찰의 상징이 되는 곳이고 16국사의 시작을 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주련을 보면 바로 선문염송의 모든 핵심 사상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법원무 만법공한데 일법이 원래 없는데 만법이 공하였으니 일법도 없는데 만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개중 나허 오 원통일이요 그 가운데 어떤 원통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을 허락할 바가 있겠느냐 법이 없는데 깨달을 바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이 소림 소식단하니 장차 소림의 소식이 끊어졌다고 말하고자 한데 소림 소식은 달마대사로 요오는 우리 선종의 핵심 소식입니다. 근데 그 소식마저도 끊어졌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구가 멋있습니다. 도하의구 소춘풍이라 복사꽃이 옛날과 같이 여전히 봄바람에 웃고 있구나. 말이 끊어진 소식을 말로 다시 할 필요가 없이 복숭아꽃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봄바람에 웃고 있는 모습에 설법이 다 끝났다. 이러한 설법이 진짜 진정한 설법이다. 그래서 설법전이지만 설할 바도 없고 설할 바가 없다는 말마저도 끊어져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모습에서 진리가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송강사 설법전에 주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는 매화꽃이라고 합니다. 이 설리매화, 그 눈을 뚫고 피어나는 이 매화에 아주 그런 그 시련을 이겨내는 우리 선승 스님들의 수행 가풍이 이곳 송강사 설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유, 문강승 이렇게 멀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문강승 같은 선지식이 이 도량에 와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정말로 그 운율에도 밝으시고 또 성주에도 밝으신 우리 그 문강승께서 이번에 선문 염송 특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문 염송을 스님께서 강설을 하시기 전에 네. 우리 강원암에 가서 그 진각국사 네. 그 저자이신 진각국사 푸도를 참배하면서 네. 거기서 서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1: 예, 스님 감사합니다.

0: 여기서 이제 진각국사도 뒤에 이제 돌아가셔도 하니까 시호를 내린 거거든요.
1: 네네.
0: 그 탑도 사람도 그 국사란 칭호도 그 시호를 내리지만은 탑도 옛날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다 시호를 내리잖아요. 탑을, 탑호를 뭐라고 하라고. 예. 여기 보면 진.
1: 예.
0: 여기다 그 다음에 각 여기는 이제 여순 사건 6.25 지내면서 여기 총을 맞아서 각자가 좀 깨져 있어.
1: 예.
0: 국,
1: 예.
0: 사,
1: 예.
0: 원,
1: 예.
0: 조,
1: 예.
0: 지,
1: 예.
0: 탑.
1: 예, 예.
0: 비출조자거든, 이게.
1: 비출조자, 예. 예.
0: 그러니까
1: 예.
0: 원소라고 가끔 불하 옆에
1: 예, 예.
0: 발글소 해가지고 불을소 해가지고 예. 원소지탑이라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면 예. 좀 그걸 같이 쓰거든.
1: 예.
0: 발글, 아, 비출조로 같이 써요.
1: 예, 예.
0: 발글소도 쓰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이 진각구사 그 원조지탑.
1: 예.
0: 그리고 원조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송강사가 또 이것이 꼭 가나선만 주창했던 것도 아니야.
1: 네. 예.
0: 우리가 가나선과 대비되는 예. 묵조선이 있잖아요.
1: 예.
0: 보조.
1: 예.
0: 그다음에 여기는 원조지타.
1: 네.
0: 또 3대 청진국사는
1: 예.
0: 적조지타.
1: 예.
0: 선문염송을 그 진각국사께서 처음에 예. 1125칙을 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1226년인가 그것이 간행이 됐는데
1: 예.
0: 바로 몽고백란 때 불타버렸거든.
1: 예.
0: 그래 그걸 다시 그 제자 청진국사 몽여 스님이 그걸 다시 그걸 347칙을 보태가지고
1: 예.
0: 1472칙인가 그렇게 예. 지금 그 정리되어 있잖아요.
1: 예.
0: 그래 그것도 그분이 바로 적조지타.
1: 예.
0: 전부 다 그다음에 보면 그 초자 의미가 많이 들어가.
1: 네. 예.
0: 그리고 또 진신칙설도 보면은 그 안에 닦는 방법이
1: 예.
0: 인갱구탈이야 뭐 뭐지 하는 그런 거 보면은 예. 꼭 가나선만 주창한 것도 아니야. 그걸 다 좀 포섭해 드린 거예요. 96년부터가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염송을
1: 예.
0: 이제 보면서 약속대로 그걸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번역을 하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투가 옛날 중국 사투리 어찌 보면 요새 중국 백화체가 요새 현대 중국어잖아요.
1: 예.
0: 염송에 있는 저런 글들은 어찌 보면 향가체라.
1: 예.
0: 우리나라로 치면은.
1: 네.
0: 그래서 저렇게 그때 당시 사투리라든지 그때 당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1: 예.
0: 아, 이것은 다양한 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1: 예.
0: 그리고 또 중국어는 또 이게 성조라든지 그런 게 의문이 또 특이하잖아요.
1: 예.
0: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1: 예.
0: 그래서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것을 번역을 해갖고 즐기고 혼자서만 보는데
1: 예.
0: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 문광 스님은 이제 성조라든지 의문학을 또 전공하신 분이니까 이제 우리 그 문광 스님이 이번에 이제 그걸 강의를 하게 된다니까 너무

0: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 문광 스님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강의를 한다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1: 예.
0: 그런데 대신에 스님만한 그런 어떤 지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없고 또 특히 스님이 의문에 대해서 또 밝으시니까 스님께서 이 미래를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또 스님을 치받고 올라온 사람들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정말 참 다행이지 어찌 보면 안 그러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갖고 막 무조건 스님 말대로 굽신굽신 해갖고 스님 말을 근과옥조처럼 따라갈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깊이 그걸 반조해 가면서 스님들에서 스님의 그 강의에 대해 더 많은 댓글이 참 좋은 강의 들었다 감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엉터리다고 예. 그러면서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0: 예. 그냥 비방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도 심사숙고해서 볼 때는 예. 이견이 나는 좀 다릅니다.
1: 예.
0: 천문염성이 보면 그러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떤 스님이 조사스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염이란 걸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막 때려.
1: 예.
0: 때려다 도로 갔다 놓을 때는 또 공성이 갔다 나.
1: 예.
0: 염성 내용이 보면 네. 그렇잖아요.
1: 네. 네.
0: 실컷 막 패대기 쳤다가 도로 정말로 그런 스님, 그 스님께서 이렇게 설해 주셔서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리는 예. 게 염이거든.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1: 예.
0: 염성 그 강의도 하면서 그런 재미있는 그런
1: 예.
0: 그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이 현대 20세기 21세기의 선문염성은 우리 송광사 방장이신 현봉 큰 스님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걸 여기에 광운함에 오면서 느꼈습니다. 우리의 진각 해심국사 스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선문염성을 이 광운함에서 이렇게 다 짓고 출간을 다 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스님의 인연을 만나서 이 광은함이 다시 복원되고 이래가지고 선문염송이라는 이 책이 다시 살아나고 저도 한번 방송에서 그냥 한번 선문염송 우리 공부 좀 해보자
0: 예.
1: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스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고
0: 아니죠 저는
1: 감사합니다 스님
0: 뭐 시절 그 세기보다도 어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떤 누군가가 예. 와서 이런 참 선문염송 이런 강의를 해주기를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제 시절 인연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게 또 현대적인 감각을 또 이 사이버 시대, 메타버스 시대 이럴 때 거기에 뭐 게더톤이라나 그런 것에 맞게 재밌게 그렇게 강의를 해서 뭐 옛날부터 그 한문학으로 그랬던 그런 분들에게도 깊이 이해될 수 있게 하고 미래의 신세대들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좀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스님,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곳은 강진에 있는 월남사지에 진각국사 비가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와서 직접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 비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마모되기도 했고 원래 비신에 비해서 많이 작아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물로 지정돼 있어서 위에 이렇게 건물로 지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굉장히 큰 비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국 이상국집을 썼던 이규보 선생이 비문을 지었다고 하고요. 이 보통 그 비문들은 그 사리탑과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인데 몇 년 지나서 여기에 이렇게 월남사지에 이 스님의 비석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아마 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학자들 가운데 진각해심국사가 이 월남사에 주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후학들로서 다문거리의 정신에 입각해서 앞으로 이런 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자료를 모아서 결정적인 반박 자료가 역사 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의심되는 부분은 비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비석이 이 월남사의 예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진각해심국사가 이곳에 인연을 맺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큰 비석을 여기에 마련했다는 것은 고려 이 고종께서 이 스님을 크게 천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1234년에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셨는데요. 스님의 선문 염송은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한국 선불교의 상징이 되고 있고 한국 선의 자존심이 되고 있는 그런 문화재로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님의 이렇게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남겨놓은 이 선문염송을 정말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하고 정말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월남사지를 복원하고 있는 그 불사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셔가지고 새롭게 다시 가나선 성풍을 일으킨다는 마음에서 불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선문염송의 이 요람이었던 송강사의 보조국사와 진각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가 다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문염송의 강의를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선의 핵심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 그 오도송은 바로 옆에 있는 효봉 큰 스님의 오도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혀 뭐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이 선시만 좋아하다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시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동양학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던 소년이었던 저에게는 이 말씀이 결국 저를 출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인연이 됐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반드시 한 번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정신 문명이 뭐냐? 그러면 송강사 선원에 한번 가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제 정보혁명.

생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 인류의 과제 상황과 마지막 혁명은 마음 혁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에서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송강사에서 시작된 이 선문염송으로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가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보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어찌 졌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

설 틀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걸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죠. 경기도 파주시로 향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마장호수인데요. 이곳은 지난 2000년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이후 파주시가 호수 인근 20만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1: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 저는 오늘 경기도 파주의 마장호수 앞에 있는 출렁다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뒤로 다리가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조여드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출렁다리가 무려 길이가 220m나 된답니다. 우리나라 물 위에 설치된 다리로는 가장 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서 6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건너보셨나요? 아직 안 건너보셨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마장호수 출렁다리. 설화지기 이원종 씨가 그냥 지나칠 리 없죠.
1: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어찌러찌한데요. 물 가운데, 와, 저 물고기가. 와, 저런 잉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휘청휘청 출렁출렁거리니까 약간 겁도 나네요. 웃고는 있지만 속은 이게 많이 출렁거립니다. 요 녀석들은 안 무서운가 봐.
0: 폭 1.5m의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이 조금은 아찔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 출렁다리를 품고 있는 이 파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어떤 명사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명사찰을 저랑 함께 가보시죠.
0: 마장호수와 푸른 산들이 조화를 이룬 땅. 파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경기 북서 지역에서 감악산과 더불어 가장 높은 산으로 손꼽히는 곳. 높고 신령스러운 산 고령산 자락에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보광사가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경기도 파주 고령산 자락에 위치한 보광사 일주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보광사는 신라 894년 진성여왕 8년에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이 천년의 세월을 머금

0: 갖고 있는 보광사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따라오시죠.
1: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인 보광사는 신라시대 고승 도선국사가 894년에 왕명에 따라 창건한 비보사찰입니다. 국운을 돕기 위해 세운 비보사찰 보광사는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며 흥망성쇠를 반복했는데요. 조선 임진왜란 때 완전 불에 타 없어지고 터만 남은 것을 광해군을 거쳐 영조 때까지 다시 중건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광사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설화지기 이원종 씨가 찾아간 곳은 언덕 위 한 전각입니다.
0: 실각. 이 보광사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분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에서 기도 중이신 것 같아요. 스님.
2: 예, 반갑습니다.
0: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광사가 상당히 큰 절이에요. 근데 그 많은 곳 중에서 어실각, 어자를 쓰네요. 이 어실각 앞에서 처음 저한테 전해주실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2: 예, 일반 보통 사찰들은 예. 이제 어실각이라고 해서 잘 이 구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0: 예, 저는 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2: 이게 처음에 이 보광사가 창건이 될 때 예. 나라의 비보사찰로 창건이 되었지만은 예. 뭐 여러 가지 뭐 외란이나 이럴 때 소실도 되고 했는데 예. 예, 영조 대왕께서
0: 아하.
2: 당신의 어머니이신 생모이신 예. 숙빈 채씨를 위해 가지고
0: 예.
2: 이 능침사찰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어시각을 짓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0: 그러니까 능침사찰이라는 것은 그 왕족이나 왕실 가족의 위패를 모셔가지고 그분의 묘소가 있는 곳 옆에서
2: 그렇죠.
0: 그럼 그 근방에 요 근방에 있는 그 소령원
2: 예예 소령원
0: 아 거기가 숙빈 최 씨의 예. 묘소이고 예. 그 숙빈 최 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어실각이다
2: 예예.
0: 보광사에
2: 예 그렇습니다 설화 견문록이다 보니까
0: 예.
2: 아무래도 시작을 어실각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실각으로 네, 잡아봤습니다.
0: 우리 스님께서 저희 설화 견문록에 아주 특화되신 분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어실각에 얽힌 이야기는 만나보시죠.
1: 어린 나이에 무수리로 입궁한 소녀는 숙종의 눈에 띄어 숙빈이 되었습니다. 인현 왕후와 장희빈이 사망한 후 왕비 후보 1순위였던 숙빈 최 씨는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국법에 따라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암투와 모략이 난무하는 궁궐에서 신중하게 처신하며 죽을 때까지 아들 영조를 지켜냈는데요. 영조는 훗날 왕위에 오른 후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추승을 서둘렀습니다. 신분의 한계 때문에 대접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를 제대로 예우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소령묘를 능아래격인 원규모를 가진 소령원으로 격상시켰고 인근에 있던 보광사를 원찰로 삼아 원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어실각 옆에는 자주 찾아올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향나무도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0: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동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한효주 씨가 열연을 해줬던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 그 동이가 바로 숙빈 최 씨인 거죠.
2: 예, 그렇습니다.
0: 예, 영조의 어머니고 그 어묵했던 그 왕실에서 우리가 말로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현 왕후, 뭐 장희빈 이런 분들하고 동시대에 살았거든요. 그 왕실에서 그분들의 등살을 이겨내고 영조를 온전하게 왕위에 앉히신 분이죠.
2: 그렇죠. 예, 대단하신 분이죠.
0: 그래서 영

0: 가족께서 소령원으로 격상을 시켰고 그 소령원에서 가까운 곳에 이 향나무를 심어가지고 예. 네, 그 향을 빨리 조달할 수 있도록 이걸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일설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향을 구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어머님 위패를 모신 사당 옆에 바로 향나무를 심어가지고 혹시나 향나무 조달에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일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영조의 효심이 깃든 그런 향나무라고 볼 수 있고 영조의 효향이라고 저는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영조의 효향나무가 이곳에 있고 아 그래서 그런 소령원과 어실각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예, 예, 예. 보광사의 이야기는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2: 조선의 제21대 임금 영조와 보광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대웅보전 편액도 영조의 친필일 정도로 어머니를 모신 사찰 곳곳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보광사에는 조선 후기의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대웅보전 천정벽화와 외부 판벽화까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0: 아, 스님, 근데 보통 이 대웅보전, 대웅전에 오면은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잖아요.
1: 그렇죠. 세 분의 부처님, 예.
0: 근데 여기는 다섯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1: 예, 예.
0: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보통 세 분의 불보살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웅전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쓰는데 이제 부처님을 세 분 이상을 모시게 되면은
0: 아,
1: 이제 대웅보자를 써서 예, 대웅보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0: 아.
1: 그래서 세 분의 부처님 외에도 예. 과거 저 보살님이신 재화갈라보살님
2: 예.
1: 그리고 또 미래의 이제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님상까지 해가지고 이게 기록상에는 고려시대 예, 중창을 하면서 고려시대에 모신 걸로
0: 그럼 이 다섯 부처님은
1: 예.
0: 고려시대 때
1: 그렇죠.
0: 모셔진
1: 예.
0: 이렇게 보니까 자씨 미륵보살
1: 예,
0: 이렇게
1: 예, 예.
0: 아, 써 있고
1: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0: 예.
1: 이거는 불보살님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0: 예, 예. 예,
1: 우리 저 보살님 두 분을 보면은 배가 많이 부르시죠 어떻습니까?
0: 아, 그러네요. 예, 예. 다른 분들 예, 예. 그냥 이렇게
1: 이게 그냥 뭐 많이 드셔가지고 부른 배가 아니고
2: 예.
1: 저만큼 복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0: 아~
1: 모든 중생들에게 복을 나눠 주시는 게 아닌가
0: 아~
1: 네, 그렇게 뭐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0: 아니 저렇게 서 계신
1: 예.
0: 그러니까 우리 미래불이신 미륵보살님이신데 이렇게 풍채에 비해서
1: 저도 약간 이렇게
0: 아 이거 대웅보전에서 이렇게 예, 예. 웃어도 되는지
1: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다.
1: 예, 예, 예.
0: 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1: 예. 그리고 보광사는 특징이
0: 예.
1: 지금 천정을 보시면은
0: 예, 예.
1: 이 아까처럼 이제 판벽화로 되어 있는데
0: 예, 예.
1: 이제 주악비천상이라 해서 악기를 이렇게 천녀들이 천인들이 하늘나라 사람들이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모습들 포함해가지고 기물 그림까지 많은 그 천장 벽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0: 예, 예.
1: 이 또 특징이
0: 네.
1: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라 그러면은 좀 근엄하고
0: 예, 예, 예,
1: 어떤 형식에 이렇게 따라서 그린 그림의 특징이 아니고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민화적입니다. 그림 자체가
0: 표정이나
1: 예, 예, 예.
0: 이런 모습들이
1: 예, 예, 예.
0: 아주 이렇게 악기를 하고 있는데
1: 예, 근엄하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0: 예. 음악에 그런, 이렇게 취해 있거나
1: 예, 예,
0: 예. 예, 그런 음악 아 어떤 종류의 음악을 켜고 있는지가
1: 예, 예.
0: 표정을 보면 나타날 정도로 재밌는 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보광사는 어떤 그 숙빈 최 씨의 그 위패를 모셔 있고 능침사찰로서도 상당한 예, 이 위력을

0: 발생을 시키지만은 많은 분들의 이 민초들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와서 한 뭉큼 한 뭉큼 보면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절에 와가지고 이런 이 그림을 보는 것도 상당히 큰 재미인 것 같습니다.
1: 보물 찾기 하듯 불러보는 재미가 있는 사찰. 보광사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0: 아, 스님. 저는 이렇게 절에 왔을 때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이렇게 조용히 들려오고 그럴 때 텐마루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기분도 좋고 절에 오는 의미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이럴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2: 사실은 일요일이나 이런 뭐 이런 날에는 이 텐마루에 사실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0: 아, 네. 아니 근데 이 전각이 제 머리 위에 이거 모거라고 하죠?
2: 네, 예, 모거라고 합니다.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전국에서 가장 큰 모거로 알려져 있어요. 예. 모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시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잘 때도 예. 눈을 뜨고 예. 자니까.
2: 그 친구들이 눈 뜨고 있으니까 예.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는데 눈을 뜨고 자는 것처럼 우리 스님들도 출가 수행자들도 항상 눈을 뜨고 부처님 말씀 잘 전달하고 이어받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라고 모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모거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거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모거 밑에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또 이렇게 경건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까?
0: 예, 네. 이곳에 오시면은 꼭 이 텐마루에 앉아서 저기서 예불 드리는 스님들의 예, 그 예불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감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1: 설화지기 이원종 씨가 전하는 보광사 백배 즐기기 비법은 바로 만세루 텐마루에 앉아 목탁 소리를 들으며 사색에 잠기는 것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해온 보광사. 보광사를 찾아오셨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승의 유명계를 심판하는 시왕을 봉안해 시왕전이라고도 불리는 지장보살을 주불로 봉안한 지장전입니다.
0: 아, 스님 이곳이 지장전이에요?
2: 예, 지장전입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이 지장보살전을 지장전을 이렇게 크게 전각으로 모셔져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2: 예, 그 저희 보광사는 영조 대왕의 그 어머니이신 숙빈 채씨를 모시는 사당,
0: 예, 어실각.
2: 예, 어실각을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0: 예, 예, 예.
2: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심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광사.
0: 그렇죠. 효사찰로서.
2: 예, 예, 효사찰로서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예, 지장전에서 제사를 많이 모시고.
0: 영조 이후에.
2: 예, 예.
0: 그때 이제 영조 이전 이후에 그 전란이나 예.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2: 그렇죠. 예.
0: 이 지역에서 혹시 큰 전쟁터가
2: 예, 임진왜란 때도
0: 네.
2: 저희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사명대사께서
0: 예.
2: 성병을 모집을 해가지고
0: 예.
2: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외국들하고 예. 싸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1: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선조는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피신해버렸습니다. 왕까지 버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조선의 백성, 승병과 의병들이었습니다. 특히 한양과 개성을 잇는 길목 중 하나인 보광사 일대는 대규모 전투가 많았는데요. 당시 사명대사가 권율 장군과 함께 왜군에 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피가 근방의 온 땅을 뒤덮었다 하여 피밭골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났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이 끝난 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고 죽은 이들이 극락정토에서 왕생하기를 빌며 보광사 지장전.

0: 모여들었던 겁니다.
1: 그럼 그 지역이 이 지역이래요?
2: 예, 거죠? 이 근처를 이제 그 당시에는 피박골이라 해서 예,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곳이라서 예, 자연스럽게 그냥 경기 북부 쪽 사찰 중에서는 그래도 고찰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상님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라든지 뭐 영산제라든지 큰 제사는 물론이고 따로 정각을 모시고 항상 부처님 독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각전을 저희들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너무나 큰 전란을 겪고 또 뭐 최근에는 6.25 전란까지 있었으니까 예. 그 많은 피를 흘리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 지장전도 모시고 또 저쪽에
2: 예, 영각전을 따로
1: 영각전을 예. 따로 해서 그러면은 이 산이 고령산 아닙니까?
2: 예.
1: 높을 고자에 그러니까 높기도 하고 신령스러운 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에는
2: 예.
1: 이 사찰이 가장 좋다.
2: 네.
1: 그러니까
2: 뭐 어디든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1: 여기가 특별히 예, 예.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 자기 곁을 떠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곳 보광사에 오셔서 꼭 혼을 한번 달래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세를 살고 있는 나 자신도 구제를 받는 것도 이곳 보광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맞죠?
2: 예, 맞습니다.
0: 억울한 죽음이 많았던 임진왜란 때부터 더 절실하게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보광사. 이곳은 오랫동안 먼저 간 이들의 명복을 비는 사찰 역할을 해왔습니다.
1: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파주의 높고 신령스러운 산 고령산. 그 고령산이 품고 있는 보광사에는 영조의 지극한 효심이 묻어 있습니다. 그 효심이 묻어 있는 대웅보전 뒤뜰에는 뒤에 보이는 거대한 석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981년에 조성된 높이 12m가 넘는 이 석불상의 모습을 보면은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이 밖에 보이게 하는 시무웨인. 이거는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을 내려서 손바닥이 밖에 보이게 하는 것은 여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랍니다. 시무웨인, 여원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소원 하나를 이곳 보광사에 들러서 살포시 내려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더욱 재미있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영조의 지극한 효심이 깃든 산사 보광사에는 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떠나간 이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정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1: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애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고해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보살은 네 가지 법이 있어 소원을 구족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뜻과 성품이 어질고 온화한 것이요. 둘째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것이며, 셋째는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마음이 항상 편하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응?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낙화법은 부모로서 마음을 정하죠. 반딧불처럼 혹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정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내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받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옥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령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옴 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재주의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별도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원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0: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재가 있거나 재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0: 존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워.

0: 죄성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것

0: 교통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환히 밝혔습니다.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연등법회 후 동국대 운동장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율동과 노래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50만 명이 참여한 연등 행렬에 로봇 스님들도 동참해 관심을 끌었고 극락에 있는 것 같다는 소감도 나왔습니다. 종각 사거리 일대에선 강강술래와 음악 공연을 즐기며 대동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국적과 성별, 나이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 돼 꽃비를 맞으며 가슴 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연등회 전통 문화마당이 열렸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인기를 끈 굿즈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져 또 하나의 화엄 세계를 장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연등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환히 밝혔습니다.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된 연등회 연등법회에서 4부 대중은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평화와 자비,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16일 동국대학교 운동장이 오색연등과 사부대중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기 부처님을 무대 중앙에 모시는 관불봉환으로 시작된 연등법회는 선명상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깨우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서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연등의 보존위원장 진우 스님은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탐냄과 성냄에 집착하는 데서 전쟁과 갈등이 비롯된다며 내면의 성찰을 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0: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은 나를 위한 등인 동시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입니다. 이는 곧 선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지혜를 찾아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1: 사부 대중은 부처님의 생애를 찬탄하는 서사시 붓다 차리타를 봉독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2: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
1: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진각종 통미원장 능원정사는 세계적인 전쟁과 분쟁의 종식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언과 서원을 모았습니다.
3: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대립을 빨리 내려놓고 화해하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화합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4: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내 것과 모든 것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원합니다.
1: 법회는 사회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다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5: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 대립과 분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안타까운 인명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등불이 화합과 평화의 빛으로 환하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1: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연등법회.
6: 연등법회는 어둠을 밝히는 10만 연등 행렬에 앞서 무명으로 가려진 전 세계인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7: 연등법회 후 동국대 운동장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년, 군장병, 외국인까지 율동과 노래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는 이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8: 장엄했던 연등법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동국대 운동장은 음악과 율동이 넘실대는 축제의 장으로 바뀝니다.
9: 찬불과 연등꽃 피네가 울려 퍼지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어린이 연희단이 운동장 한가운데로 모여듭니다. 양팔을 시원하게 뻗으며 온몸으로 흥을 뿜어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천진불의 열정을 꺾지는 못합니다.
10: 법당에 가서 그리고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여기서 하니까 진짜 설레고 진짜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9: 오직 부처님 가르침으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입니다. 앙증맞은 율동을 선보이는 어린이부터 절도 있는 동작의 청년들까지 올해 연희누리에는 40여 개 단체, 천여 명이 동참해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11: 율동하고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신나게 아까 했더니 정말 환희심도 나고 이 자리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 축제의 열기를 이어 각 사찰과 단체의 정성과 창의성이 담긴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59개 단체가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등을 선보인 가운데 한마음 선언과 도선사를 비롯한 2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찰은 물론 대학생 불교 동아리와 외국인까지 3만여 대중이 함께한 어울림마당. 고된 훈련 속 잠시 일상을 벗어난 장병들도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이렇게 나와서 축제를 즐기고 이런 자유를 느끼면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편안하게 마음을 가잡고 다시 군대 들어가서 훈련 열심히 받고 건강하게 잘 훈련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9: 세대와 국적, 성별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하나 된 어울림마당. 한바탕 신명나는 축제로 마음의 등불을 밝힌 대중들은 2600년 전 세상의 어둠을 밝혔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종로거리를 수놓을 장엄한 행렬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7: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수계를 한

0: 바비를 비롯한 로봇 스님들도 동참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관람 인원 합산 50만 명이 참여한 연등 행렬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1: 로봇 스님 가비를 비롯해 도반 석자, 모희, 니사가 흥인지문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앞으로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걷는 것도 잠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여유도 보여줍니다.
2: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요즘 시대에 따라서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1: 동국대에서 펼쳐진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을 들고 약 4km를 걷는 연등 행렬 현장. 외국인 관광객들은 로봇 스님을 인상적으로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3: I feel like this should be something more human, but still impressive to see what's happening in this area.
4: It's very impressive. It's crazy what we see here. If we can use them in that way to fill the gap we just talked about, I think it's a good thing.
1: 동국대가 새로 선보인 마스코트 아쿠아 장엄 등을 비롯해 가천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청년불자들의 환한 미소가 종로 거리를 채웠습니다. 동국대 임중현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한국 최초 세미 휴머노이드 AI 스님, 해안 로봇도 합장 저두 자세로 연등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5: 어둠이 드리울수록 연등의 불빛은 더욱 밝아지고, 대동 한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할 생각에 행렬단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1: 약 5만 명이 직접 만든 각양각색 10만여 연등을 들고 환희의 물결을 자아내며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불빛과 미소만으로 종로 거리는 축제를 넘어 극락 세계를 재현한 듯했습니다.
2: 맨 처음에 로봇 스님이 나와가지고 역시 불교는 수용의 종교구나, 약간 화합과 평화의 종교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문학에 있는 것 같아요.
6: 정말 이렇게 또 무한한 영광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7: 행인분께서도 이렇게 동참해주셔가지고 너무 뜻깊고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 봉사 파이팅!
1: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빛의 행렬이 종로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며 연등회와 같은 소중한 전통문화가 우리 사회 치유와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을 자유롭게 누비며 평화의 발걸음을 딛는 이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환호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와 공존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연등 행렬이 끝나고 종각사거리 일대에선 강강술래와 음악 공연을 즐기는 대동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국적과 성별, 나이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 돼 꽃비를 맞으며 가슴 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대동 한마당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8: 10만 개의 연등 물결이 도착한 종각사거리입니다. 이렇게 분홍색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 함께 춤추며 연등 행렬의 여운을 축제 열기로 이어갔습니다.
9: 거대한 야외 무대로 변한 종각사거리 일대. 스님의 힘찬 법고 소리가 웅장하게 종로 밤하늘을 수놓자 이내 현장은 뜨거운 축제의장으로 돌변합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을 상징하는 분홍색 꽃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명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종교와 국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본 옆 사람의 손을 맞잡고 스텝을 밟으며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10: It's too good. We are enjoying very much happening. Dancing, it feels too good.
9: 지구촌 씨름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는 이제 한국의 불교 행사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평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1: We feel amazing. Don't you just song?
12: I'm from France. I'm very happy.
11: Very happy. I love it together.
12: Korea. I love Korea. It's the best.
9: 마음과 세상에 빛을 밝히겠다는 연등회 슬로건처럼 시민들의 얼굴에는 어둠을 밝히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가수 노라조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으로 광장의 열기는 다시 한번 달아오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눈녹듯 사라지고 현장은 온통 환희심으로 가득 찹니다.

0: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는 불교 열풍을 증명하듯 청년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1: 연극 축제를 처음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고 다들 즐기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2: 아이나 국적 구분하고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0: 대동 한마당의 뜨거운 열기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며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화합의 장을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종로 일대를 연등 불빛으로 물들인 밤이 지나고 이튿날엔 조계사 앞에서 전통 문화마당이 열렸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인기를 끈 굿즈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져 또 하나의 화엄 세계를 장엄했습니다. 이어서 윤호섭 기자입니다.
4: 1년 중 연등회가 열리는 이맘때만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하는 조계사 앞 우정공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세운 단체 부스들이 도로 양옆에 줄을 지어 들어섰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불교 굿즈와 동남아 불교 국가의 이색적인 복식 체험, 서로 다른 나라의 스님들이 함께 연주하는 법고에 화엄 세계가 펼쳐집니다.
5: 와, 지금 아직 시작한 지 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한 100명쯤 지금 저희 부스에 지금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요.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됩니다.
4: 번뇌를 셀프 삭제하라, 들숨의 사랑, 날숨의 평화 같은 재치 있는 문구와 청년 세대의 젊은 감각도 돋보였습니다. 평소 사찰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스님과 함께 책갈피를 만들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도 소소하지만 유쾌한 경험으로 다가가고, 길가에 마련된 전통놀이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꼬마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6: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너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매년 하는 거라고 하니까 올해 한번 잘 놀아보고 내년에도 기회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4: 100여 개의 부스 사이에서 유독 눈길을 끈 건 조계종 포교부의 출가 상담 부스. 직접적인 출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출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여러 감정 상태를 작은 돌멩이에 담아 내려놓으면서 집착으로부터 멀어지는 돌명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7: 언제든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놓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게 또 마음의 출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전해드리고 있어요.
4: 오후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전통 문화마당을 찾아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은 연화장 세계를 응원했습니다. 스님은 청년 포교의 앞장서는 대학생 불자들을 격려하고 스티커 사진도 체험하며 젊은 세대와 문화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8: 우리나라 K-문화가 국제적으로 지금 선양을 하고 있듯이 우리 전통문화마당도 그게 부응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제각각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불교 문화 창달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보대중은 환희 가득한 얼굴로 연등회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에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4월 초하루 법회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주제로 법문을 시작하며 나만이 아니라 함께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처님 오신 날은 그런 다짐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은 팔정도, 행동은 육바라밀 실천을 제안하며 일상에서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조계사 초하루 법회에는 대웅전 안팎을 가득 메운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덕승총림 수덕사가 초대 방장 해암당 현문 대선사와 2대 방장 벽초당 경선 대선사 열반 다례제를 봉행하고 선지식들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4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를 비롯해 방장 다라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문도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설정대종사는 두 노스님께서 우리 후학들에게 남기신 것은 정법 안장을 지키고 수행 정진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수덕사는 오는 2

0: 시부터 경내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과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벼감당 동일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공주 신원사는 지난 13일 경내 대웅전과 부도탑에서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스님과 원로의원 철웅 일면스님, 등명 낙가사주지 청우스님, 각원사주지 대원스님,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법산스님은 벼감스님은 조계종 청백가풍의 표상이기 때문에 스님의 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법문했으며 원경스님은 마곡사 본말사가 스님의 청렴 가풍을 이어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은 노스님의 법향을 그리워하는 자리에 스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유훈을 잘 받들어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맑고 순수한 동심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청도 운문사에서 운문유치원 원아 150명이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잡은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2: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3: 호구산 아래 자리한 천년고찰 운문사. 맑은 웃음소리를 머금은 아이들이 법당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작은 눈망울을 반짝이는 아이들. 알록달록한 일상복 대신 단정한 마음으로 만이가사를 수한 아이들이 잠시 작은 수행자가 됩니다. 지난 14일 청도운문사 대웅전에서 운문유치원 원아 150명이 수계를 통해 생명을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며 불자로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운문사 소임 스님들이 아이들에게 꽃잎을 뿌리는 연배의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착한 마음과 바른 행동을 배우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 이 1500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운문사에서 이렇게 이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린이들하고 학부형들이 계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3: 아이들 머리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꽃비. 꽃잎 하나하나엔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아이들은 그 꽃비를 맞으며 부처님의 제자가 됐음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1: 호박선생이 예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공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호박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3: 수계식을 마친 원아들은 부처님 제자의 이름을 딴 각각의 그룹으로 나눠 운문사의 역사와 불교의 기초를 골든뱅 퀴즈 형식으로 배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품은 아이들, 그 맑은 마음이 자비로운 세상의 씨앗으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양평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관등문화축제와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 용문사 양평군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점등식에서 회장 도일스님은 등불의 기운이 양평 구석구석 스며들어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발원한다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봉행위원회 고문 정수스님은 마음이 불편한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라며 내려놓음에 지혜를 일깨웠고 오원스님은 직접 쓴 글을 낭독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전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앞서 열린 양평 관등문화축제에선 싱어게인 주역 정홍일, 윤성, 강성희로 구성된 BTN 울림 프로젝트 그룹 락스리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환호를 얻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10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부장 월도스님, 광명사 주지 경천스님 등 사부대중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과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광명사 주지 경천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광명사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수행과 신행의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가수 김다현, 진소리 등의 축하 공연과 가야금 산조

어린이 트로트 무대가 이어지며 봉축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인천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온세상 나눔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인천 광교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온세상 나눔재단 이사장 종현 스님, 김테일러 상임이사, 백영순 인천 여성경제인 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인 협력 사찰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은 지난 21년 동안 묵묵히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큰 스님을 본받아 늘 공경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축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OK조와 연예인 봉사단과 수미정사 총신도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연예인 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자장면을 준비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50만 대중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오색 연등으로 하나 된 연등회. 이 감동을 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눈부신 환희로움을 더 깊이 더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5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32-0835번입니다.

7일에 6,789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심에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네, 오늘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르면 답답하고 무엇이든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고는 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알게 되면 시원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새로운 기계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배우고 시도하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아져서 따라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이 성격 탓인 것 같아서 좀 힘든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태초에 이제 원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뭐 언어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태초의 원시인이 봄을 맞았어요. 그 봄이란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냥 되게 춥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럼 너무 신기하겠죠? 놀랍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앙상한 이 곳곳에서 갑자기 나무에 꽃이 피고 이렇게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해요. 발 아래에서도 꽃이 펴요. 그럴 때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저건 벚꽃이야. 지금 봄이야. 봄 되면 원래 꽃 피는 거야. 이렇게 배운 사람은 어떠겠어요? 아하,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봄이 오면 꽃이 펴. 그건 벚꽃이야. 그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것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저 꽃의 이름은 벚꽃이다. 그래 놓고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탁. 왜냐면 모르면 두려우니까. 뭔지 모르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좀 시원한 것 같거든요. 좀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봐야 그게 진짜 안 게 아닌데, 알아봐야 벚꽃이라는 이름을 안 거고 봄이 있나 보구나, 꽃이 피나 보구나, 요걸 알았을 뿐인데, 그걸 알고 나서는, 그 조금의 지식을 알고 나서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알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알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알았으니까 뭔가 그걸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닌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봄을 맞이했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날이 어제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막 이렇게 따뜻할 때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막 꽃이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막 꽃도 피고 땅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있고 대지가 막 초록 연초록으로 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를 때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놀라운 신비일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얼마나 그 경외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은 좀 있을지라도, 경외로움이 있을지라도, 갓난아기가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그 투명한 눈동자 같은 그런 눈동자로 세상을 너무나 신비롭게 바라보겠죠. 그러면 그 꽃을 오래오래 보겠죠. 처음 보는 것이고, 그 아주 생소하고 생기로운, 생경한, 모르는 눈동자로 그것을 얼마나 오래오래 눈에 담겠어요? 마음에 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은 하루하루가 놀라운 신비이고, 뭐 심심하고 재미없고 스쳐 지나가는 게 없겠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모름 속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게 두려우니까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이름을 부여해서, 또 그 이름을 지닌 무언가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기본적 특성만을 몇 가지를 딱 부여한 다음에, 이걸 불교에서 명과 상이라고 이름 붙여요. 이름 명자, 모양상자, 그 특정한 대상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고 그건 이거야 라고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땅 밑에서 요즘 한참 피어나는 민들레에 대해서 얼마큼 아나요? 물어보면 민들레 꽃이 이렇고, 뭐 민들레 처음엔 홀씨가 뭐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민들레 나물 해서 먹으면 맛있고, 그 민들레를 연구하는 학자가 평생을 연구한다고 해서 민들레의 모든, 예를 들어 효능 가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꽃이 왜 그렇게 피고 왜 그런 색깔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름 모르니까 이름을 탁 부여한 다음에 그걸 안다라고 넘겨짚고 나면 그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몇몇 가지를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탁 정리를 해놔요. 그 정리를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시원해요. 통쾌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이름과 모양을 부여한 뒤 그걸 안다라고 탁 정해놓게 되면 더 이상 그것과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있는 대로 보는 그 봄을 잃어버려요. 지관, 멈추고 보지를 못해요. 이미 자기 아르마리를 가지고, 쌓여있는 업식이라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서 바라보는, 업식으로 재해석해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의 날것 그 자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정견의 시야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자기식대로 창조된 세상으로 제한돼버려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건 나쁜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저건 나쁜 거라고 정해놓으면 그거는 계속 멀리하고 살 거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나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아르마리 분별심, 알미라는 작용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범주화시켜서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라고 취사 간택심을, 분별심을 가지고 명과 상을 부여해서 아는 척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게 된 세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화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이런 직업은 좋은 직업, 저건 직업은 나쁜 직업, 삶의 모든
대상들을

전부 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취하고 버릴 어떤 대상으로 그림 그려서 상을 부여해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분별의 세계에 스스로 갇히게 되죠. 내가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분별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좋다고 얘기하면 넌 틀렸어 라고 말하겠죠. 그걸 고집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너네 내 말을 안 듣니 하고. 이런 식으로 안다라는 게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시원한 게 아니에요. 더 지혜로운 것은 아, 이것의 이름만 알 뿐이지. 대충 모양만 알 뿐이고, 제한적 특성만 알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알수 없다. 모를 뿐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그것을 다시 만났을 때도, 모르는 눈으로 그 신비와 마주할 수 있게 돼요. 삶의 모든 것들이 모름의 신비를 간직하게 된단 말이죠. 어설프게 아는 어떤 것으로서 제한시키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정말로 볼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죠. 그런데 머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빨리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딱 구분 짓고 싶은 거,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취사간택으로 딱 영역화해서 경계 지어가지고 내 편, 남의 편,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거,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탁 정해놔야지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물어봐요.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간단해요. 괜찮아. 별로야. 어떤 사람이 괜찮다 혹은 별로다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 지어질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은 괜찮고 어떤 점은 별로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은 되게 뛰어나고 어떤 특성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잘하고 저런 면에서 못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차만별로 나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국영수 성적을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등수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맞다고 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국영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친구들은 능력 없다거나 좀 공부 못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나보니까 그 똑똑했던 친구들 중에 되게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고 능력 있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영수는 못하지만 뭔가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는 잘안 돌아가는데 뭔지 모를 그 자기가 하는 분야의 일머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다양한 분야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볼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판단,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너무나도 많더란 말이죠. 몇몇 가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근데 사회에서 몇몇 가지 능력만을 중요시하게 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죠. 그 사람을 내 아르마리,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 지식만이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분별 망상만을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 분별 망상 속에서 산다. 분별 망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꽃을 바라봤던

사람이 그 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워요. 제가 히말라야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계속 처음에 숲을 계속 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여행자들이 밑에는 이제 우거진 숲이니까 그 우거진 숲길을 숲 지대를 통과하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광활하게 트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말라야의 설산이 보이는 지점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계속 숲길을 해서 이렇게 걷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모퉁이를 탁 돌고 나서 모든 사람이 막 그 발길을 멈춰서서 그것을 뻥 뚫린 그 시야에서 그 히말라야의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확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곳을 만나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모든 여행자들이 길을 멈추고 발을 멈춰 세우고는 거기서 뭐 할까요? 머리는 작동을 안 해요. 감탄사만 나오는 거 전부 다. 우와, 우와 하면서 감탄사만 나와요. 그냥 그것이 온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그것을 그냥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 그렇게 막 감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 히말라야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알았어요. 머릿속으로 딱 정리를 해서 아, 이게 히말라야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저녁 오전에 완전 쾌청한 히말라야 설산이 보이거든요. 구름 한점 없는 파란 쾌청한 설산이 보여요. 근데 희한하게 오후가 되면, 점심 이후가 되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구름이 여기저기서 해서 그 쾌청함을 이렇게 좀 가둬요. 그때 저녁 때 노을 질 때, 그 몇몇 순간에 설산을 하루 이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아요, 설산을. 그러고 나면은 설산에서 한 달씩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설산 안 봐요. 그냥 계속 걷기 바쁘고, 바빠가지고 빨리 다음 목적지 도달하기 바쁘지. 설산을 보고 감동하는 순간, 감탄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죠. 첫째 날 이미 다 봤고, 다 알았으니까. 알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매 순간순간 아름다운 풍광을 가슴으로 감동하지 않고, 머리로, 아르마리로 알기 때문에 그 신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어떤 목표의식 같은 거? 그런 것만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인들은, 중생들은 이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 분별 의식으로 꽉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림 그려놓은 자기식대로의 그림, 그 그림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상이라 그랬어요. 상, 이미지, 모양. 내가 사는 세상을 내가 그림 그려놨다니까요. 이런 건 좋은 거, 저런 건 나쁜 거, 이런 건 신비한 거, 저건 진부한 거, 이런 건 내가 해야 될 거, 저런 건 하면 안될 거,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좋다, 나쁘다 정해놓은 그 틀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 취하기 바쁘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내 인생에 없애기 바빠요. 그게 중생들의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취사간택. 그런데 정작 내가 취하려고 죽을 때까지 목표 삼아서 가지려고 애쓰던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를 오히려 망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나쁘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멀리 하려고 기를 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던 무언가가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일깨워주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나를 돕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깨어나게 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생들은 취사 간택심,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취사 간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취하려고 집착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되 취하는 바 없이 취해요. 즉 집착 없이 원하는 걸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집착은 없어요. 거기 구속되진 않아요.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죠. 그래서 싫어는 하는데 막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지혜가 생기죠.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중생의 삶은 취사간택심이었다가 이게 중도의 지혜로 바뀌면 정견의 지혜, 무취사의 지혜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대수용의 상태. 법신부를 수용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수용신. 삶이라는 이 연기적인 현상을 통째로 허용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고 자기 생각을 믿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모를 뿐이라는 사실, 오직 모를 뿐이구나. 그럼 어설프게 내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안다는 집착을 하지 않고. 그러니 취사간택심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취하고 싶은데 못 취하려고 집착하는 게 탐심이고, 갖고 싶은 걸 취하고 싶은데 취해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게 진심이고, 그 탐심과 진심이 진짜인 줄 아는 게 치심이거든요. 여기서 탐진치 삼독이라는 중생의 망상이 생겨나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삶이 모를 뿐인 놀라운 신비가 됩니다. 그 봄에 꽃이 떨어질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꽃이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연초록들이 피어나고, 또그 연초록들이 우거지니까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그 시원함을 선사하고, 또 가을에 단풍이 뜨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단풍을 구경할 만하면 단풍이 바람에 불고 비가 와서 후두둑 떨어뜨리고, 그래서 야, 봄, 여름, 가을, 이 아름다운 첫 봄, 첫 여름, 첫 가을이 이제 아쉽게 지나가는구나 해서 아쉬웠거든요. 그 아름답게 피어난 봄, 여름, 가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겨울 앙상함이 주는 그 시린, 그 말로 표현하면 그거는 벌써 죽어버려요. 말로 표현된가 동시에 그 명과 상이 돼, 이름과 모양이 되어서 그걸 그 언어로 제한하는 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앙상한 겨울숲의 신비,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하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 봄, 그 여름, 그 가을, 그 겨울을 말로 표현하면 벌써 어긋나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와서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문은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법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직접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의 본래의 가슴으로, 분별하는 눈이 아니고 지식의 안목이 아닌 지식 이전에 본래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본래의 안목, 본래의 봄, 이 존재 자체로 보는 거예요. 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조금 그런 것이, 봄이라는 말은, 관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본다라는 의미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 본다라는 의미로 봄을 생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저것을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 그런 분별이 떠올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봄이라는, 이 하나의 봄,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걸 또 다르게 뭐 있음 혹은 뭐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보는 일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가만히 보면 그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감촉 느껴보고, 생각해 보고 할 때가 다 봄이잖아요. 근데 그 봄을 다르게 말하면 뭐 거울처럼 비춘다 해서 비춤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 봄을 가만히 보면, 봄이라는 말을 벌써 해버리면 그건 그 진짜 봄이 아니에요. 그 봄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는 경험이 아니랄까요?
그냥 그

봄에서 확인되는 것은 언제나 있음이에요, 있음. I am 이러잖아, I am. 나 있음. 그 나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인 거 불과하지만, 있다라는 이 진실이 확인된단 말이죠.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죽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 깨어있음을 증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 봄, 이 있음을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자기의 있음을 확인시켜 줘요.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고, 지나가는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저 행인이, 저 자동차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모든 것이 이 존재를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경험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됐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본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많이 아는 게 시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신을 가두는 거죠. 축소시키는 거죠. 경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학회양선사예요. 남학회양선사.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또 걸출했던 두 제자죠. 중에 한 명이에요. 남학회양선사는 금주 두 씨의 아들이다. 처음에 숭산에 숭학 해안국사를 찾아뵈었는데 해안국사가 회양에게 조계로 가서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뵙게 하였다. 이게 숭학 해안선사 밑에서 공부를 했었다가 이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 본인도 이제 육조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든지, 그래서 육조 스님에게 가서 너의 안목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이제 아마 제안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스승이 얘기를 한 거예요. 회양이 조계에 이르러, 조계, 육조 스님이 계시는 조계산에 이르러서 육조 대사께 절을 하니,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오느냐? 회양이 말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대화이겠죠? 근데 아마도 어디서 오느냐? 이것부터가 벌써 법으로 묻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회양이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 따라갔죠? 어디서 오느냐? 이게 몸을 너 어디서 오니? 하면 저는 이 몸은, 몸과 마음이 나일 때는 저는 저 숭산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몸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몸은. 근데 이걸 여기서는 그냥 스님, 이 육조대사가 더 이상 그냥 뭐 말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했는데 그걸 뺐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에서의 문답은 그렇죠. 법을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이몸 어디서 왔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죠. 진짜 너의 본래 면목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디 오는 바도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다거나, 이 여여부동한, 불래불거한, 이 자기를 확인한 입장에서 이 법에서 이제 답을 한다면, 이제 다른 답이 나왔겠죠. 또 모르겠네요.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걸 수도 있어요. 그 뜻도 없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걸 물어봐요. 이제 오케이, 인사를, 그냥 세속적 인사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법을 묻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숭산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답하니까 지금 이 몸이 어디서 온 걸로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왔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아, 법을 묻는 거구나 하고 이제 딱 이게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했더니 회양이 말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입장에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확인한 입장에서 진정한 자기를 확인한다면 이 진정한 자기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오고감이 없고 뭐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엔 뭐 어떤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거나 갈 수가 없어요. 뭐 시간 공간 있는 것도 아니고 늙고 젊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희노애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불성 이렇게 이름 지어버리면 무슨 그거는 우리는 불성이란 이름, 명과 상 거기 갇혀버리는 거죠. 뭐 신성 뭐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이름을 불러도 진정한 자기 뭐 뭐라고 이름 불러도 다 스님들마다 이 자리를 부르는 용어가 다 다르고 같은 스님이 오늘은 불성이라 했다가 내일은 장이라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벌레 면목이라 했다가 불성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온갖 이름을 섞어가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 이름의 뜻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름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 이 선에서 또 이것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한 물건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한 물건. 물건 이거 물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물이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이 물건 이거 이 어디서 왔냐 모르겠네요. 사람한테도 야, 그 물건이네 뭐 이러는데 이거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했더니 이제 법을 질문하는 줄 알고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 물건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습니다. 참나니 불성이니 주인공이니 뭐 진하니 대하니 열반 해탈이니 어떤 말로도 이것을 얘기할 수 없다. 그걸 얘기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건 자신의 법을 보는 안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목에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딱 이 말 들으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선호록을 공부한 입장이잖아요. 공부한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선호록을 다들 공부 많이 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할 거예요. 아마 누가 이렇게 왔느냐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왜 맞을까요? 그거 자기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 안목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워서 주워 들은 얘기일 거거든요. 보면 요즘 같은 사람 같으면 이런 선어록 같은 데서 어디서 배우고 주워 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요즘 같으면 이걸 여러분이 어디다 외워가지고는 어디 저 스님 만나러 갔는데 스님이 뭐 어떻게 왔습니까? 한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 한 물건들은 맞지 않습니다. 이랬다가는 한 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워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이 문답이 처음이었던 이런 말 자체가 낯선 이런 시대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냥 스승이 제자에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으면 벌써 이 육조 스님은 제자의 안목을 확인하죠. 벌써 아 어떤 이야기군지 얘가 어떤 안목에서 이런 말이 나온지를 벌써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딱 끝내기는 이제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한두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안목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두 가지를 이제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사께서 이제 다음 질문을 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냐 하고 물어요. 왜 그 당시 불교계에서는 전부 다 수행해가지고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온갖 수행하고 참선하고 뭐 다 수행을 통해 깨달으려고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불교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목을 묻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0: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양이 말했다. 어떻게 말한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에 도량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해주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사에 헌신한다. 쉽게 마음과 몸을 바친다.
1: 발로 뛰는 도심포교를 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2: 온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편하게 알고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금강경 법회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
1: 저같이 못난 사람도 금강경 방법으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믿고.
0: 김원수 박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김원수 박사는 금강경의 대가인 백성욱의 제자다. 백성욱 박사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 금강경을 문자적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풀어낸 백성욱. 그는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대중과 소통한 불교 철학자였다.

공손사회는 능엄경이 아주 주 텍스트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에 사사무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 박사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백 박사님 대중 보는 데서 사사무예를 설명하시면서 병뚜껑을 병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집어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바로 사사무예 도리다라고 백 박사님이 시범도 보이면서 설명했다라는 얘기가 운호 스님의 능엄경 강화에 나오는 겁니다. 단어 스님이나 송 스님 옛날 분들은 다 아세요. 백 박사님 유명하신 스님이라는 거. 2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단한 분이다라고 송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단어 스님도 그 스승이신 방한암 스님이

매일 점심을 날려줬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서 알고 계셨겠죠. 옆방에 있는 사람이 백 박사님 돌아가신 뒤에 그 인사차 들렸더니, 야, 그 백 박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너희들 복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0: 백성옥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매료됐다. 부처님을 닮은 모습과 깊은 통찰력에 학생들은 스승으로, 정치인들은 조언자로, 주행자들은 선지식으로 따랐다. 서정주 시인은 백성옥을 이렇게 평했다. 5천년 역사에서 여자로는 선덕여왕, 남자로는 백성옥이 가장 매력적이다. 한 사람의 삶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채로운 삶. 승려, 독립운동가, 학자, 정치가, 교육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었다.
1: 박사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부처님께 무엇을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이 넓으냐, 부처님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넓으냐,
3: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건 대답을 아니, 이미 뻔히 질문 속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라는 게.
1: 모시는 마음이 넓습니다.
2: 모시는 연습을 할 때 너는 더 넓어질 것이다.
3: 금강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든 바치는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지옥 같았던 군대 생활이요, 며칠 새 아주 편하게 바뀌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실천함으로써 제 마음에 평화가 오니까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0: 그는 숙명통으로 전생을 보았고 5.16을 미리 예견해 소사로 내려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기도 했다.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으면 모두가 출가자라고 설파했던 백성옥. 그의 제자들은 그를 불세출의 도인, 시대의 활불이라고 부른다.

0: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각본상을 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고 아시아도 최초입니다.
1: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 지금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음식에 열광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식민 지배를 겪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을 이미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다. 남북 통일과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미 예견했던 해안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백성옥 박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견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1960년대 후반, 그는 한국 자동차가 중국에 수출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3: 세계 나라 발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2: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본격적으로 생산한 시기가 1986년인데 이미 20년 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다.
4: 저희가 처음에 소사에 들어갔을 때가 67년도거든요. 포니가 나오기 한 20년 전에 그때 이미 자동차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한국은 점점 발전한다. 일본을 따라잡는다.
2: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하며 도인의 면모를 보였던 백성옥 박사. 그는 보통의 승려가 아니라 도인이자 교육자였고 정치가였다.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어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라. 백성옥 박사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사회와 나누려 했던 인물이다.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대중에게 이치와 판단의 기준을 전했다. 걸어온 모든 길이 대승적 실천의 길이었던 백성욱의 삶. 그 첫 발걸음은 암흑의 시대, 조국이 사라진 시대에서 시작됐다.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이 동생은 고아가 됐죠.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닐 건데 그때 기억으로는 전생에 복지응기에 있어서 외갓집에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때 해와 전문학교라고 동국대학교 전신입니다.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하신 거죠.
1: 1910년 14살의 나이로 정릉 봉국사에서 출가한 백성욱. 경성중앙학립을 졸업한 그는 민족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대열에 함께했다. 불가의 수행자였지만 조국의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다. 백성욱에게 독립운동은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0: 누구의 말을 보더라도 아, 이선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가 없어서는 불법이고 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독립운동은 꼭 필요하다.
1: 1919년 5월 10일 백성욱 박사는 일본의 수배를 피해 상하이로 출국한다. 당시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했다.
0: 한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아주 고생 끝에 상해로 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1: 그곳에서 그는 독립운동에 동참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을 내놓았다. 불가의 자비와 민족의 독립, 두 가지 원을 가슴에 품은 젊은 수도자의 발걸음은 이미 범상치 않았다.
0: 거기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총집합을 했었는데 그 믿음직한 사람을 만났던 게 이승만 박사였고 이승만 박사가 지금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보통 요새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 철학을 지혜를 개발시키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의 독립이 되려면은 해방이 되려면은 지혜 있는 인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1: 하지만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한계를 깨달은 그는 서구 학문을 직접 배우기로 결심한다.

0: 첫 출발지는 프랑스였다. 당시 프랑스는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언어와 기초 학문을 익힌 백성국은 다시 독일로 눈을 돌린다.
1: 칸트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회화 전문 다니실 때부터도 좀 배우셨던 게 있었고 또 이승만 박사의 권유도 있고 한 것이 독일 유학에 아주 계기가 되지 않았나. 글쎄 그때 그 백 박사님 얘기로는 대개 자기가 미국으로 했으면은 그때 미국의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은 그때도 상당히 명성을 떨쳤던 학교였는데 웬만하면 그 학교로 가라고 그러지 않고 왜 독일로 가라고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당신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오는 것보다는 역시 철학의 본고장인 독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다.
0: 당시 독일은 철학과 종교학, 과학 분야에서 서양 최고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뷔르츠부르크 대학은 동양사상과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서구 학문의 언어로 불교와 동양 사상을 정립함으로써 정신과 사상으로 먼저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0: 대한민국에 사는 제가 스님이지만 논문을 쓸 실력은 못 됩니다.
1: 백지훈, 자네 정도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네.
0: 불교 철학으로 논문을 써보고 싶습니다.
2: 백성욱 박사는 이곳에서 불교 순전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그가 유학 중이던 1924년경 국내 불교계 잡지인 불교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기록은 당시 그의 연구가 이미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3: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도 다들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었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독일은 그때 아주 뭐 세계 최대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꽤 그 독일의 그 지도 교수도 아마 칭찬을 한 거로 아는데, 한국인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독일이 대학이 평준화가 됐지만은 백 박사님이 유학하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류대학이 이류대학이 있었던 모양인데, 백 박사님이 다시든 비르츠부르크는 아주 최고의 대학이었고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나온 명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명문대학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학위를 했다, 이것은 한국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2: 백성욱은 무력투쟁이 아닌 사상과 수행 교육을 통해 독립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의지할 표대 하나 없던 시절, 백성욱이 세우려 했던 사상과 불교적 토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붙들 수 있는 추행의 기준이 되었다. 1928년 9월, 백성욱은 모든 사회활동을 정리하고 금강산 장안사 보도감으로 들어간다. 독일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학자라기보다 수행자로 규정했다. 당시 독립을 향한 길은 무력도, 외교도, 교육도 쉽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백성욱은 불교 수행을 통해 다른 길을 모색하려 했다.
3: 결국은 목적은 독립을 추구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독립은 아마 여러 가지로 다 시도를 해보셨겠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 박사님은 드디어 보살의 원력으로서, 즉 알기 쉽게 말하면 기도의 힘으로서 독립을 쟁취해보자 이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결국은 수도로 금강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금강산에서 백성욱은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태정 손석재 선생이다. 수행의 과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후 함께 오대산으로 향한다.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서 백성욱과 손석재 선생은 100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기도와 정진에 집중했다. 이 경험은 백성욱의 수행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이때 백성욱의 도시락을 직접 나르던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된 당대 최고의 선승 방하남이었다.

백성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금강산 장안산은 중요한 장소다. 금강산 수행 중 백성옥에게 숙명통이 열린다. 그는 제자들의 전생을 보고 그들의 인연을 꿰뚫었다. 숙명통은 제자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스승의 혜안이 되었다.

깊은 산 속에는 두려운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호랑이나 귀신이 아니오, 바로 자신의 업보다. 어느 때부터인지 문소리만 바스락거려도 기절할 정도로 두려웠어. 귀신에도 담대한데 도대체 어찌된 영혼인지 알 수 없었다.

0: 무슨 그리 무서운 것이 있느냐.
1: 웬 노승이 고리 법장을 들고 쩔렁대면서 이놈 하고 나를 때려 죽이려 합디다.
2: 어느 전생에 나의 생물 같은 훌륭한 스승님께서 나에게 도통을 하려면 부처도 죽이고 스승도 죽여야 하느니라고 달마대사의 살불살조의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단순했던 나는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단매로 스승을 때려 죽이고 바로 그 자리에 묻었다. 그 자리가 바로 안양한 자리였어. 나는 바로 잘못을 깨닫고 참회했지만 그 과보로 여러 생 고통받았어. 마침내 그 스승을 다시 만난 뒤에야 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스승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칠부처님의 스승 문수보살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근데 백박사님 처음에 혼자 깨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강산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더 대단하신 분이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셨던 모양이고 그분이 아마 혜정 선속제 선생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이미 혼이 다 도통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백박사라는 분이 금강산에서 혼자 도통으로 오겠다고 애쓰고 있는 걸 보고 딱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그 스승이 있어야 선지식이 있어야 밝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가의 전통도 있고 그 역할 아마 자청하신 것 같아요. 아시길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금강산에서 지금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 능력이 있다면 지금 몇인도 알 것이다. 서울역을 딱 관했대요. 금강산에서 서울역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서울역이 안 보인답니다. 500리가 되는데 근데 그 자꾸 받치면서 분별이 없어지니까 서울역 시계탑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 몇 시인가 할 때마다 서울역을 향하면은 시계가 나오고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시계 잊어버려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비로소 잊어버린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그때 가서 알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또 시계도 다시 찾게 됐다.
4: 금강산 수행을 통해 오신통을 얻은 백성국은 도인적인 능력을 보인다. 그는 조국의 해방을 미리 내다보았다.

독립을 희망하며 공부를 계속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홀연히 한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어. 분명히 해방되었다고는 하는데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아득한 북쪽 어디쯤 매여 있었지. 어째서 서울과 평양이 서로 다른 곳에 매여 있을까? 이때가 해방되기 10년 전이었지.

0: 평양이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1: 백성국은 수행을 통해 도인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 깨달음을 사유와 실천으로 이어갔던 승려였다. 1950년 2월, 백성국은 대한민국 내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혼란의 시기, 그는 국가 치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금강산에서의 10년 수행을 마친 도인이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1952년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백성국은 무소속으로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2: 대통령에 입후보했으며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박사, 자유당의 이기동 씨, 그리고 윤치영 씨, 이윤영 씨, 백성욱 씨, 박기출 씨, 이범석 씨, 이종태 씨 등 8명이 입후보 등록을 했으나 그중 신익희 씨는 선거 유세 도중 작고하시고 박기출, 이종태, 양 씨는 입후보를 취소함으로써 나머지 입후보자들만이 5월 15일 선거일을 앞두고 맹렬히 선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 정치는 그에게 권력을 향한 욕망이 아니었다. 혼란의 시대,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건국운동은 또 다른 수행의 일환이었다. 백성욱은 또한 교육자였다. 그는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는 공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런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 바로 지금의 동국대학교다. 1953년 6월 한국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그해, 백성욱은 동국대학교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부산에서 막 환도한 대학은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는 폐허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계적인 종합대학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꿈이 있었다. 그는 불교 교육을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키우고자 했고, 그 구상은 동국대학교의 재건으로 이어졌다. 동국대 재건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백성욱 박사가 해방 이후 사회 전반에서 쌓아온 신뢰와 영향력이 있었다.
3: 구상 끝에 이 박사, 이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는 건국 전부터 상당히 친했고, 백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동지애가 굳어졌기 때문에 백 박사가 부탁한 것은 이 박사 잘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대계를 앞세운 동국대학교를 기획을 하시면서 서울의 가장 노른자위 땅을 대학 캠퍼스로 얻을 수 있을까를 구상을 하셨는데, 중앙청이 뻔히 내다보이는,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그 자리는 도저히 학교 부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백 박사의 간절한 청을 못 이겨고 이 박사가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동국대학교로 인가를 해줬을 때는 지금 신라호텔이나 장충공원까지도 다 동국대학교 땅이었었다고 합니다. 많은 땅을 동국대학교 부지로 받아갖고서는 보결생을 뽑아서 그 명진관이라고 하는 문화재 같은 것을 지면서 소위 연대나 고대와 같은 민족의 대학과 맞먹을 정도의 대학을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 백성욱 박사는 한국 최초로 보결생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재정을 마련했다. 고등학교 3년 내리 우등생에게 1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실시했다. 가난하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전국에서 동국대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1964년 졸업생 가운데 교수만 40여 명이었고, 법조인, 문인들 등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3: 그리고 이런 보교수정 같은 방법은

0: 일찍이 서양에서 공부하신 그런 덕도 있지만 수도에서 비롯한 기발한 창의력에서 돌을 만드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동국대학교가 소위 잘 나가는 이미 자리가 잡힌 대학과 맞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1: 오늘날 남산자락에 우뚝 선 동국대학교. 그 초석에는 백성옥 박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리를 향한 헌신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전, 백성옥은 마치 모든 것을 내다본 듯 경기도 소사로 내려간다. 내무부 장관, 동국대 총장, 광업진흥공사 사장. 그 모든 세속의 자리를 뒤로 한 채 그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0: 독립만 됐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이제 세상을 떠나도 된다. 아예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르침을 후대에 길이 펴야 될. 손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백 박사님이 가르침이 두루 퍼질 때 한국 불교가 쓴다 얘기했듯이 그 가르침을 아마 길이 펴게 할 소사 도량을 꾸며놓고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1: 1962년 백성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의 야트막한 산을 개간해 백성목장을 세웠다. 그곳에서 그는 인연 있는 중생들과 후학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중심에서 산 아래 초라한 농장으로. 하지만 그것은 추락이 아닌 진정한 회귀였다. 도인 백성옥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백성목장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금강경과 일상 수행이 만나는 현실 속 도량이었다. 백성옥은 여기서 매일 정근과 독경, 조용한 법문을 통해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했고 낮에는 목장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다. 백성옥은 수행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같이 입고 같이 일했다. 스승과 제자의 경계가 없는 곳, 목장이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내면을 가꾸고 지혜를 키우는 또 다른 학교였다.
0: 지혜나 인격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는데 거기는 목장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면을 바꾸고 지혜를 키우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곳이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잠들었고 두 도반이 짓거리는 거예요.
2: 여기 자주 오는 그 여자분 선생님과 어떤 사이일까?
3: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야.
0: 백 박사님 부인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잠들다 그냥 잠이 확 깨버렸죠. 그때 아주 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4: 에이 설마 선생님은 일생을 수도만 하시던 분 아니야?
0: 들어온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기도 하고 벌써 들어온 지 한 1년쯤 됐는데 보따리를 싸고 가자니 참 큰일이고 안 가자니 견딜 수 없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마음속으로 선생님 얼굴 보지 말았으면 하고 빌었습니다. 선생님과 나란히 문제의 고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2: 에이 더러워.
0: 근데
5: 어이 이 사람 어젯밤 큰일 치렀네.
0: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분개했던 마음이 이상하다 어떻게 어쩐 일이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시나. 피가 거꾸로 솟던 귀에 확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우유를 다 짜놓고서는 혼자 법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아시는 거예요.
5: 그래, 두 녀석은 짓거리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